제스 클라인의 Hold My Hand. 예.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아이고, 해달. 네. 너무 귀여워가지고. 저희가 가능하면은 인별그램에 한번 오늘 아침 인별그램에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이 생일인데 생일이라고 기분이 좋아서 출근길에 몇몇 자동차들 양보해가면서 가고 있는데 아 진짜 더 이상은 못 봐주겠어요. 출근하다 생일이 끝나겠어요. 오늘치 생일자의 여유는 이제 끝입니다. 좋은 마음으로 양보하다가 그쵸. 원래 그런 법입니다. 아, 참 좋은 마음도 몰라주고 비켜준다고 그냥 계속 고개를 들이밀었군요. 아무튼 생일 축하드리고요. 저희가 커피 한 잔 우리 8582님께 소소하지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손만 잡고 잘게. 뭐 해달들 얘기를 했는데 김명희님이 음란마귀가 씌인 저는 다른 생각을 했네요. 사실 저도 그렇게 유도한 거였죠. 무슨 상황이 떠오르냐고. 네. 이은희님도 잠깐 딴 생각했네요 하셨고 오늘 3, 4부에는요 뮤지컬 광화문 연가의 두 주인공을 깜짝 초대를 했습니다. 네, 특별 초대석. 우리 브런치 카페 벌써 6개월도 넘었나요? 네, 주인장 이석훈 씨 오랜만에 그리고 애녹 씨 두 분 다 이제 광화문 연가의 주연을 맡은 우리 두 배우들과 함께 뭐 워낙에 유명한 작품이고요. 네, 저도 초창기 때 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 작곡가 이영훈님의 곡들로 꽉 채워진 그런 뮤지컬이잖아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 지금부터 11시까지 샵 8000번 여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이용료가 부과되는데요. 이쪽 말고 혹시 미니 사용하시는 분들은 문자 게시판에 두 분께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

0: 있으신 분들 미리 남겨주시면 초대석 때 제가 대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1, 2부 함께 하시는 분들입니다. IS 동서, 샘표식품 주식회사, 경기도청, 롯데렌탈, 백조싱크, 가평군청, 이카운트, 아크메로 동탄, 오뚜기 카레, 음주 후엔 팀앱 대리, 현대해상 화재보험,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 베스트 슬립과 꾸며드립니다.
1: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2: 연두예요. 재료의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3: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2: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3: 완전 좋아요.
2: 연두리. 잘 부탁드립니다.

0: 지마크 확인하고 건강해 사세요. 경기도 지사 인증 지마크.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4: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로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3: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4: 백조 싱크.
5: 자연과 음악의 도시 가평에서 가을을 준비해보는 거 어떠세요? 지금 가평군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면 세액공제는 물론 특별한 답례품과 10월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 티켓 할인까지. 우리가 사랑하는 가평에 마음을 더하고 혜택도 받아가세요.
6: 자, 따라해보세요.
7: 이카운트 ERP
8: 4만원
6: 회계관리
7: 이카운트 ERP
9: 4만원
6: 재고관리
7: 이카운트 ERP
6: 4만원 생산관리
7: 사업성공
9: 함께해요.
6: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7: 이카운트
6: 가입비 부가세 별도.
10: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11: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네, 들으신 곡 How Long Will I Love You. 정재현님이 너무 아끼는 영화 About Time. 예, 바로 그 사운드 트랙에서 들려드렸어요. 원래는 원작이 따로 있지만 그동안 꽤 많이 리메이크가 됐었고요. 오늘 들려드린 버전이 김명화님도 너무 좋아하는 버전이라고 조 보든, 샘 스위니, 그리고 벤 콜맨 배우들이 함께 About Time에서 노래한 버전이었습니다. 주말에 여의도 불꽃놀이 근처 실내에서 일한 일개미인데요. 아쉬운 대로 라이브 영상을 틀었는데 밖에서 펑펑 소리 나면 3초 정도 지나서 영상으로 번쩍. 이 시차 덕분에 묘하게 입체적인 랜선 불꽃놀이를 즐겼습니다. 상대 보셨나요? 라고. 아유, 저는 꿈도 못 꿨고요. 1204님. 그게, 예, 그 참,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은 굳이 줄을 안 서도 워낙에 이제 불꽃놀이가 멀리서도 보이니까 불꽃놀이 잘 보이는 명당? 뭐 이런 데도 있을 만큼 여의도 주변에 그랬군요. 네, 저도 소식은 알고 있었는데 어제 다녀오신 분들 귀가 때 많이 힘들었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5505님은 아이고 초등학교 4학년 아들하고 고스트밴드 보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들이 윤상 아저씨가 유명한 사람이야? 그래서 엄청 유명한 DJ라고 얘기해 줬습니다. 라고. 아유, 다행입니다. 재밌게 보셨길 바라겠고요. 저는 늘 따뜻한 커피를 마시는데요. 올여름 내내 더워 죽겠는데 옆에서 뜨아 먹는다고 구박당했는데 이제는 따뜻한 커피가 어울리는 계절이 됐어요. 반가워라. 저도 지금 손에 목이 하도 좀 왔다 갔다 해서 따뜻한 커피를 들고 있는데 예, 마음처럼 한두 번 갈라져서 너무 송구합니다. 2459님. 네. 그저 이제는 따뜻한 거 마셔도 눈치 좀 덜 보겠죠. 잭 존슨의 목소리로 듣습니다. Better Together.

노래가 좋아서 일하기 싫다요. 정문주님. 태국 출신 팝 듀오입니다. Hypes, HYBS. 1320님의 신청곡으로 들었던 Would You Mind? 라는 노래. 그러게요. 분위기가 특히나 요즘처럼 확실히 새벽 공기가 달라져가지고 조금 더 일어나기가 힘들어지는 게 아닌가 싶은 아침인데 0424님 이런 노래를 틀어놓고 자판을 두드리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심지어 제 자판기는 누르면 불 나와요. 아, 뭐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 아닌가요? 저도 요즘 기침이 계속돼서 검사도 받았는데 딱히 이유가 없대요. 약을 바꿔보면서 증상을 보는데 지지부진합니다. 라고 3650님. 그죠. 요즘 확실히 그 조금 공기 바뀌었다고 특히 목 감기 뭐 아유 제가 이런데 민감하면 안 되는데 좀 아까 죄송했습니다. 그래도 좀 따뜻한 물 좀 마시고 났더니 돌아왔는데 6755님 제주 여행 중이세요? 아이고 좋으시겠습니다. 어제 한 음악 감상실을 갔는데 윤상님 LP가 있어서 잘 들었어요. 고3 겨울부터 50 중반이 된 지금까지 잘 듣고 있다고. 아이고 이 음반이 24년 전 음악 같은데 세련된 그 자체 같습니다라고. 아이고 이거 칭찬 감옥에 갇힐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네, 자 노래는 캐나다 출신 싱어송라이터 알레시아 카라가 노래합니다. Scars to your beautiful.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여보, 맛 어때?
2: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2: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강원 양돈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3: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쉴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지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 시민 필.
4: 9월 시원한 태백의 밤이 음악으로 물듭니다.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9월 12일 토요일 오후 7시 태백 365 세이프타운 특설 무대에서 가수 소찬휘, 김기태, 정재욱, 유하은 밴드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가족, 이웃, 친구와 함께 태백에서 열리는 특별한 음악회를 즐겨보세요.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9월 12일 토요일 오후 7시 태백 365 세이프타운에서 만나요.
5: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오늘 아침 가볍게 즐기는 뉴스와 퀴즈 저칼로리 시사 레메넨즈. 이제 추석이 1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폭염과 환율 또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올해 추석 차례상 비용이 또 올랐다는 소식인데요. 4인 가족 기준으로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면 약 30만원, 대형마트에서는 약 39만원이 들어서 지난해보다 각각 1.2, 1.6% 정도 오른 수준이라고 합니다. 특히 닭고기와 계란, 동태포, 무, 애호박 이런 것들이 좀 크게 올랐고 명절 선물로 많이 찾는 한우도 사료비 부담이 커지면서 안심과 등심이 지난해보다 20%나 올랐다는 소식이에요. 자, 그나마 어디가 더 저렴한지 꼼꼼히 비교해서 장을 보셔야겠습니다. 전기차 타시는 분들, 이게 충전하는 곳마다 가격이 조금씩 달라서 비교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당분간 충전하는 시간만 잘 활용하면 요금을 아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전기차 등록 대수가 이제 100만 대를 훌쩍 넘어선 가운데 주말과 공휴일 낮 시간에 전기차 충전 요금이 할인되는데요. 10월 31일까지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요때 충전을 하면은 가격이 조금 저렴할 수 있답니다. 주택이나 회사에 설치된 충전기는 전기요금을 50%나 할인하고 공공급속 충전기는 최대 32%가 저렴해져서 1kW시당 최대 97원 정도를 아낄 수가 있대요. 자, 오늘 아침 끝나면 그때 맞춰

충전하러 달려가면 될 것 같은데요. 요즘 우리 국군 장병 여러분들 예전에 비해서 월급이 참 많이 올랐습니다. 병장 월급이 2022년만 해도 67만 원대인데 지난해 150만 원으로 무려 두 배 이상 올랐는데요. 장병 내일 준비 적금이라는 적금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가입하는 장병들은 오히려 30%가 넘게 줄었다는 소식입니다. 아, 이 적금은 월 최대 55만 원을 넣으면 전역할 때 약 2천만 원가량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어서 황금알이라고 불렸는데 이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장병들이 많다 보니까 뭐 주식이나 가상자산 또 온라인 게임 같은 걸로 돈을 쓰는 방식이 다양해졌대요. 그 문제는 금융 경험이 부족한 장병들이 고위험 투자나 대출, 또 불법 도박에 노출이 되고 있다는 건데 제가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지금부터 차곡차곡 모아두면 그래도 나중에 꽤 든든할 거라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습니다. 자, 여기서 그럼 오늘의 저칼로리 퀴즈 드릴게요. 군인들이 휴가 나올 때 특히 엄마한테 PX 화장품을 선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나 피부 관리에 좋다고 입소문난 요 크림이 아주 인기라고 하죠. 두상에 더듬이가 있고 단단한 껍데기를 등에 지고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 요 연체동물, 특히나 비 오는 날 볼 수 있는 얘들은 무엇일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48,000번 열려있고요. 또 미니로 듣고 계신 분들 문자 게시판에 정답 주시면 한 분께는 유산균 세트, 다섯 분께는 스킨케어 세트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뭐 오늘 네, 히트곡이 너무 정답이라 예, 패닉이 노래합니다. 정답.

네, 패닉의 노래 제목이 정답이 되어버렸었어요. 네, 달팽이였습니다. 자, 먼저 유산균 세트의 주인공은 6041님. 저희 아들이 사와서 써봤는데 우리 아들 유일하게 효심 충만했을 때가 군 시절 같고 제대하니까 말짱 도루묵이 되더라고요. 효심이 가장 넘칠 때가 1병, 2병, 2병, 1병 때. 그죠? 네. 훈련소 있을 때, 훈련소는 이제 뭐 길어야 6주니까. 그쵸? 네. 아마 평소 때 엄마 이러다가 어머니 이렇게 되는 게 군대 갔을 때가 아닐까 싶어요. 아휴. 자, 스킨케어 세트 받을 다섯 분은 먼저 5938님. 내년에 두 아들이 동반 입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두 아들 놈 첫 휴가 때 달팽이 크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원래 아들이 둘이면 먼저 아들이 하나 제대할 때까지 안 가는, 미룰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쵸. 뭐 원하면 동반 입대도 가능하겠지만. 3949님은 저희 아버지가 국가 유공자시라서 군마트 가면 꼭 사오는 화장품이 예, 바로 달팽이입니다. 군마트도 저렴해요 라고. 아무래도 그쵸, 보통 일반 그 그쵸 시중 판매가보다는 훨씬 저렴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도 4124 추보영 한예주님께 소소하지만 스킨케어 세트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1024님 에휴, 오늘부터 수시 접수입니다. 아, 벌써 그렇게 됐구나. 재수하는 아들내미 올해는 꼭 합격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술 실기 준비하느라고 너무 힘들었을 텐데 조금만 더 힘내서 올해는 꼭 합격하자! 라고. 예, 저희도 열심히 함께 응원 드리겠습니다. 특히 예체능, 그쵸? 수시 꼭 진짜 수시에서 합격 소식이 전해지면 더 좋겠네요. 이어서 오 원더라고 하는 팀입니다. Heart Strings.

0: 얼마 전 발매된 블랙핑크 지수의 클릭이라는 노래였습니다. 이번에 지수 노래 너무 좋아요 라고 유혜리님께서 반겨주셨습니다. 그나저나 김수빈님께서 요즘에는 달팽이 크림보다 리들샷 라인이 인기예요. 리들샷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723기 해군 필승! 아직 일병이라 효심 충만한 시기라 한 번씩 올 때마다 푸짐하게 사다 줍니다 라고 아드님 자랑해 주셨고요. 새싹 문자 1250님 반갑습니다. 평소 항상 음원 사이트에서 좋아하는 노래만 저장해서 들었는데 우리들이 라디오 한번 들어봐 라고 해서 미니 설치해줘서 어제부터 라디오를 듣고 있거든요. 너무 좋아요 라고 잘 오셨습니다. 그쵸? 네. 생각 못한 노래들 특히나 마음에 들 때 그 미니로 듣고 계시면 위에 하트 눌러주시면 저희가 주말 3부 시작 첫 곡으로 하티스트송으로 한 번 더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뭐 원할 때 아무 때나 찾아 들을 수 있지만 그냥 한 주 동안 들려드린 곡 중에서 그래도 청취자 여러분들이 어떤 노래를 제일 반겼을까 하는 네, 그런 걸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고 요즘 버거운 일상 중에 힐링템으로 기타를 배우고 있습니다. 잔나비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 연습하는데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6개월 차 초보에게 연습곡 추천 좀 부탁드려요. 음악 들을 때마다만 추구미만 늘어가는 거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하셨는데 제가 워낙 옛날 사람이라서 처음에 저는 코드 3개짜리 노래들 뭐 모닥불 너무 오래전이죠. 아, 참 그런 걸로 그러니까 연습할 때 어느 정도 좀 성취감이 느껴지는 수준의 노래를 찾는 게 중요한데 하면서 주저하는 연인들 조금 난이도가 있네요. 조금 더 쉬운 노래 중에서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본인이 좋아야 그게 이제 연습하면서 뭔가 좀 이렇게 근성이 발휘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2401님 파이팅입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올게요.
1: 사과가 달콤하게 물에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직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3: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5: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6: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0: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1: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2: 오늘 아침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자연이 빚은 화장품 하늘호수에서 스킨케어 세트,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토스카나의 햇살 필리 올리브 마켓에서 올리브 오일, 애견 영양제 댕이 수라간에서 침향 강아지 영양제, 생활의 가치를 위한 위센에서 제로터치 밀대걸레, 아침 대용으로 좋은 소문떡에서 든든한 떡세트, 백년가게 수양농장가든에서 흑염소 진액, 제과전문 브랜드 엠케이크에서 떡케이크와 꽃다발, 목건강 최고의 선택 파마블렌드에서 맹문동 농축액, 다원 누룽지에서 보리 누룽지와 시래기 해장국을 드립니다. 아까 달팽이 크림보다 요즘 리드샷이 대세다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모른다 그랬더니 이게 화장품 안에 미세한 침 형태의 성분이 들어있어서 피부 표면에 미세 통로를 만들어 화장품 성분이 더 잘 스며들게 하는 그런 화장품이래요. 그래서 처음에 바르면 엄청 따끔하다고 멋모르고 발랐다 비명 지른 사람도 있을 정도라는데 아름다움을 위해서는 그걸 참아야 하는 뭔가 유행은 다 변하는 거니까 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아, 근데 그렇게까지 막 이렇게 따가우면 막 얼굴 부어오르고 그러지 않나? 자, 2부 마지막 곡으로 규현의 광화문에서 준비되어 있고요. 아까 예고해드린 대로 이제 3, 4부에는 광화문 연가 벌써 다섯 번째 시즌을 맡게 되는데요. 바로 그 시즌의 두 주인공 명우 역의 이석훈, 앤옥 씨 두 분 초대해서 사실 어제부터 공연이 시작했다는데 아이고 아침부터 초대해서 좀 미안한 마음입니다만 자,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9월. 설악산 대청봉부터 서서히 붉고 노란 가을빛이 번져가기 시작합니다. 유난히 뜨거웠던 여름을 묵묵히 견뎌낸 나무들이 비로소 가장 화려한 색으로 자신을 뽐내는 시간인데요. 청명하고 높은 가을 하늘 아래 굽이굽이 물드는 단풍은 우리 영동 지역이 자랑하는 최고의 절경입니다. 꽉 막힌 실내의 에어컨 바람 대신 맑고 상쾌한 자연의 숨결을 깊게 들이마시며

0: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가벼운 산행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계절이 선사하는 눈부신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는 것, 일상에 지친 마음을 다독이고 다가올 넉넉한 가을을 맞이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1: MBC 강원 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2차 전지 대표 산업전시회 K-배터리 쇼가 9월 9일부터 11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배터리 소재 부품 장비는 물론 ESS, EV 화재, 신재생 에너지까지 배터리를 넘어 에너지의 미래로 K-배터리 쇼에 많은 참관 바랍니다. 한국 ENX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통계입니다.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 데이터처.
1: 탄탄탄탄방수 건물누수 완벽방수 탄탄탄탄방수 품질우수 쉬운보수 탄탄탄탄방수 탄탄탄탄방수
2: 전문시공부터 셀프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발명 특허방수제 탄탄방수
1: 탄탄방수
2: 대형 방수전시장 운영
3: 복정역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그룹 연구거점
4: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3: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4: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3: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5: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6: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5: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9월 7일 월요일 오늘 생각난 노래

제가 상암동으로 출근하면서 이런저런 노래를 듣다가 뭔가 계절감에 집중할 것인가 아니면 개인적으로 한번 여러분과 함께 듣고 싶은 노래에 집중할 것인가 망설이다가 여러분과 함께 계절감을 떠나서 듣고 싶은 노래 하나를 선곡을 했습니다. 록시 뮤직. 제가 간간이 이 시간 오늘 생각난 노래를 통해서 소개해드렸던 팀인데요. 그 팀의 프론트맨인 브라이언 페리가 있습니다. 이분의 어떤 영향력, 이분의 매력을 물론 록시 뮤직 안에서도 충분히 제가 좋아하고 팬이 됐었지만 솔로 앨범 중에서 이 곡을 듣고 아, 참 어떻게 이렇게 세련될 수가 있을까 생각했던 노래가 있거든요. Kiss and Tell이라고 하는 제 기억이 맞다면 거의 90년대 초반에 발매된 곡인데 한번 그 앞에 타자기 소리로 막 시작을 해서 사실 오늘 생각난 노래 앞부분에도 그 효과음으로 타자 소리 나잖아요. 네, 그래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브라이언 페리의 키스 앤 텔 오늘 생각난 노래로 같이 들어요.

네, 오늘 생각난 노래. 네, 락스 뮤직의 프론트맨 브라이언 페리의 키스 앤 텔이었습니다. 김상호님이 어렸을 때 브라이언 페리 보면서 나도 저렇게 수트가 잘 어울리는 신사가 되고 싶다 했는데 현실은 예, 노래라도 들으니 좋네요 라고. 네, 맞아요. 브라이언 페리는 마치 갑옷처럼 수트를 예, 거의 수트를 입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이제 여든이 되신 나이지만 참 정말 신사의 나라 영국답게 네, 저도 아마 수트 핏에 반했던 기억이 있는 것 같고요. 자, 근데 아무튼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벌써 보이는 라디오를 켜신 애청자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 3, 4부 오늘 광화문 연가의 두 주역 이석

0: 싶은 에녹 씨 벌써 나와서 자리에 앉아 계신데요. 빛이 나서 제가 아침부터 두 분이 정말 저렇게까지 뭐 단장이라 하기는 그렇지만 제가 굉장히 남루해 보여서 뭐라도 좀 찍어 발라야 되나라는 생각을 너무나 지금 참 카메라 감독님들 저기 저는 최대한 안 나오게 좀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벌써 최지혜 씨가 두 분 보시고 눈부시다고 하셨는데요. 자, 3, 4부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해드리고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할게요. 당진시청, 키움증권, 오뚜기카레,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올데이프레쉬,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주식회사 이비가푸드, 브람스앤마이자, 에어비앤비, 음주 후엔 티맵대리, 주식회사 해리자보에와 오늘 아침 3, 4부 함께 꾸며드릴게요.
1: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당진 해나루쌀, 덮밥에도 당진 해나루쌀, 국밥에도 당진 해나루쌀.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사과가 달콤하게 물에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5: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6: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7: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8: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9: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10: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11: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12: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3: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14: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3: 1일 1짬뽕 오케이?

0: 매력이라는 건 뭘까요? 잊고 있다고 착각했던 순간도 노래 한 곡을 들으면 다시 선명하게 떠오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아침 초대석 이영훈 작곡가의 명곡으로 꽉 채워져 있는 뮤지컬 광화문 연가의 두 주연 배우 이석훈, 앤옥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자, 두 분 먼저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반갑습니다. 네.
0: 아,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샵 다녀오신 거예요?
2: 당연합니다.
1: 네, 다녀왔죠.
2: 보이는 라디오라서.
1: 보이는 라디오.
2: 저희가 아, 또 그냥 나오면 뭐 형 앤옥 배우야 뭐 워낙에 뭐, 뭐 괜찮은데 저는 비포 애프터가 너무 확실해서요.
1: 네. 아, 또
2: 다녀왔습니다.
1: 뭐.
2: 아니 아닙니다.
0: 저는
2: 왜요, 형님?
0: 내가 뭐가 되니? 그러면
2: 너무 아니, 멋있으세요.
1: 그 자체로 신하십니다. 네.
0: 두 분이 이럴 줄은 몰랐어요.
2: 처음에 운전했던 페리 잘 모르겠어요.
0: 배신당한
2: 상입니다.
0: 배신당한 느낌이에요.
2: 아니야. 아니.
0: 아, 뭐라도 좀 찍어 발라야 되는데 아무튼 아, 저는 제일 조그맣게 네,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아주 빛이 나요. 자, 먼저 석훈 씨는 네. 바로 한 달 전인가 그때 플레이리스트 109인가 그 네, 네. 저희 방송. MBC 프로그램 때 딘딘 씨하고
2: 이준.
0: 아, 이준 씨 네. 우리

0: 한번 그 굿모닝 FM에 나오셨을 때 이제 맞습니까? 잠깐 인사를 했었고. 네. 아 그럼 그때도 광화문 연가 준비하고 있던 때였구나.
1: 그렇죠. 그때 이제 광화문 연가 준비하고 있었고. 네. 그때 정말 그 제가 그 브런치 카페 라디오 이후에 오랜만에 MBC 라디오에 그러니까요. 가서 다시 인사드렸던 날이기도 합니다.
0: 지금도 쿤디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일단 어제 일단 석훈 씨는 초연을 마쳤죠.
1: 그렇습니다. 첫 곡 전 어제 했고요.
0: 나 그래서 오늘 되게 추레하게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풀 장착으로 일단 문정민님은 어제 첫 회를 김해에서 남편분하고 다녀오셨대요.
1: 정말... 감사합니다.
0: 그리고 김보미님은 내일 이제 에녹 씨가 첫 공연하는.
2: 아이고 예예. 예.
0: 제가 아까 착각으로 둘 분 다 이제 명우라고 말씀드렸는데 석훈 씨가 이제 명우. 그리고
2: 저는 월하.
0: 월하 네. 역할. 그런데 다른 배역인데.
1: 맞습니다.
0: 일단 에녹 씨는 좀 됐습니다만은 복면가왕에.
2: 네. 아, 네. 2년 전쯤.
0: 한 2년 전쯤에. 네.
2: 근데 네. 제가 컨디션이 정말 안 좋은 날이었었거든요.
0: 아 진짜요?
2: 기억이 아주 선명합니다. 근데
0: 그래서 3라운드까지 가셨던 것 같아요.
2: 네, 감사하게도 이렇게 해주시긴 하셨는데 네. 아 너무 아쉬운 거예요. 목소리가 많이 안 나오는 상태에서 이제 부르게 되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처음 배웠는데 네. 제가 정말 팬이거든요. 그래서 선배님 앞에서 노래 부르는데 와 세상 너무 속상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0: 저는 전 전혀. 뭘 그런 거 없이 저야말로 에녹 씨 TV에서만 뵀다가 네. 근데 그 프로그램이 끝나고 서로 마주치지를 못하게 하니까
2: 그게 아쉽더라고요.
0: 네, 인사를 네. 못 드렸고 아마 이렇게 가까이서 인사드린 거 오늘 처음 같은데 네. 만난 김에 오늘 또 편안하게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쿤명우 씨 왜 쿤명우가 됐을까? 쿤디라서
1: 예, 뭐 훈 이석훈 이래서 아. 뮤지컬 쪽에서는 이렇게 이제 붙여주시더라고요. 애칭처럼
0: 0922님도 네. 이거 첫 곡 보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1: 네, 너무 감사합니다.
0: 이렇게까지 잘하고 감동을 주는 줄 몰랐고 이래서 회전 문 도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인지 죠
1: 본 거 계속 보는 거.
2: 계속 보시는 거.
0: 아 회전문. 맞다. 네. 회전문 팬들이라고 얘기를 네, 하더라고요. 네네네. 특히나 뮤지컬은 다 회차 관람을 많이 맞습니까? 하시니까. 네. 그리고 저 다음 회차는 쿤명우 녹월하입니다. 기대하고 있을게요. 녹월하님.
2: 아이고 감사합니다.
0: 아 광화문 연가. 저도 아마 이게 지금 거의 한 10년 정도 된
1: 그렇죠.
0: 맞습니다. 네. 초창기 때 제가 가까운 후배가 여기 캐스팅이 돼서 그때 한 7년 8년 전에 봤던 기억이 나는데 저도 네. 뭐 일단 노래들이 넘버가 전부 아는 노래니까 네. 진짜 이게 뭐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던 작품으로 맞습니다. 기억이 되고요.
1: 보시는 네. 분들이 아무래도 좀 편안하게 관람하시는 그렇죠? 것 같아요.
0: 그렇죠. 네.
2: 처음 아무래도. 뮤지컬 보시는 분들이 입문으로도 아주 좋은 작품이죠.
0: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 석훈 씨하고 에녹 씨는 작품 이전부터 친분이 좀 있으셨던 건가요?
2: 제가 전에 그 오디션 프로그램을 나갔었는데 예. 그 트롯 오디션 프로그램에 우리 석훈 씨가 그 심사위원이기도 하면서
1: 패널로
2: 네, 네. 패널이면서 또 저희가 같이 1년 동안 그 이후에 스핀오프 프로그램을 했거든요. 노래
0: 그렇죠. 네.
2: 그거 할 때도 사회자로 있었죠.
1: 아. 제가요.
0: 전혀 지금
2: 왜 그러세요?
0: 까먹은 얼굴.
1: 나 그건 잊어버렸어. 아, 맞아.
2: 아, 1년간 그래서 같이 있었죠.
1: 아, 예, 예 맞습니다.
0: 네. 석훈 씨 아까도 형이 나 앞에 했나 뒤에 했나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브런치 카페 이후로
1: 제가 기억력이 네. 점점 안 좋아지더라고 그래서 측근들은 어떻게 너가 뮤지컬을 하냐라고 할 정도로 기억이 점점 이렇게 안 좋아져요 네. 아. 같이 그때 에녹 형을 만난 게 저는 그게 스피드오프 프로그램 전에 형 오디션 프로그램 맞아요. 할 때가 처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2: 처음 했어요. 그 그쵸? 이후에 스피노프를 1년간 같이 했었어요.
1: 아, 네. 그래 그랬구나. 죄송해요.
0: 바쁘게 산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1: 기억하겠습니다.
0: 자, 뭐 말씀을 미리 안 들었어도 이미 미니로 듣고 계신 분들 모니터 표시를 누르시면 저희 지금 스튜디오 안에 두 게스트 분들의 얼굴 마주하면서 방송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어제 광화문 연가 첫 공연 보고 기분이 벅찼는데 오늘 투자한 종목까지 오르고 있어서
1: 나이스
2: 아 이것만큼 좋은 게 없죠
0: 모릅니다 또 이러다가 아, 내일 노고라 첫 공연인데 너무 제가 떨려서 현기증 나요라고 사오. 그럼 본인은 어떠시겠어요?
2: 그러니까. 네, 저는 많이 떨립니다. 그래서 석훈이가 많이 부러워요. 석훈 씨가 너무 부럽습니다.
0: 어떤 면에서? 아, 먼저 매를 맞아서.
2: 네, 그럼요. 네. 어, 어제는 이분, 제가 너무 기분 좋았거든요. 내가 첫 공이 아니라는 게. 근데 오늘 되니까 이제 내일 할 게 좀
1: 스물스물 오죠.
0: 이번이 광화문 연가가 이제 다섯 번째 시즌으로 알고 있는데.
2: 네, 5연입니다.
0: 그러면은 두 분은 한 번씩이라도 한 시즌당 배역을 맡으셨던 적이?
2: 저는 처음 광화문 연가 처음이고요.
0: 처음이고.
2: 여기는 다른 역으로 하는 거죠.
1: 명호로는 처음이죠.
0: 네. 월화를 했었고. 네, 네, 네. 그 약간씩 그 소개를 좀 해주세요. 역할에 대해서. 명호와 월화의 차이.
1: 명호는요. 아, 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전체적인 내용을 얘기 말씀을 드리자면 아, 명우가 죽기 전에 1분 죽기 전 1분에 월화를 만나서 월화가 저의 이제 기억과 추억을 뭐 꼬인 건 풀어주고 뭐 이렇게 정리해주는
0: 1분밖에
1: 네, 죽기 전 1분 근데 이제 그 1분 사이의 일들을 뮤지컬로 이제 만들어준
2: 약간 그 있잖아요 사람이 그 하늘로 돌아가기 전에 그때 아주 슬로우 모션으로 지난 과거들이 싹 스쳐간다는 그 배경을 갖고서 이 월화라는 인물이 이게 꿈 속인지 아니면은 이 그 명우의 어떤 생각 속인지는 모르지만 그 나타나서 이제 명우를 과거 속으로 이렇게 인도합니다. 과거의 기억으로 어떤 장면들로 이렇게 인도를 하고요. 그때 느껴지는 명호가 갖고 있는 그 심상들을 이제 관객분들과 공유하는 작품이죠.
0: 아, 마치 주마등처럼 흘러간다 할 때. 근데 제가 지금 약간 놀란 것이 월화 역할에 지금 앤옥 씨뿐만 아니라 이제 서은광 씨도 캐스팅이 돼 있고 한 분이 이게 분명히 차지현 씨나 성별이 여자분인데 어떻게 이렇게 해서 같은 캐스팅이 가능할까요?
2: 그래서 이게 가장 큰 부분은 아마 음악적인 부분일 텐데 그래서 그 남자가 역을 할 때와 여성이 역을 할 때의 약간 키가 노래 키가 다르긴 합니다.
0: 그럴 수밖에 없죠.
2: 네, 음악 전체적인 넘버의 키도 좀 다르고요. 그리고 약간 가지고 있는 색깔도 좀 다르고요.
0: 그렇죠.
2: 그리고 워낙 서은광 씨도 갖고 있는 개성이 있고 차지현 씨도 갖고 있는 게 있어서 완전 다른 느낌으로 이제 작품을 보시게 되는 그런 느낌이 있죠.
0: 그러면 월화라는 역은 특별히 성별에 구애받는 캐스팅은 아니다. 얘기가 되겠네요.
2: 워낙에 약간 신적인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1: 캐릭터도 정해진 게 없어요.
2: 맞아요.
1: 엄밀히 따지면
0: 그렇구나.
1: 월화는 이래야 된다라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가 되게 많은 분이 오셔도 되고 되게 어린 분이 해도 되고 성별 당연히 상관없고
0: 아 그렇구나 제가 봤지만 역시 이래서 한 번 봐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처음에는 노래 듣다 시간 가고 확실히 이게 뭔가 그 전반적인 스토리나 이런 걸 다시 이해하면서 보려면
1: 맞습니다.
0: 다회차가 꼭 필요하지 않을까
2: 그래서 이렇게 회전문을 도시는 것 같아요
0: 그리고 또 같은 역이라도 이렇게 다른 분이 소화하실 때 매력들이 전혀 다르니까 석훈 씨는 월화 때가 어떠셨어요? 지금의 명우랑 이전에 월화를 맡았을 때랑 어떤 게 조금 더 뭐 수월할 건 없겠지만
1: 아니 수월합니다.
0: 명우가?
1: 예, 명우가.
0: 아, 그럼 넘버가 더 조금이에요?
1: 훨씬 많아요.
2: 아니요, 많아요.
0: 근데 왜
1: 명우는 대사보다 노래가 훨씬 많고요.
0: 아.
1: 근데 표현하는 데 있어서 뭔가 월화를 표현할 때만큼은 글쎄요. 저는 이게 어쨌든 캐릭터를 연구할 때 저라는 사람도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2: 당연하죠.
1: 네. 근데 월화한테는 제 성격을 이렇게 다 못 보여준 것 같기도 하고 사실은 그때가 뮤지컬 초반이라서 잘 그렇게 뭐 냉정하게 얘기하면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제 스스로가 판단했을 때. 그래서 어떤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서 이번에 에녹 형하고 뭐 다들 하는 월화를 보면서도 와 나 저거 저때 어떻게 했지?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명우에서 너무 좋다.
2: 아니 근데 명우란 역이 진짜 그 정말 어려운 역이에요. 왜냐면 차라리 그 무대 나가서 계속 발산하고 막 뭐 어떤 웃기기도 하고 에너지를 막 쏟는 그런 역들은 준비된 걸 보여드리기만 하면 되거든요.
0: 네.
2: 근데 지금 이 석훈 씨가 맡은 이 명호 역은 드라마를 계속 갖고 가야 되는데 자기가 있는 것들 다 표현하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거를 끝까지 잘 끌고 와서 마지막에 한번 터트려줘야 되는 가장 중요한 장면을 완전 정점을 찍어야 되는 역이기 때문에

0: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이긴 합니다.
1: 근데 본인은 월화 때보다 더 수월하다고.
0: 그러니까요. 아마 월화를 하더라도 되게 잘했을 텐데 괜히 앓는 소리 하는 거죠.
1: 아니요. 이선희 님께서 지금 중요한 걸 여쭤보셨어요. 네. 그러면 남성 월화와 여성 월화를 대할 때 우리 쿤명호도 달라지나요?
2: 아니요. 저는 평상시에도 남녀 다르게 대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대하고. 왜 전혀 뭐 그런 게 없어요.
1: 그럼 차지현 씨하고 호흡 맞출 때도
2: 똑같습니다.
1: 똑같다고.
2: 똑같고 그 캐릭터에 맞게 치는 대사와 톤과 느낌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1: 그치, 그치.
2: 뭐 남자라고 다르고 여자라고 다른 건 전혀 없습니다.
1: 하긴 좀 다르다고 해주지.
2: 사실 조금 다르긴 하죠.
0: 저희가 반응하는 게 좀 많이 다르긴 합니다.
1: 그러니까 네네. 아무래도
2: 둘 다 너무 달라요.
1: 그러니까.
2: 그래서 와 여기 이렇게 치는구나. 여긴 이렇게 하는구나. 오케이 이러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죠.
1: 그 상대방에 따라서 또 명우의 어떤 또 텐션도 달라질
2: 맞습니다.
1: 테니까. 사실 연습 기간은 총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이 정도 작품은.
2: 두 달.
0: 두 달이요.
2: 약 두 달 좀 안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1: 그럼 이렇게 뜨거운 여름에 정말 이 작품 준비하시느라 다들 수고 너무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자 일단 두 분이 갖고 온 노래 사실 뭐 지금 여기서 라이브 오늘 또 공연도 있고 하시니까 네네. 저희가 라이브보다는 일단 이문세 선배님의 가을이 오면을 애녹 씨께서 선곡을 해주셨는데 네. 특별한 이유라도 있을까? 아 가을이 왔네요 이제.
0: 그렇죠.
1: 그렇죠.
0: 네 그리고 그 석훈 씨가 오늘 이렇게 선곡한 곡을 보고서
1: 네.
0: 아 내가 이 앞뒤로 이렇게 붙이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작가님이 좋아하시지 않으실까 생각도 했습니다.
1: 사려 깊은 거 봐.
2: 이 형 진짜 착해요.
1: 그러니까.
2: 네 너무 착한 형입니다.
1: 자 2부 끝곡으로 가을이 오면 듣고 두 분과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 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대한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개항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5: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설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4: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6: 선선한 가을바람이 반가운 9월입니다. 하지만 낮과 밤의 큰 일교차는 우리 몸의 면역력을 떨어뜨리기 쉬운데요. 이럴 때일수록 수분 섭취를 늘리고 외출 후엔 손을 깨끗이 씻는 기본 수칙이 중요합니다. 또한 서늘해진 날씨에 방심하기 쉬운 야외 식중도. 가을철에도 음식은 상온에 오래 방치하지 마시고 꼭 익혀 드셔야 합니다. 작은 습관으로 지키는 건강한 가을. MBC 강원 영동 건강 캠페인이었습니다.
7: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8: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9: 자, 오늘 아침 초대석은 벌써 다섯 번째 시즌을 맞은 광화문 연가의 두 주역입니다. 우리 이석훈 씨 또 애녹 씨 두 분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7488님께서 혹시 두 분 다 작품에서 가장 좋아하는 넘버나 대사 혹은 장면 하나씩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이게
10: 어렵네요.
11: 어렵네요.
9: 아니 근데 이게 네. 한 분만 여쭤본 게 아니라 9819님 정문주님도 비슷한 결의 질문을 하셨거든요.
10: 네.
9: 뭔가 답변을 하나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10: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첫 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9: 그날의 어떤 나의 컨디션이 이제 거기서 결정이 나는
10: 예, 그것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데 네. 뭔가 첫 곡에서 제가 입 밖으로 내는 소리와 어떤 가사의 내용과 이런 전달이 잘 돼야지 그게 끝까지 잘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9: 뭐,
10: 형님 당연히 아시겠지만 노래도 A파트 맨 처음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9: 뭐 네.
10: 아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아닌 걸로.
9: 아니야. 맞죠. 네. 맞죠.
10: 그래서 그게 아무래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것도 똑같아. 대사도 사실 처음.
9: 아, 첫 대사?
10: 워라가 막 얘기하면 제가 누구세요? 라고 물어보거든요.
9: 아.
10: 근데 여기서도 이 캐릭터가 다 나타난다고 생각을 해요. 짜증을 내는 게 있고 그럼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있고 이 상황이 뭐지라고 해서 물어보는 톤이 다 다른 거니까
9: 아하.
10: 네, 저는 아무래도 그 첫 장면 우리가 처음 만나고 대사
12: 중요하죠. 많이 네, 중요해요.
10: 그 장면.
9: 애녹 씨는?
12: 저도 비슷한 결이긴 한데 저는 이 작품에서는 2막 첫 곡을 워라가 부르거든요. 휘파람이라는 곡을 부르는데
9: 네.
12: 그 곡을 제가 좋아하기도 하고요.
9: 네.
12: 옛날부터 비슷한 결인데 사실 1막 때 끝나고 난 다음에 잠깐 쉬시고 들어오셔가지고 2막 첫 곡이 주의 환기를 제대로 해야 극이 흘러갈 수가 있거든요. 안 그러면 이제 앞에 1막과 이게 갑자기 이제 텐션이 떨어지는 거죠. 보시는 분들도. 그래서 그 첫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데 보통 그때는 굉장히 센 곡이나 아니면 뭔가 서곡을 꽉 채워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휘파람이라는 곡이 그 역할을 맡고 있어요. 근데
9: 네.
12: 그게 아주 뭐 이렇게 화려하거나 어떤 그런 장치도 없이 그냥 오로지 노래로 진행이 되는 그런 2막 첫 곡이거든요.
9: 네.
12: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2막을 끌고 가려면 그 곡을 잘 불러야

0: 불러야 일막하고 이제 자 연결고리가 되죠.
1: 확실히 두 분 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첫 단추를 네. 어떻게 끼느냐가 네. 그날의 어떤 자신을 보여주는 중요한 어떤 그런 게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아니 제가 놀란 게 에녹 씨가 2007년도에 네. 알타 보이즈로 데뷔를 하셨는데 네네. 이게 그러면 보이그룹인가요?
0: 아 그런 컨셉을 갖고 있는 뮤지컬입니다.
1: 아,
0: 그 콘서트용 뮤지컬이요.
1: 그러면 그때도 뮤지컬 배우로 데뷔를 하신 거예요?
0: 네네.
1: 아 그래서 보니까 뭐 배우 이전에 조연출에 안무 감독에 예술 감독까지 하셨다고.
0: 아 예술 감독은 사실 학생 수준의 그런 감독이었으니까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스태비를 꽤 많이 했습니다. 뭐 조명 보조도 했었고 뭐 음향 쪽도 하고.
1: 아니 왜요? 노래로 시작을 안 하시고 이렇게 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0: 처음에는 제가 배우가 될 생각이 없었거든요.
1: 그 얼굴에?
0: 배우가 될 거라고 생각도 못하고 공연이 좋으니까 네. 공연에 관련된 일들을 여러 가지를 경험하고 싶었고
1: 세상에
0: 네, 스텝 일들을 많이 또 불러주셔가지고 그쪽 일들을 많이 했었죠.
1: 아 그러면 알타보이즈에서는 이제 배우로
0: 네
1: 이게 시작이다 배우로서
0: 네, 그 뮤지컬 배우로는 이제 그때가 시작이었죠.
1: 아 그러셨군요. 그러면 뭐 지금 배우로 활동을 하셔도 누구보다 제작진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실 수 있겠어요.
0: 아, 그럼요. 그 예를 들어서 배우들은 한번 실수를 하거나 뭐 잘못해도 그게 에피소드로 끝날 수 있는 확률이 큰데 사실 스태프분들은 한 번의 실수를 하거나 준비가 안 되면 공연이 완전히 이제 그치. 어그러지거나 그치. 아니면 대형 사고가 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뮤지컬이라는 장르 자체가 약속이 엄청 많아요.
1: 그렇죠.
0: 네, 잘 아시다시피 그러다 보니까 늘 이렇게 날이 서 있는 쓸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스태프분들이신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준비를 해줬으니 배우는 무대 나가서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죠.
1: 네. 오히려 많이 아는 게 더 부담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도 네. 살펴야 하고 배우 쪽의 입장도 살펴야 하고.
0: 네.
1: 아 참. 반면에 지금 석훈 씨는 뮤지컬에 이제 발을 들이신 지가 한 8년 정도.
2: 네.
1: 근데 같은 작품을 여러 번 다시 그건 잘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만큼.
2: 그렇죠. 아니 환기 한번 시키려고.
1: 네. 2018년에 이제 킹키부츠 이 작품도 되게 쉽지 않은 작품인데 네. 어떻게 여기로 시작을 하셨다니까 그것도 좀 의외고.
2: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러니까 알면 못했을 거예요.
1: 알면 못해.
2: 예, 이게 대사량도 엄청나고
1: 네.
2: 그 작품은 정말 찰리가 잘 보이지 않지만 끝까지 끌고 나가야 되는 작품이거든요. 지금 제가 뮤지컬을 8년 한 상태에서 킹키부츠 찰리 할래라고 얘기하면 저는 고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못했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아예 모르고 겁도 없으니까 할 수 있었고. 근데 다행히 너무 좋은 작품을 첫 작품에 만나게 됐고
1: 네.
2: 그게 저한테는 충분히 매력으로 느껴졌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어져 왔고 뭐.
1: 예, 이게 처음에 이제 2018년에 킹키부츠 하셨고
2: 네.
1: 2020년, 2024년 바로 뭐 재작년에도
2: 네네.
1: 같은 작품을 하셨고 또 웃는 남자
2: 네.
1: 이게 2020년, 25년 그리고 이제 강화문 연가까지
2: 네네.
1: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석훈 씨가 선곡한 노래 한 곡 오늘 다 뭐 원곡이 이문세 선배의 노래라서
2: 그렇습니다. 네. 네.
1: 어떤 곡 들을까요?
2: 기억이란 사랑보다라는 곡이고요. 이 곡은 작품의 맨 마지막에 명호가 죽기 직전에
1: 네.
2: 부르는 곡입니다. 그 어떤 곡보다 좀 감정이 많이 올라와서 불러야 되는 곡이라
1: 네.
2: 그쵸. 저 또한 이 슬픔과 어떤 그 아픔 같은 후회 뭐 그 주인공 시영이한테 느꼈던 그 어떤 많은 감정들을 품고 부르거든요.
1: 그래서 실제로 막 눈물 나서 막 말이 안 나올 수도 있겠다.
0: 근데 관객분들이 그, 눈물을 네. 굉장히 많이 흘리세요. 이 장면에서.
2: 근데 이게 참 뮤지컬이라는 게 제가 너무 슬퍼서 울어서 노래를 못하게 되는 것 또한 저는 실수라고 생각하거든요. 슬픈 아, 거 슬픈 거고
1: 아무래도
2: 노래는 노래대로 해야 되고
1: 그러니까
2: 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노래가 이 노래예요.
1: 난이도가 가장 높은 예. 곡을
2: 그래서 어제 첫 곡하면서도 석훈아 노래는 해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예, 다 잡고 불렀던 곡입니다.
1: 아휴 그렇군요. 자 그러면 기억이란 사랑보다 듣고 얘기 이어드릴게요.

0: 아, 근데 아까 말씀을 들어서 그런지 이게 후반부에 네. 전주부터 이게 감정을 확 건드려버리는 네. 노래라 눈물이 안 날, 이거 참고 부르기도 힘들겠다.
1: 이게 쭉 이제 그 시영이와 현재의 부인이 시영이와의 이야기를 쭉 정리하면서 마지막에 부르다 보니까 네. 계속 이 울먹임과 슬픔이 차 있는 상태라서 사실은 쉽진 않죠.
0: 네. 그러니까요. 아, 참 애틋하게 이래서들 벌써 첫 회부터 보신 우리 아침 가족들이 이렇게 많이 계시고. 자, 기억이란 사랑보다 우리 석훈 씨가 선곡해준 곡으로 들었습니다. 네. 윤도현 님이 부르는 거 봤었는데 윤도현 씨는 쩌렁쩌렁 불렀는데 0724님께서 석훈 씨가 부르면 어떠실지 아직 확인을 못 하셨군요.
1: 네. 보러 오세요.
0: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지금 지방 공연 여쭤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네. 아직까지 뭐 확실하게 도시까지 말씀드리기는 조금 시기상조이지만 계획이 잡혀 있다면서요.
2: 네.
0: 그러면 거기도 똑같은 캐스팅으로.
2: 그렇죠.
1: 그렇죠.
2: 네. 네. 저희가 아. 지금 이 캐스팅에서 이제 준비된 사람이 가서 배우가 가서 이제 공연을 하죠.
0: 그건 이제 서울 공연이 맞춰지고 가는 건가요? 아니면
1: 네, 맞춰지고 예. 뭐 바로 갈지 좀 쉬었다 갈지 모르겠지만 일단 한 6개 도시 정도 가는 걸로 대충 알고는 있고요.
0: 너무 아직 다행입니다.
1: 네. 공식 적인 이야기는 아마 제작사에서.
0: 그러니까 아니 이런 작품들 어렵게 준비하셨는데 네. 또 막 서울까지 와서 보시는 것보다는 그 요즘엔 좀 이제 그 자기 지역에서 보고 싶어하는 시들이 많이 네. 있다 보니까 네. 한 6개 도시 정도 준비된다고 하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에녹 배우님 그동안 스케줄 장난 아니셨을 텐데 도대체 연습을 언제 하신 거예요? 라고 5493님.
2: 네.
0: 그거 뭐 해야지.
2: 해야죠 뭐. 네, 그럼요. 당연히 해야죠.
0: 근데 특별히 이렇게 뭔가 아무리 이제 캐스팅을 다른 아티스트들하고 같이 나눠서 무대 오른다 해도 네. 이게 사실 운동 경기로 따지면은 한 이게 언제까지죠? 지금 광화문 연가 서울 공연.
1: 서울 공연은 11월 15일까지입니다.
0: 네. 11월 그 얼추 잡아도 두 달이 넘게 두 남았는데. 네. 이거 컨디션을 지키는다는 게 특히 환절기에 네,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2: 그렇죠. 그래서 다 대부분 뭐 마스크도 많이 끼고 지금도 지금 팀에서 감기 기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요.
0: 아이고.
2: 대부분 웬만하면 다 마스크를 쓰고 하고 있고 네. 공연 때 잠깐 그때 마스크 벗고 또 공연하고. 그렇죠. 자기 몸 관리 정말 이게 힘들긴 합니다.
0: 그러니까요. 네. 어디 특별히 또 뭐 징크스 같은 거. 또 있잖아요.
2: 아, 있죠.
0: 오늘은 신발 왼쪽부터 신지 않으면은 가사가 갑자기 까맣게 생각이 안 날 때라든지.
1: 전혀 생각이 없어요. 근데 형이 얘기하셔가지고 아, 나 어디서부터 신지 생각하고 있었어.
0: 아이, 프로가. 혹시 그런 징크스 같은 건 두 분 없어요? 아,
1: 징크스라기보다는 최대한 좀 일찍 와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편이에요.
0: 아.
1: 좀 촉박하게 오면 제가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그러니까 딱 와서 여유 갖고 전체 한번 훑고 아이고. 정리하고 이런 시간이 한 도착한 2시간, 3시간 전에 있어야 되는데 맞아. 제가 어제 예상보다 너무 늦게 도착을 한 거예요. 길이 막혀서 차에서부터 막 너무 예민해져가지고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랬는데 다행히 주변 배우들 덕분에 또 쫙 또 하게 되더라고요.
0: 아 진짜 야 여러 가지 정말 보통 자신 콘서트보다 에, 더 맞아요. 신경 써야 될 게 많겠다. 아,
2: 그럼요.
1: 이게 라이브 퍼포먼스는 뭐 배우도 그렇지만 모든 분들이 다 긴장한 그러니까요. 것 같아요.
2: 맞아요. 다 약속에 의해서 네네.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1: 맞습니다.
0: 아니 지방 공연 한다니까 지금 너무 박수현님, 정문주님, 이선희님 제발 자기 동네 와달라고 지금 너무나 반가워하고 계십니다. 그러게요. 서울 공연 11월까지 잘 마치고 진짜 지방에서도 딱 공연 만나실 수 있기를 저희도 바라는 마음이고요.
1: 네.
0: 자 여기서 에녹 씨 꼭 무지 이제 뮤지컬 관계된 곡뿐만 아니라
2: 네.
0: 에녹 씨 노래 중에 한 곡 좀 듣고 이야기했으면 네네. 좋겠는데
2: 최근에 나왔던 곡 중에 괜찮아 괜찮아라고
0: 네.
2: 그 제가 그 누군가에게 위로했을 때 그때 살짝 적었던 가사
0: 직접 만든 노래네요 그러면
2: 네.
0: 오이. 오이.

0: 지친 나를 안아봐.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윤상 씨 수고하셨고요. 저는 잠시 후에 만나요.
1: 자, 오늘 두 분하고 한 시간 정도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빨리 끝날 일인가 싶게 시간이 훌쩍 지나버렸어요.
2: 네, 맞아요.
1: 자, 앞으로 광화문 연가 11월까지 일단 서울에서 대장정이 시작이 됐습니다.
2: 네.
1: 두 분 오늘 아침부터 너무 감사드리고요.
2: 아유,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 바로 제가 더 감사하고. 석훈 씨, 이 노래 지금 흐르는 거 잠깐 소개 좀 해주세요.
2: 네, 이 곡은 MBC

0: 방송이죠. 플레이리스트 109라는 방송에서 네. 저희가 만든 곡입니다.
1: 방송을 위해서.
0: 방송을 위해서.
1: 딘딘하고 이준 씨가.
0: 네. 딘딘이 만든 곡이죠.
1: 아
0: 네.
1: 그래요?
0: 네네. 그래서 아직 방송이 아직 안 끝났어요.
1: 아, 그렇죠.
0: 네. 네네. 그래서 여러분들 끝까지 관심 가져오시길 바라는 마음에 네네. 네. 이 곡 끝곡으로 준비해봤습니다.
1: 자 이제 엔옥 씨도 내일부터 네. 공연이 이어질 텐데 네. 오늘도 컨디션. 잘 챙기시고
2: 감사합니다.
1: 석근 씨도 오늘도 공연이 있는 건가요?
0: 아니 오늘은 없고요.
1: 다행입니다.
0: 내일 에녹 형의 첫공 상대가 접니다.
2: 네. 아, 석근이는 편하겠어요.
0: 네, 저는 편하죠.
1: 더운데 준비하시느라 너무 고생하셨고
0: 감사합니다.
1: 정말 이제부터 두 분 정말 앞으로 펼쳐질 공연들 정말 아름다운 시간들 되기를 응원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자 그러면 이 노래 제목이
0: 109.
1: 109.
0: 네.
1: 아, 그렇구나. 자, 이 노래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두 분 오늘 감사드립니다.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내일 아침도 윤상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김세현입니다. 저는 피아노를 치면서 영문학을 공부합니다. 여러 학문들 중에 음악과 가장 가깝고 영감을 줄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운동을 할 땐 손가락에 무리가 가지 않는 종목을 택하죠. 물론 이렇게 피아노를 우선시하다 보면 조금 불편하거나 포기해야 하는 것도 있겠죠. 하지만 피아노를 통해 얻는 것이 훨씬 크다면 그것마저도 저에게는 단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에서 전해드립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2: 선선해진 날씨에 벌초나 산행 등 야외 활동이 부쩍 잦아지는 9월은 진드기를 매개로 하는 쯔쯔가무시증 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쯔쯔가무시증은 중증으로 발전하면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풀숲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긴 소매와 긴 바지를 챙겨 입어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풀밭에 그냥 앉거나 겉옷을 벗어두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야외 활동을 마친 뒤에는 입었던 옷을 곧바로 세탁하고 꼼꼼하게 샤워를 해야 하죠. 만약 야외 활동 후 2주 이내에 고열이나 오한, 몸에 검은 딱지가 발견된다면 지체 없이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대학 선택의 기준? 결과로 증명합니다. 천안아산의 중심, 서울에서 KTX로 30분대. 폭넓은 글로벌 해외 연수로 더 큰 세상을 경험하세요. 높은 취업률과 장학제도로 당신의 성공을 약속합니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대학, 성문대학교.

0: 요. 검색창에 바이바우.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1: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출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 심의 필
2: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2: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SNS를 보다 보면 괜히 봤다 하는 순간들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잘 풀린 일, 방금 아깝게 놓친 대박 세일, 차라리 모르면 마음이 편했을 텐데 싶은 일들, 여러분도 겪으신 적 있으시죠?

누군가가 그러더라고요. 정말 좋은 멘탈 관리법은 좋은 생각을 열심히 해내는 게 아니라 안 보일 걸 안 보는 거라고요. 세상에 모르고 살아도 전혀 지장 없는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 하루 안 봐도 되는 알림을 슬쩍 꺼보시고요. 하나씩 덜어내면서 마음 가벼워지는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놀러 오신 이곳은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입니다.

0: 안녕하세요. 9월 7일 월요일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 오픈했습니다. 오늘 첫 곡으로 이승환의 세상에 뿌려진 사랑만큼 듣고 왔습니다. 3430님께서 브런치 카페 덕분에 주말에 김경호 콘서트 잘 보고 이 원주 국가유산 야행이랑 소금산 그랜드밸리까지 1박 2일 동안 원주를 아주 제대로 즐기고 왔다고 고맙다고 문자 보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연락 주셔서 3430님 말고도 우리 주말에 김종서, 조항조, 김경호 콘서트 다녀오신 분들 계시죠? 지난주에 브런치 카페에서도 협찬을 받아서 티켓을 여러분께 보내드렸는데 혹시 후기 들려주고 싶으신 분들 계시면 남겨주시면 제가 같이 한번 전해보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고 오셨다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데요. 날씨도 이제 좀 가을 날씨인 것 같아요. 2460님께서 가을을 느낄 수 있는 오늘 가을 하늘 너무 이쁘다고 하시면서 엄청 새파란 가을 하늘이랑 푸릇푸릇한 잔디 위에 새파란 가을 하늘 구름이 둥실둥실 조금 하얀 맑은 구름이 떠있는 그런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가을가을 느낄 수 있는 오늘 하루 뭔가 선선하고 쾌적한 하루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주까지와는 다르게 기분 좋게 월요일을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너튜브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너튜브 검색창에다가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는 채널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라디오로도 많이 청취해 주시고 보는 채널로도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4208님께서는 우리 브런치 카페를 접하게 된 게 조금 특이하시대요. 집에서 공동 현관이랑 연결되는 화면에 라디오 기능이 있어서 틀었더니 브런치 카페가 먼저 들렸다고 너무 신기했다고 보내주셨네요. 이 공동 현관이랑 연결되는 화면이라 하면 이 아파트에 있는 인터폰 같은 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거기서 라디오가 나오는군요. 저 지금 알았네요. 브런치 카페와 이렇게 신기한 방법으로 만날 수 있게 돼서 저도 굉장히 기쁘고요. 앞으로도 많이 많이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우선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1: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4: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5: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7: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

0: 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1: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2: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 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3: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4: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부근 1522588 관절 부근
5: 관절을 편하게 관절 부근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6: 관절 부근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7: 경복 기업이 잘 되는
8: 경복
7: 천재력을 전문가로
8: 경복
7: 4호선 캠퍼스
9: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8: 경북대학교.
10: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2460님께서 가을 안에 사진과 함께 신청해 주신 노래 띄워드릴게요. 바이브의 가을 타나봐.

네, 바이브의 가을 타나바 듣고 왔습니다. 2904님께서는 김종서님 콘서트 다녀오셨는데, 이 김종서 세대가 아니어서 몇 곡밖에 몰랐는데도, 오히려 몰라서 그런지 이렇게 좋은 곡이 많아하고 왔다고, 원주 MBC 덕분에 좋은 시간 보내고 왔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공연 셋리스트가 아주 좋았다고, 아예 몰랐던 초기 곡들도 너무 좋았다고 이렇게 보내주시면서, 내 앞에 선 너에게가 가장 좋았다고 하십니다. 내 앞에 선 너에게, 그럼 한번 같이 들어볼게요.

네, 김종서의 내 앞에선 너에게 듣고 왔습니다. 8685님, 가을이어서 주말에는 오랜만에 산도 타셨고 얼굴도 타셨고 오늘은 차 타고 출근해서 커피 타고 있다고 즐거운 한 주 되라고 보내주셨네요. 이 라임을 맞춰서 보내주신지 아까 눈으로 제가 문자를 미리 읽을 때는 몰랐는데 방금 알았어요. 너무 센스 좋으신데요, 8685님. 오늘 즐거운 한 주 시작하시길 바라겠고요. 7406님, 집 청소하면서 브런치 카페 듣고 계시대요. 오늘이 백로라고 하네요. 와, 정말요? 백로가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맞죠? 백로. 벌써 백로라니 시간 너무 빠르네요. 빨리 단풍이 물드는 가을이 왔으면 좋겠다고 오늘 방송도 잘 듣겠다고 이렇게 출석 체크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7406님. 4208님께서는 최근에 재미있는 일 하나를 시작하셨대요. 오디오북 목소리 기부. 저도 뭔진 알고 있는데 원주에서 우연치 않게 SNS를 보다가 알게 돼서 태장 이동해서 공동체 라디오 아나운서로 봉사하고 있다고. 와, 4208님 목소리가 정말 좋으신가 봐요. 너무 멋진 일 하고 계시네요. 저도 대학생 때 그리고 학창시절에는 봉사활동을 정말 많이 했었는데 아나운서 준비하고 아나운서 되고 나서는 뭐 일상이 바쁘다는 핑계로 봉사활동을 한 번도 못 갔거든요. 근데 주변 보니까 이 재능기부 봉사하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뭐 낭독봉사, 녹음봉사 이런 거요. 4208님이 하시는 봉사랑 비슷한 것 같은데 저도 나중에 뭔가 시간 될 때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마련해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봉사는 꼭 한번 시간 마련해서 봉사활동 하고 나서 우리 브런치 카페 청취자분들한테 인증 꼭 날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신청곡 만나볼게요. 샵 1133, 샵 1133번 열려 있으니까요. 오늘 오전 이 시간 함께하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문자 메시지로 많이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4208님의 신청곡 만나보겠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보내주시면서 오늘 아침부터 날씨가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문자를 주셨네요. 그러니까 이게 날씨가 우리의 기분에 정말 많은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솔직히 저한테는 제 기분의 8할을 차지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오늘 날씨도 좋아서 집에서 이름 점심을 드시고 계시대요. 4208님께서는 오늘도 좋은 이야기 많이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청해주신 B2B의 비밀 지금 같이 듣고 올게요.

네, B2B의 비밀 듣고 왔습니다. 0449님이 보내주신 신청곡 바로 만나볼게요. WSG 워너비의 그때 그 순간 그대로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뱅크 IBK 기업은행.
1: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의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2: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1: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2: 완전 좋아요.
1: 연두리 잘 부탁드립니다.
3: 복정역 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 거점.
4: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랙.
3: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4: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3: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5: 9월 태백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무대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 음악회가 열립니다. 9월 12일 토요일 오후 7시 태백 365 세이프타운 특설 무대에서 소찬휘, 김기태, 정재욱, 유하은 밴드가 출연합니다. 가족과 함께 즐기는 산골 음악회 태백 365 세이프타운에서 만나요.
6: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브런치 카페 놀러 오시면 전해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감시기푸드 원주 신림점에서 감자 만두 세트, 마늘빵 명인이 만들어 특허받은 훈인의 마늘빵에서 마늘빵 모듬 세트를, 특별한 날 특별한 곳 목수의 진달래에서 화덕피자 교환권, 프리미엄 한우 다이닝 BMS 넘버9 한우 오마카세 우담 원주 무실본점에서 10만원 상당의 포장용 한우 상품권, 미용의 꿈을 키우고 아름다움까지 더해주는 강릉 뷰티아카데미 미용학원에서 두피케어권, 원주 참치하면 떠오르는 대표 참치 미가 참치앤스시에서 5만원 상당의 런치 식사권, 시원한 육수 매콤한 양념 쫄깃하고 구수한 옹심이 칼국수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원주 금산 함흥 냉면에서 식사 교환권을, 영어의 틀을 만드는 초중고 영어 전문학원 아발론 잉글리시에서 문화상품권, 라디오 들으면서 여행코스 짜는 여러분을 위해 강릉도 강릉에서 강릉 삼척 프리패스를 드립니다. 네, 브런치 카페 놀러 오시면 전해드리는 선물까지 소개해드렸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곧 한송이 리포터와 함께하는 스터디 카페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너튜브 보이는 라디오로도 많이 많이 함께해주세요. 신청곡 하나 만나보고 스터디 카페로 넘어갈게요. 0968님이 보내주셨네요. 우리 아드님이 면허증 따겠다고 해서 학원 가는 길에 태워주고 있다고 많이 떨려한다고 아들이 좋아하는 노래를 신청해 주셨네요. 우리 아드님 면허증 한 번에 착 붙으시길 바랄게요. 저도 한 10년 전쯤에 운전면허증을 땄는데 도로주행에서만 3번 떨어져서 4번째 만에 붙었을 거예요. 3번째 떨어져 오니까 부모님이 이제는 운전면허 학원비 너가 내라고 다시 안 내주겠다고 해서 4번째 탁 붙어왔습니다. 아마 부모님이 엄청 어이없으셨을 것 같은데 이 0968님의 아드님은 한 번에 착 붙길 바라면서 싸이의 기댈 꽃 신청해주신 노래 띄워드릴게요.

네, 0968님 아드님의 신청곡 싸이의 기대할 것 듣고 왔고요. 이 아드님께서 차에서 내리기 전에 운전면허학원 도착해서 엄마 나네 번까지는 안 떨어질게라고 하고 내리셨대요. 네번 말고 세 번도 말고 딱한 번만에 붙으시고 오늘 어머니가 운전면허학원에 내려주신 것처럼 나중에는 우리 아드님이 0968님을 어디 데려다 드리고 하시길 바랄게요. 8135님 사연을 제가 읽고 있는데 맞은편 도로로 노란색 운전학원 차가 지나가고 있다고 마침 순간 25년 전에 등에 식은땀 흘려가면서 도로 주행하던 이 8135님의 옛 시절이 생각난다고 문자 보내주셨네요. 계속해서 추억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 우선 스터디 카페로 출발할게요. 네, 매주 월요일마다 찾아오는 시간이죠. 스터디 카페 출발해 보겠습니다. 매번 영어 공부해야 되는데 이 소리 언제까지 하고 계실 건가요? 사실 저도 영어 공부해야 돼서

0: 어떻게 공부해야 하다가 정말로 오늘 아침에요 화상 영어를 한번 해볼까 하고 화상 영어 레벨 테스트를 온라인으로 하고 왔어요. 조금 충격적인 레벨을 받았습니다. 오늘 한성희 리포터와 스터디 카페에서 영어 공부 좀 열심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도 동참해주세요. 그럼 한성희 리포터와 함께하는 스터디 카페에 출발해보겠습니다. 한성희 리포터 인사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한성희입니다. 오늘도 영어 공부 우리 같이 열심히 해봅시다.
0: 네, 많이 도와주세요. 네, 한성희 리포터와 함께하는 스터디 카페 오늘도 이 영어 이야기를 하면서 영화 이야기를 하면서 영화 속 OST도 들어보고 그 OST 속에 숨겨진 표현들 같이 알아보는 시간인데 오늘 준비해준 영화는 어떤 영화죠?
1: 오늘 준비해온 영화는 토이스토리 시리즈입니다. 굉장히 1편부터 5편까지 좀 많은 시리즈를 차지하고 있는 영화인데요. 시작하기 전에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0: 네.
1: 혹시 나연 아나운서님은 제일 친한 친구랑 어떻게 해서 친해지셨나요?
0: 제일 친한 친구 중에 좀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는 친구를 한 명 생각해보자면 유치원, 초등학교도 다 같이 나온 친구예요.
1: 네.
0: 제가 유일하게 친한 친구 중에서 남자인 친구인데 다 여자고
1: 네네네네.
0: 그 친구랑 유치원도 같이 나오고 초등학교도 같이 나왔는데
1: 네.
0: 초등학교 때 제 별명을 지어서 별명이 뭔지는 말 안 할게요. 우리 브런치 카페 청취자분들한테
1: 네.
0: 이렇게 인식되기 싫어가지고 제 별명을 지어서 초등학교 6년 내내 그 별명을 갖고 저를 놀렸어요.
1: 네.
0: 근데 제가 싫어하는 별명이어서 저는 걔가 너무 싫었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그 친구랑 같은 중학교를 가면 이제 중학교에도 네. 내 별명이 퍼지니까 그 친구가 쓰지 않는 중학교에 썼어요. 저희는
1: 네.
0: 지원해서 가는 거였거든요.
1: 네.
0: 그래서 결국엔 중학교, 고등학교는 다른 데서 나오게 됐는데 시간이 흐르고 나서 다시 만나서 지금 인생 베프가 됐어요. 근데 초등학교 때까지는 너무 싫어해서
1: 네.
0: 그 친구랑 다른 학교 가고 싶을 정도로 싫어했던 친구인데
1: 네.
0: 지금은 인생에서 정말 소중하고 만약에 비밀을 누군가한테 한 명한테는 말해야 된다 친구한테
1: 네.
0: 싶으면 저는 그 친구한테 말할 것 같아요.
1: 정말요?
0: 네.
1: 이렇게 뭔가 어떻게 보면 앙숙이라고 해야 할까요?
0: 맞아요.
1: 그런 관계에서 이렇게 베프까지 가기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사실 저는 그런 친구는 없어요. 다 처음부터 그냥 친했던 친구들밖에 없어서
0: 거의 한눈에 반한?
1: 네. 좀 부럽기도 한데요. 뭔가 특별해 보여요.
0: 그래요? 좋은 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1: 오늘 나연 아나운서님처럼 비슷한 이 주제가 영화에도 나옵니다. 바로 친구 주제인데 토이스토리에도 우디랑 버즈 라는 그 캐릭터가 나와요. 1편에는 이들의 우정을 다룬 영화인데 우디랑 버즈가 처음부터 사이가 좋지만 않았거든요. 너무 사이가 안 좋았어요. 우디는 약간 카우보이여서 옛날 장난감 원래 앤디라는 그 주인의 원래 장난감이었는데 근데 버즈라는 새로운 우주 캐릭터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처음에 우디가 버즈를 진짜 싫어해요.
0: 너무 라이벌로 생각하고
1: 네, 너무 질투하고 정말 아 얘는 왜 갑자기 나타나서 내 주인의 사랑을 다 빼앗아가 버린 거야 막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0: 네.
1: 그런데 나중에 티격태격하고 서로 목숨도 구해주고 하면서 줄도 없는 베프가 되는 그런 이야기가 토이스토리 1편입니다.
0: 1편 얘기구나.
1: 네.
0: 이 토이스토리 다섯 번째
1: 네.
0: 편이 지금 극장에서 상영 중인 거 맞죠?
1: 상영을 했었어요.
0: 했었어요. 얼마 전까지?
1: 세 달 전에. 네.
0: 아, 그럼 벌써 시간이 그렇게
1: 아, 흘렀구나. 그러니까요.
0: 보셨어요?
1: 아니요. 사실
0: 저는 못
1: 봤는데
0: 네.
1: 너무 바쁘다 보니까 내용만 대충 알고 있고 사실 영화를 보지는 못했어요. 유일하게 5편을 못 봤네요.
0: 아쉽네요. 그럼 나중에 보는 걸로 하고 1편에서는 그럼 우디랑 버즈가 처음에 라이벌 관계로 인식하다가 친구가 되는 그런 이야기를 다룬 거면
1: 맞아요.
0: 다른 편에서도 혹시 각각의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1: 다른 편에서는 이게 2편에서는요. 또 새로운 친구가 등장을 하거든요. 제시라는 친구가 또 등장을 하고요. 3편에서는 대학생이 된 앤디, 아까 말했던 장난감 주인 이름이 앤디인데 앤디가 이제 컸잖아요. 그래서 장난감들과의 가슴 찡한 이별을 하고요. 4편에서는 우디, 아까 말했던 그 우주전사 캐릭터가 카우보이 캐릭터거든요. 카우보이 캐릭터 우디가 자신만의 새로운 길을 선택하는 모습을 그렸고요. 5편에서는 장난감들이 요즘 막 아이패드도 나오고 태블릿 PC 스마트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기술과 함께 자란 새로운 세대 아이들을 이 장난감들이 마주하게 되는 거죠.
0: 그럼 이 5편은 우리 둘 다 아직 안 봤지만
1: 네.
0: 이 새로운 뭔가 태블릿 PC 같은 것과 기존의 뭔가 오래된 장난감들이 경쟁하는

0: 걸 수도
1: 맞아요,
0: 있겠네요.
1: 맞아요.
0: 오, 궁금하다. 약간 지금 시대에 딱 어울리는 시대상에 맞는
1: 그쵸.
0: 그런 편일 것 같은데. 오, 그러면은 이 1편이 1995년에 나왔으니까 벌써 한 30년 넘게 그쵸. 된 영화네요. 시간 네. 진짜 빠르다. 그럼 오늘 토이스토리 시리즈와 함께할 예정인데 우리가 첫 번째로 들어볼 영화 OST는 어떤 노래죠?
1: 첫 번째로 들어볼 영화 OST는 랜디 뉴먼의 You've Got a Friend in Me라는 노래입니다.
0: Oh, You've Got a Friend in Me. 오, 전 이 노래 엄청 많이 들었는데 이게 네. 토이스토리의 OST라고 인식을 못하고 자주 듣고 있었거든요.
1: 네네네.
0: 아마 토이스토리를 안 본 분들도 저처럼 멜로디 들으면 바로 들어봤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제목부터 한번 표현을 알아보고 싶어요. You've got 이게 조금 직역하기에는 힘들 것 같은데 어떤 표현이죠?
1: You've got a friend in me는 You have a friend in me라는 뜻과 비슷하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직역을 하면 나는 네 친구야 이렇게 해석 직역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좀 더 해석을 해보자면 friend가 미국에서는 친구도 있지만 서로 믿고 의지하는 사이라고 하거든요. 좀 더 깊게 해석을 해보면 언제든 네 편이 되어줄게, 언제든 난 네 편이야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0: 그러면은 you've got the 라는 게 약간 그렇게 표현이 될 수 있는 건가요?
1: You've got이 너에게 뭐뭐가 있다 라는 뜻이고요. 이게 뒤에 in me가 붙으면 나라는 사람에게서 나를 몸으로 생각해도 된다 이런 말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friend가 붙으면 You've got a friend in me. 난 네 친구야. 언제든 난 네 편이 되어줄게.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0: 좋네요. 오늘 영어 표현 하나 배워갈게요. You've got a friend in me. 난 내 편이야. 난 언제나 너 옆에 있어. 이렇게 의역을 할 수 있다고 한 건데 그러면은 오늘 이 표현 생각하시면서 첫 곡 듣고 올게요. 첫 곡 듣는 동안 퀴즈 하나 내주시죠.
1: 네, 오늘 퀴즈 나갈게요. 오늘 퀴즈는 자 아까 저희가 설명했던 것 중에 자세히 들어보셨으면 아마 쉽게 맞출 수 있을 텐데요. 퀴즈 나갑니다. 우디에 대한 설명 중 토이스토리 우디 캐릭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카우보이 인형이다. 2번 앤디가 아끼는 장난감이다. 3번 버즈와 처음부터 친했다.
0: 오, 아까 이 우디라는 장난감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우리 아까 좀 힌트를 드렸는데 앞서서 네. 설명해 주실 때 1번 우디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은 카우보이 인형이다. 2번 앤디가 아끼는 장난감이다. 3번 버즈라는 장난감과 처음부터 친했다. 이 1, 2, 3번 중에 정답 아시는 분 샵 1133으로 보내주시고요. 샵 1133, 샵 1133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용이 있습니다. 그럼 이거 보내주시는 동안 저희는 You've Got a Friend in Me, 랜디 뉴먼의 노래 듣고 올게요.

0: 목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2: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3: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4: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5: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서비스.
6: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7: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8: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브런치 카페 함께하고 계시고요. 앞서 듣고 오신 노래는 You've Got a Friend in Me, 랜디 뉴먼의 노래였고요. 토이스토리의 OST 함께하셨습니다. 오늘 스터디 카페에서 한송이 리포터와 토이스토리 시즌 1부터 5까지 이야기를 조금 쭈루룩 나눠봤는데, 네. 우리 8135님께서는 토이스토리 5 재밌다고, 스포는 아니지만 장난감 대 땡땡땡땡 이렇게 막 이렇게 알려주셨고요. 7562님은 이런 스토리가 있어야 영화겠죠. 이렇게 친구랑 싸우고 화해하고 이런 과정들. 그리고 2460님께서는 토이스토리는 못 보셨는데 이 노래는 많이 보셨다고 해주셨고요. 또 투닥거리다가 친구가 되는 과정 DJ님과 닮았다고 9671님께서 보내주셨고, 0968님께서는 문화센터에 영어 배우러 다니는데 아들이 한 번씩 단어 물어볼 때 대답을 못하면 엄마 학원에 돈만 갖다 주냐고 이렇게 아드님이 놀리곤 하신대요. 오늘 You've got a friend in me 표현 하나 배웠다고 자랑하시길 바랄게요. 0968님. 정답을 아마 지금 모든 분들이 하나의 답으로 통일이 되어 있어요. 정답 바로 공개해 주시죠.
9: 이런 적은 처음이잖아요.
8: 그러니까요.
9: 정답은 3번. 버즈와 처음부터 친했다입니다.
8: 맞아요. 처음부터 친했다가
9: 가 답입니다.
8: 답이고, 네. 처음부터 친하지 않았고 라이벌 관계였다가 이렇게 화해한 거라고.
9: 맞아요. 맞죠? 맞아요.
8: 그럼 오늘 정답 맞추신 분 중에서 추첨 통해서 0968님, 4252님, 8604님 세 분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함께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이제 오늘 끝곡으로 토이스토리 OST 하나 더 들으면서 마무리해볼게요. 소개 부탁드릴게요.
9: 네, 두 번째 곡은 사라 맥락클란의 When She Loved Me, When She Loved Me라는 노래인데요. 토이스토리 2에 카우걸 인형 제시라는 그 캐릭터가 등장을 해요. 제시한테는 에밀리라는 주인이 있었는데 사실 아이였을 때는 장난감을 많이 놀고 하지만 어른이 되면 장난감을 잘 갖고 놀지 않잖아요.
8: 맞아요.
9: 그러면서 제시랑 에밀리가 헤어지게 되는 그런 과정을 담은 노래인데, 이게 좀 슬픈 게 유튜브 댓글을 보면 이게 장난감이랑 뭐 사람의 관계도 있지만 부모와 아이와의 관계도 이렇게 대입을 할 수 있는 것 같다. 너무 부모님 생각나서 슬프다. 이런 댓글이 많더라고요.
8: 약간 장난감 아이를 아이와 부모님을, 네. 이렇게 대입해서 이렇게 시간 지날수록,
9: 네, 어른이 되면 또 독립을 하니까.
8: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우왕. 그럼 오늘 끝곡으로 방금 한소희 리포터 소개해준 사라 맥락클란의 When She Loved Me 들으면서 브런치 카페 마무리해볼게요. 한소희 리포터와도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다다음 주에도 추억의 영화 가지고 와주세요. 오늘 3430님 포함해서 오늘 영화 너무 소개 재밌었다고 문자 많이 주셔서 다음 주에도 한번 다다음 주에도 기대 많이 해보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다음 주에 만나요. 고맙습니다.
9: 네, 고맙습니다.
8: 네, 한송이 리포터와 스터디 카페 함께했고요. When She Loved Me, 사라 맥락클란의 노래 띄워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1: 어깨가 망가지면 몸만 힘든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함께 무너집니다. 팔이 올라가지 않는 순간 일상도 멈춰버립니다. 어깨 속 회전근개 심줄도 생로병사를 겪습니다. 나이 들면 심줄 섬유가 수명이 다하고 또 뼈에서 떨어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30%에서는 봉합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 근육을 이용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어깨를 움직일 수 있게 되면 마음도 다시 살아납니다. 지금 포기하면 가능성은 멈춰버립니다. 어깨는 다시 좋아질 수 있고 나도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0: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3만원

0: 있습니다. 가입비 부가세 별도.
1: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 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2: 안녕하세요.

0: 중심을 잡고 살아가기 참 어렵죠. 그래서 토스가 안정감을 찾기 위한 이야기들을 준비했습니다. 금융의 불편을 넘어 불안까지 줄여가는 토스. 지금 토스 앱에서 안정식당을 검색해보세요.
1: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1: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2: MBC FM4U.
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춘천문화방송에 대한 제어과 관련하여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오의 희망곡 김지후입니다. 오늘이 9월의 첫 번째 월요일인데요. 월요일 점심시간을 한층 더 특별하게 만들어줄 아주 근사하고 또 자랑스러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견된 신종 공룡이자 이름에 무려 코리아가 들어간 공룡뼈 화석 코리아노사우루스 보성엔시스가 드디어 국가유산인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다고 합니다. 전남 보성에서 발굴돼 오랜 연구 끝에 정식 학명으로 인정받고 이번에 나라의 보물로 당당히 올라선 건데요. 수억 년 전 한반도 땅을 누비던 공룡이 긴 시간을 견뎌내고 마침내 자기 가치를 인정받은 모습을 보니까 왠지 모르게 마음이 웅장해지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귀한 화석도 결국에 흙 속에 파묻혀 있을 때는 그냥 평범한 돌덩이처럼 보이는 법이잖아요. 하지만 알고 보면 그 흙먼지 속에 감춰진 위대한 공룡뼈 화석이었던 것처럼 지금 또 우리 월요병에 지쳐 계실 우리 청취자분들 역시 또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귀한 존재라는 거 꼭꼭 예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라면서 또 9월 7일 월요일 정오의 희망곡 출발합니다. 정오의 희망곡 첫 곡입니다. 더 위켄드 아리아나 그란데 Die for you.

0: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1: 엄마!
2: 우리 아이 도드람
3: 나왔어.
2: 우리 남편 도드람,
4: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0: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5: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하늘, 도로, 바다, 접근 가능한 최적의 입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최고의 일터를 넘어 가장 좋은 쉼터와 삼터를 제공합니다. 미래산업을 선점하는 상업 업무용지를 지금 만나보세요.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단, 분양문의 063-450-9020.

0: G마크 확인하고 건강을 사세요. 경기도 지사 인증 G마크.
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4: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5: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4: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5: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4: 제조원
6: 현대 오피스.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7: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주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6: 워킷 워킷 안전화.
8: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9: 종호의 희망곡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오프닝에서는요, 우리나라에서 또 처음 발견된 신종 공룡, 이름에 무려 코리아가 들어간 공룡 뼈 화석이 드디어 국가유산인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됐다는 소식을 또 전해드렸는데요. 코리아노사우루스 보성엔시스라고 합니다. 와, 이제 공룡 이름에 이 코리아가 들어간 거죠. 전남 보성에서 발굴돼서 오랜 연구 끝에 정식 학명으로 인정을 받았고요. 나라의 보물로 당당히 또 자신의 가치를 인정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 코리아노사우루스. 저도 뭐 어렸을 때 보통은 공룡 가지고 놀기도 하고, 공룡 이렇게 백과사전 같은 거 책을 뭐 보고 해서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는 공룡이 한 뭐 두 개 정도 있긴 한데, 뭐

트리케타롭스, 그리고 가장 유명한 뭐 티라노사우루스 이런 친구들이 있긴 한데 코리아노사우루스는 와 최초네요. 예, 뭐 정말 코리아가 들어갔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서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또 월요병에 지쳐 계실 분들에게 우리도 이 공룡 뼈 화석처럼 세상에 단 하나뿐인 존재라는 거 꼭 잊지 마시고 월요병을 좀 떨쳐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청취자분들께서도 지금 출석 체크 보내주셨는데요. 1419번님도 출첵, 또 그리고 7732번님께서는 지난 주말 서울 여의도에서 불꽃축제가 열렸다던데 왠지 그냥 인파 구경만 할 것 같아서 포기했네요. 대신 저의 중고등학교 시절 최애그룹 소녀시대의 효연, 유리, 수영 트리오의 음방 무대를 TV로 보면서 그 시절 추억여행을 잠시나마 떠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하시면서 또 사진과 함께 신청곡도 보내주셨는데요. 아, 저도 봤습니다. 이 전지력 참견 시점 전참시에서 또 이제 컴백 무대 준비를 하는 그 회차를 봤는데 아 정말 그 소녀시대에서 이 효연 유리 수영 효리수로 또 돌아왔죠. 저도 너무 반갑기도 하고 그리고 뭐 크게 변한 것들이 없으셔서 그렇게 시간이 흘렀나 싶기도 했는데 신곡도 뭔가 트렌디하고 좋더라고요. 또 효리수 이름하고도 뭔가 좀 잘 어울린 듯한 느낌 Low Key in Love라는 또 신청곡을 보내주셨는데 저희가 잠시 후에 들려드리겠고요. 또 그리고 2904번님께서는 후디가 오늘 오프닝에서 영화 오디세이의 아킬레우스처럼 혹은 관상의 수양대군처럼 등장한다면 그건 티켓팅 전쟁에서 이기고 왔다는 뜻입니다 보내주셨는데 어떠신가요? 제가 지난주에 그 김동률 씨 콘서트 티켓팅에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하고 주말을 보내고 오늘 돌아온 거죠. 결과를 안고 돌아왔는데 목소리가 좀 어떻게 들리시나요? 수양대군 같나요? 결과를 말씀드리면 예, 못 구했습니다. 제가 그 주말 티켓을 한번 노렸는데 이게 아무래도 빈집을 한번 틈새 공략을 해볼까? 근데 또 휴가를 해야 하다 보니 그렇게 되면은 또 우리 정의 청취자분들하고 만날 수가 없고 그래서 그래 경쟁률이 치열하더라도 한번 주말을 노려보자 했는데 예 역시나 패배하고 돌아왔습니다. 관상의 수양대군은커녕 예 너무나 초라하게 돌아왔고요. 또 그리고 4356번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후디 목소리 들으며 즐겁게 산에 올라가는 중입니다. 보내주셨는데 확실히 날이 좀 풀려서 그런지 정오의 희망곡 딱 틀어두시고 이렇게 산행 시작하시는 청취자분들이 꽤 계시네요. 만약에 이렇게 산행을 이렇게 등산을 하시다가 누군가가 정의를 또 듣고 있다? 그러면은 정말 반갑게 악수나 예, 핸드쉐이크 같은 거 한번 해주시죠. 정의 가족분들끼리는 만약에 같은 주파수를 듣고 있다 그러면 친구입니다. 사실 예, DJ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취향이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감사드리고요. 또 여전히 문자창도 열려 있습니다.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출석 체크도 좋고요. 그리고 또 신청곡 보내주시면 또 오늘 3부 4부 코너인 또 월요일 코너 청취자분들의 신청곡과 함께하는 시간 너의 곡소리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시간을 또 빌려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곡을 또 준비했고요. 7732번님께서 보내주신 소녀시대 효리수, Low Key in Love, 그리고 엑소의 Don't Fight the Feeling 두 곡을 띄워드립니다. Yes, well in come the big man with a new song. Yeah.

돈파이터 필링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9456번님, 후디 출첵합니다. 이제 여름이 완전히 간 것 같아요. 제가 있는 곳은 아침 저녁으로 많이 추워졌어요. 17도 보내주셨는데. 아, 그러게 말입니다. 저도 지금 애청자분들은 느낌이 오셨겠지만, 진작에 눈치를 채셨겠지만, 제가 목소리가 약간은 정상 100% 컨디션은 아니거든요. 주말에 방심했습니다. 이렇게 최저기온이 떨어진지 몰랐어요. 한 20한 3, 4도 됐겠지 했는데, 예, 춘천지역도 16도, 17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토요일에 제가 좀 러닝을 하고 그냥 땀에 젖은 채로 터벅터벅 집에 천천히 걸어왔는데 그때 이렇게 된 게 아닐까 싶기도 해서, 우리 청취자분들은 정말 이제는 추위를 좀 그래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춥더라고요. 예, 그래서 외투를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언제 그렇게 더웠냐는 듯 이렇게 선선해지고 좀 쌀쌀해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언제쯤 준비를 해야 될지 생각할 때쯤 쌀쌀해지거든요. 예, 외투 꼭 챙기시고요. 또 그리고 0476번님께서도 출석 체크와 함께 고성에 가면 또 바위의 공룡 발자국들 볼 수 있죠. 또 보내주셨고. 그죠? 저도 어렸을 때 갔던 기억이 있는데. 또 그리고 2904번님께서는 아, 콘서트 주말밖에 못 가는군요, 후디. 보내주셨는데. 아니요, 뭐 사실 그건 아니고 휴가라는 아주 좋은 또 그게 있으니까 그렇게 사용하면은 갈 수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저는 한번 도전을, 주말로 도전을 해본 거죠. 저를 너무 과대평가했는지. 예, 근데 아쉽게도 한 장도 건지지 못했다. 예, 말씀을 드리고. 또 그리고 3430번님, 큰 아들이 10년을 음악하다가 진로를 바꿔서 공무원 시험 최종 합격해서 임용을 기다리고 있어요. 신청곡은 아들의 첫 커버곡입니다. 10cm의 마음 보내주셨는데, 와,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10년 동안 음악을 하다가 진로를 바꾸셨는데, 또 공무원 시험에 최종 합격했다. 너무나 축하드리고요. 지금 10cm의 마음 띄워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또 10년 동안 내가 소중하게 간직했던 꿈, 예, 그걸 또 바꾸기가 사실 쉽지는 않았을 텐데, 그래도 바꿔서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다는 게 너무나 얼마나 큰 또 노력을 기울이셨을지, 예, 가늠이 안 됩니다. 축하드리고요. 우선 신청곡 들려드릴게요. 10cm입니다. 마음.

10cm의 마음 듣고 오셨습니다. 3430번님의 또 신청곡이었고요. 9534번님께서는 효리수 팬덤명이 무리수래요. 뭔가 효리수스러운 팬덤명 같고 귀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유일하게 음악방송에서 헬기를 띄운 걸그룹이라네요. 소녀시대 때 실제 헬기를 한 번, 또 그리고 효리수 때 무대에 헬기 모형 같은 거 한 번, 이렇게요 하시면서 신청곡 CLC의 헬리콥터 신청해 주셨는데요. 아, 유일하군요. 실제로 소녀시대 때 헬기를 띄웠군요. 와, 역시 소우씨. 아, CLC의 헬리콥터도 들려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2부 런치 퀴즈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2차 전지 대표 산업전시회 K-배터리 쇼가 9월 9일부터 11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배터리 소재 부품 장비는 물론 ESS, EV 화재, 신재생 에너지까지 배터리를 넘어 에너지의 미래로 K-배터리 쇼에 많은 참관 바랍니다. 한국 E&X.
1: 여보, 맛 어때?
2: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2: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0: 강원 양돈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0: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1: 야, 시원하다.
0: 백년가게 맛집
2: 횡성 새말 토종순대.
3: 9월 태백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무대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 음악회가 열립니다. 9월 12일 토요일 오후 7시 태백 365 세이프타운 특설 무대에서 소찬휘, 김기태, 정재욱, 유하은 밴드가 출연합니다. 가족과 함께 즐기는 산골 음악회 태백 365 세이프타운에서 만나요.
4: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5: 밥 먹고 나른한 이 시간, 잠 깨는 비타민 같은 시간이죠. 정우의 희망구 계속됩니다.
6: 에어컨 화재 예방 수칙을 안내해드립니다. 첫째, 실외기 보관 장소의 환기창은 열어둬야 하고 전선의 손상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실외기 윗부분에 물건을 올려두거나 근처에 불에 타기 쉬운 물건을 두지 않도록 하며 콘센트는 단독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철저한 점검과 안전한 사용으로 사고 없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속을 내려주는 퀴즈, 런치 퀴즈. 오늘의 런치 퀴즈입니다. 최근 국내외 다양한 기업에서 생일이나 팬 활동처럼 개인의 삶을 존중하는 특별한 휴가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이것으로 인해 마음이 산산조각난 직원이 온전히 눈물을 흘리고 마음을 추스른 뒤 복귀할 수 있도록 공식 휴가를 챙겨주는 곳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친 청춘들의 아픈 마음을 토닥여주는 이 특별한 휴가의 명칭은 무엇일까요? 1번 짝사랑 휴가, 2번 이사 휴가, 3번 이별 휴가입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야, 이제는 뭐 이런 휴가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마음이 산산조각난 직원이 온전히 눈물을 흘릴 수 있는 휴가, 정답을 보내주시죠. 당첨자 두 분께 푸짐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첫 번째 힌트송입니다. 박재정의 헤어지자 말해요 들려드리고요. 문자 샵 1533으로 정답을 보내주시죠.

런치 퀴즈 첫 번째 힌트 송 박재정의 헤어지자 말해요 듣고 오셨습니다. 자 문제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최근 국내외 다양한 기업에서 생일이나 팬 활동처럼 개인의 삶을 존중하는 특별한 휴가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이것으로 인해 마음이 산산조각난 직원이 온전히 눈물 흘리고 마음을 추스른 뒤 복귀할 수 있도록 공식 휴가를 챙겨주는 곳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친 청춘들의 아픈 마음을 토닥여주는 이 특별한 휴가의 명칭은 무엇일까요? 1번 짝사랑 휴가, 2번 이사 휴가, 3번 이별 휴가입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아무래도 이것, 예, 이것을 하게 된다면 아, 눈물이 뭐 안 나올 수가 없죠. 예, 정이 그만큼 들었던 아, 또 그 사람이 뭐 생각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업무에 집중이 안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냥 이렇게 쉬어라 라고 하는 게 어찌 보면 괜찮겠는데요. 예, 굉장히 저는 솔깃합니다. 아, 근데 뭐 또 생각되는 거는 요거를 또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또 관건일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정답을 보내보시죠. 1번 짝사랑 휴가, 2번 이사 휴가, 3번 이별 휴가고요. 두 번째 인트송도 준비를 했습니다. 윤하 씨의 노래 오늘 헤어졌어요. 예, 과연 정답은 무엇일지. 너무나 쉬운 힌트송 제가 준비했나요? 근데 뭐 짝사랑일 수도 있고 이사, 집하고 헤어지는 걸 수도 있고 3번 이별 휴가일 수도 있고 정답을 보내보시죠. 윤아가 부릅니다. 오늘 헤어졌어요.

윤하의 오늘 헤어졌어요 듣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의 런치 퀴즈 정답은 몇 번이었을까요? 정답은 3번 이별휴가였습니다. 와, 이제는 이별을 했다. 아, 이별을 한 직원이 온전히 눈물을 흘리고 마음을 추스른 뒤 복귀할 수 있도록 또 이별휴가까지 챙겨주는 곳이 생겼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뭐 해외 기업이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이에요. 국내 교육기술기업인 인프땡. 인프땡은 연인과 헤어진 직원에게 또 이별휴가를 준다고 하는데, 와, 정말 헤어진 직원에게 이별휴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다르게 생각하면은 만약에 한 달에 뭐 두 번씩 반년에 한 번씩은 꼭 헤어지는 커플이다. 그러면 좀 골치 아플 것 같긴 한데, 예, CEO 입장에서는. 근데 어느 정도 뭐 횟수 제한이나 그런 디테일한 규정 같은 건 있겠죠. 또 어떻게 증명을 할지도 궁금하기도 한데, 뭐 깨톡창을 캡처해서 뭐 헤어지자 이렇게 한 걸 보여드려야 되는지, 혹은 만약에 전화로 만약에 헤어졌다 그러면은 어떻게 또 전화 통화 한 그거 사진을 또 캡처해서 보내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별 휴가가 생겼다고 하고요. 그리고 뭐 뿐만 아니라 다양한 휴가가 또 요즘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0: 이 게임사 바삭한 소프 땡도 이별 휴가와 생일 휴가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고요. 또 해외 기업으로 가보면 필리핀, 싱가포르 기업들의 이 복지 채용 공고에서도 생일 휴가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그리고 두바이 향수 기업인 카얄땡 생일에 쓸 수 있는 휴가, 생일 휴가를 역시나 부여하고요. 원래는 뭐 결혼, 출산 중심이었던 이 기업의 경조 제도가 이제는 직원 개인사의 또 중요한 순간에 초점을 맞춰주고 있다고 합니다. 또 그리고 이런 것도 있대요. 중국의 허난성 유통기업인 팡둥라땡. 이 회사에서는요. 오늘은 기분이 좋지 않아서 좀 쉬겠습니다. 직원이 이렇게 이 사유로 휴가를 신청한다면 자유롭게 휴가를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관리자에겐 또 거부 권한이 없다고 하고요. 근속 1년 이상 또 직원에게 주어지는 10일 자유휴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쉬는 시기는 직원이 정하고 또 인사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승인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현지에서는 기분이 좋지 않을 때 쓰는 휴가라는 뜻의 또 불행휴가로 유명세를 탔다고 합니다. 야, 중국에서는 이제 뭐 기분이 좋지 않아서 좀 쉬겠습니다. 이런 휴가까지, 불행휴가까지 있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은 뭐 너무나 좋은 것 같긴 한데 직원 입장에서는 또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울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지금 현재 직원이기 때문에 한 60% 부럽다 라는 생각이 더 크네요. 이별 휴가 물론 안 쓰는 게 좋긴 하죠.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정답을 보내주셨는데요. 1419번님, 6786번님께서도 이별 휴가, 또 1822번님 이별 휴가 안 해봐서 무슨 느낌인지 잘 모르겠어요 보내주셨는데 이별을 아직 안 해보셨군요. 그러시군요. 한번 언젠가 살면서 하시겠죠. 하실 텐데 얼마나 심신미약 상태로 빠져드는지 한번 경험하실 겁니다. 휴가를 줄만하구나 생각 드실 수도 있고 또 그리고 3430번님께서도 이별휴가 아들 둘은 또 군대를 보내봤지만 요즘 군대 복지가 정말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복무기간도 짧아지고 하셨는데 지금 군대를 다 보내신 거죠? 복지 요즘에 많이 또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월급도 쭉쭉 오르고 복무기간도 짧아지기도 했고 또 그리고 6999번님도 3번 정답 맞춰주셨고 3908번님 이별휴가입니다. 이별은 힘들어요. 또 보내주셨는데 그럼요. 정말 이별은 뭐 적응도 안 되죠. 또 그리고 6989번님도 이별휴가는 좀 생소하고 뭐 이런 휴가까지 생기나 싶지만 그래도 마음을 추스릴 수 있고 다시 생활에 적응할 시간을 주는 좋은 휴가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휴가 제도, 이별휴가 좋아요 하셨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소위 카사노바 같은 스타일이라면은 한 달에 한 번씩 휴가 쓰면은 동료들이 참 밉게 볼 것 같긴 하네요. 맨날 자리가 비어져 있고 왜 어디 갔어? 김대리 어디 갔어? 이별했답니다. 또 하면서 또 그리고 1043번님, 5932번님, 0494번님도 이별휴가 보내주셨고 그리고 5525번님도 잠깐씩 자주 만나다가 헤어져서 여러 번 헤어지면 어떻게 해요 하셨는데 그죠. 이런 고민들 저도 약간 여러 가지 이럴 때는 어떡하지 이럴 때는 어떡하지. 근데 아마 이별휴가 쓸 수 있어도 쓰기가 쉽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뭔가 동네방네 회사에 야 누구 이별해서 이별휴가 썼대 요것도 사실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일단은 당첨자 두 분 선정했거든요. 잠시 후에 발표합니다.
1: 사과가 달콤하게 물을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3: 덮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3: 국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3: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3: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로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2: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대리.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2: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3: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국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4: 정오의 희망곡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농협홍삼 한삼인에서 홍삼진 굿데이 스틱, 가족사진 전문 사진관 강릉 조합패밀리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 손끝에서 느껴지는 진심 건강을 생각하는 프리미엄 스킨케어 춘천 살롱드엠에서 피부관리 이용권, 국제커피 심사위원이 직접 선정하고 로스팅한 속초 판도라 로스터즈 스페셜티 원두커피, 나눔을 실천하는 착한 사람들의 정직한 먹거리 협동조합 참닭갈비에서 닭갈비 배달세트, 무첨가물 무방부제 무색소로 만들어 소화가 잘 되는 자연발효 쌀떡 궁잔기지떡 춘천점에서 떡세트, 드립커피 전문 원주 미라클 5.5에서 드립백 커피, 제14회 강원관광기념 공모전 대상 천연의 바이오 춘천 옥비누, 강릉 BNC에서 유기농 밀가루로 만든 초당커피빵 안목커피빵 세트, 간편하게 짜먹을 수 있는 커피로 만든 색다른 잼 강릉 윤스프레드에서 튜브커피잼 세트, 동부로 만든 대왕 쑥굴레떡 춘천의 명물떡집 이삭떡방에서 동숙이 떡세트, 운동선수 노약자에게 딱 맞는 각종 보약다림 전문 춘천 건강다림에서 건강즙 세트, 원주 좋은 장식 인테리어에서 상품권,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회전초밥 전문점 춘천 스시원에서 식사권, 초밥 돈가스 덮밥 등 다양한 메뉴 별다른 맛을 선사하는 찐 맛집 춘천 별식당에서 식사권, 강릉에서만 맛볼 수 있는 엄청난 불맛 왕꼼장어의 계절 메뉴까지 완벽 강릉 송여사 숯불 왕꼼장어, 맛과 양 품질 끝판왕 춘천 착한 감자탕에서 식사권까지 챙겨드립니다. 선물은 랜덤으로 보내드리고요. 발송은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걸립니다. 여유 있는 마음으로 기다려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정오의 희망곡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런치 퀴즈 당첨자 두 분 선정했는데요. 당첨자는 9148번님 그리고 6999번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선물 받으실 주소 성함 문자로 보내주시죠. 자, 런치 퀴즈 들으셨는데요. 잠시 후 또 3부 4부에서는 월요일 코너죠. 청취자분들의 신청곡을 들어보는 시간 너의 곡소리 3부로 돌아오도록 하겠고요. 2부 마지막 곡입니다. 존박의 폴링 띄워드리면서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0: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9월. 설악산 대청봉부터 서서히 붉고 노란 가을빛이 번져가기 시작합니다. 유난히 뜨거웠던 여름을 묵묵히 견뎌낸 나무들이 비로소 가장 화려한 색으로 자신을 뽐내는 시간인데요. 청명하고 높은 가을 하늘 아래 굽이굽이 물드는 단풍은 우리 영동 지역이 자랑하는 최고의 절경입니다. 꽉 막힌 실내의 에어컨 바람 대신 맑고 상쾌한 자연의 숨결을 깊게 들이마시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가벼운 산행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계절이 선사하는 눈부신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는 것, 일상에 지친 마음을 다독이고 다가올 넉넉한 가을을 맞이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대학 선택의 기준? 결과로 증명합니다. 천안아산의 중심, 서울에서 KTX로 30분대. 폭넓은 글로벌 해외 연수로 더 큰 세상을 경험하세요. 높은 취업률과 장학제도로 당신의 성공을 약속합니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대학, 성문대학교.
1: 대한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대한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2: 선선한 가을바람이 반가운 9월입니다. 하지만 낮과 밤의 큰 일교차는 우리 몸의 면역력을 떨어뜨리기 쉬운데요. 이럴 때일수록 수분 섭취를 늘리고 외출 후엔 손을 깨끗이 씻는 기본 수칙이 중요합니다. 또한 서늘해진 날씨에 방심하기 쉬운 야외 식중도. 가을철에도 음식은 상온에 오래 방치하지 마시고 꼭 익혀 드셔야 합니다. 작은 습관으로 지키는 건강한 가을. MBC 강원 영동 건강 캠페인이었습니다.
3: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0: 글레오?
1: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은

사는 게 참 팍팍하다. 입만 열면 죽겠다 소리가 둘러나오는 월요일. 하지만 입술 끝에 매달린 그 죽겠다를 즐겁다로 바꿔드리겠습니다. 힘든 일상에 지쳐뱉는 곡소리 말고 기분을 업시켜줄 여러분의 노래, 송, 곡소리를 들어보는 시간. 너의 곡소리. 정오의 희망곡 월요일 코너 너의 곡소리 시간입니다. 일주일 중에 가장 힘든 요일인 월요일에 청취자분들의 짐을 덜어드리기 위해 준비한 코너입니다. 신청곡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신청곡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곡소리를 송소리, 예, 곡소리로 덮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1부, 2부간의 또 신청곡들 많이들 보내주셨는데요. 너의 곡소리 문자창은 계속해서 열려있으니까요.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자, 신청곡들 중에서 너의 곡소리 출발은 이 노래와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6129번님께서 보내주신 신청곡인데요. 에픽하이 피처링 에이민제이의 The Fly 신청해 주셨거든요. 너의 곡소리 출발해봅니다.

6129번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에픽하이 피처링 에이민 제이 플라이 듣고 오셨고요. 자, 너의 곡소리 우리 청취자분들의 신청곡과 함께하는 시간, 또 신청곡 세 곡을 준비했는데요. 먼저 7269번님께서 후디 듣다가 문자 보냅니다. 지금 노래 신청해도 될까요? 김동률님의 동행 신청해봅니다. 완연한 가을이네요. 건강 조심하세요 하시면서 또 보내주셨는데요. 아, 또 이렇게 쌀쌀해지면 또 외투를 좀 하나 두 개씩 걸쳐야 되는 시기가 되면은 또 이 김동률 씨의 목소리가 생각이 나기 마련입니다. 그 중에 동행, 아, 이 노래도 개인적으로 좋아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동행이라는 곡이 제가 알기로는 김동률 씨가 만들 때 약간 축가를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만드셨다고 해요. 근데 오히려 이 노래보다 그 같은 앨범에 있는 내 사람이라는 그 노래도 많이들 불러주셔서 축가로 이 동행하고 내 사람 많이 불렀다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아, 혹은 그 반대일지 모르겠습니다. 내 사람을 축가용으로 만들었는데 동행을 많이 불렀더라. 요게 맞는 것 같네요. 제가 또 기억이 나는데 동행 또 지금 첫 번째로 띄워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어서는 또 김건모 씨의 노래 신청해 주신 2840번님께서 당신만이 Baby I Love You 라는 곡을 또 신청해 주셨고요. 세 번째로는 9537번님께서 K씨의 가을밤 떠난 너 신청해 주셨습니다. 확실히 이제 기온이 10도대로 최저기온이 떨어지다 보니까 노래도 어느 정도 좀 그에 맞는 노래들이 또 신청곡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세 곡을 들려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먼저 김동률 씨의 목소리

2840번님의 신청곡 김건모의 당신만이까지 들으셨습니다. 정오의 희망곡 3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월요일 코너 너의 곡소리 또 청취자분들의 신청곡 지금 들려드리고 있는

네. 다음으로 또 9537번님의 신청곡을 준비해 뒀거든요. 이 노래가 3부 마지막 곡이 될것 같습니다. 또 K씨의 가을밤 떠난 너 지금 들려드리겠고요. 문자창도 열려 있습니다.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4부간에도 신청곡들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K씨의 목소리 지금 들려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4부로 돌아옵니다.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낙지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복정역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그룹 연구거점.
4: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3: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4: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3: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5: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MBC 강훈영동 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9월 시원한 태백의 밤이 음악으로 물듭니다.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9월 12일 토요일 오후 7시 태백 365 세이프타운 특설 무대에서 가수 소찬휘, 김기태, 정재욱, 유하은 밴드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가족, 이웃, 친구와 함께 태백에서 열리는 특별한 음악회를 즐겨보세요.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9월 12일 토요일 오후 7시 태백 365 세이프타운에서 만나요.
7: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8: 일상의 무게는 잠깐 내려두세요. 흘러가는 오후 좋은 음악과 함께 힐링되는 시간, 정오의 희망곡.
9: 정오의 희망곡 월요일 코너 너의 곡소리, 또 청취자분들의 신청곡과 함께하는 시간 4부 문을 열었습니다. 자, 4부에서도 우리 또 신청곡들 준비해 놨는데요. 9534번님의 노래와 함께 또 4부 이어가 보려고 하거든요. 9534번님께서 에픽하이의 플라이, 이 플라이였으니까 노래 제목 끝글자에 이어서 선곡을 해보겠다 하시면서 이루리의 이루리, 우주소녀의 이루리를 또 선곡을 해주셨거든요. 이 노래를 또 4부 첫 곡으로 또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여전히 뭐 문자창도 열려있는데 지금 쭉쭉 보내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또 시간이 되는 대로 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9534번님의 신청곡 우주소녀가 부릅니다. 이루리.

우주소녀의 이루리 듣고 오셨습니다. 9534번님의 신청곡 함께 하셨고요. 자, 이제 세 곡을 또 준비했습니다. 보내주신 신청곡들 가운데 0714번님의 신청곡인데요. 정인의 가을남자, 예, 어텀맨 보내주셨고, 또 그리고 3481번님께서는 미스에이의 노래 오랜만에 듣고 싶습니다. 배드걸 굿걸 꼭 들려주세요. 보내주셨는데 두 번째로 띄워드리겠고요. 또 그리고 8265번님께서는 요즘에 이 노래에 꽂혔다고 하시면서, 예, 리메이크 곡인데 원곡을 다 정복하고 이제는 리메이크 곡 무한반복 중입니다. 보내주셨거든요. 테이의 끝사랑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아, 정말 그 너튜브 영상에서 테이 씨가 한 가면 같은 건가요? 예, 인형탈 같은 걸 쓰고 길거리에서 그냥 정체를 숨기고 부른 노래, 이 끝사랑이었는데, 이 영상이 엄청나게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결국에는 리메이크 곡을

냈었죠. 이 끝사랑. 아, 저도 태희 씨 버전을 꽤 오래 들었었는데 오랜만에 또 듣게 됐네요. 이세 곡을 들려드리겠고요. 먼저 0714번님의 신청곡 정인의 가을 남자 띄워드립니다. 저는 세곡 듣고 돌아올게요. 거리마다

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3: 자연과 음악의 도시 가평에서 가을을 준비해보는 거 어떠세요? 지금 가평군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면 새액공제는 물론 특별한 답례품과 10월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 티켓 할인까지, 우리가 사랑하는 가평에 마음을 더하고 혜택도 받아가세요.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고.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시험률 82.1% 수도권 대학교 시험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북대학교
1: 정모의 희망곡 4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 4252번님께서도 안녕하세요 후디 삼촌 늦었네요 출첵합니다 하시면서 또 문자 보내주셨고 또 9456번님께서는요 후디 또 KCM 은영이에게 이거 한번 틀어주세요 보내주셨는데요.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예, KCM의 은영이에게 띄워드리고요. 저는 노래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9456번님의 신청곡 KCM의 은영이에게 듣고 오셨습니다. 자, 정오의 희망곡 월요일 코너, 또 청취자분들의 신청곡 함께 들어보는 시간, 너의 곡소리, 오늘 또 함께 하셨는데요. 확실히 이제 기온이 많이 떨어져서 그런지 오늘 유난히 또 가을가을한 노래들, 좀 애절한 노래나 또 이런 잔잔한 노래들 많이들 신청해 주셨습니다. 오늘 또 함께 들어봤고요. 마지막 곡으로는 그래도 또 신나는 분위기의 노래 하나 신청해 주신 454059번님의 신청곡 처진 달팽이 압구정 날라리 띄워드리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월요일 즐거운 오후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김지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신선한 가을바람과 함께 캠핑을 즐기기 가장 좋은 9월입니다.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 크게 떨어진 기온 탓에 난방기구를 사용하다가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집중되는 시기이기도 한데요. 텐트 안에서 숯불이나 가스난로를 켜둔 채 잠이 들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 있어 대단히 위험합니다. 일산화탄소는 색과 냄새가 없어 알아차리기 어렵기 때문에 밀폐된 텐트 안에서는 절대 화기를 사용해선 안 됩니다. 부득이하게 난방기구를 쓸 때는 반드시 수시로 텐트 문을 열어 환기하고 휴대용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꼭 챙겨야 하죠. 자연 속에서 누리는 가을날의 낭만과 휴식은 철저한 안전수칙 준수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통계입니다.
1: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0: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 데이터처.
2: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0: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2: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3: 야, 시원하다.
2: 백년가게 맛집
4: 횡성 새말 토종순대.
5: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무한방송.
5: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맛있다. 천천히 커피 마실 수 있다 하는 마음이 살짝 들었거든요. 월요일 좋아하는 분들 생각보다 많다고 하던데 그거 진짜입니까? 네, 진짜입니다. 9월 7일 월요일 2시에 데이트. 저는 안영미입니다.

9월 7일 월요일 2시에 데이트 첫 곡으로 Earth, Wind and Fire의 September 듣고 왔습니다. 맞죠? 아, 내가 진짜 그래 나이는 괜히 먹는 게 아니라니까 그냥 얼추 그냥 눈치로 때려잡았어요. 예, 요거 한글로 번역을 안 해주셨거든 우리 작가님이 깜빡하고 이거 봐 이게 연륜이라는 겁니다. 예. 남현주님 영민님 오늘 표정 왜 이리 개운해 보여요? 설마 둘째가 벌써 새벽 통잠을 그래서 잘 주무신 건가요? 라고 하셨는데 그럴 리가 있나요? 서미애님 미니 노란 가방 메고 룰루랄라 나오시는 영민님 모습 너무 상상이 됨. 네 오늘도 요 노란색 가방 메고 왔고요. 지난번에 왓츠 인 마이 백 했는데 여러분들이 와 이렇게 하나도 안 궁금한 연예인 가방 처음이라고 하나도 갖고 싶지가 않다고 그러더라고. 거울 그대로 들어있고요. 예, 데오드란트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뭐 아무

우리 가을이라고 해도 그래도 아직은 더워. 덥긴 더워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아, 지금 문자로 또 이런 문자가 왔어요. 어, 영미님 오늘 왜 이렇게 산뜻하고 개운해 보이세요? 라고 하시는데 아, 그게 아, 제가 월요일 아니겠습니까? 아, 딱콩이를 딱 등원 보내고 나서 어, 여기 생방 오기 전까지 시간이 좀 뜨더라고요. 마사지 받고 왔잖아. 마사지 받은 김에 거기서 샤워까지 하고 왔지 않노? 완벽했다. 너무 완벽했다. 완벽한데 대신에 좀 노곤하다. 이 경복님께서 영미님이 둘째 낳고 세 사람이 됐어요. 아, 왜냐하면 제가 첫째 때는 제가 케어했지만 둘째부터는 이모님을 또 감사한 이모님이 또 이렇게 저희 둘째를 케어해 주시기 때문에 그나마 좀 숨통이 좀 트인다고 해야 되나요? 2129번님 저번 주 토요일에 하늘이 너무 이뻐서 하늘 사진을 아 86장을 찍었는데 그중에 두 장을 보여드려요 라면서 사진 보내주셨는데 요즘 진짜 하늘 정말 미쳤어요. 정말 하늘이 미쳤어요. 사장님이 미쳤어요가 아니라 하늘이 정말 미쳤어요. 너무 예뻐요. 아니 굳이 해외까지 갈 필요도 없어. 어, 최고예요 정말. 구름도 너무 예쁘고 아 정말 우리 일하느라고 하늘 볼 시간도 없고 그럴 새도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일부러라도 하늘을 보게 되더라고. 너무 예뻐서. 류서연님 언니 언제 돌아온 거야? 나만 몰랐어? 응 너만 몰랐어. 일로와 일로와. 류서연 어디 갔다? 이제 왔어. 이제 왔어? 응? 나 돌아온 지가 언젠데? 아유 정말. 정윤아님 저는 월요일부터 일 터져서 지쳤어요. 근데 언니 얼굴 목소리 보고 들으니까 힐링이 되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뭐라고 또 저를 보고 또 힐링이 된다고 하시니까 너무 감사해요. 이러니 내가 안 꾸미고 올 수가 있나. 아유 진짜 오늘 머리부터 발끝까지 싹 꾸미고 왔으니까요. 보이는 라디오 보러 오세요. 기가 막혀. 여러분 아유 일로 와봐. 일로 와. 힐링 좀 하고 가. 어? 언니 오빠들 힐링 좀 하고 가. 미쳐. 나 얼굴 오늘 미쳤어. 미모 완전 리즈 시절이야. 자 우리 정윤아님은 힘 좀 내시라고 아나 안영미가 쏘는 아메리카노 아나 커피 한 잔 보내드릴게요. 아 이선희님 월요일이 좋아요. 주말 내내 육아로 시달리면 커피 한 잔이라도 여유 있게 마실 수 있는 월요일이 좋습니다. 그래 그러니까요. 이렇게 아이 낳고 나으신 분들은 그래 그냥 월요일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감사한 날입니다. 아 오늘은요 노중호 작가님과 하루 땡겨서 만나볼 거예요. 하루 땡겨서 만날 정도로 되게 보고 싶진 않았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어 스케줄상 그렇게 됐습니다. 노중훈의 노계획 노다지 노노노 2부에 시작되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그 전에 저랑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서둘러서 좀 보내주세요. 2196번님 아우 씻으니까 얼마나 이뻐. 그러니까 말이에요. 정말 한 거 없이 오늘 정말 씻기만 했는데도 뭔가 마음 상태도 좀 달라진 것 같아. 다시 태어난 것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자 여러분들 문자 보내실 곳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정보 이용료 추가됩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이용하시면 무료로 글 남기실 수 있고요. 추첨을 통해서 시원한 커피 쏴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 광고주님들 만나봐야 되는데 여러분 날씨 미쳤잖아요. 막 떠나고 싶고 일이고 뭐고 안에 막 여행 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우리 스위스로 오빠들의 괜찮아 떠나 버전으로 갈게요. 갑시다 여러분. 쥐고 있던 거 다 내려놔봐. 와우와 알레스 아우토 떠나. 경기도청 롯데렌탈 영월군 농업기술센터 아유 기술이고 뭐고 안에 떠나 다 내려놔. 떠나자고. 모빌코리아 윤활용 짐 싸. 뭐해 뭐하고 있어. 올품 음주엔 팀앱 대리 됐어. 음주하지 말고 빨리 떠나. 떠나자고 튀자고 튀튀튀. 주식회사 헤리자보에 한국자산관리공사 떠나자. 우리 떠나. 아 괜찮아. 내 백 믿고 떠나. 괜찮아 괜찮아. 샘표 식품 주식회사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떠납시다. 우리 그냥 지금 떠납시다. 어디로든 떠나자고요. 주식회사 올데이 프레시 떠나자고요. 그냥 지금 떠나. 아 잠깐만 근데 두 대를 떠나면 어떡하니. 두 대 떠나면 안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떠납시다.

수입차 보증 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0: 지마크 확인하고 건강해 사세요. 경기도 지사 인증 지마크.
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즈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비즈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0: 올바른 품질하면?
1: 올품.
0: 올품하면?
1: 올바른 품질.
0: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0: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

두세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권은비의 데자부 듣고 오셨고요. 은숙님, 아 목소리까지 마사지 하셨나봐요. 더욱 깨꼬리 같은 맑고 청명한 영미 언니 목소리 좋아요. 2시만 기다려요 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6501번님, 보이는 라디오 봤는데 미모가 어디가 미쳤다는 거야. 그러니까 전에 그 몰골을 못 보셔서 그래요. 전에 엉망진창이었을 때를 모르셔서 지금 이 변화를 못 느끼시는 거예요. 장소연님, 영면이 오늘이 리즈일 것 같아서 캡처해둡니다. 철컹, 철컹이라고 하셨어요. 찰칵, 찰칵이라고 지금 캡처 열심히 하고 계시나 봅니다. 아, 지금 제가 계속 제 스스로 자화자찬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자기 최면을 걸기 위해서 제가 지금 그러는 건데 정신승리하려고. 왜냐면 지난주에 제가 따콩이 어린이집 갔다가 하원하려고 어린이집 갔다가 따콩이 친구가 저를 보고 어? 와 따콩이 할머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지금 계속 이게 맴돌아서 이 충격에서 빨리 헤어나오고 싶어가지고 제가 지금 계속 자기 체면 걸고 있어요. 난 아직 리즈 시절이다. 예쁘다. 훌륭하다. 아직 젊어 보인다. 지금 계속 지금 자기 체면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나은정님. 아 월요일이었구나. 육아휴직하고 애기만 보다 보니까 월요일인지도 몰랐네요. 그래 집에 있다 보면 오늘이 월요일인지 화요일인지 주말인지 그냥 계속 그날이라는 거. 계속 쳇바퀴처럼 계속 똑같은 날이라는 거. 백론님, 언니 저는 1년간 오늘만 기다렸어요.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오늘은 바로 백로입니다. 24절기 백로요. 오늘은 저의 날입니다. 그런데 두 아들이 유행성 결막염으로 집콕 중이에요. 아 이제 시작인데 벌써 힘들어요. 엄마나 세상에. 심지어 본명이 백로씨 신게 맞아요. 왜냐면 우리 두댕이가 두댕이인 것도 맞고 그 전부터 계속 꾸준히 글을 써주셔가지고 저희가 그때 아 진짜 성함이 백로냐고 물어봤던 적이 있었거든요. 아 오늘이 딱 백로님의 날인데 아 정말 때마침 공교롭게도 유행성 결막염으로 아 참 꼭 이런다니까. 왜들 그러냐. 아들들은 이렇게 도움이 안 되냐. 이 남주님, 저 산에 가서 햇밤 한 바가지 주웠어요. 미친 듯이 눈 돌아가서 주웠습니다. 어마나. 그래, 그때가 왔구나. 밤을 주우는 때가 왔구나. 와, 근데 이것도 되게 낭만이다. 산에 가서 밤 주워오는 거. 아, 그러니까 어렸을 때나 저는 했었지. 와, 지금은 뭐 그냥 뭐 맛밤, 파는 맛밤이나 먹을 줄 알지. 이거를 깔 생각을 하겠냐고. 5289번님, 왼쪽 엄지발가락 느낌이 이상해서 내려다 보니까 빵꾸가 났네요. 아, 어떻게 양말 바꿔 신을까요? 아니면 꿰매서 신을까요? 아, 그렇다면 당장 그냥 버릴까요? 예, 버리시라고 저는 한 표 드리고 싶습니다. 버리셔요. 그러니까 이런 게 청승인 거야. 난 이런 거에 돈 안 쓰시는 분들 나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 특히 이제 막 양말 빵꾸 나고 막 속옷 빵꾸 나는데 이거 그냥 입고 신으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이해가 안 가. 아유, 바꿔. 우리가 이런 거 바꿔서 저기 새 거 신으려고 돈 버는 거지. 자, 여러분들 지금 잠깐만 지금 사진에서 반려견이 지금 계속 그 빵꾸 난 것만 바라보고 있어. 얼른 바꾸십시오. 자, 아 그래 반려견 보니까 지금 목걸이까지 했네. 그 반려견 목걸이 사줄 생각하지 마시고 그 돈으로 양말 한 켤레 더 새 걸로 사셔. 얘는 왜냐면 목걸이를 해도 몰라. 이게 새 목걸이인지 뭔지 모른다고. 자 지금 뭐 하면서 듣고 계시는지 신청곡 보내주세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사연 보내주신 분들 중에 몇 분 추첨을 해가지고 아메리카노 보내드릴게요. 아 노래는 아까 밤 얘기 나온 김에 아유 오랜만에 또 요 노래 또 듣네. 비비의 밤양갱.

두시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비비의 밤양갱 나이트. 내가 그때 그거 학영사에서 나이트 쉽갱이라고 했나요? 네, 밤양갱에 이어서 아이브의 와일드버드까지 듣고 왔습니다. 이소영님, 평소에는 엄청

0: 하루종일 열심히 하는 척 고개 숙이고 게임하는데 이번에는 문서 작성하는 척 하면서 미니글 남겨요. 우리 둘만의 비밀, 시크릿. 근데 아마 다 알걸요. 보면 나는 감쪽같이 속였다고 생각했는데 다 알더라고. 다 보여. 0062번님. 영미씨, 저 동갑인 두댕이에요. 저도 7개월 아기 키우는데요. 아기 안고 나갔다가 손주냐는 소리 들었어요. 너무 충격받아서 저 그날부터 1일 1팩하고 있습니다. 노산 두댕이 모두 일어나십시오! 저 이 얘기 애진혁이 들었어요. 애진혁이 들었다고. 이미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따공이 데리고 엘베 탔는데 어떤 할머니께서 손주유? 라고 하시더라고. 아, 네. 우리 노산 엄마들, 우리 이런 거에 흔들리지 맙시다. 예? 우리 아직 여성 호르몬 활발해요. 예? 아직 건강하니까 우리 노산인 거야. 아기도 낳고 그런 거예요. 응? 자부심을 가지자고. 아, 3582번님. 오늘부터 수능 원서 접수 시작이네요. 고민의 시작, 여유 부리고 싶네요. 우리 집 고3과 함께 라고 하셨습니다. 아, 이제 시작이군요. 그래서 우리 부장님도 그래서 바쁘신 거잖아요. 그렇죠? 아, 우리 수험생들에게도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은 지금 진짜 수능 얼마 안 남은 거네. 그렇죠? 진짜 얼마 안 남은 거네. 73일 남았어요? 어마나, 어마나 세상에. 아, 뭐 이게 사람이 우리 정신 승리하자고 뭐 100일도 안 남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 우와 73일이나 아직 남았어 우리 할 수 있어 오! 이렇게 생각해보자고요. 자 일어나십시오. 수험생분들 그리고 수험생을 둔 가족분들 모두 화이팅하세요. 아 5819번님 내일 늦은 여름휴가 떠나요. 남편이 쏘는 여행이라 그런지 더 신나네요. 지금 라디오 들으며 짐 챙기는데 세상이 그냥 다 아름다워 보이네요. 어 좋겠다. 너무 부럽다. 어 남편이 쏘고 안 쏘고를 떠나서 그냥 아 여행 간다는 것 자체가 지금 너무 부럽다. 심지어 날씨 너무 좋잖아요. 아 요런 날 괜히 여행까지 가서 싸우지 말고요. 뭐든 그래 좋다 좋다 내 빼놓고 가세요 그냥. 아, 자 커피는 제가 쏘겠습니다. 한 잔 쏠게요. 두 분 사이좋게 나눠 드세요. 죄송합니다. 한 잔밖에 안 된대. 둘이 알아서 그냥 커피 키스하면 되겠네. 설왕설래하면서. MBC FM for you.
1: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2: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3: 복정역 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 거점.
4: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3: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4: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3: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5: 선선한 가을바람이 반가운 9월입니다. 하지만 낮과 밤의 큰 일교차는 우리 몸의 면역력을 떨어뜨리기 쉬운데요. 이럴 때일수록 수분 섭취를 늘리고 외출 후엔 손을 깨끗이 씻는 기본 수칙이 중요합니다. 또한 서늘해진 날씨에 방심하기 쉬운 야외 식중도. 가을철에도 음식은 상온에 오래 방치하지 마시고 꼭 익혀 드셔야 합니다. 작은 습관으로 지키는 건강한 가을.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이었습니다.
6: 지금 시각은 2시 30분입니다.

0: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무계획에서 시작된다.
1: 오늘도 입만 들고 왔습니다.
0: 본격 토크 도다지 정보 도다지
1: 노중훈의
0: 노계획 노다지.

0: 저는 하루 일찍 찾아왔습니다. 올드 미들훈 노중훈 여행 작가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올드 미들훈 이번 주는 월요일 오후 2시 30분 57초에 인사드립니다.
0: 이 경복님께서 아니 노 작가님 왜 바쁜 척하세요 그러는데.
1: 뭐 잘생긴 척을 할 수 없잖아요. 바쁜 척이라도 해야 되는 거고 제가 먼저 본격적인 코너 시작에 앞서서 자랑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0: 뭔데요?
1: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경남 창원에 있는 네. 의창구 사림동에 있는 경남 대표 도서관이라는 곳에서 강연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저를 그 초대한 그 도서관의 김명준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네. 그분이 저를 어떻게 섭외하느냐. 라디오 애청자거든요. 두대를 좋아해요. 근데 제가 우리 두대 방송에서 전국에 있는 도서관 담당자 여러분들 나를 좀 불러달라 예. 어필했잖아요. 그걸 듣고 저를 섭외했던 어머. 거예요.
0: 어머 봐봐 이래 그래 우는 애한테 젖준다고
1: 맞아요.
0: 울어야 돼. 울어야 울어 제껴야 돼. 그냥 그리, 있으면 모른다니까.
1: 그리고 강연 끝나고 뭐 이렇게 잠시 뭐 사인도 해드리고 뭐 네. 사진도 같이 이렇게 찍었는데 정말 꽤 많은 분들이 다 두댕이였던 거예요.
0: 어머 어머 어머.
1: 두대 애청자예요. 두대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너무너무 뿌듯하고.
0: 어 진짜.
1: 두대 아직 죽지 않았다.
0: 아 너무 뿌듯하다 진짜. 네,
1: 그래서 제가 강연료 들어오면 네. 우리 MBC에게 수수료 쪽으로 0.1%라도 내가 7천 원이라도 드릴게요.
0: 네. 그냥 회식이나 쏘세요.
1: 아 그리고 요 과자 있잖아.
0: 네.
1: 이게 그 김명준 선생님이 저 먹으라고 사주신 건데 진해 그 경화당 제거라고 1938년도에 생긴 공작 이게 과자 공장이 있어요.
0: 네.
1: 이게 그 콩가루 들어간 밀가루 반죽인데 그거를 콩 모양으로 반죽해가지고 불에 구워가지고 설탕 입힌 거거든요. 네. 어때요 맛이?
0: 아 너무 맛있어요. 저한테도 나눠주시고
1: 추억의 과자
0: 나눠주셔서 제가 이제 먹어봤는데 중요한 거는 대부분은 이제 이렇게 명물 이런 과자 같은 거 사올 때 이렇게 인당 하나씩 이렇게 사오지 않아요? 근데
1: 선생님이
0: 한 봉지 심지어 먹으면서 오면서 세상에 이거를 세 알을 주는 거야. 이 과자 세 알 보이세요? 여러분 소위 보이세요? 이거 보이지도 않아 지금 카메라에 잡히지도 않아. 요거 세 알씩 나눠주듯 배급을 해주시더라고. 무슨 그 알약 나눠주듯이. 그 이게
1: 제 마음을 진짜 모르겠어요. 콩 한쪽이라도 나눠 먹고 싶다는. 물론 김명준 선생님은 이걸 한 박스 주셨어요. 여덟 개들이. 하지만 왜 하나밖에 없냐? 제가 식당 다니면서 거기 어머니 아버지 다 나눠드렸어요. 제가 먹은 게 아니고.
0: 밖에 작가님 두 분은 지금 총 일곱 알을 받으셨대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지금?
1: 네, 네. 네? 어쨌든 아,
0: 지금 저기 우리 옛날 그 알 충전하듯이 핸드폰 알 충전하듯이 지금 와 정말 그래서 더 맛있게 느껴지더라고. 감질나고 맛있게 느껴지더라고.
1: 그리고 우리 제작진이요 지금 그 경남 대표도서관에 김명규 선생님 혹시 듣고 계시다면 문자를 달래요. 그러면 커피 쏘겠다 우리 제작진에서.
0: 아, 어머나 세상에.
1: 너무 감사하잖아요.
0: 아우 진짜 말씀만이라도 너무 감사합니다.
1: 아. 아니 저희가 김명규 선생님한테 커피를 쏜다고.
0: 아 우리가요?
1: 예. 네,
0: 네. 아 우리가 쏜다고요?
1: 어. 아 김명준 선생님은 여기 애청자인데 애청자가 우리한테 커피까지 쏴?
0: 아니 왜냐면 명물 과자를 예. 노 작가님한테만 줬잖아요. 과자는 노 작가님한테 주고 커피는 우리한테 받아 먹는다며. 그러면 돼요 안 돼요?
1: 이거 이봐요 6864님 추억의 과자. 옛날에 저희는 진해콩이라 불렀어요. 여긴 창원이에요. 맞아요. 지금도 이게 진해콩과자라니까요. 진해콩과자. 진해콩과자.
0: 알았습니다. 지금 아껴 아껴 먹겠습니다. 네네네. 지금 입에 넣고 녹여 먹을 판이에요.
1: 혀 위에 넣고 굴려 먹어. 네.
0: 그나저나 지난주에 네네. 우리 두댕이들이 작가님이 인별에 올린 사진을 혼내달라는 문자가 많이 왔거든요.
1: 네.
0: 대체 무슨 사진이길래 그러나 하고 봤더니
1: 네.
0: 아, 너무 아, 진짜 너무 꼴보기 싫다.
1: 그러니까
0: 진짜.
1: 뭐 AI 합성 사진인데 몇 년 전에 지윤태 씨라고 제 지인 있거든요.
0: 네.
1: 그분이 만들어준 건데
0: 아 합성이에요?
1: 네, 합성이죠. 왜냐하면 이게 락커처럼 이렇게 장발의 합성 사진인데 저걸 왜 올렸냐면 제가 한 번도 저런 스타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뭐 탈모인이기도 하고 숱도 적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네. 약간 로망을 담아가지고 만들어주셨던 거예요.
0: 아 근데 네. 너무
1: 꼴보기 싫죠.
0: 그러니까 본인이 봤을 때도 아 이건 좀 그렇다 얼른 내려야겠다. 아, 내 계정 신고당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이게

0: 있다는 게 이 게시물이 아직까지 있다는 게
1: 미안합니다. 네. 네. 많이 놀라셨을 텐데. 그리고 또 중요한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배윤겸님.
0: 네.
1: 배윤겸님. 노중근 작가님, 11월 25일 수요일 대구 북구에 위치한 구구산 도서관에 강연 오시더라고요. 그때 꼭 찾아뵙겠습니다. 두댕이라고 꼭 말하겠습니다. 그때 사진 꼭 같이 찍어주세요.
0: 대구까지 맞아요. 가시는 거예요?
1: 그럼요. 뭐 저는 전국 팔도를 다 다니니까.
0: 와, 근데 이 네. 대구 이 도서관도 그럼 라디오를 듣고.
1: 아, 구구산 도서관이 아니라 구수산 도서관인가 뭐 그럴걸? 어쨌든 간에. 근데 이 담당자분은 라디오 때문에 저를 섭외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0: 네.
1: 여기도 가고요. 다음 주 수요일에는 안동 도서관도 가요.
0: 아, 그러면 우리 라디오 덕분에 이렇게 되신 게 맞네. 보니까
1: 그때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어요.
0: 그냥 그렇다고 하지 뭘 또 아주
1: 뭐. 아주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아, 수술을 드린다니까요.
0: 정말 이 콩알만하다. 콩알만해 진짜. 자, 윤겸님과 사진 꼭 찍어주시고요.
1: 아, 그럼요.
0: 자, 노중훈의 노계획 노다지 노노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너 소개부터 해주시죠.
1: 노중훈이 노계획으로 와서 랜덤으로 뽑힌 지역에 대해서 노다지를 캐듯이 수다를 캐내는 코너고요. 자, 중요한 오늘의 후보 지역 네 곳 말씀드립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영미 씨는 정말 추억이라고는
0: 1도 없지.
1: 네, 콩 한쪽도 없는 싱가포르와 강원도 강릉이 살아남았고요.
0: 네.
1: 자, 그다음에 이제 지난주 사실은 이곳을 원하는 분들이 워낙 많았었어요. 어디냐? 2805님. 뭔지 몰라도 내 고향 포항. 1482님 저 포항 살아요. 뭘 말씀드려야 하지? 이후. 서민호님 포양 아 포항 고향입니다. 최유진님 포항 콜콜. 유민정님 포항 항항항. 정말 많은 분들이 외쳤던 경북 포항시 이번 주 다시 들고 왔고요.
0: 아, 근데 왠지 쎄한 게 이래 놓고 막상 포항 걸리면 아무도 얘기를 안 꺼낼 것 같은 느낌. 거야.
1: 아니야. 포항은 저도 할 얘기가 많아.
0: 아, 그래요?
1: 많아.
0: 그럼 오케이. 아, 그리고 두댕이 네. 추천 지역도 한 곳 가야겠죠. 네네. 1497번님께서 광명 동굴 추천이요. 네. 조카들 데리고 갈 만한 데 없나 찾다가 우연히 갔는데 동굴이 무슨 거의 박물관 수준으로 잘 돼 있더라고요. 은근 주변에 맛집도 많아 보이던데 얘기 한번 하고 싶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1: 근데 오늘 광명 넘으면 큰일이에요.
0: 왜? 왜?
1: 저도 별 기억이 없어요.
0: 그러니까 나도 그 자수해서 광명 찾자 말고는 네. 그 광명 말고는 다른 광명을 몰라 나 어떡해.
1: 그래도 두댕이 여러분들을 믿고 가는 거죠.
0: 아, 그럼요.
1: 담대하게.
0: 아, 그럼. 네,
1: 자신감 있게 호기롭게.
0: 박효정님 포항입니다. 준비하고 있을게요.
1: 아, 박효정님.
0: 자, 다들 준비하고 네. 계세요. 손가락 네네. 풀고 계시고요.
1: 네네. 길을 좀 모아주십시오.
0: 예예예. 예, 예. 아, 그리고 사진도 막 포항에 관련된 사진 있으면 빨리 지금 찾아놔.
1: 그렇지.
0: 빨리.
1: 그렇지.
0: 자, 그러면 오늘 포항 안 나오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1: 포항이 만약에 안 되면 오늘 코너는 접습니다.
0: 그래요?
1: 그냥
0: 접을 거예요?
1: 접고
0: 장사 안 할 거예요?
1: 노래 위주로 갑니다.
0: 아, 좋아요. 알겠습니다.
1: 제가 또 노래 평론가이기도 하잖아요.
0: 그럼 포항에 관련된 노래로 그냥 쫙 깔아 그냥.
1: 영일만 이런 거 트는 거예요.
0: 아, 그럼 갑시다.
1: 최백호 선생님의.
0: 알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예, 가봅시다.
1: 돌려.
0: 돌려 돌림판.
1: 돌립니다. 아, 운명에 나왔습니다. 오늘 좀 분홍색 그리고요.
0: 아, 핑크 좋아. 핑크 좋아.
1: 그 어느 때보다도 긴장이 많이 됩니다.
0: 아, 포항 나왜 심장이 떨리냐 지금.
1: 그죠. 포항이냐 광명이냐 싱가포르냐.
0: 제발 싱가포르만 걸리지 마라. 싱가포르만 걸리지 마라 제발. 왜? 뭔데? 포항! 어머! 진짜 포항 걸렸어. 진짜 포항이에요. 진짜 포항.
1: 세상에.
0: 어머.
1: 왜 그러지? 아, 약간 신기 있는 거 아니에요?
0: 내가 신기 있는 게 아니라 노 작가님이 신기가 있는 거지. 노 작가님 손으로 뽑았는데 포항이 걸린 거잖아요.
1: 저는 어떤 끼도 없는데 신기라도 있어서 다행이네요.
0: 그래. 아~ 그래. 그런 끼라도 있어서 다행이다.
1: 포항
0: 왔어. 여러분 됐습니다. 자, 포항에 있어. 계시는 분들. 전 여러분들만 믿고 가는 거예요.
1: 아, 네. 하는 거지.
0: 자, 아, 그랬더니 포항을 뽑았더니 지금 광명이 난리가 났어요.
1: 아, 왜 광명 무시하냐?
0: 한유나님께서 광명 동굴 가셨다가 광명 시장 가보셔야죠. TV에 나온 맛집이 가득가득한 시장이랍니다. 라고 하셨고요. 황정왕님, KTX 광명역 매번 지나다니시잖아요. 라고 하셨어요. 0540번님, 아, 저 애청자인데 포항 사는데, 아, 수업 들어가야 돼가지고 못 들어요. 아, 어떡해. 너무 아쉬워요. 라고 하셨어요.
1: 이 정도면은 수업을 재야죠.
0: 아, 그럼. 아, 우리가 어떻게 뽑은 포항인데.
1: 그러니까요.
0: 그래서 학생들 네. 저기 오늘은 저기 쉬는 날이라 그래. 포항 얘기 들으라 그래요. 수업 말고. 이것도 시험 과목 중에 하나야. 이런 것도 배워야지 인생인데.
1: 그렇지.
0: 인생 배워야지.
1: 아니 왜 학생들

0: 그 출석 그 인정해 주는 걸 뭐라고 하지? 뭐 현장 학습.
1: 네, 현장 학습.
0: 뭐 부모님 따라 여행 가는 거죠?
1: 예.
0: 그거 두 대 현장 학습.
1: 그래, 그래.
0: 그렇게 하면 되잖아.
1: 그렇게 가자.
0: 그러니까요.
1: 에이, 괜찮아.
0: 예. 네.
1: 자, 지금부터 포항과 관련된 얘기들 다 보내 주십시오. 두댕이들이 추억담부터 관광지나 맛집 같은 알짜배기 정보는 물론이고요. 해당 지역에서 마주친 연예인 얘기도 좋습니다.
0: 그렇습니다. 아는 게 하나 없는 분들 검색 찬스 AI 찬스 활용해 주시고요. 요즘 타율이 좋고 작품성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NNC도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1: 자, 오늘도 최고의 사연 보내신 분께는 홍삼 선물 세트 챙겨드리겠고요.
0: 그렇죠. 사연 보내실 곳은 문자번호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용료가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예요.
1: 아, 그럼 네. 오늘 지역과는 정말 아무 상관없는
0: 아, 포항 연인이 준비가 안 됐네.
1: 아, 포항 아니면 그죠? 넌 나만 바라 포항 태양이
0: 아니 컨디션이 좋아.
1: 괜찮아. 왜냐면 나 마사지 받고 왔거든요.
0: 아, 그러니까요.
1: 오늘 림프 마사지 받아가지고
0: 신수도 헌해졌어.
1: 혈이 뚫렸나 봐.
0: 그러니까요.
1: 넌 태양이 넌 나만 바라 포항으로 갈게요. 여러분들도 포항에 관련돼서 쓸 거 없다 하면은 뭐 이런 잔잔발이라도 좀 보내주세요. 태양 노래 나갑니다.

0: 도시의 데이트 안용미입니다. 태양의 넌 나만 바라봐 들었고요. 노종래 노계획 노다지 노노노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상영님께서 넌 나만 바라봐 부안 주제곡 같은데요. 지금 시작됐다.
1: 다목적이죠. 다용도고.
0: 우리 조장애들 한번 이거 먹을 거리 한번 쥐어주면 그냥 너도 나도 지금 이걸로 그냥.
1: 근데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가수 이름이 뭡니까?
0: 태양.
1: 포항 호미곶이 뭐예요?
0: 어.
1: 해 떠오르는 일출의 명소잖아요.
0: 어머나.
1: 이렇게 또 연결이 되는 거예요.
0: 와, 아니.
1: 아, 기가 막힙니다.
0: 분석만 잘하시는 줄 알았더니만 네네. 연결도 잘하시네.
1: 포항 이행시야 바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0: 아, 지금 오케이,
1: 컨디션이 막 올라왔어.
0: 아, 좋았어, 좋았어.
1: 네, 던져줘.
0: 자, 포.
1: 포기를 모르는 나.
0: 항.
1: 항복.
0: 아유.
1: 어, 실시간으로 욕 안 들어갔나? 우리 피디가 네. 욕했는데 이거 네. 수음 안 됐습니까?
0: 어, 난 아, 들었어. 나는
1: 하네.
0: 들었어.
1: 들었죠?
0: 어.
1: 야, 피디가 욕을 하네. 야. 생방송 중에.
0: 근데 중요한 건 두대이가 하는 욕도 들렸어, 지금. 잘 나가고 있었는데, 지금.
1: 포항 뭐 있습니까, 추워?
0: 포항의 추억이 난 전혀 없어요.
1: 왜 없어?
0: 나 행사로도 간 적이 없어. 포항, 아니면, 포항에서 안영미 봤다고 하시는 분 있어? 없어.
1: 아니면 포항 바닷바람에 말린 과메기를 뭐 공수해서 집에서 먹었다든가.
0: 아, 심지어 과메기도 제가 술을 좋아하는데도 과메기를 안 좋아해. 그래가지고.
1: 왜 안 좋아해?
0: 아이 그 비리기만 하고 나 사실
1: 제대로
0: 무슨 맛을
1: 못 먹어서 그래요. 답답하네.
0: 그래서 예전에 그 작가실에 한겨울에 김미려 씨가
1: 네.
0: 그 과메기를
1: 그렇지.
0: 집에서 보내준 과메기를 갖고 와가지고 네. 저한테 이렇게 싸먹어야 맛있다고
1: 그럼.
0: 그렇게 딱 해가지고
1: 김에도 싸먹고 미역에도 싸먹고
0: 제가 그래서 김미려 씨가 해준 과메기만 먹을 줄 알아요.
1: 아~
0: 다른 건 못 먹어. 산새우도 아~ 딱 김미려 씨가 주는 깐 것만 딱 먹을 줄 알아요.
1: 아, 손 많이 네. 아 가네.
0: 그런 애가 애 둘을 낳았으니 말다 했지 뭐.
1: 아, 그러면 제가 몇 군데 네. 짧게 한번 알려드릴게요.
0: 예, 예,
1: 제
0: 예.
1: 메모장을 지금 펼쳤는데 그 포항에 오래된 곳들이 많은데 북구 중앙동의 아라비카 커피숍은 제가 갔다 온 데 전부 다 네. 1991년도에 생긴 카페예요. 커피숍.
0: 근데 아직까지도
1: 아주 고풍스럽고 커피 너무 훌륭하고요. 북구 상원동에 위치한 로타리 냉면 제가 좋아하는 냉면집인데 이건 1967년도에 생긴 집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죠.
0: 네, 네, 네.
1: 그리고 북구 중앙동의 19번 소주방은 역사도 역사인데 그보다도 요즘도 그렇게 나오나 모르겠는데 제가 갔더니 그 기본 안주로 상차림으로 예전에 우리 여름에 집에서 많이 엄마들 해줬던
0: 네.
1: 설탕물에 절인 토마토가 나왔어요. 그거 알죠?
0: 어, 알죠.
1: 어, 설탕물에 잠겨있는 그 토마토. 그래서 막 울었던 기억이 나고 북구 두호동에 있는 밀레니엄은 겉으로 보면은 사행성 오락실 같은 거 네. 외관인데 실제로는 동네 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아귀 수육.
0: 아.
1: 그 진짜 훌륭한 집이고 마지막으로 제가 포항에서 제일 좋아하는 집은 신흥 북구 신흥동에 위치한 산봉울이라는 곳인데 제가 여기 어머님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여기는 뭘 파냐면 개복치라는 생선 알아요? 어마어마하게
0: 알죠, 큰. 알죠.
1: 개복치의 살이 아니라 내장, 대창구이를 파는 집이에요. 양념 빨갛게 해가지고 오징어 구이랑 같이 그걸로 유명한 집입니다.
0: 단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개복치.
1: 아, 어디서 먹기 어렵지. 파는 데가 거의 없기 때문에.
0: 7358번님 네. 올드 미드론 작가님 포항 맛집들 땡스타그램에 좀 올려주세요.
1: 7358님은 팔로우를 아마 안 하고 계신 것 같죠. 이미 곳곳에 다 올려드렸거든요.
0: 아.
1: 네, 그래서 오늘 숙제 하나 내드립니다. 다시 접속하셔가지고 예. 그거 쭉 살펴보시고 메모해가지고 인증사진을
0: 아,
1: 보내주시기
0: 예,
1: 바라겠습니다.
0: 예예 예. 예, 거기 가서 예. 근데 정말 정말 운 안 좋으면은 네. 그 머리 길른 사진까지 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해야 돼. 이렇게 하고 눈 가린 다음에
1: 맨 첫 번째 게시물이에요. 맨 첫 번째 그거 잘 피해서 네. 네네.
0: 자 2915번님 아 포항 송도의 오늘입니다.
1: 어머, 어머.
0: 하늘이 너무 예쁜 날 라디오에서 포항 나와가지고 너무 반가워요 라고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너무 예뻐요. 하늘이
1: 맞아.
0: 어머 구름이 너무 가까이 있어.
1: 맞아.
0: 요즘, 구름 손으로 하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이.
1: 아 못 잡죠. 근데
0: 아우,
1: 요즘 아침 낮하고 이렇게 일교차는 큰데 와 하늘이 가을 하늘 색깔이 나와요 지금 공활한 가을 하늘
0: 맞아요
1: 오늘 오는데도 너무 예쁘고 지금 사진도 야 이게 가을 하늘이지 너무 멋있더라고요
0: 가을 멋있는. 하늘 첫 소나무 멈췄어. 나 예, 애국가만 하면
1: 지난주 방송이 여운이.
0: 예, 우리 아니, 주댕이가 남아. 제 네네. 머릿속에 아예 심어주신 것 같아. 칩을 아예.
1: 저도 앞으로 프로포즈 이야기만 넣으면 그
0: 퐁듀오.
1: 아, 엔서울타워의 퐁듀오기 돌림 노래처럼.
0: 그래 예, 예. 이렇게 입력이 돼버렸어.
1: 자 여러분들의 작품 감상하겠습니다. 포항 N행시 바로 갑니다.
0: 자, 이게 바로 우리 두댕이들의 그렇죠. 수준이다.
1: 수준이죠.
0: 바로 알아볼 수 예. 있죠.
1: 최경문님 포.
0: 포르투갈 호날두도
1: 항.
0: 항상 듣는 노종훈의 노노노.
1: 아 저희가 포르투갈어를 못하는데 네. 어, 괜찮은군요. 예. 박성은님 포.
0: 포동포동 살이 쪘네.
1: 항.
0: 항상 살이 쪘네. 아. 귀엽습니다.
1: 귀엽습니다. 8844님 포.
0: 포레버
1: 항
0: 항상 나의 웃음벨 안영미 감사해요. 뭐 플러스 점수 50점 감사합니다.
1: 9443님 포
0: 포기하지 마
1: 항
0: 항상 응원하고 있어 전국의 수험생 화이팅이라고 아, 하셨습니다.
1: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오늘 이제 수시 접수 네. 시작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의성에도 적절하고 또 우리 많은 수험생 여러분들을 응원한 따뜻한 문자 아주 훌륭한 작품이 되겠습니다.
0: 아 그런데. 아 이분이야말로 아, 찐 두댕이다 싶습니다.
1: 예, 이분은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지만 의학 관련된 이행사라는 점 예, 예, 말씀드립니다. 예. 미리 송신우님 포
0: 포경 수술
1: 항
0: 항거불능 그러고 나서 또 예. 심심했나 봐. 예. 포경 수술 항 항문 수술 아이고 죄송합니다라고 보냈더라고.
1: 여러분 의학 그죠? 의학 관련된 거예요. 예, 예.
0: 예, 예 뭐 그럴 예, 수 있어요.
1: 그렇습니다.
0: 예, 예 우리 네네. 두댕이들 예, 예. 수준이다 여기까지입니다.
1: 예, 예, 예. 아주 우리 송신우님께서 가령 네. 점정을 찍어주시네요.
0: 자, 예. 이제 N행시 끝났고요.
1: 맞습니까?
0: 포항과 관련된 얘기 다 보내주십시오.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사연 받는 동안에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안녕하세요. 배우 여진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내일을 응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가게에는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만들고, 기업에는 다시 나아갈 희망을 채우고, 국가 자산은 더 큰 가치로 되살리는 곳. 바로 캠코입니다. 저와 캠코는 당신의 가능성을 믿고 오늘도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내일이 다시 빛나도록 오늘도 캠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2: 너무 좋아요.
1: 유후.
2: 끝내줬어요.
1: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2: 완전 좋아요.
1: 연두리.
2: 잘 부탁드립니다.
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4: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6: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100% 랜덤, 100% 애드립으로 진행되는
7: 노노노
6: 노중훈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의 지역 포항 함께하고 있습니다.
8: 9973님, 나 포항 출신인데 좋다. 장수 선정. 명문 중에 명문. 포항고

0: 고등학교 졸업생으로 자부심 대단해요. 술 드시고 보내신 거 아니죠? 예, 아주 기계가 아주 충만하십니다. 네,
1: 자부심 있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네네. 그래도 얘기를 좀 많이 해주셔야죠. 포항에 관련된 뭐 맛집이라든지 왜 명문인지 그런 걸 좀 얘기를 해주셔야지.
0: 아니 이분한테는
1: 포항 고등학교 나온 얘기만 하시고
0: 그냥 포항 고등학교가 포항의 모든 것인 거예요. 이분한테는
1: 나 진짜 7807번님
0: 네, 포항 택시기사 와이프입니다. 남편 이야기로는 요즘 포항으로 놀러 오시는 20, 30대 손님들이 많은데 다들 연예인같이 이쁘고 멋지다네요. 우리 때하고는 얼굴 골격이 다른 것 같다면서 여행 다니기 너무 좋은 날씨니까요. 파란 바다가 기다리는 포항으로 놀러 오세요. 너무 좋죠.
1: 이상하다. 나는 포항에 간 적이 없는데.
0: 자, 그래서 우리 포항에 바다도 있고 여기서 뭐 동백꽃 필무리 이런 거 그 있잖아. 일본 문화 근대 문화거리.
1: 네네네.
0: 그 거기 장소도 있고 볼 데가 너무 많아요.
1: 아, 저 같은 무지랭이는 네. 그냥 호미곶 그거 하나만 알고 있거든요.
0: 아, 호미곶도 좋죠. 너무 좋지. 그래서 네. 포항으로 많이
1: 근데
0: 갔어요.
1: 근데 이거 이 과자를 갖고 있으니까 내 손이 호미곶 같다. 지금 내 손이 호미곶 봐봐. 크기 봐봐. 네. 봐봐.
0: 아니? 저희는 3배에서 왔나요?
2: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3: 일교차가 커지는 9월의 이른 아침이나 심야 시간대에는 도로에 짙은 안개가 끼는 날이 부쩍 많아집니다. 안개 낀 도로는 맑은 날보다 사고 발생률이 월등히 높고 자칫 연쇄 추돌이라는 대형 참사로 이어지기 쉬운데요.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짙은 안개 구간에 진입했다면 무조건 주행 속도를 평소의 절반 이하로 줄이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안개등과 비상등을 미리 켜서 내 차의 위치를 주변 차량에 정확히 알리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특히 강이나 호수 주변 터널 진출입로를 지날 때는 찰나의 방심이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부를 수 있는 만큼 극도의 긴장감과 양보 운전이 필요합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대한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 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1: 탄탄탄탄방수 건물누수 완벽방수 탄탄탄탄방수 품질우수 쉬운보수 탄탄탄탄방수 탄탄탄탄방수
2: 전문시공부터 셀프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발명 특허방수제 탄탄방수
1: 탄탄방수
2: 대형 방수전시장 운영
0: 복정역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그룹 연구거점
3: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0: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3: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0: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4: 바다가 보이는 워케이션 센터와 숲속의 로컬 복합 공간 등 영동지역만의 색깔을 담은 장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고장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도전을 응원할 때 자생력 있는 생태계가 완성됩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이었습니다.
5: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6: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5: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두세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3부 시작됐고요. 100% 즉흥 토크 시간. 노중훈의 노계획 노다지 노노노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랜덤으로 뽑힌 지역 다시 한번 알려주셔야죠.
1: 그렇게 많은 분들이

0: 요 근처 일본인 가옥거리 구경하기도 좋습니다. 동백이 촬영지로도 유명하거든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공효진 씨 주연의 동백꽃 필무렵.
1: 아, 그 드라마 저 너무 재밌게 너무 봤는데 그 촬영지가 여기였어요?
0: 하지만 요즘에 공효진 씨가 MBC에서 금토 드라마
1: 그래.
0: 뭐 하고 있습니까?
1: 유부녀 킬러 하고 있잖아요.
0: 엄청 재밌어요. 여러분.
1: 우리 노 작가님은 할머니 킬러고 할머님들이 아니, 계시는 할머니를 가게 굉장히
0: 케어해드리는 거고 근데 그 드라마 한 번이라도 본 적 아직 없죠?
1: 봤죠.
0: 저는 다 보고 있거든요. 예. 원래 웹툰 원작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너무 효진 씨가 너무 잘해.
1: 아 잠시만요. 근데 공효진 언니가 지금 배우로 활동한 지가 몇십 년인데 그 연기를 지금 또 평가하시는 거예요?
0: 나는 예전에 효진 씨도 좋아했지만 요즘에
1: 나 진짜
0: 나이가 좀 이렇게 연배가 좀 들면서 더 뭐라고 할까 완숙미 안정성 또 자연스러운 연기톤 너무 아, 좋은 것 같아요.
1: 아니 그러니까 뭔데 지금 공효진 언니의
0: 그리고
1: 연기를
0: 드디어 지난주 토요일에 이 그 남편과 그 효진 씨 그 네. 유보나로 나오는데 네. 그 이제 서로 이제 남편이 알게 된 거야. 이게 이제 다음 주가 엄청 재밌을 거야.
1: 알겠어요. 지금 포항 계시는 분들 지금 아니야, 난리가 아니야, 났습니다. 지금 항의하고 지금 뭐 하는 거냐. 미안합니다. 우리 얘기 안 할 거냐.
0: 네네네.
1: 강수정님 포항 가면 스페이스워크 강력 추천이요. 같이 간 남자친구 상남자인지 테스트 가능합니다. 제 남자친구는 무서워했어요. 오히려 제가 잘 잡아줬습니다.
0: 7852님도 스페이스워크 사진을 보내주셨는데요. 여기가 몇 년 전부터 포항을 대표하는 되게 그 SNS 네. 사진 명소로 되게 유명해요. 이게 그 유명한 철강 회사 있죠. 대기업
1: 예.
0: 포스모
1: 예.
0: 거기서 만들어가지고 포항시 기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청룡열차 그 궤도처럼 이게 사람들이 걸어갈 수 있는 그 다리를 만들어 놓은 건데
1: 네.
0: 이게 전 가봤잖아요. 실제로 무서워.
1: 나는 보기만 해도 지금 너무 무서운데요. 네.
0: 사람들이 그리고 의아한 것 중에 하나가 중간에 보면 360도 계단이 돌게 돼 있거든요.
1: 예.
0: 그럼 그건 사람이 어떻게 걷냐고 물어봐요.
1: 어.
0: 그건 못 걷죠. 막아놨어요. 거기는. 사람이 어떻게 뭐 중력 때문에 떨어지지 그건.
1: 아.
0: 그건 그 부분이 못 올라가게 막아놨고.
1: 네네.
0: 근데 이게 또 바람이 꽤 많이 불 때는
1: 네.
0: 훨씬 무섭고 다만 그 전망이 기가 막혀요. 바다 보이지 인근에 뭐. 왜?
1: 아니, 이거 놀이기구 타면 순식간에 후루, 와! 그러는데 전망을 언제 구경하면서 갑니까?
0: 아, 이거는 놀이기구가 아니라 사람이 걷는 거라니까?
1: 걷는다고요?
0: 아, 이게 계단이야, 계단. 사람이 걸어 다니는 거예요.
1: 아, 근데 무서워가지고 전망을 제대로 볼 수나 있을까?
0: 그렇지. 약간 고소공포증 있는 분들은 안 올라가시는 게 낫고.
1: 그래.
0: 근데 엄청난 명소긴 합니다.
1: 네. 아, 근데 사진만 봐도 무섭긴 하다. 네.
0: 밤에 또 불 켜지면 그 야경도 예쁘고.
1: 네.
0: 7802님 포항여행 코스로 크루즈 운하 추천합니다. 동빈 내항을 지나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 앞바다를 한 바퀴 도는데요. 가슴이 시원해지는 게 좋더라고요. 포스모 전경도 보고 영일대 해수욕장 정자도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바다를 끼고 있는 도시들이 약간 크든 작든 이렇게 크루즈 유람선 운항하는 경우들 많잖아요. 근데 이게 낭만이 있어요.
1: 그
0: 지금은 날씨도 훨씬 좀 선선해졌고 특히 만약에 이제 해질녘에 타게 되면 낭만이지.
1: 낭만이지.
0: 왜냐면 우리 해외나 동남아 이런 데 가면 선셋 크루즈 많이 타잖아요.
1: 네.
0: 못지 않습니다.
1: 기가 막히지.
0: 예, 예, 예.
1: 5455번님 포항이 처가댁이라 여름휴가는 포항으로 갑니다.
0: 어허.
1: 자주 찾아뵙지는 못하는데 갈 때마다 사위 왔다고 신선한 회부터 한우까지 상다리 부러지게 해주시는 장모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요즘 몸이 조금 불편하신 장인어른 항상 존경하고 금방 괜찮아지실 겁니다. 내년 여름에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보내셨고요. 작년에 찍은 영일대 샌드 페스티벌 사진도 보내셨어요.
0: 이게 모래 축제 이런 게 있나 보다.
1: 우와, 너무 잘 만들었다. 이게 뭐야? 완전 피라미드처럼 만들었네요. 그러네.
0: 근데 지금 잠깐 위로 올려봐. 이분 사연 보내신 분은 그 5455님.
1: 네.
0: 너무 존경하고 감사하고 죄송하고. 그러면 겨울에 한 번 더 가요. 내년 여름. 매도 가겠지만
1: 뭐 1년에 한 번씩 여름에만 가시지
0: 그러니까,
1: 마시고
0: 겨울에도 가요.
1: 근데 겨울에 뭐 일이 있으셔서 그런 거겠지.
0: 그런 거겠지.
1: 포항이 또 멀면 뭐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0: 시간은 우리를
1: 그래요.
0: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1: 우리 괜히 남의 사위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맙시다. 어? 지금 장인어른 장모님도 가만히 계시는데 예. 왜 노 작가님 뭐라고 지금 뭘 빨리 가라고 지금
0: 진짜 제가 한마디도 보탤 게 없네. 아, 미안합니다. 예. 진짜 미안합니다. 진짜 미안합니다.
1: 1037번님 포항 한 번도 가본 적 없는데 마침 앞에 트럭에 포항

0: 사연이 수두룩하게 적혀 있네요. 문자 보내라는 게시 같아서 보내봅니다. 하면서 진짜로 포대에 포항 죽도 644 이렇게 적혀 있어. 포항 이렇게 담겨져 있어.
1: 트럭에 실린 포대자루가 여러 개가 있는데 거기 포항 죽도 644 안에 뭐가 담긴 걸까?
0: 아 그러게 지금.
1: 와 근데 너무
0: 정말 계시처럼 신의 계시처럼 앞에 딱 이렇게 다섯 부러미가 이렇게 다 있어.
1: 1037님 복권 하나 사볼까요?
0: 어 그럼 오늘
1: 진짜
0: 그래 심지어 그 바람에 또 이렇게 문자 보내시고. 그러니까. 읽히기까지 했잖아요.
1: 와,
0: 야 신기하네. 이거 뭐 있다. 오늘 뭐 있는 날이다.
1: 그러니까 어. 죽도시장 가는 트럭인가?
0: 그럴 수도 있겠죠.
1: 아 신기하네.
0: 이렇게
1: 신기합니다.
0: 포항과 관련된 얘기라면 네. 어떤 얘기든지 좋습니다.
1: 맞아요.
0: 어디서 보고 들은 정보부터 직접 가서 경험한 일들까지 다 보내주세요. 오늘 최고의 사연 보내주신 분께는 홍삼 선물 세트 보내드릴게요. 사연 받는 동안에 저희는 잠깐만 쉬었다 갈게요.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4: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5: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6: 사과가 달콤하게 물을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7: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8: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9: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0: 지친 나를 안아봐.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노중은의 노계획 노다지 노노노. 오늘의 지역 포항이고요. 지금 포항으로 휴가 가셨다는 분들이 많은데 기쁜 사연이 하나 있습니다.
3: 아 여러분 날로 이 코너 노노노가 네. 점점 인기가 많아지면서 파급력이 있어집니다. 네. 9240님 혹시라도 포항 여행 오실 일이 있으면 베니키아 포항 호텔로 2시에 데이트 듣고 왔다고 예약을 하시면 네. 조식 2인 서비스
2: 야.
3: 많이 많이 놀러 오세요 여러분.
2: 그리고 사진도 보내주셨어요.
3: 이야.
2: 조식이 와 진짜
3: 아 좋아 좋아
2: 고급스럽고 아주 풍성하네요. 아,
3: 사실은 저도 출장 다닐 때 늘 조식 포함할까 말까 늘 고민하거든요.
2: 근데
3: 조금이라도 아끼려고 맞아, 안 한단 맞아. 말이에요. 이게 어디예요.
2: 그래
3: 맞아요.
2: 아 진짜
3: 너무,
2: 너무 뿌듯하다. 너무 그렇죠. 뿌듯해.
3: 여러분 이런 여러분들의 어떤 그 협찬
2: 네.
3: 또 도움의 손길 저희 적극적으로 환영하고요.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2: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자 여행 가실 분들 위해서 맛집 사연 몇 개 갈게요.
3: 박혜근님 포항 갈 때마다 가는 곳이 있습니다.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 있는 조림 명가라고 하는데요. 매콤한 두부조림이 일품입니다. 웨이팅이 극악이지만 기다리는 보람이 있습니다. 그저께도 다녀왔는데 맛도 변함없어요. 나 두부조림 진짜 좋아해요.
2: 아, 근데 두부조림은 다 거기서 거기 아닌가?
3: 아 그러면
2: 네 죄송합니다. 제가 두부조림 별로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3: 아, 이거
2: 두부는 다 거기서 거기 아니야.
3: 좀 전까지 그 조식 무리여 협찬하고 분위기 좋았거든요. 왜 저럴까? 아니 방송 아,
2: 제가,
3: 뭐
2: 제가 정말 맛있는 두부조림 먹어본 적 없어서 그래요.
3: 봐봐요. 정말 무해하고 순백하고 보드라운 두부 그 자체 그리고 앙칼지고 칼칼하고 매콤한 어떻게 보면 물과 불 같은 그 두 개가 딱 흡착돼가지고
2: 네.
3: 기가 막힌 작품.

0: 작품이 탄생하잖아요.
1: 아, 두부조림. 예,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0: 당장 오늘 저녁에 두부조림 먹고 그 앞에서 잘못에 또 빌고 다시는 무시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반성문 올리고 SNS에
1: 제가 호미곶 앞에서 108배 올리겠습니다. 사죄의 의미로다가 죄송합니다.
0: 06106님 예. 제 고향 포항이 나왔네요. 듣기만 하다가 못 참고 문자 보냅니다. 지금은 손주들 육아 케어한다고 진주에 와 있는지도 5년이 다 되어갑니다. 손 크신 자갈치 횟집 뭉태기로 유명한 사박이 제 오랜 단골입니다. 아 군침 돌아 언제 가보려나.
1: 어 사박이 자갈치 횟집.
0: 어 여긴 저도 모르는데요. 저장을 일단 할 거고.
1: 네네네.
0: 아, 그러니까 뭐 늘 우리가 아는 바지만 할머니들이 손주들 봐주시느라고 얼마나 진짜.
1: 맞아요.
0: 네 너무 감사하죠 진짜.
1: 진주까지 가셨네요.
0: 그러니까요.
1: 구혜영님 포항에서만 먹을 수 있는 대구 볼 불고기 드셔보셨나요? 양파가 많이 들어가서 그런지 약간 매운 짜장 느낌이 나는데 진짜 너무 맛있어요.
0: 이게 그거겠지? 볼이 아마 대구 볼살을 의미하는 거겠죠?
1: 그렇겠죠. 그죠?
0: 대구 볼찜이나 이런 것처럼?
1: 아, 요건 군침 돈다. 이건 그래? 대구 볼.
0: 근데 불고기. 매운 짜장 느낌이 어떻게 나지? 대구 볼찜 불고기에서? 양파가 많이 들어가서 그런가?
1: 그렇죠. 아, 방금 그 얘기 하셨잖아요. 양파가 많이 들어가서 그런지 매운 짜장 맛이 난다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왜 똑같이 얘기하고 그러세요?
0: 나 그 타박하는 재미 없으면 뭘로 살 거예요? 어? 나 코너로 모는 재미 없으면 뭘로 살 거야?
1: 나는 따로 휴가 안 가도 여기가 휴가지야. 너무 재밌어. 너무 힐링돼.
0: 280 하나님 한 5년 전쯤 아는 동생 결혼식으로 포항에 갔다가 또 다른 동생들과 뒤풀이를 하려고 찐 맛집이 어딘가 어슬렁 어슬렁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아무데나 들어가기 싫었는데 그때 한 가게에서 아저씨 무리가 나오는 거예요. 용기를 내서 이 집 맛있냐고 여쭤봤죠. 아저씨들이 맛집 맞다고 들어가서 먹으라면서 추천해 주신 메뉴는 바로 고등회. 제 인생 첫 고등회이자 인생 고등회였습니다. 너무 맛있었습니다. 술이 술술 들어갈 만큼 너무 맛있었던 고등회. 다음날 포항 물회로 숙취가 싹. 하 그때가 그립네요. 그러니까 고등어회 말고 고등.
1: 고동. 응? 고동. 그 고동해요. 고동해.
0: 표준어는 고둥일 거야.
1: 고둥이요? 네,
0: 표준어. 그래서 제가 계속 고둥고둥으로 읽은 거거든요.
1: 아 그래요? 어? 고동이라고
0: 작가님도 확인 한번 해주세요. 왜냐면 제가 표준어에 목숨 거는 작가거든요.
1: 아 예.
0: 만약 제가 틀렸다.
1: 왜냐면 고둥이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0: 이번 주 제가 출연료 반납합니다.
1: 아 오케이.
0: 이게 제 자존심이 걸린 거기 때문에.
1: 아 진짜요? 아,
0: 진짜로.
1: 알겠습니다. 고둥인지 고동인지. 고둥이 맞아요?
0: 봐봐요.
1: 와.
0: 제가 교정교를 보는 작가예요.
1: 우와 진짜.
0: 그러면 내가 이겼으니까 날 뭐 해줘야지. 출연료 1.5배. 플러스.
1: 알겠습니다. 예예. 예. 뭐 제가 드리는 거 아니니까. 예. 예. 제가 승인을 해도 아무 의미 없는 거 아시죠?
0: 예. 예. 8094님. 제가 나온 포항 유성여고는요. 교복 색이 진짜 특이해요. 고동색 재킷에 베이지색 조끼와 치마. 그래서 똥드레스 불렸어요. 그래도 교복 입던 때가 그립네요.
1: 봐봐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0: 예쁜데?
1: 어 예쁜데 왜요?
0: 너무 예쁜데?
1: 어 뭐 어디가 똥드레스야? 이쁘기만 하구만. 네. 아 근데 괜히 베이지색 조끼 요게 이제 이게 나오니까 자켓 밑으로 나와가지고 괜히 다른 학교 애들이 놀렸나봐. 에이 똥드레스래요 막 이러면서.
0: 근데 이런 짤 되게 유명해요. 옛날에 누구 장혁 씨인가?
1: 네.
0: 아 장혁 씨가 아니고 공유 씨인가?
1: 네.
0: 고등학교 때 그 다니던 학교 교복이 진짜 유명했나봐요. 안 예쁘기로.
1: 아 진짜?
0: 그래서 공유의 미모도 가리는 뭐 교복 이런 식으로 짤 되게 많아요.
1: 그래? 네. 그런 교복이 있다고?
0: 왜 그 진짜
1: 아 우리 그 지난번에도 보긴
0: 있었어,
1: 했었죠.
0: 있었어.
1: 자 박효정님 네. 포항 여성문화회관 수영장 다니는데요. 같은 반이 10cm 이모님이 계셨거든요. 10cm 사인 받아서 주셨어요. 아, 우와 그, 권정열 씨.
0: 아 그래서 별명이 10cm 이모님이. 아 실제로? 아 실제로 그 이모님이 실제 권정열 씨 이모님이야.
1: 그러니까 10cm 사인을 받아주셨다고 얘기하셨잖아요.
0: 나 차라리 그 자 하나 가지고 와서 손 한번 때리는 거 어떻게.
1: 아, 왜냐면 저도 처음에 읽을 때는 이해를 못했거든요. 네. 근데 아, 그 10cm 이렇게.
0: 오, 정렬 씨 이모님이 포항에 계시는구나. 여성문화에 다니시는구나.
1: 아 그러면 또 요 노래 또 안 들을 수 없잖아요.
0: 안 들을 수 없지.
1: 네, 10cm 노래 들어야죠. 그 노래 듣는 동안에 포항에게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0: 10cm 너에게 닿기를 듣고 왔고요.
1: 이어져 갔어네 닿기를.
0: 그 부분이었군요. 저는 아까 그 부분만 듣고 뭔 노래인가 했었어요. 아 근데 딱 알고 네. 부른 거였네.
2: 정유라 씨 참 창법도 독특하고 아, 가사도 네. 꽤 독특해요 사실은.
0: 네네 평가는 이제 그만하시고요.
2: 세상만사 평론가 함께하고 있고요.
0: 예.
2: 0785님 포항은 철강의 도시 아닙니까? 철강 공단에서 철과 씨름하면서 잘 듣고 있습니다.
0: 우와!
2: 와 50여 년 가까이 토박이로 살면서 포항 나오니까 신기반기하네요.
0: 우와!
2: 정말 그 철의 도시죠.
0: 예, 아니, 예.
2: 사실은 그 회사는 뭐 포항뿐만 아니라 저 우리나라 전체 산업 지형을 봐서도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0: 와 그렇죠? 그럼 포항은 철든 사람들 천지겠네요.
2: 아, 이 되게 뭐라고 할까? 이게 예. 심하구나. 저점과 고점이 굉장히 심하구나.
0: 자, 그래서 예전, 뭐 아니면 도예요.
2: 예전에 약간 좀 고른 네. 편이었는데, 아, 딱둥이 요런으로.
0: 항상 극과 극을 달리고 있어요.
2: 스카이다이빙 했다가 막, 그죠? 막, 스킨스쿠버.
0: 뭐가 호르몬 때문에 그런가 봐. 호르몬 아. 변화 때문에.
2: 0505님. 두대 오래 듣다 보니 포항 이야기하는 날도 있네요. 아주 옛날 드라마 양동근 이나영 주연의. 아, 저의 인생 드라마 진짜로 어. 내 멋대로 해라에서 주인공들이 해맞이 공원에서 만나기로 어. 했는데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어. 서로 다른 해맞이 공원에서 서로를 기다립니다. 한 명은 호미곶 해맞이 공원 또 한 명은 환호 해맞이 공원 달랐던 거예요.
0: 아.
2: 그리고 갯말차 찾고 드라마죠. 이것도 포항에서 촬영했었는데요. 그때 차에서 내리는 신민아 씨를 봤는데 정말
0: 우와.
2: 여신인 줄
0: 우와.
2: 그날 일기 썼어요. 저는 신민아님 30년 팬입니다.
0: 와 근데 신민아 씨도 진짜 실물로 보면 어떨까? 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2: 아 없어요?
0: 네.
2: 어.
0: 그 예쁘다는 그런 설만 들었지. 전설 같은 분이셔 사실 나한테는.
2: 그리고 내 멋대로라 그 진짜로 전 지금 생각해도 막 눈물 나는 드라마.
0: 아 그럼요.
2: 네. 그 누구 아버님?
0: 예, 예. 신구 선생님.
2: 양동구 씨가 막 없는 장면 나오거든. 어. 나 그때 막 오열하듯이. 그리고 아니 작가님 이름이 뭐였지?
0: 어떤 작가님?
2: 그 네모테로 작가.

0: 그래 어쨌든 네. 이거 하고 또 아일랜드였나
1: 작가? 인정욱 작가.
0: 인정욱 작가. 네. 와, 아주 센세이션한 드라마였어. 너무 어떻게 저렇게 대사가 저런 대사를 하고 싶었고.
1: 지금도 너튜브에서 짧은 짤 있잖아요. 어. 그 짧은 짤만 봤는데도 저 오열했어요 진짜. 어?
0: 여기도 공효진 나와.
1: 알겠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0178번님. 30년 전인 1996년에 친구가 포항에 있는 해병대에서 군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어허. 저도 군입대가 몇 달 남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군대 가기 전에 친구 얼굴도 볼 겸 면회를 갔는데 제가 그때까지 한 번도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어서 포항 갈 때 김포공항에서 일부러 비행기를 타고 갔었습니다. 어허. 가서 남자놈 둘이 죽도시장 돌아다니면서 술만 마셔야 했던 기억이 나네요. 와 이것도 진짜 낭만이다 낭만.
0: 뭐 꽤 그 문자가 길긴 했습니다만 예. 결국은 그 술 진탕 먹었다.
1: 그렇죠. 군대 가기 전에.
0: 군대 가기 전에.
1: 이게 얼마나 추억입니까 또 낭만이지.
0: 저도 그랬어요. 친구들 군대 가기 전에 정말 예. 정말 막 환송식 한다 그래가지고 예. 막 술 진탕 먹었던 그런 기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1: 저는 하다못해 진짜 사나이 가는 건데도 하루 정말 술을 그렇게 마셨어.
0: 아 그렇지 참.
1: 거의 논산에 가가지고 예, 예, 예, 예. 거기 방 하나 잡고 예. 저희 매니저랑 제 친구랑 해가지고. 예. 밤새 술 마시고 갔었어요.
0: 저 방이거든요. 였거든요. 네. 4주 후에 다시 집으로 온단 말이에요. 네. 그래도 입수하기 전날 집안은 눈물 빠다 했습니다.
1: 아, 그럼요. 예, 그럼요. 예, 다 그렇게 되는 거지. 예. 자 해병대 사연 또 왔습니다.
0: 7527님. 포항 쪽 보고서는 소변도 안 본다는 해병대 출신 1인입니다. 1995년 겨울 배고프던 해병대 포항 훈련소 시절 예비군 선배님들이 흘리고 간 커피 믹스를 몰래 챙겨 넣었다가 밤에 불침번 가서 동기와 함께 뿌려 먹은 것도 아니고 손바닥에 뿌려 빨아먹었던 나쁜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 달고 맛있었어요. 그렇지 불침번 가서 뭘 끓여 먹을 순 없지.
1: 맛있지.
0: 뜨거운 물을 부을 순 없지.
1: 그렇지 그렇지.
0: 그것도 진짜 지금 생각하면 너무 소중한 기억이겠죠.
1: 네. 네. 0313번님. 포항에도 예전에 해녀들이 많았어요. 어허. 5월부터 시작하는 해녀 체험 완전 재밌습니다. 끝나고 나면 잡은 고등어로 라면이랑 전복까지 다들 꼭 해보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0: 제가 뭐 이렇게 글 쓸 때 가장 심겨운 문장들이 그런 거예요. 그 해녀의 물질을 보고 제가 글을 써야 할 때 그 고단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해녀 어머님들 그다음에 염전에서 일하는 사람을 염부라고 하거든요. 네네. 그 소금밭 가래질하는 거 고무래질하는 거 그 노동의 현장 직접 본 사람들은 정말 극한이에요. 극한. 그러니까 그걸 문장으로 옮길 때 작가는 같이 이입이 돼가지고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1: 그래요? 예. 그럼 이거 해녀 체험은 해보신 적 있어요?
0: 6796님이죠 다음 문자는요. 아 일단 그게 안 들어가요.
1: 뭐가?
0: 그 해녀복이.
1: 해녀복이 안 들어간다고요?
0: 안 들어가요.
1: 그 해남복도 있을 거 아니에요.
0: 낚시 좋아하는 남편 때문에 연애 때부터 포항에 자주 갔는데요. 한 번은 구룡포에서 낚시를 하는데 캠핑카로 차박을 하는 아저씨랑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저희는 이만 가본다고 하니까 음료수를 주셨는데 차에서 마시려고 보니까
1: 아이고
0: 유통기한이 1년도 넘은 음료수들. 반전은 아저씨도 모르셨는지 같은 음료를 계속 마시고 계셨답니다. 그날 화장실 많이 가셨을 것 같아요. 아 그게 정말 나쁜 의도로 주신 건 아니네.
1: 그치? 그럼 모르고
0: 본인도
1: 그냥
0: 먹은 거니까.
1: 아 근데 이게 계속 이게 요크루트처럼 목에 계속 뭐가 걸리네.
0: 옛날에 그런 거 없었어? 그 캔 음료 중에 이게 밑에가 1년 넘으면 게 약간 녹슬어가지고
1: 그런 게 있어요?
0: 선반이 올려놓는데 이게 쩍 붙은 거야. 그런 경험 없어요?
1: 그 정도로 오랫동안 안 먹는
0: 통조림 이런 거
1: 없었어가지고
0: 없었구나. 미안해요.
1: 네.
0: 네네.
1: 0011번님 포항 이게 대표 간식은 똥튀김이에요.
0: 똥튀김?
1: 어려서부터 먹던 간식 맛있습니다. KTX도 증편돼서 기차 시간도 많아요. 놀러들 많이 오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0: 똥튀김 뭐예요? 이 사진으로만 보면 어묵튀김.
1: 어묵튀김인데 똥 모양처럼 이렇게 길게 그냥 네. 투박하게 튀겨가지고 아예 똥 모양이네 똥튀김으로 해 라고 이름을
0: 그냥 어묵 아닌 것 같은데 안에 뭐 들어간 것 같은데 재료들이 좀 간 재료들이. 이건 저도 모르는 건데.
1: 근데 저 포항분들도 너무하시네. 이걸 왜 똥튀김이라고 이름을 아예 그렇게 지워버린 거예요?
0: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1: 모양이고 뭐가래 이름이 똥이고 뭐가래 일단은 맛있어 보이죠. 맞아요. 맛있어 보입니다.
0: 그러니까요.
1: 근데 이름을 왜 그렇게 지었지? 그거 좀 알려주세요.
0: 그러니까요.
1: 자 이분들 중에서도 추첨을 통해서 안영미가 쏘는 아메리카노 하나 보내드리겠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죠.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홍삼 선물 세트 받아갈 최고의 사연도 뽑아보겠습니다. 아, 저 같은 분이 또 계셔. 우리 두댕이 또 아직도 여기에 매달려 계신다고.

0: 2차 전지 대표 산업전시회 K-배터리 쇼가 9월 9일부터 11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배터리 소재 부품 장비는 물론 ESS, EV 화재, 신재생 에너지까지 배터리를 넘어 에너지의 미래로 K-배터리 쇼에 많은 참가 바랍니다. 한국 E&X
1: 가구, 인테리어, 차, 공예 박람회 동화전람이 주최하는 가구, 인테리어, 차, 공예 박람회가 9월 10일부터 13일까지 학여울역 앞 세택에서 개최됩니다. 가정용 가구, 주방용 가구, 홈인테리어, 차, 공예품 등 가구와 인테리어, 차, 공예에 관한 다양한 제품이 전시되는 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동화전람.
2: 안녕하세요. 토스 김창선 PD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나만의 중심을 잡고 살아가기 참 어렵죠. 그래서 토스가 안정감을 찾기 위한 이야기들을 준비했습니다. 금융의 불편을 넘어 불안까지 줄여가는 토스. 지금 토스 앱에서 안정식당을 검색해보세요.
3: 9월 태백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무대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 음악회가 열립니다. 9월 12일 토요일 오후 7시 태백 365 세이프타운 특설 무대에서 소찬휘, 김기태, 정재욱, 유하은 밴드가 출연합니다. 가족과 함께 즐기는 산골 음악회 태백 365 세이프타운에서 만나요.
4: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5: 어머, 두댕아, 계속 라디오 듣고 있었네. 두대 어디가 그렇게 재밌는 거야? 나도 좀 들어보자. 나도 좀.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깔깔깔이다.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안영미 감성 몰라도 좀 들어와라.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노종훈의 노계획 노다지 노노노. 오늘 포항 얘기 나눠봤고요. 네. 아, 포항 전문가분께서 등장을 하셨습니다.
6: 네, 6432님인데요. 이분이 식당 이름을 8개, 9개를 그냥 네. 쫙 올려주셨어요.
5: 리스트 쫙 올려줬어요.
6: 리스트 뭐 네. 빵도 있고 피자집도 있고 그다음에 뭐 두부조림집도 있고 칼국수집도 있고.
5: 네네.
6: 야.
5: 다 읽어주세요.
6: 읽어드려요?
5: 네.
6: 몽봉드 파티쉐리, 크림피즈 바게트, 우연동의 그집 주꾸미, 북구 화덕피자 피즈, 영일대 텐동 온센, 장성동 순두부찌개 수가성. 이 광고인가? 약간 그
5: 효자동 타이 요리 폭폭 타이 5천원 두부조림 조리.

0: 익명가 정아 비학산 생칼국수 추천합니다. 침이 고이네. 에이요.
1: 나 그 푸른 산호초. 네. 한 번만 해줘.
0: 왜요?
1: 와 너무 재밌었어요.
0: 갑자기요?
1: 네.
0: 아 지금
1: 아니 약간 노래 섞어가지고 소개하다 보니까 막.
0: 그럼 돈 주세요. 그럼 아니 요거 콩알 세 알만 더 줘.
1: 다 먹었어. 다 먹었어.
0: 자 그럼 이제 네. 오늘 최고의 사연 뽑아보겠습니다.
1: 네. 의외로 그 포항 사연 중에 덩 사연들이 많이 왔습니다. 덩튀김도 있었고 그래서 덩드레스 똥드레스 교복 추억을 보내주신 포항 유성여고 출신의 8094님 축하드립니다.
0: 네. 축하드립니다. 자, 못 들은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자면 8094번님 제가 나온 포항 유성 여고는 교복색이 진짜 특이해요. 고동색 자켓에 베이지색 조끼와 치마 그래서 똥드레스라고 불렸죠. 그래도 교복 입던 때가 그립네요 라고 하셨는데 네. 그 이야기 나온 뒤로 똥드레스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1: 아 그러니까요.
0: 아 진짜 유명했나봐요. 똥드레스로.
1: 똥드레스.
0: 똥튀김. 똥튀김은 정말 모양이 그래서 네. 똥튀김이라고 했는데 진짜 맛있죠.
1: 찾아봤는데 어묵튀김이 맞네요.
0: 네. 어묵튀김 그리고 줄 서서 맞아. 먹는데요. 진짜 맛있어가지고. 자, 이분께 홍삼 선물 세트 보내드리고요.
1: 네.
0: 아 똥드레스 간증글이 또 도착을 했습니다. 김은숙님 저도 똥드레스 입었던 1인입니다. 그리고 똥 모양이라서 똥튀김 맞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똥으로 가득 찬 설레이는 이 가슴에
1: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만은 저희는 활짝 열려있습니다.
0: 아 그럼요.
1: 많이 도와주시고요.
0: 네.
1: 그다음에 특히 도서관 사서 선생님들
0: 아이고.
1: 저 활짝 열려있습니다.
0: 예.
1: 일정만 완전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 예. 연락 주시고요.
0: 아 오늘 포항 최근 두 달간 중에 정말 많이 사연이 왔었고요. 이렇게 같이 얘기해 보고 싶은 지역도 받고 있습니다.
1: 아 그럼 저도 하나 신청할게요.
0: 뭔데요?
1: 다음 주에 창원 넣어줘. 창원.
0: 창원이요?
1: 창원.
0: 우리 창원 얘기 안 했었던가?
1: 안 했어. 창원.
0: 예, 알겠습니다.
1: 창원.
0: 아 근데 또 계속 경상도 쪽으로만 또 얘기하면 또 괜히 또 그럴
1: 되니까.
0: 수 있으니까 또 다른 지역도 또 얘기해 주세요. 도시부터 작은 동네는 물론이고요. 네. 해외에도 가리지 않습니다. 2시의 데이트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여러분.
1: 와 두 달간 제일 많은 사연이 왔대 오늘.
0: 아 예. 아까 방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1: 했어요?
0: 왜 내가 했던 말을 왜 또 하냐고.
1: 아.
0: 그러니까 남 말을 안 들으니까 지금 했던 말 또 하시는 거야.
1: 영미 씨가 남이에요 나한테?
0: 어, 세상에 그러면 그럼 남이지 뭐야. 어? 우리가 뭘 했어? 우리가 어떤 관계야 그러면? 우리가 그렇고 그런 관계냐고? 우리는 아무 사이도 아니야.
1: 상처된다 진짜.
0: 정민경님께서 예. 박화엽이가 포항 출신입니다. 박화엽이 노래 오랜만에 좀 틀어주세요. 알겠습니다. 틀어드려야죠. 그럼 박화엽이의 어떤가요?
1: 그 원곡은 이정봉 씨죠?
0: 네 맞습니다.
1: 예, 예, 평론가.
0: 네 어떤가요? 들려드리면서 작가님과는 빨리 인사 나눌게요.
1: 예, 예.
0: 아 오늘따라 질리네. 요 콩알 두 알 줘놓고 엄청 사람 질리게 만드네 진짜.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4시에 문을 여는 완벽한 하루. 음악이 그렇게 좋다지요? 그 좋은 음악 들으려고 4시만 기다리는 분들이 계시다는데 저희 집도 잠깐 들러주세요. 음악 맛집 완벽한 하루. 바로 앞에 있습니다. 맛집의 앞집. 음악으로 스며들어 가슴을 축축하게 전율시킬 오늘의 음악 두댕이가 골라주세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오늘 첫 곡, 사연이 벌써 와 있네요. 5373번님, 1992년 잔나비띠예요. 저의 주제곡이라 할 수 있죠. 제가 원어로 다 외웠던 그 노래, 영미 누님께 신청합니다. 신청해 주신 노래, 이 노래네요. 사라 브라이트만, 호세 카레라스의 Amigos por siempre, 영원한 친구라는 뜻이죠. 띄워드릴게요.

네,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주제가였죠. 사라 브라이트만, 호세 카레라스의 아미고스 파라 시엠프레, 영원한 친구 듣고 왔습니다. 아미고스 파라, 파라. 저는 서유진 씨의 파라파라 퀸이나 듣고 싶은데. 빠라빠라 퀸 나중에 듣기로 하고요. 오수진님, 영원한 친구는 남이 언니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영원한 친구. 구혜영님, 처음 듣는 코너도 아닌데 시작할 때마다 깜짝 놀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이렇게 익숙해지면 안 돼. 가끔 이렇게 변주를 좀 줘야 잠도 깨거든요. 요 시간이 잠이 잘 오는 시간대라서 저희가 이렇게 변주를 주는 겁니다. 8437번님, 어머 영미씨 음성 너무 좋아요. 어쩔. 그러면 있죠. 제가 또 성우도 했었는데 괜히 성우까지 했겠어요? 이와

0: 중에 반가운 문자가 왔습니다. 김명주님. 경남 대표 도서관 김명주입니다. 아까 노작가님이 얘기하셨던 라디오에서 저희 강연 이야기해 주시니 제가 더 감동이네요. 강연 너무 재밌게 해주셔서 행복했는데 오늘 이야기해 주셔서 더 행복했어요. 노중훈 작가님 다시 초청할게요. 라고 하셨습니다. 와, 노 작가님. 아이고 세상에 개 탔네. 개 탔어. 네? 자, 약속대로 지금 작가님께서 커피를 김명주님께 쏜다고 하는데 이건 사실 노 작가님이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쏠 테니까요. 그 진해 콩과자 좀 콩알만큼 주시지 마시고 저희도 좀 나눠주세요. 아이 참 우리도 입인데 우리 부장님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지금 그 한 박스 시키셨대요. 김민경님, 에헤이 앞집이 어쨌네 이거 매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곡 올립니다. 조성진 연주 쇼팽 녹턴 20번 듣고 싶어요. 가능? 아, 네, 쇼팽도 좋죠. 네, 쇼팽. 네, 저희는 아이쇼핑을 더 좋아해가지고. 아, 맛집의 앞집 코너가 1주년까지 간다면 그날 기념으로 네, 요거 20번. 네. 정말 20번 돌려드릴게요. 아, 7564번이 영미씨 팝송. 서리 서리 나이 그거 신청합니다. 이렇게만 말해도 아시죠? 아이 그러면 있죠. 아 우리 주대 알잖아요. 활자로 보내줘도 다 안다니까. 활자로 나나나로 하는 그 팝송 틀어주세요. 우리 찾았잖아요. 집밥이래. 집단 지성으로. 4000번님. 영미 언니 저 요즘 뒤늦게 창섭이한테 빠졌어요. 팬클럽이라도 가입해야 하나? 라고 하니 남편 왈 네가 창섭이 팬클럽 중에 제일 늙었을 거다. 확시 열받네요. 아 또 사랑이라니 틀어주세요. 라고 하셨고요. 0724번님 가을가을한 날씨에 기분이 꽤나 좋으면서도 꽤나 뒤숭숭해지네요. 더울 땐 덥다고 짜증만 났는데 막상 가을이라는 계절이 왔다고 하니까 아 이렇게 또 한 해가 지나가고 있구나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참 인간이란. 그래도 좋은 날씨 마음껏 즐겨볼랍니다. 조유리의 가을 상자 신청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 중에서 어떤 분 걸 들어볼까 했는데 어쨌든 남편분 때문에 열받으셨으니까 4000번님 거 노래 들을 건데 광고 먼저 듣고 그 다음에 노래 들을게요. 기대해 주세요.
1: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2: 자 따라해보세요.
3: 4만원
2: 회계관리
3: 4만원
2: 재고관리
3: 4만원
2: 생산관리
3: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세 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오늘 아침 당신이 집을 나선 시간, 새로운 문을 연 동네 가게, 오늘 태어난 아이들의 수까지. 통계는 우리 삶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작은 응답들이 모여 대한민국의 오늘을 보여주고 더 나은 정책과 필요한 지원이 되어 우리의 내일을 준비하는 힘이 됩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데이터를 더 정확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며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통계조사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통계청의 새 이름, 국가데이터청.
1: 두시의 데이트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텐디 컬렉션 미셸에서 구두 교환권, 유젠 헬스케어에서 비치 로잔 슬림 쉐이크, 강릉 동화 가든에서 효자 두유, 우리 아이 안전하게 롤 안전문 어듀에서 롤 스크린, 안 입은 듯 착 갓바디에서 안착 팬티, 굿즈 판촉물은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3, 4부 도움 주신 광고주님들 소개를 해야 되는데 아까 우리가 고품격 음악을 또 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또 파라파라퀸 또 듣고 싶다고 했더니 부장님께서 찾아주셨어요. 파라파라퀸 버전을 할게요. 바쁘다 바빠! 팔아요 팔아요 다 팔아요! 자, 환대학 에어비앤비 오뚜기 카레 팔아요! 아크메리 동탄 브란스 안마의자 IS 동석 이카운트 팔고 있습니다. 팔아요 팔아요. 웃음도 팔아요. 주식회사 본컴퍼니 팔아요. 현대 오피스 유한 책임에서 팔아요. 음주의 팀앱 대리 주식회사 해리즈 하보에 주식회사 이비가 부두두 팔아요. 이렇게 다 팔아서 어머 힘인가봐 팔아 팔아 팔아 팔아
2: 네 두시에 대튼 이런 방송이에요. 업앤다운이 좀 심하죠? 아, 이게 저희들의 정신세계입니다. 저와 빛나 부장님의. 자, 2008번님. 난 진짜 영민님과 개그코드가 맞나 봐요. 갱년기 때문에 웃을 일이 없고 만사 짜증 중인데 이 시간에만 유일하게 웃어요. 어쩜 이렇게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재미나는지 너무 좋아 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약간 호르몬 변화랑 똑같아요. 방송 흐름이 그쵸? 많이 바뀌죠? 자, 끝곡으로 4000번님이 신청하신 이창섭의 또 사랑이라니 들려드리면서 전 인사드릴게요. 우린 내일 또 해주대.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1: 선선해진 날씨에 벌초나 산행 등 야외 활동이 부쩍 잦아지는 9월은 진드기를 매개로 하는 쯔쯔가무시증 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쯔쯔가무시증은 중증으로 발전하면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풀숲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긴 소매와 긴 바지를 챙겨 입어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풀밭에 그냥 앉거나 겉옷을 벗어두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야외 활동을 마친 뒤에는 입었던 옷을 곧바로 세탁하고 꼼꼼하게 샤워를 해야 하죠. 만약 야외 활동 후 2주 이내에 고열이나 오한, 몸에 검은 딱지가 발견된다면 지체 없이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0: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복정역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그룹 연구거점.
1: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0: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1: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0: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2: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3: 야, 시원하다.
2: 백년가게 맛집
4: 횡성 새말 토종순대.
5: 바다가 보이는 워케이션 센터와 숲속의 로컬 복합 공간 등 영동 지역만의 색깔을 담은 장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잠시 스쳐가는 관광지를 넘어 창업의 기회를 얻고 안정적으로 뿌리 내릴 정주 환경을 만드는 건 지역 소멸을 막는 근본적인 대안인데요. 우리 고장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도전을 응원할 때 자생력 있는 생태계가 완성됩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서 환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커피와 함께합니다.
6: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6: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FM4U.
6: 당신의 오후를 함께합니다. 오후의 발견, 성슬입니다. 아침마다 우리를 깨우는 알람 소리는 들을 때마다 낯설고 반갑지 않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울리도록 설정을 해뒀지만 막상 소리가 들리면 눈을 뜨기가 참 쉽지 않죠. 그래도 우리는 투덜거리면서 결국 몸을 일으키고 하루를 시작할 준비를 마칩니다. 누구나 아침을 완벽하고 기분 좋게 시작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찌푸린 얼굴로 일어났더라도 계획대로 하루를 출발했다는 게 중요하죠. 매일 반복되는 시작이라 특별할 건 없지만 오늘도 무사히 출발선에 섰다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한 주의 출발선, 우회 발견 시작합니다.

오후에 발견 성슬입니다. 9월 7일 월요일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성슬이고요. 오늘 첫 곡은 조나스 블루 멜로고 함께 했습니다. We could go back 첫 곡으로 전해드렸어요. 마음에 드셨나요? 달콤설탕님 좋습니다. 감사해요. 아니 감귤 아가씨께서 저는 알람 울리면 1초 만에 일어나는데 이거 나이가 들어서 잠이 없어진 걸까요? 제가 연배를 정확히 몰라서 뭐라 확답을 드리긴 어렵지만 네. 그 보면 모든 걸 이제 나이 탓으로 이제 우리가 항상 돌릴 때가 있어요. 그러지 말자. 네. 요즘 저는 그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 나이 탓이 아니다 뭐든지. 아닐 수도 있다. 네. 굉장히 근면 성실하신 분이어서 그런 거다. 감귤 아가씨. 제가 주말에 안 그래도 그 SNS 이렇게 막 그 스킵해서 보는데 출근 전에 일어나서 홈트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근데 시간 단위로 이제 홈트하는 시간을 올려서 출근까지의 과정을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셨는데 한 시간을 홈트를 하고 출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지? 그래서 아, 이렇게 하면 나도 완벽한 자기관리를 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저도 오늘 아침에 알람 끄고 5분 누워있다 다시 눈 뜨고 했습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다. 어쨌건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알람을 끄고 다시 잤던 아니면 뭐 강규라 아가씨처럼 1초 만에 눈을 번쩍 떴던 예, 출발선에서 무사히 흐트러짐 없이 한 주를 시작했다는 거겠죠. 우리는 그걸로 충분하다라고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오늘 순서를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우의 여신님 리디 요즘은 알람 소리에 일어나야 할 일이 없어요. 그냥 눈 떠지는 대로 일어나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나 지금 이건 좀 부러운데 11월까지 이 행복 누려볼게요. 12월엔 또 다른 계획이 또 있으신가요? 눈 떠지는 대로 그냥 일어나는 거 언제쯤 하지? 여우의 여신님 그리고 탱크님은 매일 아침 울리는 알람 저는 진동으로 맞춰뒀는데 특히 일요일 아침, 월요일 아침은 좀 더 힘들게 느껴진다. 대부분 아마 그러실 거예요. 네, 대부분. 근데 아까 두 대였나? 뭐 어디 오프닝을 들으니까

0: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월요일이 도리어 좋다. 그러니까 주말 동안이지만 복작복작하다가 이제 월요일 출근하는 길이 뭔가 나만의 시간, 혼자만의 시간이 돼서 좋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신지. 어쨌든 오늘 중요한 건 우리가 출발선에서 뒤처지지 않고 눈곱을 못 뗄지언정, 머리는 좀 흐트러져 있을지언정 일단 출발선에서 한 주의 시작을 했다. 한 주의 시작을 늦지 않게 했다는 거 기억하면서 오늘 2시간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은요. 여러분 우리 3, 4부 시간 우리 임주연 선생님과 함께하죠. 제철톡톡 오늘의 식재료는 대세상에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전어 얘기했었잖아요. 전어를 들고 오셨습니다. 전어에 대한 어떤 뭐 얘기들 참 많잖아요. 전어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또 전어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음식들 3, 4부에 우리 선생님이랑 만나보고 1, 2부에는 우리 가족분들 사용한 신청곡 풍성하게 띄워드리겠습니다. 샵 2943번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문자창 열어두고요. 유튜브 창 오시면 생방송 중에 항상 스트리밍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유튜브 창 검색창에 오후에 발견 성슬입니다 찾아주시면 스튜디오 모습을 보시면서 채팅창에 있는 우리 오바리들의 의식의 흐름대로 이어지는 토크에 또 함께 합류하시며 방송 들으실 수 있습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1: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3: 덮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3: 국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3: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4: 안녕하세요.
5: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4: 너무 좋아요. 유후.
5: 맑고 진한 육수 연두링
4: 완전 좋아요.
5: 연두링 잘 부탁드립니다.
6: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7: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지친 날을 안아줘.
1: 지친 날을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목소리가 참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어줍니다. 아이유 가을 아침이었어요. 정집사님께서 청해 주신 노래였습니다. 오늘이 백로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알았네. 입추가 지나면 절개에 대해서 크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뭐 소설 정도 돼야? 돼야. 춥다 이렇게 느끼지 그 중간에 있는 또 절기들은 잘 신경을 안 쓰게 되는 것 같은데 말씀을 들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확실히 가을이 확실히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리디 새벽에 출근하는데 살짝 추웠어요. 백로 절개에 맞춰 진짜 가을이 왔나 봅니다. 아이유의 가을 아침 신청해요 하셨고요. 새벽에 출근하세요 정집사님? 그래서 또 퇴근이 조금 이르시구나. 하루에 또 마무리 오발과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대전 오바리님께서 월요일 카드를 하나 주셨는데 시작이 좋으면 일주일이 좋아집니다. 힘찬 출발로 좋은 한 주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이제 죄송해요. 약간 좀 단체 문자 보내기 되게 딱 좋지. 안부 겸 인사 겸 오랜만에 근황 남길 겸 하면서 생존 신고할 겸 한 주의 출발 오후의 발견과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대전 오바리님. 아치님은 오늘도 옥상 주차장에서 가을 하늘 사진을 주셨는데 어머 옥상 같지가 않다. 그냥 느낌이 예 어쨌든 진짜 파랗네요. 저도 주말에 어디 가는 길에 그랬지? 운전하다 갑자기 와 진짜 가을 하늘이네 하면서 예, 운전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골드마운티님은 주말에 이름 벌초하고 오셨대요. 예초기만 5시간 돌렸더니 어깨가 아픕니다. 이번 주는 쉬엄쉬엄 해야겠어요 하셨는데 벌초 다녀오신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희동이님은 다치셨대요. 아이고 주말 시골에 벌초 다녀왔는데 벌초 도중에 나뭇가지에 눈을 찔리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제였겠죠? 네. 그럼 응급실 다녀오셨나? 흰자 어쨌든 이렇게 좀 수술을 하고 오신 것 같아요 지금. 문자 괜찮으세요? 너무 놀라셨겠다. 이게 사실 나뭇가지에 찔리는 건 진짜 순식간이잖아요. 약간 이제 뭐 중심을 좀 잃었다거나 되게 순식간에 예상치 못하게 약간의 부주의했어 이럴 정도로 얼마나 아프셨을까. 빨리 괜찮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동희님 진짜 벌초 가시는 분들 특별히 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벌레 뱀 뭐 이런 거 조심하시고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나뭇가지들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희동이님 빨리 나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와 대단하시네. 제가 아까 그 SNS에서 1시간 출근

시간 전에 홈트하신다는 분 계셨었잖아요. 아치님이 홈트라기엔 좀 애매하지만 요즘 하체 근력 강화의 필요성 때문에 아침 먹고 출근 전 30분 그리고 저녁 먹고 자기 전 30분 집에 이불 빨래 거리로 전락했던 실내 자전거 운동기구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와 대단하시다. 가족들이 되게 의아하게 보지 않아요? 이걸 쓴다고? 이게 쓰는 거야? 대단하십니다. 엊그제 얼마 전에 그 병원 검진 다녀오셨는데 조금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셨었잖아요. 우리 건강을 잘 챙기는 또 아치님 멋집니다. 노래 한 곡 준비했는데요. 최호섭입니다. 골드마운틴님께서 청해 주셨어요. 세월이 가면.

오랜만에 듣네요. 최우섭 씨 목소리 세월이 가면이었습니다. 4815번님 여기에 한 곡 보태볼까요? 김성호의 회상. 너무 가을이잖아요. 좋다. 일단 올려두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퇴근이라는 위로를 하면서 라디오 트니 좋은 노래 나오네요 하셨습니다. 주말에 벌초 다녀오셨군요. 4815번님도 다들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모덩이님께서 그 집에 아마 이제 다른 공간을 하나 만드신 것 같아요. 홈짐.

홈 타실 수 있는 이 운동 공간을 만드셨는데 더 하신 분 계시네. 출근 전에 2시간 운동. 출근 괜찮으세요? 2시간 운동하고 나면 출근할 수 있나? 참 대단한 분들 많다. 예, 이렇게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도니스님 지금 오늘 사진이에요 이거? 어디 계세요? 속초 쪽 계시지 않나? 바다와 하늘을 같이 찍어서 주셨는데 너무 예쁘잖아요 이거. 오, 혼자서 이것도 보고 계시고 질투나잖아요. 좋네요. 참 멀리서 보니 참 좋다. 예, 가까이서 보면 좀 습하겠죠? 아, 근데 주말에 확실히 가을이다 싶었던 게 이 뭐랄까 그 가을에 느껴지는 그 피부에서 느껴지는 약간의 건조함 같은 게 있거든요. 그게 딱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 가을 왔는데? 보습관리 잘해야 됩니다. 바다도 좀 가지고. 3991번님은 날씨가 더워지면서 아이들 학교를 차로 등교를 시켜줬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가을을 느끼며 도보로 등교했습니다. 걸어가려면 20분 일찍 나서야 해서 더 부지런해 하지만 가을이 성큼 왔음이 느껴져서 좋았어요 하셨습니다. 아이들이랑 그럼 손잡고 등교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거 되게 좋다. 오, 아침에 막 차로 막 불이 나게 가는 상황이 또 있을 때도 있지만 필요하다면 날도 덥고 할 때 있지만 이 가을 하늘을 보면서 가을 바람을 느끼며 아이들과 손잡고 드론드론 얘기하면서 등교하는 그 길이 매일매일 너무 추억으로 쌓일 것 같은데요. 멋집니다. 3991번님. 운동도 됐고 좋다. 아, 우드로님은 아드님이 아직 복귀를 안 했군요. 군인께서 바다도 보고 꽃게도 먹고 싶다 해서 아쉬운 대로 가까운 서해안을 돌고 있습니다. 아, 현재 오늘 아들이랑 놀아주려고 주말 풀로 일했어요. 피곤합니다. 피곤하지만 너무 좋잖아. 이거 어떡합니까? 꽃게철이죠 이제. 오 세상에 찜을 드셨네. 사진 이런 것도 크게 봐야지. 제대로 다 드셨네요. 다 드셨네요. 꽃게찜 드셨고 대하구이 드셨고 소금에 이렇게 색깔 변할 때 진짜 너무 먹음직스럽죠. 아 너무 좋다. 예, 이런 거는 뭐 주말에 아무리 타이트하게 일을 해도 이런 또 즐거움이 있으니까 우드로님 마저 즐기고 오십시오. 마마스건입니다. 브라이언 잭슨 함께 했어요. 닉.

0: 대학 선택의 기준? 결과로 증명합니다. 천안아산의 중심, 서울에서 KTX로 30분대. 폭넓은 글로벌 해외 연수로 더 큰 세상을 경험하세요. 높은 취업률과 장학제도로 당신의 성공을 약속합니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대학, 성문대학교.
1: 가구, 인테리어, 차, 공예, 박람회. 동아들람이 주최하는 가구, 인테리어, 차, 공예, 박람회가 9월 10일부터 13일까지 하교울역 앞 세택에서 개최됩니다. 가정용 가구, 주방용 가구, 홈인테리어, 차, 공예품 등 가구와 인테리어, 차, 공예에 관한 다양한 제품이 전시되는 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동아전람.
2: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3: 안녕하세요. 토스 김창선 PD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나만의 중심을 잡고 살아가기 참 어렵죠. 그래서 토스가 안정감을 찾기 위한 이야기들을 준비했습니다. 금융의 불편을 넘어 불안까지 줄여가는 토스. 지금 토스 앱에서 안정식당을 검색해보세요.
4: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5: 노마드님이 오셨는데요. 오늘 또 일부 순서에 이제 들었던 노래들 약간 지금 좀 평온했잖아요. 마음의 어떤 이 잠잠함을 좀 불러 일으켰는데 문자를 보고 갑자기 파동이 일으켜지고 있습니다. 출근 전에 운동하시는 분들은 분명 고용주이거나 부장급 이상일 확률이 99%다. 일어나서 씻고 나가기 바쁜 고용인은 이제 퇴근합니다. 이 명확한 구분 철저하십니다. 노마드님. 그래서 저도 아침마다 맨날 그렇게 씻고 나가기 바빴구나. 탱크님의 노래로 분위기 좀 바꿔볼까요? 우리 마마무입니다. 별이 빛나는 밤.

마마무 별이 빛나는 밤 이어서 투어스 오버드라이브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많이 힘드세요? 뭔가 이렇게 분위기가 착

앉아 있는 거 기분 탓인가? 월요일의 느낌도 있을 수 있지만 뭔가 지금 살짝 다들 좀 지쳐 계신 것 같아요. 날씨 탓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막 한여름에는 너무 더우니까 막 더워 하면서 뭔가 거기에 막 에너지가 막 나오기도 하는데 가을은 모든 게 좀 평온하잖아요. 날씨도 선선하고 바람도 너무 좋고 햇살도 좋고 하늘은 파랗고 높고 그러니까 모든 게 좀 안정적이랄까? 끌어올려 보자고요, 여러분. 잘하셨어요, 영우의 여신님. 리디 부끄럽지만 토요일에 남편이랑 화해를 했어요. 너무 늦었어. 목요일에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 어쨌든 잘하셨습니다. 피부과에 있는 동안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호프집 가서 안주 먹으며 극적 화해했습니다. 극적 화해. 네, 다행입니다. 길게 가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아유, 남편분이 또 먼저 문자를 보내셨네요. 못 이기는 척도. 안주 못 드셨나? 잘하셨습니다. 아. 왜 강규라 씨 문자 주셨는데. 힘들어요. 누구 일 대신해 주느라. 누구 일을 이렇게 대신 또 해주시나. 그러니까 월요일에 어떤 텐션도 있지만 지금 이제 감귤아가 씨처럼 갑자기 이제 누군가의 일을 대신해 주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다. 감귤아가 씨인데 진짜 복 받으실 거예요. 감귤아가 씨는 그 누구는 참 복되네. 얼마나 참 좋은 동료를 만났기에 그렇지 않아요? 감귤아가 씨 생생 팍팍 내십시오. 엄청 고마워하실 거예요. 네. 아 낙화님 맞아요. 리디 계절 탓인가 봐요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 가을이 참 좋으면서도 한편으로 너무 심심해. 여름에 덥다 하면서 막 신나는 노래 듣고 막 에너지가 막 넘치거든요. 이제 잘 조절해 보자고요 우리. 와 저희 도련님은 여행 가신다고 했었는데 사흘차 맞았다고 문자 주셨습니다. 충주, 단양, 춘천 그리고 양평 왔어요. 무지 피곤한데 재밌어요. 노는 게 최고입니다. 어제 생일이셨구나. 패러글라이딩 타고 경치 구경하고 맛있는 거 먹고 최고의 하루를 보냈습니다. 내일 마지막 액티비티 일정 보내고 쉬려고요. 잠시 라디오 들으며 이따 밤을 보낼 기력 충전하고 있을게요. 뭐 하시려고 밤에 기력 충전까지 필요. 여기 어디예요 근데? 너무 좋다. 오, 경치가 진짜 산 속에 혼자 이렇게 산 속에 이 산을 내가 다 품은 그런 느낌의 사진을 주셨어요. 어머. 충전하시고 오늘 밤. 마지막 날인가요, 그러면? 마지막 밤? 예, 뜨겁게 또 즐기셔야죠. 충전 가득하고 가십시오. 하양늑대님은 3km 러닝 뛰러 나왔습니다. 야근해야 할 것 같아요. 바쁜 날입니다. 하셨습니다. 와, 요즘 근데 진짜 날씨가 좋아서 그냥 바깥에 잠깐 나갔다가 한번 뛰어볼까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람이 너무 좋더라고요. 크리스티안 코스토브입니다. Take me back.

Take Me Back, 크리스티안 코스토프의 노래였습니다. 0216번님은 주말에 불꽃 축제 다녀오셨대요. 와, 한강. 아이가 하도 가고 싶다고 날려서 각오하고 갔는데 사람이 많아도 너무 많더라고요. 한강 근처가 집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잠깐 부러운 마음이 들었고요. 그래도 고생한 만큼 너무 아름다워서 보상받은 기분입니다. 아 맞다, 저희 앞에 있던 어머 세상에 커플이 불꽃놀이 중에 프로포즈 하는 것까지 봤는데 영화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연인이 온다면 너무 낭만적일 것 같아요. 덕분에 우리 부부도 옛날 기억 떠올리는 좋은 시간이 됐답니다. 언니 불꽃 축제 와본 적 있으신가요? 없어요. 네. 저는 없고 앞으로도 글쎄요. 네, 약간 좀 사람 많은 곳을 썩 이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어서 네. 아직까지는 가고 싶은 마음이 썩 들진 않아서 가보진 않았습니다. 어떤 관계? 사실 가본 사람만이 이 어떤 감흥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상으로 아무리 봐도 이건 뭐 현장에서 보지 않으면 어렵겠죠. 상상으로만 대신하고 있습니다. 0216번님. 네, 너무너무 아이 덕분에 또 좋은 구경하고 오셨네요. 네, 좋은 추억도 만들고 오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그 많은 인파 사이에서 프로포즈하면 사람들 이렇게 다 주목받죠? 다 주목하죠? 그 커플을. 아, 대단하다. 대단하다. 네. 여기까지만 하죠. 네. 성공했겠죠? 결혼하시길 바랍니다. 사르르님 오셨어요. 리디 외출하면서 문자 보내요. 집 청소 그리고 정리했더니 너무 지칩니다. 약간 그 저도 주말에 저녁에 약속이 있으면 낮에 엄청 더 막 이렇게 뭔가를 하더라고요. 좀 쉬었다 나가는 게 좋은데 막 하고 그럼 나갈 때 너무 힘들어. 주말이니까 할 것도 해야죠. 아 행복하지 말아요. DK가 부른 버전이 있더라고요. 이 노래 한번 같이 들어볼까요?

0: 다들 이 노래 너무 좋아하셨구나. 제가 언제 틀까? 아끼고 있던 곡인데, 세상에. 땅콩님, 너무 사랑해요, DK. 주말에 자기 전몇 곡씩 꼭 듣고자 하는 노래 중에 하나 해주셨고. 3991번이, 어머, 이런 우연이. 저 오늘 아침 아이들 학교 데려다 주고 집으로 걸어오면서 이 노래 무한반복 들으면 왔어요. 역시 오바른 노래 맞지. 동갑님. DK 노래 나오니까 요즘 왜 노래 잘하기로 유명한 개그맨 있잖아요. 유영우 씨 너튜브 나왔던 거 생각납니다. 근데 저 유영우 씨가 노래를 너무 잘해서 그분한테 빠졌어요. 저도요. 저도 요즘에 계속 유영우 씨 관련된 콘텐츠가 알람으로 떠요. 이 노래를 그 DK 씨랑 같이 부른 영상이 있잖아요. 근데 노래를 너무 잘하지 않아요? 유영우 씨? 와, 그막이 뭐라 해야 되지? 이 턱관절이 막 벌어지면서 고음 나오는데 너무 멋있는 거죠. 양양펀치랑. 저도 빠졌습니다. 너무 좋아하는 노래. 행복하지 말아요. DK 버전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1: 자연과 음악의 도시 가평에서

0: 저, 가을을 준비해보는 거 어떠세요? 지금 가평군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면 세액공제는 물론 특별한 답례품과 10월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 티켓 할인까지 우리가 사랑하는 가평에 마음을 더하고 혜택도 받아가세요.
1: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2: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1: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3: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4: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팀앱 대리
1: 샤브올데이.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2: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산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3: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4: 오후 발견에 도움 주시는 분들입니다. 정성스레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가 순대를 만드는 곳 새말 토종순대에서 식사권, 바다가 보고 싶을 땐 카페 포레메리에서 식사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사랑의 일터에서 모레네 커피 티백 세트, 커피의 도시 강릉에서 전하는 강릉 커피빵에서 커피빵 세트와 커피 잼 세트, 겉바 속촉 추억의 간식, 좋은 사람 만나면 나눠 먹고 싶은 삼척 오란다 강릉점에서 수제 오란다 세트, 더 알까 정성스러울로 정성을 다하는 베이커리 가루에서 매장 이용권, 강원 양돈농협 강원 깊은산 맑은 돈에서 드리는 강원 청정 돈육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사장님들 모두 모두 부자 되세요. 오후에 발견 성슬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1, 2부 순서 연주곡으로 마무리합니다. 저는 5시에 우리 임주연 선생님과 함께 전어 들고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1: 신선한 가을바람과 함께 캠핑을 즐기기 가장 좋은 9월입니다.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 크게 떨어진 기온 탓에 난방기구를 사용하다가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집중되는 시기이기도 한데요. 텐트 안에서 숯불이나 가스난로를 켜둔 채 잠이 들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 있어 대단히 위험합니다. 일산화탄소는 색과 냄새가 없어 알아차리기 어렵기 때문에 밀폐된 텐트 안에서는 절대 화기를 사용해선 안 됩니다. 부득이하게 난방기구를 쓸 때는 반드시 수시로 텐트 문을 열어 환기하고 휴대용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꼭 챙겨야 하죠. 자연 속에서 누리는 가을날의 낭만과 휴식은 철저한 안전수칙 준수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MBC 강원 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대한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5: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6: 빼
5: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주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 정 광고 심의 필요해.

0: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2: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2: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미나 오카베 Like Other People 3부 첫 곡이었습니다. 벌초 다녀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군요. 1581번님 철원에서 평창으로 벌초 다녀오셨대요. 주말 동안 언제 갈까 걱정 많이 했는데 막상 다녀오니 마음이 참 편합니다. 역시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하는 것처럼 모든 일도 미루지 말고 제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날씨도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아, 그래도 1581번님은 별 탈 없이 잘 마치고 오신 것 같은데 오늘 그 희동이님도 벌초하시다 좀 다치셨다고 그러고 0070번님도 말벌에 쏘이셨대요. 청취자분들 다들 조심하세요 하셨습니다. 날씨가 아 그러게요. 이제 명절이 이제 2주, 3주 정도 딱 남았죠. 벌초 아마 다들 이번 주말에도 많이 가실 텐데 특히나 좀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뭐 벌레들 또 뱀 조심하셔야 되고 또 아까 말벌 얘기해 주셨고 또 나뭇가지에 찔리는 진짜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도 생기고 꽁꽁 싸매시고 네, 좀 덥지만 덥겠지만 꽁꽁 싸매시고 안경도 고글 같은 걸로 좀 이렇게 보호하시면서 다치지 말고 네, 무사히 잘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7503번님 감사해요. 우리 7503번님도 파이팅입니다. 로또와 개꿈님 세상에나 김종서 씨 콘서트 다녀오셨대요. 주말에 와 터질 듯하니 가창력과 고음 너무 멋있었습니다. 연애 시절 남편이 김종서의 아름다운 구속을 불러주곤 했는데 직접 부르시는 노래를 들으니까 연애 시절 기억도 새록새록 좋더라고요. 여보 우리 결혼 생활이 아름다운 구속이지? 아마도 네, 너무 아름다운 구속입니다. 좋은 추억을 또 만들고 오셨군요. 자, 오피어 발견 성슬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3부, 4부 순서 우리 임주연 선생님과 함께하는데 벌써 지금 전어 맛있겠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전어 얘기만 했을 뿐인데 맛있겠다. 오늘도 어떤 요리로 전어 이야기를 꾸며주실지 선생님 바로 만나 뵙겠습니다. 문자창 열려있어요. 샵 2943,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유튜브도 열려있습니다. 생방송 중에는 스트리밍 함께하실 수 있죠. 유튜브 창 오셔서 오피어 발견 성슬입니다. 검색해 주시면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침을 꿀깍꿀깍 넘기면서 요리 소개해 주시는 모습을 직접 보실 수 있어요. 광고 듣고 선생님 만나보겠습니다.
1: 사과가 달콤하게 물을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4: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3: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5: IS 동선은

0: 옵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아니, 뭐.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0: 우리 오바리들 오늘도 메뉴 검색창을 열었나요? 제철이 낙낙 해결하러 왔습니다. 임주현의
1: 제철 톡톡.
0: 어서 오세요, 선생님.
2: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2: 네, 반갑습니다.
0: 한 주 잘 보내셨나요?
1: 네, 잘 보냈어요. 그리고 날씨가 와, 이게 어저께 날씨도 굉장히 신기하고 요즘 최근에 날씨가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이게 여름인가 오늘 또 약간 또 햇살이 굉장히 뜨거워서 여름인가 네, 할 정도로 왔다 갔다 해서 약간 몸이 이렇게 적응하는 그런 시기지 않을까 다른 분들도 다 그러실 것 같아요.
0: 이때 이제 또 감기 걸리기 좋습니다.
1: 맞아요. 네.
0: 밤에 아직도 특히나 이제 창문 열고 주무시면 이제는
1: 맞아요.
0: 안 되더라고요.
1: 이제 뭐 선풍기도 안 틀어도 선선하게 잘 수 있어서 맞아요. 그건 되게 좋은데 또 한편 이렇게 얇은 이불 덮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감기 걸리시기가 뭐 약간 그런 네
0: 조심하세요.
1: 네 선생님. 그런 게 있습니다. 네,
0: 선생님 목은 이제 선생님만의 목이 아니기 때문에
1: 네. 열심히 관리하고 있는데 네, 참 어렵네요. 관리가 어려워요.
0: 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3591번님께서 네. 네. 저희 친정 옆 동네 삼천포에서는 전어 축제가 있어요. 그때 와. 먹어본 전어 구이와 전어 회. 와 이게 오늘 또 어떤 요리로 변신을 할지 전어가 궁금합니다.
1: 와 전어 축제면 전어를 이제 쫙 먹을 수 있고 또 뭐
0: 마음껏
1: 체험도 할 수 있고 그런 축제겠네요. 옆 동네라니 너무 와
0: 처음 들어보네요.
1: 네, 너무 좋네요. 그리고 요즘에 그 제가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9월에 이달의 수산물로 해양수산부가 전어를 이제 선정을
0: 큰일
1: 했다.
0: 났네. 그러면 더 빨리 소진이 되더라고요.
1: 그렇죠. 네. 조금 더 유통에 좀 신경 쓰겠다 네. 이런 또 다짐이신 것 같기도 해서 빨리 요거를 또 확보하는 방법도 아하. 좀 있어야 되겠네요.
0: 네. 네. 투덜레님께서 어머 그 혹시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온다는 그 전어 맞나요?
1: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집을 나간 며느리도 이제 돌아올 수 있다.
0: 이 냄새 맡고 굽는 냄새 맡고
1: 맞아요. 굽는 냄새. 네. 굽는 냄새.
0: 낙화님께서 어머 전어 이야기 잘 들을게요 선생님 정말 그렇게 만나나요?
1: 이게 전어라는 딱 그 단어만 듣기만 해도 이 냄새가 자연적으로 이렇게 약간 뭐라 되죠? 그 파블로프의 개 있잖아요.
0: 말씀 주시면 갑자기 네. 나는 것 같아요.
1: 약간 그 고소하고 네. 기름진 그 향이 나는 것처럼 약간

0: 반사를 이렇게 해서 약간 침을 오늘 제가 조금 살짝 공복이거든요. 그래서 침을 많이 흘릴 수도 있겠죠.
1: 괜찮은 말씀을 저도 같이 흘리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오늘 주제, 오늘의 제철식 재료는 전어입니다. 네. 어떤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선생님?
0: 이게 가을하면 전어, 요런 공식이 사실 우리 이제 머릿속에 다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냄새나 요런 그 햇살이나 바람 이런 것들을 진짜 딱 지금 가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채소들이나 과일을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9월은 가을이니까 전어지. 그리고 저희가 생선을 또 얘기를 한 게 2월에 도다리 요거 있잖아요. 가자미. 그거 한 이후로 처음이더라고요.
1: 어머, 근데 진짜 넘치네요. 채소 이야기가.
0: 그렇죠. 그 와. 중간중간 우리 저기 멍게나 아니면 이제 그런 조개류, 어패류 같은 거는 살짝 얘기를 했었는데 요 생선, 이제 어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번째 소개하는 그 친구라서 이제 가을 하면 딱 전어라는 공식에 얼맞게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전어가 딱 그 가을 되는 지금 이른 가을이잖아요. 요때부터 이제 쭉 시작해서 한 11월까지 가거든요.
1: 전어가요?
0: 네. 그리고 이제 가을에 딱 먹을 수 있는데 사실 요 철을 조금씩 지나가다 보면 이 전어라는 그 아이의 특징들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뼈가 약간 뭐라 해야 되죠? 여리여리해요. 이른 가을에는. 그러다가 이제 10월 되고 11월 되면 될수록 요 뼈들이 좀 단단해지면서 우리가 이제 회로 먹거나 새꼬시로 먹거나 요거는 조금 어려워지고 오히려 찜이나 약간 이제 발라서 먹을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 철마다 요 가을 되는 시점에서 철마다 요 전어를 좀 즐기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전어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너무
1: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상상이 돼서 뼈째 먹는 거 상상하고 무쳐 먹는 거 상상하고 연한 뼈 상상되고 거치 약간 좀 그 뭐랄까요 거치로 단단해진 뼈 때문에 이렇게 발라 먹는 그 상상을 좀 하면 선생님 뵈니까 침이 돕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전어의 특징부터 만나볼까요, 선생님?
0: 네, 전어는 이제 온대성에 연한 어류인 전어과 그리고 이제 이게 생긴 게 제가 사실
1: 원고 보고 깜짝 놀랐어요. 처음이에요. 이렇게 이미지 넣어주신 거.
0: 맞아요. 그러니까 전어가 사실 보면은 굉장히 예쁜 그 이렇게 유선형에 이렇게 예쁘게 생겼고 사실 이제 몸 길이가 이제 천차만별이긴 하고 이제 전어가 클 때 1년 차 됐을 때 가을에 돼서 먹기도 하고 한 2년 차 됐을 때 먹을 수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한 1년 차 됐을 때는 사이즈가 한 15cm에서 20cm 사이 이제 좀 작은데 요 2년 차로 되면서 얘네들이 갑자기 또 많이 커져요. 한 30cm 큰 애들은. 네, 그래서 요 이제 몸 길이는 그렇게 시기별로
1: 작지 않아요. 애꿎은지 가로로 이렇게 놓으면 그 크기잖아요. 30cm.
0: 네,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 보면은 이게 약간 전갱인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사이즈가 좀 있고 그러니까 전갱이도 약간 요런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약간 청어 느낌의 조금 통통한 유선형의 통통한 사이즈로 조금 크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작으면 작을수록 살도 연하고 뼈도 연하겠죠. 그래서 요렇게 좀 딱 요런 한 15cm에서 20cm 내외 전어들이 사실 먹기는 딱 좋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요. 특징은 특징은 이제 요게 등 쪽은 약간 우리 고등어처럼 등 푸른색 약간 거무죽죽한 그런 빛이 나고 그다음 배는 약간 맑고 투명한 어떤 은색, 반짝반짝. 그러면서 굉장히 특징적인 게 뭐냐면요. 그 위에 지느러미 있잖아요. 네. 거기에 실처럼 길게 쫙 길게 들어서 가시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1: 요거 말씀하시는 거죠?
0: 네, 맞아요. 그걸로 이제 전어를 구별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이제 외형적인 특징은 그렇습니다.
1: 네. 하지만 어딘가에 우연히 만나면 잘 몰라볼 것 같긴 합니다.
0: 맞아요. 이게 또 움직이고 있고 얘네들이 보통 이제 이렇게 뭐라 해야 되죠? 그 기르기가 참 어렵대요. 그래서 우리 광어나 이런 것처럼 이렇게 가둬서 우리가 키울 수 있는 그런 형태는 아니고 거의 다 자연산이기 때문에 또 살아 움직이고 빨리빨리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긴 늘어진 가시를 이렇게 캐치해내기는 사실 좀 어렵죠.
1: 그렇군요.
0: 네. 그렇습니다.
1: 네. 그리고
0: 전어 같은 경우에는 가을이 이제 왜 맛있냐 이런 얘기를 왜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 또 가을하면 딱

0: 전어. 전어는 그러니까 여름에도 먹을 수 있고 봄에도 먹을 수는 있는데 왜 가을에만 굳이 먹으면 좋은가에 대해서 조금 보니까 이 생애를 보면 그걸 이해를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어가 한 3월에서 6월 이렇게 날씨가 따뜻해졌을 때 연안에 와서 산란을 이제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산란을 하게 되면 우리 지난번에 이제 가자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영양분들 다 알에다가 소진을 하다 보니까 그 지방이 없어지고 영양분들이 다 이제 없어지는 상태예요. 알한테다 이제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산란을 하고 여름이 되면 이제 알을 낳았으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먹어야 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조금 깊은 바다로 가서 바닥에 붙어 있는 그 식물성 뭐 동물성 플랑크톤 같은 것들을 굉장히 먹고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위가 약간 새도 마찬가지겠는데 단단하대요. 그러니까 소화도 되게 잘 시키고 위가 굉장히 단단해서 이제 막 바닥에 있는 뭐 먹다 보면 막 흙도 먹게 되고 뭐 이렇게 자갈과도 먹게 되고 하는데 그걸 다 소화시킬 수 있대요.
1: 그래서 그만큼 생각보다 튼튼한 친구네요.
0: 네, 그만큼 굉장히 그래서 더더욱 더 많이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구분하지 않고 바로바로 이제 먹어서 소화관리를 시켜서 이제 그 여름 동안에 부풀린 그 살을 가지고 이제 가을이 되면 추워지니까 얘네들이 따뜻한 이런 연안 쪽으로 우리 가까운 바다 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때 살이 오른 그 전어를 이제 건져 얹으면 그게 참 맛있는 전어가 되는 거예요.
1: 그게 이제 이맘때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 그래서 이때가 제일 맛있다는 거구나.
0: 네. 그래서 가을이 되면 뭐 여름 때는 그 약간 산란하면서 이렇게 그때는 지방이 한 2에서 3% 정도. 체지방이. 그러니까 우리가 맛있다고 하는 그 기름이 2에서 3% 몸에 그렇게 별로 없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가을만 되면 이게 한 15% 정도로 확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봄이나 이때 먹을 수는 있는데 굉장히 퍽퍽한 우리가 그 닭가슴살, 닭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비계가 많은 부분과 아닌 부분을 이렇게 구분할 수 있듯이 전어도 봄에 먹으면 그렇게 약간 탄탄한 그런 근데 기름기 없는 그런 생선으로 드실 수는 있다고는 해요.
1: 아, 근데 약간 또 고맛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다.
0: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닭가슴살이나 이런 걸 또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듯이. 네, 그래서 요 생애 주기에 따라서 전어는 가을에 조금 더 기름이 꽉 찬 형태로 우리가 만나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에 약간 그 등푸른 생선이에요. 네. 그래서 왜 고등어나 뭐 삼치나 이런 애들이 그 왜 오메가3 뭐 이렇게 해서 DHA 뭐 EPA 이런 불포화 지방산이 굉장히 풍부해져서 얘네들은 우리가 식품으로 오메가3를 섭취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알 이렇게 약으로도 드시고 보충제로 이렇게 드시기도 하는데 식품으로만 이제 가능해서 요 전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몸에 우리 몸에 이제 저장할 수 있게끔 도움을 또 주기도 하고 이제 뼈째 먹는 그런 생선 쇠꼬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또 칼슘도 이렇게 보충을 해줄 수 있고 뭐 단백질 뭐 아미노산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생선이니까 그래서 영양 보충에 이게 약간 환절기 지날 때 그런 것들도 한번 먹어주면 이제 또 우리가 건강하게 또 우리도 겨울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또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와, 이게 계절별로 이렇게 좀 맛이 달라진다고 하니까 괜히 저는 가을에만 먹어봤거든요, 기억이. 근데 내년 봄에 괜히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어떤 맛일까, 좀 다를까.
0: 그러면, 잡으셔야 돼요.
1: 그런 수고가 좀 따르는구나. 안 그래도 그게 좀 궁금했어요.
0: 맞아요. 그러니까,
1: 가을엔 당연히 많이 나올 텐데.
0: 네, 양식이 없다 보니까.
1: 아, 그럼 보면은... 좀 보류하겠습니다. 네. 네. 아, 예, 그건 다음 기회로 그러면. 네. 예. 네. 자, 그러면, 예, 안 그래도 이름의 뜻을 좀 보내주신 분들이 계신데.
0: 아, 네.
1: 예, 요거 이제 좀 풀이를 한번 해주실까요, 선생님께서? 찾아주셨어요.
0: 네, 그래서 옛 문헌에 전어에 대해서도 근데 진짜 특이한 게요. 지금이랑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장가시가 많지만 뼈가 부드러워서 먹기가 좋고 그리고 기름지고 감칠맛이 난다. 이런 게 조선시대 그 문헌에도 그게 적혀져 있는 게
1: 다 똑같이 느끼는 거
0: 맞아요. 그래서 전어는 딱 진짜 공식이 이렇게 성립되어 있는 아이이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전어의 전을 표현한 한자가 두 가지로 좀 다르더라고요. 되게 신기한 게 그 이제 정약용 우리가 잘 아는 그 정약용 선생님의 이제 형이신 정약전 선생님이 그 예전에 흑산도로 유배지를 가셔서 그 흑산도에 이제 다양한 그런

0: 수산물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사하고 드셔보시고 이렇게 기록한 자산어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는 전어가 그 전자가 화살 전자. 그래서 그 몸이 약간 이렇게 옆으로 유선형으로 납작하고 날렵해서 우리 예전에 이제 화살 쏘을 때 그 화살 촉처럼 네, 생겼어요. 네. 그래서 그 모양을 이제 닮았다고 해서 화살 전자를 붙였습니다. 근데 또 조금 뒤에 이제 서유규 선생님이 나노 어목지라는 책을 이제 출판을 하셨는데 네. 그때는 돈 전자를 썼대요. 돈 전 이제 쩐 우리가 얘기하는 네. 그런 쩐인데 그때 당시에 상인들이 이게 이제 전어가 남해안 혹은 이제 서해안 요 밑에 부분에서 많이 잡혔었고 이거를 이제 너무 맛있다 보니까 네. 서울에서 이거를 필요로 했던 거죠. 그래서 남해안에서 이렇게 소금을 굵은 소금을 이렇게 쳐갖고 서울로 이송을 해서 그거를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제 판매를 했는데 네. 뭐 돈이 없건 돈이 많건 뭐 왕이던 누구든지 진짜 그냥 부르는 게 값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너무 맛있으니까 네. 돈을 얼마 주고라도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너무 가격을 따지지도 않다. 그래서 네. 돈을 부르는 어떤 그런 네, 의미로 돈 전자를 쓰기도 했고요. 그 신기한 게 이때도 이제 그 유통망이나 이런 게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거든요. 네. 그죠? 그게 이제 다 배로 가거나 그쵸? 혹은 이제 네. 걸어서 이제 갔을 텐데 소금을 엄청 쳐서 그래서 그 어떤 미식의 세계를 그 서울 사람들이 이제 돈도 진짜
1: 네. 아낌없이
0: 네, 아낌없이 쓸 수 있을 정도로 그게 그렇게 맛있었다라는 것을 느꼈다는 게 지금의 어떤 우리의 어떤 미식 생활과 연관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것도 되게 재밌더라고요.
1: 음식은 뭐 예, 시대를 막론하고 네. 예, 맛있는 음식을 찾는 찾아서. 건 예, 인간의 네. 본성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진짜. 네. 그러면서 아까 네. 우리 전어가 이제 요 계절에 기름이 풍만해진다고 하셨잖아요.
0: 맞아요.
1: 이게 그럼 네. 그 고소한 냄새에 바로 그 그쵸? 원인이겠죠?
0: 원인이죠. 네. 네. 원인이자 이제 결과인데 네. 그게 이제 전어를 구울 때 보통 이제 후라이팬에 굽기도 하지만 요걸 직화로 구우면 아시죠? 그 숯불에 네. 향이 가득 머금어서 이제 막 연기도 펄펄 나고 이렇게 해서 그 연기가 이제 쭉 이렇게 넘어가기도 하고 되게 재밌던 게 뭐냐면요. 그 허영만 작가님의 식객에 네네. 그 자살 소독을 벌이는 남자가 있었는데 그 주인공이 옆에서 전어를 번개탄에 이렇게 구우면서 후추질을 이렇게 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 이제 회유하려고 그 분을 이렇게 회유하려고 해서 이제 돌아왔다 이런 식의 이야기도 있어서 그만큼 얘가 향기가 굉장히 자극적인 거죠. 이제 정말 삶을 살고자 하는 의욕이 네, 이루어질 줄 정도로 그렇게 이제 좋은 냄새가 나는데 그 이유가 이제 전어의 기름이 이 껍질이랑 살 사이에 이렇게 그 기름층이 쫙 있어요. 그래서 불을 가하면 이 기름이 그 불에 지글지글 끓으면서 껍질이 얇잖아요. 네. 껍질이 얇으니까 그 껍질 사이로 기름이 쫙 올라 그 열에 받아서 이렇게 연기로 이렇게 발생을 하면서 이제 그게 바람을 타고
1: 너무 디테일하다.
0: 네, 그래서 그 껍질을 뚫고 나오는 그 냄새와 그 향기에 이제 전어에 구우면 며느리가 돌아온다. 뭐 그런 속담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껍질에 단백질이랑 이제 유기물들이 열을 만나면 굉장히 이제 요게 약간 연갈색을 띨 때 그 냄새가 확 이렇게 증폭되거든요. 그 냄새가 그런 속담도 있대요. 가을 전어 대가리는 참깨가 서말이다. 네, 그만큼 엄청 고소하다는 그런 의미겠죠. 네, 그래서 그런 향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그 파블로프의 개처럼 전어하면 약간 침을 이렇게 줄줄 흘리는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 아닌가.
1: 이게 되게 다양한 네. 그러니까 후각을 자극하는 다양한 냄새들이 있지만 이 고소함이 참 큰 것 같아요. 자극이.
0: 네, 고소하고 약간 기름진 맛깟 그 향이까지 나니까 아무래도 전어는 참을 수 없는 그런 생선이 된 것 같습니다.
1: 자, 그러면 네. 뭐 그러면 선생님 우리 문제를 퀴즈를 좀 만나보고 네. 네, 4부 순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0: 네. 오늘 퀴즈는 굉장히 다 아실 것 같아서 네. 그냥 스무스하게 네. 네, 주관식으로 오늘 네, 네. 네, 하겠습니다. 자, 전어하면 떠오르는 가장 유명한 속담이죠. 집 나간 땡땡땡도 번호 굽는 냄새를 맡고 돌아온다. 이런 이제 속담이 있는데요. 이 땡땡땡은 무엇일까요?
1: 찾아주십시오.
0: 네, 주관식입니다. 네.
1: 일단 누가 집을 나갔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라. 예. 정답을 바르게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샵 2943번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빠지는 문자창으로 정답 주시면 됩니다. 오늘 제철 식재료 전어고요. 전어하면 유명한 속담 있잖아요. 여러분 집 나간 땡땡땡도 이 전어 굽는 냄새를 맡고 돌아온다. 여기에 빈칸 땡땡땡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힌트송을 4부에 전해드릴 텐데 선생님께서 짧게 소개해 주실까요? 네. 먼저.
0: 명절을 이제 추석이라는 대명절을 앞두고 우리 무게를 짊어지고 있는 우리 땡땡땡 분들 네 화이팅 하자는 의미로 희망을 갖자 이런 의미로 신하위의 희망가 준비했습니다.
1: 전혀 여러분 지금 문제 힌트송과 좀 네, 전혀
0: 네 힌트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힘내자라는 의미에서
1: 모두 준비했어요. 힘내자 땡땡땡들 4부에 준비해두고 있겠습니다.
2: 2차 전지 대표 산업전 시회 K-배터리 쇼가 9월 9일부터 11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배터리 소재 부품 장비는 물론 ESS, EV 화재, 신재생 에너지까지 배터리를 넘어 에너지의 미래로 K-배터리 쇼에 많은 참관 바랍니다. 한국 E&X
3: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통계입니다.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 데이터처.
4: 복정역 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 거점.
5: 복정역과 예정된 미래상 트렌.
4: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5: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4: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6: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4: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7: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0: 자, 오늘 전어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전어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속담 속에 빈칸을 찾아주시는 겁니다. 집 나간 땡땡땡도 전어 굽는 냄새를 맡고 돌아온다. 무엇일까요? 빈칸에 들어갈 땡땡땡. 오늘 힌트송은 우리 선생님께서 이 땡땡땡들 명절 앞두고 모두 희망을 갖자, 파이팅하자라는 의미로 응원곡으로 선곡을 해주셨어요.
1: 네, 응원해야죠. 네.
0: 신하위의 희망 갑니다. 정답 보내실 곳 샵2943,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빠지는 문자창입니다.

0: 자, 시나미 희망가 였고요. 선생님 정답은?
1: 며느리입니다.
0: 네. 예,
1: 며느리도 네. 화이팅.
0: 며느리도 화이팅. 명절 때 선생님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2: 가죠. 네. 네, 시댁에 가서요. 이제 음식도 하고요. 네. 네, 며칠 이제 묵으면서 네, 같이 지내다가 옵니다.
0: 갑자기 목소리가 조금 작아지셔서
2: 저는 좋습니다. 네. 아니, 맛있는 것도 많이 먹을 수 있고 이제 아까 그 저기 문자 사연에 이참에 전어를 사갖고 가자 이런 맞아요. 메시지가 있어서 진짜 그래 볼까라는 생각이 그러니까요. 지금 네 번뜩 들었어요.
0: 추석 때 네. 너무 좋겠는데요.
2: 예쁜 면 맞는 며느리
0: 구워도 되고 싶어요. 먹고 회도 네. 아니 근데 동갑님께서 저는 혹시라도 나가게 된다면 다시 돌아가지 않고 사 먹을래요. 모든 며느리들 파이팅.
2: 아니 아까 지금 그 신혜님께 잠깐 말씀드렸지만 요즘에는 이제 문 잠가놓고 며느리 못 들어오게 어머니께서 이제 전어를 구워드시자.
0: 네, 며느리 각자 입장들이 마. 있는 거예요.
2: 이렇게 네. 해서 그렇죠. 근데 전어는 이제 드시는 걸로. 해서 너무 재밌었어요.
0: 노마드님 전어 냄새 맡고 돌아오는 며느리나 며느리라니 진짜 착한 며느리다.
2: 그러네요. 진짜 순수한 며느리. 네.
0: 그러니까 이게 속담이 이제 옛말이니까.
2: 네 맞아요.
0: 요즘도 그런 요즘은 어떨까?
2: 요즘에 모르면 뭘 주면은 돌아올까요?
0: 어때요 진짜? 요즘 며느님 어떠세요?
2: 요즘에요 전어로는 뭐 택도 없죠. 집을 나간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뭐 네, 사연들이 다 있겠지만 그쵸, 어쨌든 전어로는 안 될 것 같다.
0: 아, 순수했던 시절이었다. 네. 네, 이 정도로 좀 마무리를 아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고요?
2: 그런가요?
0: 네, 네. 정답은 며느리 며느리 맞죠? 네, 네네. 였고요. 네. 순호방님께서 어머 전어 맛이 떠오르는 가을이 오고 있네요. 아직 여름이 못 가고 있는데 어쨌든 아름다운 가을을 맞아봅시다 해주셨고요. 전어를 아직 못 드셔보신 분들이 몇몇 분 계셨어요 지금 문자상에.
2: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전어가 가을에 구할 수 있긴 하지만 또 이렇게 눈에 확 띄는 그런 생선은 또 아니에요. 예를 들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고등어나 뭐 삼치나 연어 이런 것들은 이제 눈에 쏙쏙 맞아요. 들어오는데 잘 모르고 먹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오늘 이제 얘기를 한번 나눠보고 선택에 있어서 한번 가을이면 한번 전어를 한번 드셔보면 어떨까?
0: 이게 약간 네. 생선집을 가거나 아니면 네. 이제 횟집을 갔을 때 이때 네. 이제 또 제철 생선을 파는 곳이 있을 비싸요. 거란 말이죠.
2: 맞아요.
0: 그러니까 그때 이제 항상 물어보기 생각하면서 생각하고 다니면서 네. 물어보면 올 가을은 한번 맛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네. 예, 싶습니다.
2: 예고합니다.
0: 쌤 설명 들으니까 전어가 얼마나 고소한지 그 궁금증에 마구 당깁니다. 해주신 분도 계셨고 선생님 이야기에 푹 빠져들 정도로 설명을 너무 잘해주십니다. 항상 잘 듣고 응원합니다. 정답 며느리 5497번님께서 네. 또 문자 주셨고 그리고 로또와 개꿈님도 선생님 냄새랑 맛이랑 모습이 느껴져요. 요즘은 라디오도 4D가 되는 건지 선생님 묘사는 정말 최고입니다.
2: 사실 제가 먹고 싶어서 지금 당장 그걸 굽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너무 이입해서 하다 보니까
0: 화면을 뚫고 나갔나 봐요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유튜브 보시면 여러분 선생님께서 얼마나 먹음직스럽게 설명을 해주시는지 직접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아이고, 네. 스트리밍 찾아주시고 한 분께 저희가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발표해 네. 주실까요?
2: 네, 7625번님이시고요. 정답 며느리 맞추셨습니다. 네.
0: 우리 아내 올해도 잘해줘야겠다.
2: 너무
0: 이 말줄임표 안에 뭔가 되게 많은 의미가
2: 올해도 점점점 이렇게 하면서 응원의 메시지 너무 제가 받아도 될까요? 이 마음
0: 서로 주고 받고
2: 네, 네. 네. 고맙습니다.
0: 7625번님 축하드립니다.
2: 축하드립니다.
0: 주소 성함 남겨주세요. 네. 네. 자 그러면 우리 또 싱싱한 전어를 고르는 법 만나봐야겠죠, 선생님.
2: 네, 네. 그 전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양식보다는 자연산이 대부분이고 사실 이제 그 양식이 가능하기는 한데 요 시기를 맞추는 게 좀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자연산으로 우리가 만나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요 그 시기에 나오는 시기가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이렇게 마장 시장이나 요런 마트에서 만나시게 된다면 한 네 가지 정도만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네. 같고 그리고 이제 살아있는 어류를 고를 때 사실 다 통용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서 되게 간단해요. 일단 눈이 맑은 애들. 네, 맑고 약간 투명하고 약간 이렇게 좀 진 회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이렇게 멍해 보이는 그런 저기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애들은 피하고 약간 선명한 거를 고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이제 눌러보실 수 있으면 이제 어시장 같을 때 또 눌러볼 수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탄력이 있고 약간 단단한 거 그리고 비늘에 약간 윤기가 쫙 흐르고 그다음에 전어 같은 경우에는 그 비늘이 은근히 좀 커요. 막 자잘하진 않아서 벗기기도 되게 수월하거든요. 그래서 그 비늘에 약간 윤기가 흐르는 걸 고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어류 같은 경우에는 그 아감이 있잖아요. 이렇게 숨쉬는 부분 이렇게 살짝 들여다 보면은 여기 약간 붉은색으로 약간 주름져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약간 선홍빛, 선홍빛으로 이제 뜨는 것이 신선합니다.
0: 선홍빛이 이제 맑다는.
2: 약간 우리 저기 뭐라 해야 될까요? 그 고기 색깔이랑 똑같아요. 소고기나 요 색깔처럼 선홍빛에 약간 붉은색. 근데 이제 이게 약간 싱싱하지 않으면 회색이 섞인 붉은색으로 띄고요,든요. 그래서 그 신선한 정도는 요 아가미로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네 가지 정도 이제 확인하시면 되고. 만약에 이제 냄새도 맡아보실 수 있으면 약간 신선한 바다 냄새가 나거든요. 이제 신선한 그 회, 그 생선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냄새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네. 자, 그럼 이렇게 여러분 참고하셔서 그 전어를 만나실 때는 이런 친구들로 고르시면 될 것 같고요. 드디어 그러면 네. 전어로 만들 수 있는 우리 요리들 선생님께서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다.
2: 그 사실 이제 전어를 먹을 때는 이게 또 먹는 것도 공식화되어 있잖아요. 구워서 먹고 그다음에 약간 새꼬시로 회랑 아니면 회 무침 아니면은 조금 큰 사이즈 같은 경우는 약간 조림 이런 식으로 이제 공식화되어 있는데 이 공식을 깨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전어는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대로 먹어야 좋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건드리진 않는데 대신에 이제 제철에 나오는 채소들 그다음에 또 있는 재료들을 조금 이렇게 믹싱을 조금 해서 조금 다른 버전으로 요리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거는 전어 기름에 구운 가지구이. 그래서 기름이
0: 너무 좋다, 합이.
2: 네. 네. 그 기름이 아무래도 핵심이잖아요. 네. 전어에. 그래서 이 기름을 어쨌든 처음에 우리가 전어를 구울 때는 센 불에 강불에 이렇게 약간 뭐라 해야 될까요? 이렇게 앞뒤로 노릇하게 살짝만 짧은 시간에 구워야 그 기름을 그 전어 안에서 쫙 녹여내면서 구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점 한 점 먹었을 때 기름을 충분히 느낄 수 있으려면 사실 강불에서 짧은 시간에 구워야 돼요. 하지만 요 요리 같은 경우에는 그 기름을 충분히 빼내서 그 기름을 가지에다 입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가지는 그 안에 속살이 약간 스펀지처럼 기름을 쫙 흡수하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0: 그 전어의 기름을 약간 중약불에서 기름을 충분히 빼내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앞뒤로 하면서 그 기름을 충분히 빼내고 네. 그 기름을 그러니까 전어를 살짝 옆으로 이렇게 치워둔 다음에 네. 거기에다가 약간 숭덩숭덩 썬 그 가지를 그 기름에다가 약간 올려서 기름을 이제 살짝 잘 묻게 그 가지를 볶아서 드시면 되는 그런 요리고요. 사실 양념은 따로 정말 안 해도 돼요. 그냥 소금이랑 후추. 그리고 여기 약간 산미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플레이팅을 다 해서 전어랑 이제 가지랑 볶으실 때 약간 양파나 피망 같은 것도 굉장히 잘 어울려요. 그래서 같이 이제 구우신 다음에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레몬즙이나 그 뭐 약간 신맛 나는 식초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만 살짝 한 번 이렇게 싹 둘러주면 산미까지 잡아서 이제 조금 다양한 고소한 어떤 뭐 이렇게 가지의 어떤 기름 풍부한 그리고 산뜻한 그런 네 그런 맛까지 쫙 잡을 수 있는 그런 요리입니다.
1: 일단은 재료만 있으면 되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메뉴고
0: 맞아요.
1: 그리고 전어를 딱 맛을 봤는데 전어 향을 느끼면서 다른 채소의 식감이 다른 전어 향을 계속 먹는 거잖아요. 너무 좋다. 네. 생각만으로도 전어가 막 입안에서 향을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전어 네. 기름 가지구이 네. 첫 번째 메뉴로 소개해 주셨고요. 두 번째 메뉴 가보겠습니다.
0: 네. 두 번째는 이제 전어를 회로 새꼬시로 해서 무침을 하는 건데 이때 매실 장아찌를 넣는 거예요. 매실 장아찌 전어회 무침 이렇게 그냥 이름을 지어봤는데 이제 최근에 저 같은 경우는 매실청을 이제 담아놓고 요걸 이제 걸르는 시기가 왔어요. 그래서 9월 초나 빠르면 이제 8월 말에나 이렇게 거르시거든요. 그러면 그 거른 매실 그 장아찌라고 해야 되죠. 그 이렇게 쫀득쫀득하게 수분이 빠진 단맛이 있는 그 매실 장아찌를 요 회 무침에다가 넣는 거예요. 왜냐면은 요게 또 은근히 그냥 생으로 먹으면은 뭐 고기 드시거나 여러 가지 이제 쓰실 수 있는데 요게 전어의 어떤 그 기름진 맛을 요 매실이 갖고 있는 어떤 산뜻함, 산미랑 달콤 새콤한 그런 맛이 쫙 이렇게 붙으면서 그걸 이제 느끼함을 좀 잡아주거든요, 얘가. 그래서 그 이제 매실청을 이렇게 받아서 장아찌를 씨만 걸러내신 다음에 송송송 먹기 좋게 해서 써시고 그다음에 전어는 사실 이제 이거를 댁에서 이렇게 새꼬시 형태로 자르는 게 조금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일단 손질을 해서 오시거나 뼈째 드시면 지금 딱 요맘때 나오는 전어들이 뼈가 이제 얇아서 부드러워서 가장 맞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새꼬시 형태로 얇게 저미고 그다음에 매실 장아찌 송송 썰어놓고 그다음에 뭐 오이나 아니면 아니 오이는 조금 약간 철이 지나기도 해서 오이는 물이 또 많이 빠지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은 사과 많이 나오니까 사과랑 양파랑 고추 종류 있잖아요.
1: 사과 너무 괜찮겠다.
0: 사과가 물회를 먹어도 사과가 너무 어울리고요. 없으면 심심해요.
1: 그러니까요.
0: 네, 사과가 요즘에 또 이렇게 홍로도 나오기 시작했고 이게 아울이라고 약간 초록색 네네. 사과도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살살살 옆에 이렇게 채 썰어서 회무침이나
1: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0: 네, 그래서 회무침이나 뭐 물회 같은 거 드실 때 사과 너무 잘 어울리고요. 그걸 이제 즙을 내서 이제 양념 소스로 사용하셔도 되고 그래서 사과가 꼭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아하. 그래서 그거를 잘 손질하셔서 같이 초고추장 무침에 이렇게 섞으시면 되고 그 양념을 만드실 때 이제 고추장이랑 약간의 간장 그다음에 저기 뭐야 우리 매실청 넣으면은 훨씬 더 그거를 잘 이렇게 뭔가 아우러주는 그런 맛이 나요. 그래서 매실청을 꼭 넣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 땅콩 분태나 그 우리 저기 뭐야 그 저기 뭐죠 콩으로 가루낸 거 네. 볶음 콩가루 네. 이런 거 있거든요. 그 살짝 이렇게 해서 비빔을 같이 해 먹으면 거기서 또 고소한 맛이 은은하게 또 이게 맛있어요. 그래서 그거까지 이제 해서 먹는 그런 무침입니다.
1: 이게 약간 네, 네. 일반적으로 회무침 하면 좀 매콤 그 초고추장으로 이렇게 좀 매콤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선생님. 그거랑 네. 그것보다는 조금 간이 덜 센 거죠, 이렇게.
0: 네. 아무래도 이제 전어 같은 경우에는 그 서걱서걱하는 그 어떤 그 식감을 또 잘 느끼려면 양념에 너무 파묻히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얇간 얇게 그리고 그 매실 그 뭐라 썰은 그 매실 장아찌랑 전어랑 이렇게 한 입에 콩가루 살짝 이렇게 톡 찍어서 앙 먹는 그런 네 그렇게 드시면 너무 좋아요.
1: 이게 네. 약간의 그 비릿함을 살짝 잡아주면서 네. 달큰함과 상큼함으로 이렇게 감아서 이렇게 한 입 먹으면 너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러면 네. 광고를 듣고 와서 네. 마지막 메뉴는 좀 여유 있게 아, 소개를 네. 해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1: 네. 저 23년생 아이오닉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2: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3: 272개의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4: 하늘, 도로, 바다. 접근 가능한 최적의 입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최고의 일터를 넘어 가장 좋은 쉼터와 삶터를 제공합니다. 미래산업을 선점하는 상업 업무용지를 지금 만나보세요.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단. 분양문의 063-450-9020.
5: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6: 코리아 트렌치.
5: 코리아 트렌치.
7: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팀앱 대리.
1: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2: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3: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기업이 잘 되는
5: 경복,
4: 잠재력을 전문가로
5: 경복,
4: 4호선 캠퍼스
5: 경복.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 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5: 경복대학교.
6: 자, 전어를 오늘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마지막 메뉴 만나볼까요?
7: 네. 네, 이름은 전어 품은 깻잎 김치구이.
6: 끝났어요, 이름부터 선생님. 아, 여기 전어향과 깻잎향까지 얹으니까.
7: 네.
6: 아, 대체 어떤 맛이 나올까? 자, 소개해 주시죠.
7: 네, 이게 제가 깻잎 김치에 뭐 사연이 저 좀 얽혀 있는 사연이 있어요. 제가 입맛이 없을 때가 사실 없어요. 네. 근데 유일하게 이제 아이를 품고 있을 때. 그 입덧을 이제 하느냐고 입맛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근데 저희 엄마가 이 깻잎 김치를 되게 자주 해주시는데 그동안에는 이제 뭐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사실. 근데 요 입덧할 때 딱 깻잎 김치 한 번 먹으니까 와, 밥이요 술술술 들어오면서 두 공기를 제가 먹고 있는 거예요.
6: 그 당시에?
7: 네. 깻잎 김치만 가지고. 그래서 와, 이거는 나의 영혼의 음식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시간 될 때마다 깻잎 김치를 이제 해서 먹는데, 이게 깻잎 김치를 담글 때 들어가는 양념이 굉장히 밸런스가 좋아요. 그러니까 간장, 네. 그다음에 약간의 그 새콤함을 매실청으로 잡고요. 그다음에 고춧가루로 약간 칼칼한 것까지 이렇게 잡아서 사실 뭐 마늘이나 뭐 대파 이런 걸 송송 썰어서 같이 넣어도 되는데, 사실 요 세 가지면 깻잎이랑 너무 찰떡궁합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는 제가 좋아하는 그 깻잎 김치를 이 전어의 기름이랑 같이 묻혀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어를 깻잎 김치 그 양념에다 찍어 먹어도 너무 맛있거든요. 근데 그 깻잎 김치 자체를 전어랑 약간 합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말았어요. 품었어요. 그래서 그 깻잎이 또 요즘에 나오는 깻잎이 요 이제 들깨를 얻기 위해서 나오는 애들이고, 조금 있으면 이제 들깨가 막 쏟아질 때라서 잎이 굉장히 두터워지고 이제 그럴 시기예요. 그래서 요맘때 깻잎 김치를 담그면 그 약간 두툼한 그 또 그 식감을 또 느낄 수 있는 그런 때이기도 해서, 일단은 그 깻잎 김치를 만드신 다음에 그다음에 전어를 살짝 이제 사선으로 칼집을 내면 그 깻잎을 김치로 이렇게 말았을 때 그 깻잎 김치 양념이 고기 사이에 이제 배는 거예요. 그 칼집 사이로. 그러면서 얘는 양념이 한번 붙고, 그다음에 그 김치를 한 세 장 정도, 깻잎을 한 세 장 정도 조금 두툼하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사이즈별로 맞게 이렇게 입을 이렇게 굴리듯이 롤 그 김밥 말듯이 이렇게 해서 말아서 프라이팬에 그 저기 뭐죠, 그 종이 오일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저기 한번 뭔가 받쳐주면 직접적으로.

0: 흰잎에 열이 닿잖아서 타지 않아요. 네. 그리고 전어에서 나오는 이제 기름이랑 이제 그 뚜껑을 덮었을 때 나오는 그 수분이랑 같이 하면서 기름은 깻잎 김치에 녹아들고 그 다음에 그 김치의 양념은 전어로 스며들고 해서 굉장히 밸런스가 좋은 요리가 나오거든요. 근데 약간 조림 같기도 하고 약간 구이 같기도 한 그 중간 사이.
1: 이게 전어에서 기름이 나오기 때문에 따로 기름을 두를 필요는 없는 거죠, 선생님?
0: 네. 혹시나 이제 약간 붙을까 약간 걱정이 되시면 살짝 식용유를 얇게
1: 발라서
0: 얇게 발라도 되는데 사실 뚜껑을 덮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탈 염려도 없고 그래서 이제 서로 윈윈하는 그런 맛으로 얘네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변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어를 드시면 전어도 너무 맛있지만 이 깻잎 김치가 진짜 그 기름을 품은 그 맛에 저 밥도둑이에요.
1: 아까 우리 그 집 나간 며느리가 전어 굽는 냄새 돌아온다 했잖아요. 네. 이제 요즘은 조금 다를 수 있다 했는데 깻잎 냄새 얹으면 100% 돌아올 것 같아요.
0: 돌아갈까요? 저는 돌아갈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1: 예, 그리고 깻잎 김치가 집집마다 양념이 좀 다르기 때문에
0: 맞아요.
1: 그 양념 베이는 맛이 또 다른 것도
0: 맞네요. 네. 그 집집마다 진짜 된장 맛 다르듯이 깻잎 김치도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또 그거에 대한 또 색다른 경험이 되실 수도 있겠네요.
1: 집집 탐방을 다녀도 되겠다.
0: 네, 궁금합니다.
1: 아우. 큰일 났네요. 지금 전어 품은 깻잎 김치구이. 전어를 일단 품었다는 거에서 끝났습니다. 예. 오늘 마지막 메뉴 사로비아님께서 오늘 김치구이라니 깻잎 김치구이 끝난 것 같습니다 해주셨고 대전 오바리님께서도 신개념 메뉴다. 맞아요. 되게 새롭게 오늘 마지막 메뉴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마녀님께서 그럼 전어를 고를 때 말론광에
0: 네네.
1: 맑은 눈.
0: 맑은 눈.
1: 네, 맑은 눈 광인처럼 광인. 이렇게 거기에 이제 몸짱을 고르면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주셨어요. 네.
0: 맞습니다.
1: 탄탄하고 탄력 있고,
0: 탄력 있고
1: 눈이 건강해. 맑은 친구로.
0: 네, 건강해 보이는 친구로
1: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신 메뉴 전어 기름 가지 구이, 매실 장아찌 전어 회무침, 전어 품은 깻잎 김치 구이까지 이렇게 세 가지는 저희가 또 오늘 날짜 선곡표 방에 올려 두겠습니다. 레시피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마지막 곡 아타카 블랙 라이트 준비했습니다. 노래 전해 드리면서 같이 인사 나눌게요. 선생님 너무 오늘도 맛좋은 메뉴
0: 맛있었습니다.
1: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네. 저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작가 유지원,
0: 임주현,
1: 저는 성슬이었습니다. 여러분.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1: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9월. 설악산 대청봉부터 서서히 붉고 노란 가을빛이 번져가기 시작합니다. 유난히 뜨거웠던 여름을 묵묵히 견뎌낸 나무들이 비로소 가장 화려한 색으로 자신을 뽐내는 시간인데요. 청명하고 높은 가을 하늘 아래 굽이굽이 물드는 단풍은

0: 영동 지역이 자랑하는 최고의 절경입니다. 꽉 막힌 실내의 에어컨 바람 대신 맑고 상쾌한 자연의 숨결을 깊게 들이마시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가벼운 산행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계절이 선사하는 눈부신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는 것, 일상에 지친 마음을 다독이고 다가올 넉넉한 가을을 맞이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1: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Walk it, walk it! 언제
2: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3: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4: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5: 야, 시원하다.
4: 백년가게 맛집 횡성 새말
6: 토종순대.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절기상 갱로부터 진짜 가을이라면서 우리 집 남자들 단체로 가을맞이 이발을 했는데 보는 이들이 자꾸 웃습니다. 같은 사람 솜씨여서 죄다 도토리 머리 모양이 된 탓입니다. 어디선가 바람 한 줄기 휙 불어옵니다. 저 바람이 가만히 서 있는 참나무를 마구 흔들어대면 도토리들이 때이르게 다투어 떨어질 겁니다. 우리나라 산과 숲에 가장 많은 나무는 참나무. 참나무 집안에선 상수리나무, 불참나무, 졸참나무, 신갈나무, 떡갈나무 등이 비슷하게 생긴 듯 서로 다른 도토리들을 열심히 키웁니다. 참나무를 안으면 몸속엔 주렁주렁 도토리가 열릴 것 같습니다. 우연히 주워둔 도토리 두 알을 손바닥에 놓고 보다가 그중 작은 알을 빈 숲으로 던져주며 울지 마라. 너는 참나무가 될 거야. 응원합니다.

아, 크고 윤나는 도토리가 되려고 애쓰는데 월든의 작가 소로우가 아이 그건 청설모에게나 중요한 일이야. 삶에서 훨씬 더 중요한 건 참나무가 되는 것이지. 아, 곰곰 생각해보 충고를 해주네요. 네. 자, 가을은 도토리가 안부를 전하는 계절입니다. 9월 7일 월요일 해철수의 음악 캠프 출발합니다.

0: 토니 올란도 앤 더네 타이어 옐로 리본 라운디 올드 옥 트리 들었습니다. 야, 오프닝을 듣고 장병국 씨는 와 도토리묵 먹고 싶네. 아, 저도 도토리묵 좋아하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먹어본 도토리묵 중에는 1979년 가을. 야, 그 졸업여행을 갔습니다. 대학 졸업여행을 그 순천에 있는 송광사를 갔거든요. 근데 송광사 올라가는 길이 꽤 깁니다. 근데 초입에 도토리묵 가게들이 쫙 있어요. 야, 근데 그 이제 올라가면서 주문을 하고 송광사를 보고 내려오면서 들러서 먹는 거예요. 그럼 이제 주문을 받을 때부터 도토리묵을 쓰기 시작을 해가지고 와 진짜 한 정말 맛있어요. 뜨끈뜨끈하면서 막 김이 쫙 나네. 도토리묵 양념 쫙 해가지고 아유 배고파. 예. 참 도토리 얘기한다며 도토리 음악을 듣자는 건 뭔 소리예요. 아, 나 정말. 아유. 자,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첫 곡으로 토니 올란도 앤 도네 타이어 옐로 리본 라운디 올드 옥 트리 들었고요. 1부 2부 주식회사 해리즈 아보의 현대해상 화재보험, 주식회사 이비가 푸드, 주식회사 본 컴퍼니, 오뚜기 카레, 키움증권 IS 동서, 도드라만돈 백조싱크, 주식회사 올데이 프레쉬,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서울우유협동조합, 음주엔 티맵 대리에서 함께합니다.
1: 아니 본 뭐 깜짝 입었구나 안착.

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사과가 달콤하게 물에 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1위.

8786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자, 휴대전화 문자는 샵 8000번으로 받겠습니다. 샵 8000번, 50원의 정보 용료 추가되고요. 길게 보내면 100원입니다. 사진 보내실 수 있고요. 미니 게시판으로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네. 얼마 전에 버스를 오랜만에 탔는데 기분이 묘하네요. 버스에서 나오는 백캠 듣고 싶었는데 요즘은 버스에서 라디오를 못 켜게 하는 것 같아서 많이 아쉽네요 하고. 이게 뭐 법으로 제정되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죠. 예. 기사분의 취향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에는 버스에서 라디오가 좀 크게 나오면 항의하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예. 그렇게 항의까지 할 일인가? 사람들이 다들 예민해요. 예. 예민합니다. 우리 같이 라디오 DJ들 입장에서는 라디오에서 많이 나오면 좋은데. 아유. 자, 0365번으로 정해 주신 일렉트릭 라이드 오케스트라 라스트 트레인 투 런던.

Duran Duran의 연주한 노래 Hungry Like the Wolf 들었습니다. 정혜진 씨가 청해 주셨고요. 앞에 들으신 음악은 Electric Light Orchestra의 Last Train to London. 예. 이 곡을 누가 우리나라 그룹이 이걸 했어요? 국내 그룹이 이거 리메이크 했었는데 누가 불렀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0487번으로. 오. 저도 기억은 안 나는데, 요거, 피플 크루.

우가 했답니다. 피플 크루. 2002년에. 야, 오래됐네. 노래 제목이 새마을 운동이래요. 뭐. 런던행 마지막 열차, Last Train to London. 야, 저는 생애 두 번 타봤죠. 야, 제가 자랑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아, 한 번은 그 1993년인가 4년인가 그때쯤이에요. 그때 신곤철 PD하고 같이 영국 정부 관광청에서 초청해서 영국에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뭐 런던에 있다가 스코틀랜드도 올라갔다가 뭐 에딘버러 갔다가 막 쭉쭉쭉 세인트 앤드류스도 갔다가 막 이렇게 그중에 이제 하루가 리버풀에 갔다 오는 거였어요. 예. 비틀즈의 고향. 그래서 아침 일찍 첫 기차를 타고 가서 리버풀에 뭐 캐번 클럽에도 갔다가 뭐 폴 매카트니 생가 뭐 스트로베리 필즈도 가고 페니 레인 보고 막 쫙 돌아다니겠다가 저녁에 마지막 기차를 타고 돌아오는 거죠. 그때도 기차 타고 오면서 이 노래 생각을 했거든요. 아, Last Train to London. 또 한 번은 재작년에, 예, 2년 전에 그때 이건 휴가 간 거죠. 휴가 가가지고 버밍엄까지 기차를 타고 갔어요. 그래서 버밍엄에 있는 빌라파크, 이 아스톤 빌라의 홈구장입니다. 예, 빌라파크에서 아스톤 빌라하고 토트넘하고 경기하는 걸 보고 손흥민 선수가 이때 출전해가지고 골도 넣었고요. 4-1인가 예, 토트넘이 대승했어요. 그거 보고 마지막 또 런던행 마지막 기차를 타고 돌아왔던 와 그때 고생했던 생각나네. 아, 경기가 끝났는데 그 몇만 명이 한꺼번에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뭐 차를 어떻게 잡을 수가 없어요. 예, 경기장 계속 한참 걸어 나오는 거예요. 막 비는 주룩주룩 오는데 추적추적 내리는데 걸어가다가 아휴 이렇게 비 맞고 걸어가면 안 되는데 그래서 뭐 거기 큰 슈퍼마켓 같은 데 들어가서 커피 한잔 마시고 야, 그 뭐 우여곡절 끝에 하여튼 한 시간 정도 헤매다가 예, 차를 불러가지고 타고 버밍엄 역에 가서 기차 타고 왔던 김태석 씨가 역시 기승전 축구 아니 런던 얘기인데 이건요 축구 얘기 아니고 감사합니다. 자, 야, 이거 어디 갔어? 빌리 프레스톤 신청한 거. 오영희 씨. 예, 오랜만에 출첵합니다. 빌리 프레스톤 Nothing from Nothing 신청합니다. 들어야죠. Nothing from Nothing.

0: 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복정역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그룹 연구거점
5: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4: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5: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4: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6: 9월 태백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무대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 음악회가 열립니다. 9월 12일 토요일 오후 7시 태백 365 세이프타운 특설 무대에서 소찬휘, 김기태, 정재욱, 유하은 밴드가 출연합니다. 가족과 함께 즐기는 산골 음악회 태백 365 세이프타운에서 만나요.
7: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8: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이제는 정말 가을이라 말할 수 있을 만큼 날씨가 말 그대로 가을입니다. 아침 저녁은 제법 서늘해져서 이제는 긴팔 겉옷도 챙기셔야겠고요.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니까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도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의 하늘 대체로 맑겠고 낮 동안은 볕이 강해서 낮 기온 30도 안팎까지 오르고요. 자외선 지수도 높겠습니다. 한편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과 강원 산지는 비가 내릴 텐데요. 모레까지 강원 영동에는 최대 40mm, 경북 동해안에는 5에서 1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이번 주 일교차 큰 날씨 이어지다가 중반부터는 찬 공기가 내려와서 한층 더 선선해지겠습니다. 여름옷 조금씩 정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나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아니었다. 우리의 수능격인 미국 SAT 점수는 평균이야. 그것도 평균보다 40%나 낮았다. 그래도 아이비리그에 속한 명문대에 진학하는 데 성공했다. 23세 가을, 그는 대학을 졸업하고 청혼의 꿈에 부풀어 햇빛 찬란한 캘리포니아로 이주했다. 캘리포니아 드림의 결과는 비참했다. 하루 14시간씩 일을 했는데도 해고를 당하고 말았다. 취업이 어렵자 그는 창업에 나섰다. 다행히 회사가 잘 되어 수입은 만족스러웠지만 쉴 틈이 없었다. 일주일 내내 하루 12시간씩 일해야 했다. 도저히 이렇게 살 수는 없어. 견디다 못해 그는 완전히 새로운 일의 방식을 창출해야겠다고 나섰다. 하루 12시간 일하는 대신 4시간만 일하고도 같은 수입을 올리는 전략을 짜냈다. 팀 페리스는 모교인 프린스턴 대학 기업과 관련

과정에서 재미와 수익을 위한 마약 밀매란 강좌를 맡았는데 강좌가 인기를 끌자 그는 강의 내용을 모아 책을 냈다. 나는 4시간만 일한다는 최소한만 일하고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는 책이다. 기존의 규칙을 벗어나라. 남들보다 효과적으로 일하라. 사무실을 벗어나라. 과도한 정보를 끊어라. 구체적으로 질문하라. 나를 방해하게 하지 마라. 원하는 곳에서 원할 때 일하라. 개선의 여지가 없다면 직장을 버려라. 등등. 하루 14시간씩 일하고도 1년에 4만 달러밖에 못 벌던 그가 일주일에 4시간 일하면서 한 달에 4만 달러를 벌게 된 비법을 알려주니 저절로 관심 집중하게 된다. 철수는 오늘 밥벌이의 지겨움 또는 돈벌이의 지난함을 참고 견디는 사람들에게 문제는 돈이 아니다라며 일침을 가하는 소리를 듣는다. 내가 돈만 있었어도 소리를 입에 달고 다니는 건 비겁하게 회피하는 행동이란다. 즐거운 인생을 위해 꼭 필요한 진지한 자기 성찰과 결정을 미루는 변명일 뿐. 또 하나 피해야 할 말은 언젠가 할 거야 란다. 수입 자동화, 정보 다이어트, 원격 근무, 경영 부재, 중간중간 떠나는 미니 은퇴, 삶의 아웃소싱. 노예처럼 일하는 대신 자신이 할 수 있는 온갖 전략을 동원해 보기.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결과도 장담할 수 없지만 한번 도전에 나서고 싶어진다.

네, 캘리포니아 드리밍. 조지 벤슨의 연주로 들었습니다. 네. 뭐 워낙 유명한 곡인데 이렇게 연주로 듣는 것도 괜찮죠? 네. 친숙한 멜로디니까. 조지 벤슨, 캘리포니아 드리밍. 오리지널은 뭐 또 마마스 앤 더 파파스고요. 또 호세 펠리시아노 버전도 예, 나름 괜찮았죠. 자, 6시 43분 30초 막 지났습니다. 예. 5541번입니다. 오랜만에 문자 보내네요. 오늘 2살 딸내미가 처음으로 이발을 했습니다. 예. 청취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아, 이발이 뭐라고. 예. 울지도 않고 기특하네요. 아. 글쎄, 가서 딸내미들도 이발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맞나? 딸내미들은 저 커트 아니에요? 커트? 아, 남자애들은 이발인데 딸내미는 이상하게 이발을 하면 안 될 것 같아. 뭔가 커트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오. 자, 5541번으로 청해주신 플레이어 베이비 컴백.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3: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4: 엄마! 우리 아이 도드람
5: 나왔어.
4: 우리 남편 도드람,
6: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3: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4: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7: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8: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9: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8: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9: 백조 싱크.
10: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12: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 도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1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마실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2569번으로 사업 발표회 하고 왔습니다. 너무 떨렸는데, 저희 우상인 배철수님께서 뭐 하면 되지 뭐. 예. 그래서 잘하고 왔어요. 제가 언제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아무튼 뭐 잘하고 오셨다니까 감사하긴 한데 고맙습니다. 예. 자, 3281번으로 거실 TV가 소리만 나오고 화면이 안 나오네요. 아, 구매한 지 12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됐네요. 그동안 어머님께서 이 시간대에는 TV로 6시 내 고향을 꼭 보시기 때문에 백캠을 제 방에서 혼자 들어야 했는데 TV가 목통이 되었으니 같이 들을 수 있는 명분이 생겨 설득 끝에 어머니랑 같이 청취 중입니다. 이렇게 들으니까 방 안에서 혼자 듣는 거랑 느낌이 미묘하게 다르네요. 어머님이 좋아하실 만한 음악을 신청하셔야 되는데 이거 괜찮대요? 자, 버글스의 비디오 킬더 라디오 스타. 예. 와, 비디오가 죽어가지고 라디오를 듣게 되네. 예. 버글스입니다. 3부 다시 만납니다.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1: 파킨슨의 법칙이란 게 있습니다. 일에 쓸 수 있는 시간이 많으면 일에 들어가는 수고도 늘어난다는 이론인데요. 예컨대 3시간이면 쓰던 글을 10시간 내에 쓰라고 하면 괜히 자료를 뒤지고 표를 만들면서 10시간 내내 붙잡고 있게 된단 거죠. 그러니 이렇게 해보랍니다. 1시간짜리 일이면 핸드폰으로 1시간 스톱워치를 맞춰놓고 시작한다. 노트북으로 작업을 하는 경우엔 배터리를 딱 그 시간만큼만 충전해서 그 안에 무조건 끝내는 사람도 있다네요. 좀 독하게 해야 얼른 끝납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3: 침묵하는 어깨가 더 큰 고장을 숨기고 있을 수 있습니다. 통증이 심하지 않다고 어깨가 괜찮은 건 아닙니다. 오히려 큰 어깨 심줄 파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을 거의 못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어깨 통증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이미 어깨 회전근개 심줄 파일은 오래전부터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파일은 흰 머리카락이나 주름살처럼 서서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통증 없이 조용히 오기도 합니다. 발견이 늦어질수록 치료 방법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일찍 내 어깨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몇 년 후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막는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2: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가면 집으로 굿길베이글.com.
1: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산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2: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3: 9월 시원한 태백의 밤이 음악으로 물듭니다.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9월 12일 토요일 오후 7시 태백 365 세이프타운 특설 무대에서 가수 소찬휘, 김기태, 정재욱, 유하은 밴드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가족, 이웃, 친구와 함께 태백에서 열리는 특별한 음악회를 즐겨보세요.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9월 12일 토요일 오후 7시 태백 365 세이프타운에서 만나요.
4: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5: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4: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주토피아 사운드트랙에서 샤키라의 Zoo 들었습니다. 3545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고3 딸아이를 둔 학부모입니다 하고. 예. 예. 요즘 아주 저 힘드시겠네요. 예.

0: 뭐 그 사이에 좀 얘기가 있는데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는 딸아이가 기특합니다 하고. 예. 아 그럼요. 예. 그래야죠.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샤키라의 Zoo. 자,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광고 뒤에는 김세윤의 영화음악 진행합니다. 3부 4후 음주엔 티맵 대리 영월군 농업기술센터 에어비앤비 주식회사 워킷 모빌코리아 윤활유 이카운트 SK케미칼 현대자동차에서 함께합니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고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2: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3: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Walk it, walk it.
4: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화. Walk it, walk it 안전화.
5: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자, 김세윤의 영화 음악 진행합니다. 김세윤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6: 네, 안녕하세요.
5: 뭐 제천에 다녀오셨다고요?
6: 네. 제천 국제 음악 영화제 개막식 보고 그 다음 날 영화 보고 공연 보고.
5: 어허.
6: 제가 새소년 공연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5: 새소년?
6: 네.
5: 백혜미도 나왔었는데.
6: 네, 근데 라이브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라인업이 이승윤 씨 그리고 새소년 이렇게 다 같이 하는 공연이라서 공연도 볼 겸 겸사겸사 다녀왔습니다. 네.
5: 그 정확하게 제천 국제 음악영화제.
6: 네. 이게 2005년인가 시작이 된 영화제고 올해가 이제 22회거든요.
5: 22회.
6: 근데 장항준 감독이 지난해 집행 현장 된 뒤에
5: 네.
6: 제천 영화제가 되게 핫해졌어요.
5: 아,
6: 화제도 많이 되고
5: 네네.
6: 일단 저도 영화제 일을 아주 잠깐 해봤지만 영화제 집행위원장이 해야 하는 가장 큰 역할은 돈과 사람을 끌어오는 일이거든요.
5: 그렇겠죠. 네. 예.
6: 영화제 살림에 필요한 다양한 후원
5: 또
6: 스폰서 이런 걸 잘 확보하는 것도 능력이고 어쨌든 영화제의 사람들 특히 좀 유명한 사람들
5: 네.
6: 그리고 좀 사람들이 알만한 영화인들 이런 사람들이 좀 북적북적해야 영화제 느낌이 나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역할인데 장항준 감독의 그 친화력으로 일단 뭐 오는 게스트들이 확 좀 달라지니까 영화제 분위기도 좀 달라지더라고요.
5: 근데
6: 박찬욱 봉준호 감독님이 같은 날 GV하는 영화제를 저 부산 영화제 외에는 뭐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5: 아니 그 저도 갈 뻔했으니까요. 예.
6: 네. 그래서 뭐 덕분에 아주 잘 놀고 왔습니다.
5: 아 예.
6: 네.
5: 자 그러면 오늘 영화는 어떤 영화입니까?
6: 이 작품은 지난 주에 개봉한 영화인데 아마 그래서 주말 동안에 이미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5: 네네.
6: 제목은 Sing Again.
5: Sing Again.
6: Sing Again이라는 예능 프로그램도 있어서 아마 헷갈릴 수 있지만
5: 네.
6: 이건 영화입니다. Sing Again.
5: 이 우리나라에서 제목을 이렇게 붙인 거네.
6: 그렇습니다. 네. 원래 제목은
5: 파워 발라드인데요.
6: 원래 제목은 이제 파워 발라드인데 이 파워 발라드가 약간 중의적인 의미인 것이 주인공 이름이 릭 파워예요.
5: 어허.
6: 네. 이제 그래서 약간 좀 중의적인 의미로 파워 발라드라는 원제를 갖고 있는데
5: 네.
6: 역시 또 이제 고심을 했겠죠. 음악 영화 파워

0: 발라드라고 개봉했을 때 사람들이 무엇을 기대하게 될까? 그거보다는 정확한 좀 그 목표가 보이는 거죠. 싱 어게인으로 지을 때는 비긴 어게인을 사람들이 떠올리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담겨 있는 제목 같아요.
1: 비긴 어게인과 이거 싱 스트리트를 다 네. 겨냥한 거 아니에요?
0: 그죠. 자, 일단 싱 어게인은 바로 그래서 이 감독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네. 감독의 이름이 존 카니이고요.
1: 야, 음악 영화만 계속 만들고 있는.
0: 특히 한국에서 뭐 사람들이 음악 영화 재밌게 본 거 뭐 있어라고 물어보면 반드시 존 카니 감독 영화 한 편은 어쨌든 언급이 될 거예요.
1: 그렇죠.
0: 일단 원스가 시작이고요.
1: 네.
0: 그리고 비긴 어게인이 있었고요. 싱 스트리트가 있었죠.
1: 저는 왜 이게 세 편 다 봤지?
0: 저도 다 봤죠. 네. 그리고 물론 저는 그 뒤에 이제 OTT에서 만든 플로라앤선,
1: 네.
0: 보노의 따님께서 주연을 맡은 플로라앤선도 저는 물론 재밌게 봤죠. 근데 그거는 OTT 가입자가 국내에 많지 않은 OTT라서 아마 그 영화를 보신 분은 많지 않을 거고,
1: 네.
0: 일단 원스가 2007년 작품이고 비긴 어게인이 2014년 그리고 싱스트리트는 2016년에서 올해 10주년이라고 다시 재개봉됐었어요.
1: 야.
0: 그러니까 뭔가 원스, 비긴 어게인, 싱스트리트를 본 관객이라면 존 칸이라는 이름을 주연 배우들의 이름만큼이나 친숙하게 기억하고 있거든요.
1: 네네.
0: 그래, 존 칸이 음악 영화는 재밌어. 존 칸이 영화는 맞아. 나하고 좀 결이 맞아라는 생각을 대부분 아마 하실 거고 그랬다면 이번 영화 싱 어게인도 분명 좋아하실 겁니다.
1: 예.
0: 그러니까 존 카니 감독은 좀 신기한 게 영화 감독이 좀 비슷한 장르에 심지어 어떨 때는 이야기도 좀 비슷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 영화를 계속 만드는데 그게 계속 재밌기가 사실 어렵거든요. 아, 저걸 또 해? 아, 또 뻔하네 뭐라는 생각을 한 20년째 하면 사실 사람들이 지겨워할 법도 한데
1: 네.
0: 제가 이번에 놀란 게 그래도 왜 재밌지 이 사람은? 왜 계속 자기가 하던 방식 그대로 하는데 왜 계속 재밌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신기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원스, 비긴 어게인, 싱 스트리트와 결이 맞는 관객이라면 싱 어게인도 반드시 좋아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1: 네.
0: 일단 줄거리 애초에 줄거리를 잠깐 설명드리면 주인공은 닉 파워라는 남자입니다.
1: 닉 이 파워.
0: 주인공을 연기하는 건 폴 러드.
1: 폴 러드.
0: 할리우드의 대표적인 동안 배우로 알려져 있는 이 배우는 마블의 그 유명한 앤트맨으로 이제 아마 관객들은 다 기억하실 텐데 이제 폴 러드가 닉 파워를 연기를 합니다. 닉 파워는 어떤 인물이냐면 한때 락스타가 되겠다는 꿈을 품고 자신의 밴드를 결성해서 나름 좀 소소한 인기도 얻고 외국 공연도 다닐 수 있어서
1: 괜찮았네. 네,
0: 미국 밴드였는데 아일랜드에 이제 공연까지 왔던 거죠.
1: 예.
0: 그러다 사랑에 빠집니다.
1: 오.
0: 그래서 아일랜드에 정착을 합니다.
1: 아하.
0: 그래서 딸을 낳고 가장이 되죠. 그러다 보니 먹고는 살아야 돼서 지금은 웨딩 밴드의 보컬을 하고 있습니다.
1: 웨딩 싱어.
0: 네. 웨딩 싱어의 삶을 사는데 어느 날 좀 잘 나가는 사람들의 결혼식에 이제 그 노래를 부르러 가게 된 거예요.
1: 네네.
0: 이 신랑 신부가 좀 잘 사는 집 사람들로 보여요. 그러다 보니 하객들도 범상치가 않은 거죠. 하객 중에는 데니 윌슨이라는 팝스타가 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 속의 데니 윌슨은 이제 닉 조나스가 연기를 하고 있고요.
1: 아, 조나스 브라더스에?
0: 네. 닉 조나스라는 그 배우 본인이 배우 본인의 보이 밴드였다가 이제 솔로가 된 거잖아요.
1: 그렇죠.
0: 영화 속에 바로 이 데니 윌슨이 똑같은 커리어예요.
1: 아.
0: 한때 그런 좀 보이 밴드의 멤버로 잘 나간 뒤에 솔로로 독립을 했는데 솔로로 독립한 뒤에는 뭐 이렇다 할 성과가 없는 상황. 하지만 유명세는 있는.
1: 어허.
0: 그래서 이 결혼식 하객 가운데 이 닉 조나스가 연기하는 데니도 있는 거죠.
1: 데니.
0: 네. 그러다가 이제 어쩌다가 이제 이 폴러드가 있는 웨딩 밴드의 반주에 맞춰서 이 데니라는 인물이
1: 노래하게 돼요?
0: 노래도 하나 부르게 되고 서로 어떻게 좀 합도 좀 잘 맞는 것 같고 폴러드가 보기에는 그냥 보이 밴드라 그래서 약간 좀
1: 약간 무시하죠.
0: 무시하고
1: 괜히?
0: 좀 낯잡아 봤었는데 노래도 곧잘하고 얘가 좀 괜찮아 보이고 뭐 이런 호감이 있었어요.
1: 네네.
0: 그러다 이제 그날 밤 어쩌다 보니까 둘이 같이 좀 술을 마시면서 이런저런 수다도 떨고 함께 좀 노래도 이제 연주를 하는 시간을 갖게 돼요. 폴러드 입장에서는 닉 조나스를 보면서, 그러니까 영화 속의 닉이 데니를 보면서 약간 좀 젊은 시절에 자기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러면서 기타 치고 노래하고 이러다가 닉이 자기가 오래전부터 완성하지 못하는 노래가 하나 있는데 내가 한번 해볼게, 한번 노래를 해볼게. 이렇게 해봐요. 그랬더니 그 데니가 노래 너무 좋은데 이거 같이 만들어보자 했지만 닉은 아유 시간 없고 피곤하고 나 내 학교도 가야 되고 이러고 이제 흐지부지 됐습니다.
1: 흐지부지에
0: 몇 달 뒤 쇼핑몰에서 어디서 많이 듣던 노래가 스피커에서 나와요. 자기 노래예요.
1: 자기 노래야.
0: 그날 밤 데니 앞에서 불러줬던 그 노래를 데니가 자기 노래로 발표를 해서 대히트를 치는 겁니다.
1: 이러면 안 되지 이것도.
0: 그래서 릭은 이건 내가 만든 노래인데라는 거를 입증해야 되는데 입증할 자료가 없습니다. 이걸 뭐 자기가 뭐 녹음 파일을 만들어 둔 것도 없고 어디 가서 뭐 공연을 한 적도 없어요. 하지만 이건 분명 내가 만든 노래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내 노래인 걸 인정받고 싶어서 벌어지는 해프닝이고 그래서 결국에 이제 이 데니를 만나서 단판을 지어야 되는 과정이 영화 싱 어게인의 큰 줄거리인데
1: 네네.
0: 이렇게만 설명드리면 그래서 결국에는 그 저작권을 인정받느냐 마느냐의 이야기인 것 같잖아요. 하지만 영화를 마지막까지 보면 이거는 이야기를 재밌게 만들기 위한 시작일 뿐 진짜 이야기는 그 목표가 아닌 그 과정이 있습니다.
1: 과정.
0: 네. 그게 영화 싱 어게인의 매력입니다.
1: 자, 음악을 한 곡 듣죠?
0: 바로 이게 예, 영화 속에서 릭이 오랫동안 완성하지 못했는데 데니가 완성을 시켜서 히트한 노래. 그래서 영화 속에는요 세 가지 버전이 있어요. 처음에 그 릭을 연기한 폴러드가 부른 버전. 그 닉 조나스가 좀 더 이렇게 조금 노래를 만져서 부른 버전. 그리고 실제로 이제 앨범으로 발표한 버전.
1: 앨범으로 발표한 버전.
0: 그래서 오늘은 영화 속에서 대히트곡이 된 그 앨범 버전, 팝 버전을 준비했습니다.
1: 네.
0: 닉 조나스의 How to Write a Song Without You. 네가 없으면 내가 노래를 어떻게 쓰니? 라는 노래.
1: 네, 닉 네. 조나스의 How to Write a Song Without You 듣겠습니다.

0: 닉 조나스의 How to Write a Song Without You. 자, 영화 Sing Again의 삽입곡입니다. 원제는 네. 파워 발라드.
1: 네. 저는 이거 아카데미 주제가상 후보에 오를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0: 어허.
1: 네. 그리고 영화를 보고 나면 이 노래를 계속 흥얼거리게 되는 게 이 마지막 후렴구가 계속 반복되잖아요.
0: 네.
1: 근데 이 곡 자체가 영화에서 계속 반복돼요.
0: 아, 영화에서 계속 나옵니까?
1: 네. 일종의 수능 금지송처럼 영화를 보고 나면 계속 좀 이걸 좀 따라 부르게 되고 이게 싱스트리트의 음악을 함께했던 게리 클락이 이 존 카니 감독이랑 같이 만든 노래인데
0: 네.
1: 원스도 그렇고요. 원스의 폴링 슬로울리도 그렇고 비긴 어게인의 로스 스타스도 그렇고 싱스트리트의 그 수많은 노래들도 그렇고 노래들이 다 좀 좋은 상황에 처해 있지 않은 주인공들이 나오는데
0: 네.
1: 영화를 보고 있는 관객의 어떤 마음 상태는 좋아진달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순진한 믿음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음악에 대한 순진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만든 순진한 영화 같은데 그 순진한 영화를 보고 나면 그냥 기분이 좋아진다는 게 영화에 대한 어떤 그야말로 이 순진한 기대가 충족되는 작품들이라서 그런 것 같고요.
0: 네.
1: 그러니까 이 영화에는 존 카니 감독이 지금까지 자기가 만들어왔던 영화의 요소들이 좀 재밌게 들어가 있기도 해요. 가령이 릭 파워라는 주인공이 역시 이번에도 아일랜드 더블린이 배경인데요. 존 네. 카니의 모든 영화가 그러하듯이
0: 네.
1: 아일랜드 더블린의 거리를 걷다 보면 누가 이제 버스킹을 하고 있는데 버스킹 가는 사람이 부르는 노래는 원스의 폴링 슬로울리입니다. 네, 그 폴링 슬로울리를 부르는 사람을 이렇게 지나치는 장면이 있고 영화에서 이제 이 닉 조나스의 노래를 이제 프로듀싱하는 그 음반 제작자로 나오는 사람은 잭 네. 네이너라는 배우인데 싱스트리트의 그 주인공 형.
0: 네. 아고 형.
1: 네, 일종의 그 주인공의 음악적인 스승이었죠. 그 형을 연기한 배우가 이 영화에서는 데니 윌슨의 프로듀서이자 음반 제작자로 이렇게 나오는 식으로 존 카니가 지금까지 만들어온 요소들도 네. 조금씩 들어가 있고요. 이게 아까 설명드린 그 줄거리만 보면 약간 좀 이 주인공 닉은 일종의 좀 피해자고 데니라는 인물은 남의 곡을 훔쳐간 사람이고
0: 가로챈.
1: 약간 좀 선악 대결처럼 보이잖아요.
0: 어.
1: 이 영화가 좀 재밌는 건 이게 선악의 문제로 보이지 않아요.
0: 이 영화를
1: 보고 있으면 약간 어느 순간에는 이 데니의 말에 설득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 닉의 주장은 내가 이 곡을 안 썼으면 너는 좀 이렇게 히트를 못했어라고 주장하는데 데니는 내가 발표 안 했으면 네 곡은 애초에 히트곡이 될 수도 없어. 너는 어차피 이 곡을 완성도 못했고 이 곡을 네가 부른다고 해서 사람들이 네 노래를 들어줄 리가 없고
0: 그렇죠.
1: 네 노래는 내 덕분에 히트한 거라고 주장하는데
0: 야, 이건 음악계에선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이게
1: 그죠
0: 아주 큰 주제거든요.
1: 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순간 데니의 말에도 설득력이 생기면서
0: 네.
1: 그때부터 이야기는 이게 그렇다면 누가 맞냐 틀리냐의 문제가 아니라 슬쩍 다른 이야기로 전개되는 것에 관객도 자연스럽게 동화가 되는 게 내 노래의 저작권은 누구냐.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시작했다가 내 인생의 저작권은 누구한테 있는가의 이야기를 슬렁슬렁 넘어가요.
0: 야, 이게 인생의 저작권? 야, 네. 심각한 문제인데?
1: 지금의 내 인생은 그럼 누가 만들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에 존 카니 감독 영화는 항상 보면 주인공의 성장 영화잖아요. 아주 그 자그마한 성장이 일어나잖아요.
0: 아하.
1: 그리고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는 몰랐던 거를 그 사람을 만나서 알게 되는 스토리거든요, 전부 다.
0: 네네.
1: 원스도 비긴 어게인도 그리고 싱스트리트라는 영화도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는 미처 몰랐던 진짜 나의 모습을 알게 된다라는 아하. 게 존 카니 감독 영화의 어떤 일관된 주제인데 이번 영화에서는 이제 그 중년 남성에게 그런 깨달음의 순간이 오는 거고요. 애초에 이 영화를 처음 구상하게 된 게 어느 날 역시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한 남자를 보는데 한쪽 손에는 기타를 들고 한쪽 손에는 이제 정확히 표현이 안 나와 있지만 딸을 안았는지 아니면 딸의 손을 아마도 잡은 것 같아요. 한쪽 손에는 기타, 한쪽 손에는 딸을 데리고 이제 그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주는 어떤 아저씨를 봤다는 거예요.
0: 네네.
1: 그러면서 상상이 시작된 거죠.
0: 아.
1: 이 사람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냥 락스타가 되고

0: 싶었는데 지금은 그냥 하나의 아빠로서 그냥 가장의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닐까? 그렇다면 이 남자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타오르는 불꽃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상상을 시작했다가 지금과 같은 이야기로 완성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스 비긴 어게인 싱스트리트와 내가 지금까지 좀 잘 맞았다 싶은 분은 싱 어게인도 재밌게 보실 거라고 생각해요.
1: 아, 네. 존 카니 감독은 정말 재밌는 친구네.
0: 그냥 제가 기분 좋은 이유가 뭔가 했더니 이 감독이 정말 정말 음악을 좋아하는구나라는 게 느껴져서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영화, 이 감독 영화의 특징은 음악을 대충 써먹고 버리지 않거든요. 그 음악이 만들어지는 과정, 합주하는 과정, 앨범 만드는 과정을 정말 정성껏 찍는 그 감독의 마음이 전해져서 어쩌면 영화를 더 즐겁게 보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1: 자, 오늘은 존 카니 감독의 Sing Again 소개해 주셨습니다. 음악 들으면 마치죠.
0: 그래도 폴 러드의 한번 노래 실력 좀 확인해 봐야죠. 폴 러드가 부른 더블린 투 LA라는
1: 더블린
0: 곡을 준비했습니다.
1: LA. 네. 자, 이 음악 들으면서 김세윤의 영화 음악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2025년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항공기 화재. 그 원인으로 보조배터리가 지목되었는데요. 2025년 3월부터 강화된 김해 보조배터리 반입 규정. 함께 알아보시죠. 현재 보조배터리는 휴대수화물로만 반입할 수 있습니다. 100W시 이하 보조배터리는 1인당 최대 5개까지 반입할 수 있으며 100W시 초과 160W시 이하 배터리는 항공사 승인 후 2개까지만 반입되고 160W시 초과 배터리는 반입할 수 없습니다.

0: 충전 용량인 와트시는 전압 곱하기 배터리 용량, 남기 1000을 해주시면 됩니다. 모든 보조 배터리는 충전 단자에 절연 테이프를 붙이거나 보호용 파우치에 넣어 한 개씩 분리 보관해주세요. 기내에선 보조 배터리를 선반에 넣지 말고 좌석 앞주머니에 보관하거나 몸에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방법 꼭 기억하세요.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MBC 강훈영동 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3: 오늘 본격적인 가을이 시작된다는 절기상 백로인데요. 백로는 흰 이슬을 뜻하는데 밤의 기온이 떨어지면서 풀잎에 이슬이 맺힌다는 의미입니다. 절기와 딱 들어맞게 밤에는 기온이 쭉 떨어집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도 벌어지고 있는데요. 내일도 아침 기온 대부분 20도 아래로 시작이 되고 낮에는 볕이 강해서 서울, 부산 30도, 광주는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동해안의 기온이 낮겠는데요. 동풍의 영향을 받으면서 내일도 동해안 곳곳에는 비가 오겠습니다. 모레까지 강원 영동에 최대 40mm, 경북 동해안에는 최대 10mm의 비가 오겠고 주 중반부터는 기온이 더 떨어져서 겉옷도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박윤경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Ray의 Where is my husband 들었습니다. 아, 이 노래 백혜면서 처음 듣고 중독됐습니다. 아, 얘가 중독성이 있죠, 이 노래가. 예. 근데 사실 히트곡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곡들은 대부분 뭔가 훅이라고 하죠. 아주 중독적인 멜로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트가 되는 거죠. 예. Ray의 Where is my husband? 9984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자, 7시 34분, 35분 막 됐습니다. 2871번으로 청해 주신 올리비아 로드리고 뱀파이어.

릴라섹스의 스타워킹 들었습니다. 이하늘 씨, 또 이경미 씨. 와, 이하늘 씨는 생일인데 자신의 생일도 잊고 있다가 생각이 났대요. 아이고, 예. 지났지만 생일 축하합니다. 예. 릴라섹스, 스타워킹. 앞에 들으신 음악은 올리비아 로드리고의 뱀파이어. 조정현 씨가 와 절기로는 백로인데 첫 올여름 첫 평양냉면 먹으러 왔습니다. 백햄 4부 들으면서 맛있게 먹겠습니다. 오, 여름 아닌데요 아직 이제 가을인데. 하긴 저 제 선친이 선친께서 평안도 분이신데 늘 저 주장하시던 게 냉면은 원래 겨울 음식이다. 한겨울에 먹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냉면 잘 드시고요. 조정현 씨. 자, 6858번으로 청해 주셨습니다. 퀸스트라이크. 아이스 오브 스트레인저.

0: 자, 따라해 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 원
0: 회계 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 원
0: 재고 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 원 생산 관리.
1: 사업 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5: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4: SK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6: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7: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8: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9: 잠시 후 8시부터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가 방송됩니다. 어제다 못한 얘기 오늘마저 나눠요.
10: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자, 오늘 끝곡은 슈렉 사운드트랙에서 할렐루야입니다. 이 노래는 뭐 많은 가수들이 불렀습니다만 이 사운드트랙에는 루퍼스 웨인라이트가 노래를 했습니다. 1817번으로 청해 주셨어요. 이 음악 들으면서 오늘 배철수의 음악 캠프 마칩니다. 프로듀서 송명석, 작가 김경옥, 배순탁, 박소영, 디스크자키 배철수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김세현입니다. 저는 피아노를 치면서 영문학을 공부합니다. 여러 학문들 중에 음악과 가장 가깝고 영감을 줄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운동을 할 땐 손가락에 무리가 가지 않는 종목을 택하죠. 물론 이렇게 피아노를 우선시하다 보면 조금 불편하거나 포기해야 하는 것도 있겠죠. 하지만 피아노를 통해 얻는 것이 훨씬 크다면 그것마저도 저에게는 단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에서 전해드립니다.
1: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 일교차가 커지는 9월의 이른 아침이나 심야 시간대에는 도로에 짙은 안개가 끼는 날이 부쩍 많아집니다. 안개 낀 도로는 맑은 날보다 사고 발생률이 월등히 높고 자칫 연쇄추돌이라는 대형 참사로 이어지기 쉬운데요.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짙은 안개 구간에 진입했다면 무조건 주행 속도를 평소의 절반 이하로 줄이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안개등과 비상등을 미리 켜서 내 차의 위치를 주변 차량에 정확히 알리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특히 강이나 호수 주변 터널 진출입로를 지날 때는 찰나의 방심이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부를 수 있는 만큼 극도의 긴장감과 양보 운전이 필요합니다.
3: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2: 9월 시원한 태백의 밤이 음악으로 물듭니다.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9월 12일 토요일 오후 7시 태백 365 세이프타운 특설 무대에서 가수 소찬휘, 김기태, 정재욱, 유하은 밴드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가족, 이웃, 친구와 함께 태백에서 열리는 특별한 음악회를 즐겨보세요.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9월 12일 토요일 오후 7시 태백 365 세이프타운에서 만나요.
3: 바다가 보이는 워케이션 센터와 숲속의 로컬 복합 공간 등 영동 지역만의 색깔을 담은 장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고장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도전을 응원할 때 자생력 있는 생태계가 완성됩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이었습니다.
4: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5: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4: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무언가를 좋아하는 감정은 자연스러운 건데 그 마음을 드러낼 때 망설여지곤 합니다. 나는 이걸 좋아하지만 상대는 그렇지 않을까 봐. 내가 그걸 좋아한다고 말하면 꼭 그런 것만 좋아하는 사람으로 생각할까 봐. 지금은 좋아하지만 나중에 내 마음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좋아한다는 말도 그 마음도 숨겨둡니다. 그런데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타인은 나한테 그렇게까지 관심을 두지 않더라고요. 내가 뭘 좋아하든 나중에 마음이 식든 말든 크게 상관 안 하죠. 그보다 중요한 건 좋아하는 걸 좋아하는 내 마음입니다. 지금 내가 무엇에 가슴이 뛰는지, 나는 요즘 어떤 것을 보며 자주 웃는지,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마음껏 좋아하면 됩니다. 여기는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0: 9월 7일 월요일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첫 곡은 볼빨간 사춘기의 좋다고 말해였습니다. 좋아하는 걸 좋아한다고 말할 때 남 신경 쓰지 말고 내 마음에 집중하라는 이야기로 오프닝 했어요. 8114님이 저는 귀여운 포켓티슈를 좋아해서 모으는데요. 외국 여행 갔을 때 편의점 같은 데서 발견하면 꼭 삽니다. 가끔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귀여운 걸 찾냐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마음껏 좋아할래요. 아싸! 라고 보내주셨어요. 저는 이렇게 좀 의외였건 예를 들어 이 귀여운 포켓티슈를 좋아한다라는 건 처음 들어요. 근데 그런 게 있는 사람을 보면 호감도가 올라가던데? 그렇지 않아요? 그게 그러고 나서 생각해보면 포켓티슈들이 되게 귀여운 게 것들이 있어. 그래서 이거 이런 거 보면은 8114님이 좋아하겠구나라는 포켓티슈도 몇 개가 떠올랐거든요. 그렇게 또 사람을 기억하게 되는 거죠. 포켓티슈 볼 때마다 이거 아는 사람들은 8114님을 떠올릴 거 아니에요. 아무튼 너무 귀여운 취향인데요. 4573님, 이나님이 멋있어. 별이 빛나는 밤에 인사드립니다. 싱어게인에서 이나님에게 반함. 내가 좋아하는 거 눈치 보지 말고 할 수 있는 게 행복입니다. 아이고, 너무 박력 있게 또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맞아요. 이게 내가 뭔가를 좋아한다라는 게 사회적 통념에서 좀 뭐 그건 안 되지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죠. 그게 아닌 이상은 혹시 이걸 좋아하는 내가 좀 너무 좀 유치해 보이려나? 아니면 좀 약간 이거 촌스러워 보이려나? 이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게 사소하고 종류가 많을수록 우리는 쉽게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 별밤 2시간 내내 우리끼리 노는 날이고요. 아주 부엉이들이 굉장히 뜨겁게 리액션을 해주는 코너입니다. 부엉이들의 취향과 성향을 파악하는 부엉스 초이스가 기다리고 있어요. 3, 4부일 거고요. 그게 무슨 코너지 하는 분들 꼭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재밌을 거예요. 그 전에는 오늘 하루 어땠는지 지금 뭐하고 있는지 실시간 이야기 그리고 신청곡 보내주시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열어놨습니다. 별밤 1, 2부는 음주 후엔 티맵 대리, 롯데렌탈, 오뚜기 카레, 주식회사 워킷, IS 동서, 아크메르 동탄, 주식회사 이비가 푸드,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주식회사 올데이 프레쉬와 함께합니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사과가 달콤하게 물에 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0: 나 워킷.
1: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한. 워!

라우브의 Love You Like That 듣고 왔습니다. 김현철님께서 대장부엉 출첵이요. 오늘은 본격적인 가을로 접어든다는 절기 백로예요. 백로. 이름이 되게 우아하네요. 근데 어제부터 저는 확 느꼈어요. 저 밤에 어디 그저께 집 근처에 마트가 있어가지고, 마트도 아니지 한 슈퍼마켓 있거든요. 거기에 뭐 과자랑 이런 거 사러 나갔는데 아무 생각 없이 반팔에 반바지 입고 나갔다가 입술이 파래져서 돌아왔어요. 나갈 때 약간 싸늘한데 좀 춥지 않아? 남편이 아유 이 정도면 아직 시원해. 그래서 그런가? 그래서 안 춥다고 세뇌를 이렇게 당하다가 그리고 저도 좀 약간 허세가 있는 스타일이라 그래 이 정도.

뭐가 추워. 돌아와서 이제 거울을 보는데 약간 좀 파래져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최소희님 완전 가을가을해요. 낮에는 아직 후끈이지만 제법 나 가을이야. 슬쩍 아는 채 하는 날씨였어요. 완전 지금 가을에 그 향기가 우리한테 도착했어요. 이렇게 왜 향수 되게 많이 뿌리는 사람은 어느 공간에 도착했을 때 냄새로 먼저 그 존재를 알리잖아요. 가을 지금 도착했습니다. 6220님 안녕하세요. 강아지 할미와 사람 할머니가 산책 동행 중입니다. 14살 된 강아지랑 65세 된 할미인 저도 부엉이 자격 있나요? 여름에 너무 더워서 저녁 산책만 하면서 듣고 있었는데 오늘은 선선한 바람에 가을 느낌이 들어 땀이 한 방울도 안 흐릅니다. 그래서 문자 보내봅니다. 아, 당연한 말씀을 지금 우리 6220님보다 훨씬 연배 있으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 말씀 마십시오. 우리 강아지 나중에 또 여유 되시면은 저희가 또 항상 이 강아지 고양이 또는 여러 반려동물들 사진 받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여유 되면 얼굴도 보고 싶네요. 그래요. 우리 지금 선선한 저녁 밤 날씨를 최대한 만끽합시다. 노래 듣는 동안에 부엉이들의 실시간 얘기랑 신청곡 더 기다릴게요. K-Will의 가슴이 뛴다.

K윌의 가슴이 뛴다에 이어서 소연의 퇴사할게요 듣고 오셨어요. 오늘 나온 아이들 소연의 솔로 정규 1집 타이틀곡이래요. 야, 소연 정규 1집 타이틀곡으로서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소연이 참 정말 아티스트적 면모가 여기저기로 보이는 것 같아요. 정서연님이 저 퇴사하는 날에 이 노래 신청할래요. 김혜리님 직장인들의 마음을 흔드는 노래네요. 이거 진짜 아, 회식에서 엄청들 부르시겠다. 와, 그걸 노린 거면 소연 씨 역시나 또 천재. 아마 이거는 너무 많은 분들이 부르고 싶은 노래도 될 것 같아요. 신청곡으로도 많이 들어올 것 같고요. 신승희님 오랜만이에요. 대장부엌 야근하려고 했는데 집 화장실 청소 안 한 거 생각나서 바로 컴 끄고 집 와서 청소하고 누워 쉬고 있어요. 너무 좋네요. 오늘 날씨도 야근 없는 저녁도요. 저녁 메뉴 뭐 먹을지 추천해 주세요. 어, 제가 추천하면 그거 드시는 거예요? 저 그냥 진짜 추천할 거예요. 가만히 있어 보세요. 가만히 있어 보시라고요. 저 지금 그 아 저 아 저는 치즈버거에 튀김 아니면 어니언링도 되면 어니언링 그거 드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그게 먹고 싶거든요. 대신 좀 드셔주실 수 있나요? 근데 금세

주무실 거면 그거 안 되고요. 아, 저 지금 계속 고민되잖아요, 승인이. 이걸 저한테 추천해달라고 그러면 어떡해요. 아니면 가볍게 뭐 드셔야 되는 거면 연어 포케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제가 되게 또 좋아하는 메뉴 중에 하나입니다. 강주리님, 밥잘안 먹는 5살 딸아이한테 맛있는 버섯 섞음밥 먹이는 중이에요. 딸아, 장난치지 말고 주물럴 때밥 먹어. 라고 보내주셨는데, 볶음밥이 아니라 섞음밥이 따로 있나? 봤더니 밥 먼저 짓고 따로 볶아서 아 섞어서 배식하는 약간 덮밥 같은 느낌인가 보다. 애기들 메뉴를 주로 섞음밥이라고 부르나 봐요. 지금 알았어요. 자, 근데 다섯 살때 버섯을 막 얹어서 줬을 때 좋아했을까? 그 저는 원래 좀 입맛이 좀 할아버지 할머니 입맛이었어가지고 좋아했을 것 같기도 해요. 버섯을 먹는 게 좋기는 하지요. 전화 좀 가서 얻어먹고 싶네요, 주리님. 4469님, 대장부엉, 저 수의사부엉인데요. 저는 반려동물, 아니, 반려곤충 키워요. 한 300마리쯤? 바로 개미요. 낮에는 아픈 강아지들, 고양이들 치료해주는데요. 집에 오면 우리 개미들 아프면 어떻게 하나 고민하며 살아요. 우와. 예전에 그런 거본 적은 있어요. 그래서 투명하게 이렇게 유리 또는 아크릴 그런 걸로 어항 비슷하게 해놓고 옆에서 보면 개미 굴들이 막 보여서 야, 근데 개미 입장에서 저게 자기네들은 드러나지 않은 집을 짓고 싶어서 저러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계속 구경하고 있어서 좀 스트레스 받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그 관찰자가 수의사님이라면 개미 입장에서도 오히려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개미들 이름을 다 지을 순 없겠네요, 이 경우에는. 사연도 기다리면서 노래 듣겠습니다. 마이클 캐리언의 Thoughts.

0: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 거점.
1: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랙.
0: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1: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0: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2: 똑똑.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셨습니까? 마음이 힘들거나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당신 곁에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24시간 상담 전화 1577-0199 마음구조 109.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누구에게나 가슴속에 뜨거운 열망 하나쯤은 있다. 그게 외모나 명품을 향한 것일 수도 있고 종교나 돈일 때도 있다. 식물 키우는 일이나 무언가를 배우는 일에 갈망을 가진 이들도 적지 않다. 나에겐 그런 게 바로 여행이다. 여행을 갈망하고 좋아한다지만 그렇게 자주 떠날 수 있는 건 아니다. 전업주부로 한 집안의 살림을 도맡아 하고 있는 이상 며칠씩 집을 비우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가족들과 휴가로 짤막한 여행을 다녀오긴 하지만 온전히 나 혼자 나를 위해 떠나는 여행을 하고 싶다. 좋아하는 낯선 도시로 가서 한 달쯤 살다 오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이건 가족들에게 비밀이지만 간간이 알바를 하거나 생활비를 아껴서 나만의 여행 경비를 모으고 있다. 그리고 언젠가 떠나게 될 여행을 꿈꾸며 시간이 남을 땐 OTT로 외국 영화나 드라마를 챙겨본다. 외국인들이 한국 드라마를 보며 치킨과 맥주 조합을 궁금해하듯이 나도 외국 드라마를 보면서 낯선 나라의 음식 맛이 어떨지 궁금하고 실제로 가면 어떤 느낌일지 상상해보는 거다. 지난 주말에 다시 찾아본 홍콩 영화 한 편으로 한동안은 상상 속 홍콩 여행을 떠나게 될 것 같다.

오늘 안녕들한가요? 사연 주신 조영애님의 신청곡으로 천밀밀 OST 등려군의 월량대표 아적심 듣고 왔어요. 외국 영화를 통해 간접 여행을 하며 블로그에 그 감상과 소감을 남기는 것이 소소하고 무탈한 제 일상 중 하나입니다. 다시 찾아본 홍콩 영화 천밀밀 덕에 홍콩에 진짜로 가고 싶다는 갈망이 생겼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홍콩은 정말 한때 모두가 그 어떤 나라보다 가보고 싶어하는 나라였던 것 같아요. 영화 때문에. 근데 요즘은 저는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모르긴 몰라도 예전보다는 훨씬 더 뭐 좋아졌겠죠? 어떠려나? 아무튼 그 영화 때문에도 관광 인구가 엄청 많았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4573님이 실제 홀로 여행 가는 것보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준비하는 기간이 더 행복할 것 같아요. 꼭 혼자만의 자유 가득한 여행 이루시길요. 너무 많은 얘기예요. 그 여행 가기 전에 거기 어디로 갈지 찾아보는 거, 그리고 차곡차곡 내 그 여행 통장에 잔고가 이렇게 채워지는 거, 그리고 목표가 있으면 일하는 것도 신명 나잖아요. 너무 그 목표가 크면은 뭐 내 집장만 이러면 너무 원대하면은 아 계속해서 기뻐하기는 힘들지만은 여행 경비 정도로는 한참 동안 그래도 일하는데 좋은 원동력이 되잖아요. 가서는 정신없이 돌아다니다가 또 다녀와서 내가 그 다녀왔던 날들을 기억하는 게 저는 여행의 제일 좋은 부분인 것 같아요. 가기 전과 다녀와서. 502님, 나만 그러는 게 아니구나. 저도 핀란드 한 달 살기 갈 거라고 말하고 다니거든요. 남편이랑 애들한테 내가 어느 날 편지 한 통 쓰고 갈 건데 연락 절대 하지 말고 내가 먼저 연락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던 기억이 나요. 어머, 근데 그게 핀란드인 게 되게 그것도 멋져요. 어쩌다 핀란드일까요? 저는 핀란드 하면 사우나밖에 생각이 안 나거든요. 저는 요즘 제가 이렇게 집 밖에서의 숙박에 좀 거부감이 있는 관계로 여행을 남들보다 덜 좋아하고 캠핑은 당연하잖아요. 근데 캠핑이라는 행위 자체가 싫은 게 아니라 내가 밖에서 자는 게 싫은 거란 말이죠. 저는 몰랐어요. 그렇게 많은 캠핑 너튜버들이 계신 줄. 저 요즘 너무 캠핑 다녀요. 너무 고요하고 혼자서 막 강아지 데리고 캠핑하는 분 너튜브 발견했는데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들 뭐 먼저 알고 계셨어요? 왜 저 말 안 해줬어요? 너무 힐링되던데. 아무튼 오늘 사연 보내주신 조영애님께 선물 보내드릴 거고요. 안녕들 한가요는 부엉이들의 무탈했거나 그렇지 못한 하루의 이야기 받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되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또는 별밤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남겨주시고요. 계속해서 어디서 뭐 하면서 별밤 듣고 있는지 더 보내주시고요. 델리 스파이스 노래 듣고 있을게요. 항상 엔진을 켜둘게.

0: 델리 스파이스의 항상 엔진을 켜둘게 이어서 로코 펀치의 Say Yes 듣고 있는 동안에 아까 우리 강아지 할미, 사람 할머니 둘이서 산책 중이라고 사연 보내주셨던 6220님이요. 처음 보는 사연 이나씨 이쁜 목소리로 귓가에 들려서 영광입니다. 여기는 부산 삼락공원입니다. 열심히 듣겠습니다. 우리 14살 봄이 할미입니다. 라면서 사진을 보내셨는데요. 여러분 또 허락을 만약에 구할 수 있으면 또 오늘 또 우리 별밤 인별그램에 동물 친구 자랑 파티 열어야겠다. 이 코트라고 하죠. 이 색깔 컬러가 그러니까 온몸이 하얘요. 그 귀는 까매요. 그리고 그라데이션으로 옅은 브라운 약간 숭늉 컬러와 블랙이 조화돼서 근데 얼굴이 누가 봐도 너무 순한 순딩이 순딩이고 몸은 하얘요. 너무 깨끗하게 키우신다. 새하얗고 우리 PD가 표현하기를 지혜롭게 생겼다고. 지혜로운 강아지. 어우 코 반짝반짝거리는 거 보니까 얼마나 이쁘게 키우신 겁니까. 발바닥도 깨끗하고. 봄이 같이 듣고 있으면 귀 쫑긋할까요? 봄이 너무 예쁜 사진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허락해 주셨대요. 자 오늘도 또 이렇게 사이드로다가 틈틈이 별밤 우리 부엉이들의 반려동물 친구들 사진 받게 되면은 또 거기다가 올려놓을게요. 김수연님 안녕하세요. 아기 키우다가 3년 만에 새 직장을 취업했는데 예전 같지 않은 실력과 속도에 너무 슬프네요. 아기 낳기 전엔 안 이랬던 것 같은데 뒤처지지 않기 위해 집안일 끝내고 다시 노트북을 켜고 일하며 듣습니다. 들으면서 하니 외로운 마음에 든든한 지원군 같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근데 너무나 당연한 게요. 아이를 키울 때 사람이 모든 그 온몸의 호르몬과 내 몸의 모든 것들이 육아를 위해서 다 집중이 되고 뇌 구조까지 살짝 바뀐다고 하잖아요. 거기에 수연이의 모든 능력치가 다 쏠려 있다가 지금 직장에 가서는 그쪽에 쏠려 있는 세포들이 아직 안 돌아온 건데 거기서 단단히 훈련된 세포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아유 지금 육아하셨던 분들 재취업 다시 돌아와서 간만 다시 잡으면은 난리 납니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자주 오시고 항상 힘들 때마다, 즐거울 때마다, 심심할 때마다 사연 보내주시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선물 하나 보내드릴게요. 저는 잠시 후에 올게요.
1: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2: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

0: 녹원산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1: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2: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3: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2: 1일 1짬뽕 오케이?
0: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4: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온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완도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6: 마음이 힘이 들 땐 우선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는 게 좋습니다. 털어놓을 곳이 있다는 것 자체가 마음의 안전판 역할을 하니까요. 믿을 수 있는 어른이나 친구도 좋고 일기를 쓰는 습관도 마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학교 생활에 풀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서울시 교육청의 위센터를 찾거나 휴대폰에서 서울 위플에 접속해도 힘이 될 거예요. 이 캠페인은 서울시 교육청과 MBC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별밤 월요일 생방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고 이사님께서 남자친구와 처음으로 경주에서 1박 2일 여름휴가 보내고 서울 가는 길이에요. 휴가 내내 짜증 한번 안 내고 행복한 추억 만들어줘서 고맙다는 마음을 지금 같이 듣고 있는 별밤을 통해 전하고 싶어요. 곧 만난 지 1년이 되는데 사랑한다고도 전해주세요. 서프라이즈로 그에게 기쁨을 주고 싶어요. 어떻게 뒷번호 6524. 네. 내 여자친구 번호가 6524 인분. 듣고 계십니까? 남자친구일 수도 있죠. 근데 이 경주에서 휴가 보내고 올라가는 모든 연인들이 꽤 계시면 다들 자기가 보냈어? 나 아닌데? 어떻게 아무튼 너무 행복한 여행 보내셨군요. 경주 되게 근사하죠. 여름휴가 보내기 딱 좋은 곳인 것 같아요. 서프라이즈 하셨을까요? 어울리는 노래까지 싹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휴 그랜트와 헤일리 베넷의 Way Back Into Love 듣고 3부로 올게요.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선선해진 날씨에 벌초나 산행 등 야외 활동이 부쩍 잦아지는 9월은 진드기를 매개로 하는 쯔쯔가무시증 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쯔쯔가무시증은 중증으로 발전하면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풀숲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긴 소매와 긴 바지를 챙겨 입어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풀밭에 그냥 앉거나 겉옷을 벗어두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야외 활동을 마친 뒤에는 입었던 옷을 곧바로 세탁하고 꼼꼼하게 샤워를 해야 하죠. 만약 야외 활동 후 2주 이내에 고열이나 오한, 몸에 검은 딱지가 발견된다면 지체 없이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3: 가구, 인테리어, 차, 공예 박람회. 동화전람이 주최하는 가구, 인테리어, 차, 공예 박람회가 9월 10일부터 13일까지 하교월역 앞 세택에서 개최됩니다. 가정용 가구, 주방용 가구, 홈인테리어, 차, 공예품 등 가구와 인테리어, 차, 공예에 관한 다양한 제품이 전시되는 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동화전람.
4: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5: 안녕하세요. 토스 김창선 PD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나만의 중심을 잡고 살아가기 참 어렵죠. 그래서 토스가 안정감을 찾기 위한 이야기들을 준비했습니다. 금융의 불편을 넘어 불안까지 줄여가는 토스. 지금 토스 앱에서 안정식당을 검색해보세요.
6: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7: 고수익에 원금

0: 거죠?
1: 적중률 100%?
2: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5: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4: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월요일 별밤 3부로 왔습니다. 광고 듣고 와서 부엉이들과 함께 노는 부엉스 초이스로 돌아올게요. 별밤 3, 4부는 미분당,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환인제약, 현대해상 화재보험, 오뚜기 카레,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주식회사 해리즈하보에, 에어비앤비와 함께합니다.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4: 사과가 달콤하게 물에 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5: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6: 오뚜기.
7: 글레오?
8: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7: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8: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7: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9: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10: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11: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쓸데없지만 재밌고 사소하지만 궁금한 질문들. 부엉스 초이스. 주어진 상황에 대한 둘 중 하나의 대답으로 부엉이들 취향 그리고 성향을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굉장히 극단적이에요. 좀 지독한 상황을 많이 드려요. 근데 어디까지나 상상입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몰입해서 나라면 어떤 선택을 할지 그 이유를 솔직하게 보내주시면

0: 영화입니다.
1: 영화입니다. 영화도 상상 속 세상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현실을 깨닫게 해주는 묘한 매체인데요. 영화를 주제로 알아볼 첫 번째 질문 주시죠.
2: 앞으로 영화를 볼 때 평생 스포일러 당하기 대 평생 결말 모르기. 둘 중 부엉이들의 선택은?
1: 아, 굉장하죠. 모든 영화를 보기 전에 무조건 스포일러를 당해요. 네, 어떤 요정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이제 극장에 딱 앉아가지고 있으면 옆에 와서 스포일러의 정도가 굉장히 심합니다. 아, 누가 진짜 범인이다. 지금 저 지금 설정이 사실은 게임 속인 거다. 이렇게 전체를 뒤흔들 만한 정보를 원치 않는데 알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평생 결말 모르기는요. 어떤 영화든지 간에 결말이 담긴 마지막 20, 30분을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빌런이 벌을 받았는지 두 사람이 이루어지는지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검색도 못하고요. 지인들도 안 알려줘요. 그냥 어떻게든 알 수가 없어요. 평생 영화를 볼 때마다 스포일러 당하기 또는 결말을 평생 모르기 그나마 나은 게 뭐라고 생각하는지 이유까지 써서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소개된 분들 중 몇 분께 제 마음대로 선물 쏠 겁니다. 부엉이들의 선택 기다리면서 미카의 해피엔딩 들을게요.

0: 미카의 해피엔딩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고민하셨습니까? 아, 자, 첫 번째 질문은 앞으로 영화 볼 때 평생 스포일러 당하기 또는 평생 결말 모르기 중에 무엇을 택할 것이냐였는데요. 아, 굉장히 화가 난 분들이 속출하고 있다고요. 윤여진님, 결말 모르면 그게 영화냐? 이런 반응 너무 환영해요. 버럭버럭 대주십시오. 5210님, 평생 스포일러 당하기. 아니, 결말을 모른다니. 죽을 때까지 편하게 눈 감지 못해요. 저 세상에서도 궁금해서 한을 품을 것 같아요. 와, 진짜 귀신 속출. 갑자기 유난히 귀신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 결말을 내가 알지 못해서 하면서 뜻밖의 귀신들이 속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9533님이 스포일러 당하기. 지금도 제 아내가 스포일러입니다. 결말 몰라서 답답한 것보다 결말 알고 영상미를 추구하겠습니다. 무슨 의미지? 내 와이프가 스포일러다. 결말을 몰라. 내 끝사랑이란 뜻인가? 그런 로맨틱한 얘기인가? 장은현님. 평생 스포일러 당하기. 스포일러는 상관없는데 결말 모르는 건 미칠 것 같아요. 저는 책을 봐도 처음과 끝만 보고 나중에 중간을 읽는 스타일입니다. 나 어릴 때 그런 적 있는데. 그러니까 책은 책도 그렇고 영화도 영화보다 책이 좀 유난히 저는 그랬던 것 같은데 그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간에 그걸 알아도 그게 알고 말고보다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 너무너무 재밌어가지고 물론 추리소설들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끝에를 안 보면서 막 스스로를 쪼으면서 읽는 맛도 있었지만 알아도 재밌고 왜냐면 저는 본 거 또 읽고 또 읽고 영화도 본 거 또 보는 스타일이거든요. 2388님 저는 결말을 평생 모르기예요. 왜냐하면 결말 몰라도 내가 해피엔딩으로 생각해버리면 좋은 추억으로 내게 남을 거니까요. 아우 스포일러 나빠요. 아 그래도 계시네요. 그리고 약간 내가 좀 창의력이 단단히 훈련된 분들은 그게 좋을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내가 만든다. 약간 항상 그건 거죠. 옛날에 그 뭐지? 이렇게 선택해서 이렇게 여기서 스토리가 끝나고 그 다음에는 둘 중에 한 길을 선택하고 그런 거 인생극장 맞아요. 너무 옛날 있어요. 그런 거 어른들은 알아요. 빠밤 빰빠밤 빰빠밤 빠빠빠바바 그래 결정했어. 그런 게 있어요. 어린이들은 몰라도 돼요. 그렇게 해서 창의력을 길러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식으로 내가 원하는 빌런을 거의 막 능지처참을 하는 거죠. 그러면 2388님 저는 다음 거군요. 황동영님 스포하는 사람 싫어합니다. 특히 영화 쉬리를 극세사 수준으로 스포했던 군대 선임과 어머 올드보이한테 제 스포했던 친동생 두 녀석은 후생에서 꼭 복수할 것임. 근데 이렇게 들으니까 좀 그렇다. 올드보이는 좀 힘든데. 올드보이는요 제가 그래서 모바일 콘텐츠 회사 다닐 때 저 영화를 홍보 대행을 우리 회사에서 했었는데 시나리오가 와요. 그래서 모바일로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를 우리 회사에서 막 만드는데 엔딩이 없었어요. 당연하죠. 그게 이게 우리 단계에서까지 오면은 얼마나 떠들고들 다니겠어요. 그래서 그 단속하느라고. 그래서 그 시나리오를 보고 다들 직원들 이게 뭐야. 진짜 노잼이라고. 뭐 그냥 그러다 끝나면 약간 그런 뭐 이게 아무리 어떻게 해도 재미난 결말이 뭐가 나와 했었는데 완만마 그게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올드보이가 아닙니다. 이 중에 그래요. 올드보이 슈리 이거는 좀 너무 지독하게 당하셨어. 황동영님은 선물 드려야 될 것 같고 맨 처음에 진짜 저 버럭버럭 화내셨던 윤여진님 결말 모르면 그게 영화냐? 과몰입 칭찬합니다. 요 두 분께 선물 보내드릴 거고요. 자, 지금 이 시간 별밤 듣고 있는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떤 선택으로 몰렸나요? 차라리 스포일러를 당하겠다. 로 기울었다고 합니다. 저도 너무나 이쪽입니다. 도저히. 근데 진짜 이 두 쪽 모두 도파민을 삭제해버린다라는 점에선 같지요. 막 그 쾌감과 카타르시스를 못 느끼게 하는 건데 그래도 스포일러 당해도 얼개가 좋은 스토리는 알고 봐도 좋으니까 결말을 모르는 거는 참기가 힘듭니다. 저도 마음이 통했네요. 자, 그러면은 부엉스 초이스 영화에 관한 두 번째 질문입니다.
1: 분명 허구이지만 현실을 닮은 영화들이 많죠. 그렇다면 내가 영화 속으로 들어가기 대 영화 속 인물을 현실로 나오게 하기, 둘 중 부엉이들의 선택은?
0: 근데 이거는 영화를 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 영화 속 인물 현실 나오게 하고 하면 내가 좋아하는 배우 나오게 하고 싶은 거고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되는 거지? 영화를 지금 정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그래도 이 가운데서도 선택지에 갈릴 것 같습니다. 둘 중 하나만 할 수 있다. 그러면 나는 그래도 이게 가능하다라면은 요거를 택해가지고 뭐 어떤 영화로 들어가고 싶다 또는 뭐 어떤 캐릭터를 불러내고 싶다. 근데 그런 겁니다. 그 역할한 배우가 뭐 예를 들어 뭐 또 영화에서 나와서 하정우 안녕하세요 하정우입니다 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막 그 살인범인 채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4885 이러면서 나오는 거지 하정우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자면 그런 거를 이해해 주시고요. 아무튼 그리고 뭐 어떤 영화 속 세상으로 들어가고 싶은 건지 아니면은 어떤 영화에 어떤 인물을 왜 데려와 보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써주셔야 돼요. 알겠죠? 아, 저는 여러분들 답변을 듣고 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데이식스의 Man in a Movie 듣고 올게요.

데이식스의 Man in a Movie 듣고 오셨습니다. 자, 우리 보너스 초이스 두 번째 질문은 내가 영화 속으로 들어가기 대 영화 속 인물을 현실로 데려오기 중에 어떤 걸 택하겠느냐 였는데요. 아주 지금 상상력 좋은 분들 많아요. 칭찬합니다. 김영임 님이 영화 속 인물 현실로 나오게 하면 제가 먹여 살려야 하나요? 아, 이런 걸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제 느낌에는 이거는 자기가 알아서 먹고 살 거는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거는 진짜 그 얼마 동안 있을 건지 등등 진짜 알려줬으면 좋겠긴 해요. 저도 여기 약간 좀 걸리긴 하는데 김선정님 내가 영화 속으로 들어가깁니다. 현실로 최애 캐릭터를 불러왔다가 하루 세끼 식비랑 월세 부담을 생각하면 벌써 아찔합니다. 차라리 내가 탈출고 확실한 유쾌한 로맨틱 코미디 영화로 들어가서 럭셔리하게 주인공 혜택 막 딱 노리고 오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 사람들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으로 오지는 않지 않을까요? 뭐 부자를 부르면 부자인 채로 오고 그러지 않을까요? 아, 아무튼 요런 아주 그 약간 현실적인 고민 쪽으로 빠지는 것도 사연으로서 환영합니다. 그리고 김효진님, 내가 영화 속으로 들어가야죠. 최애 영화 신세계 들어가서 황정민 배우 죽기 전에 다음 점을 위험하니까 피하라고 죽지 말라고 미리 말해서 조직의 1인자로 쭉 살 수 있게 하고 싶어요. 아, 그건 무슨 마음인지 알아요. 나도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캐릭터 약간 저때 저런 선택을 하지 말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 한 적 있거든요. 와 근데 진짜 이게 그 모습이 극장에서 나와가지고 관객들의 야유를 받을 수도 있지만 감독님이 굉장히 좀 화내시겠죠. 아, 아주 귀여운 상상이고요. 2008님 토이스토리 우디를 현실로 나오게 하고 싶네요. 우리 5살 손자의 우디 사랑이 엄청납니다. 옷에 우비에 신발까지 옷장에 스티커도 덕지덕지 실제로 만나게 해준다면 더한 행복이 있을까요? 아 토이스토리 생각하면 무조건 현실로 나오겠죠. 아 진짜 그러네. 저는 포키를 나오게 하고 싶은데 그 포크 친구 있거든요. 최준호님은 영화 속 인물을 현실로 나오게 하기. 영화 속 세상에는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면 끝나지만 현실에서는 함께할 수 있잖아요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이거 무조건 공포영화예요. 공포영화야. 예를 들어 뭐 유명한 영화 뭐 있어요? 링이야 링. 링인데 그 링의 그거 맞아요? TV에서 나오는 그 귀신 있어요. 스포 아니에요. 근데 계속 그 귀신이 내 집으로 들어오느냐. 뭐만 봤다 하면 TV 창문을 이렇게 수시로 들어와요. 그게 아니면 내가 그 링 영화 속으로 들어갈 거야. 뭐 하시겠어요 여러분? 들어가서 한 달 살이 그리고 우리 집에도 한 달 동안 계속 들어와 계속 기어 들어와. 전 지금 얘기하면서 후자를 택하겠다고 생각이 든 게 계속 기어 들어오면 나중에 아유 또 오네 아유 아, 기어 하고 말 것 같아요. 공포 영화로 물어봤으면 더 웃겼을 것 같지만 자

0: 궁금해서 두 분께 선물부터 드릴게요. 먼저 토이스토리 우디 현실로 나오기 싶어하는 우리 손주사랑 2008님께 선물 보내드리겠고요. 그리고 저것도 너무 공감도 갔어요. 김효진님. 영화 감독님은 싫어할 사연이지만 내 영화 속으로 들어가서 황정민 배우 안 죽게 하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신 두 분께 선물 보내드릴 거고요. 자, 전체 의견 중에서 더 많은 부엉이들이 원한 것은요? 내가 영화로 들어가기 였습니다. 와, 부엉이들 용감하다. 그 아까 그 타이타닉 어쩌고 하신 사연도 제가 미니에서 봤는데 거기 들어가 큰일 나요, 여러분. 주문할 때 그때 그분은 디카프리오를 불러내고 싶어 하셨거든요. 주문할 때 잘 입력하셔야 돼요. 타이타닉으로 들어가기 선택은 큰일 나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 부엉이들 모험심이 많다라는 걸 느끼면서 저는 나오게 하는 걸 할 거거든요. 세 번째 질문 확인해 보지요.
1: 기대되는 신작도 많고 다시 보고 싶은 명작도 많은 영화의 세계. 하지만 앞으로는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지금껏 내가 못 본 영화, 즉 새로운 영화만 볼 수 있음 대 지금껏 내가 봤던 영화만 다시 볼 수 있음. 부엉이들의 선택은?
0: 자, 첫 번째 선택지는 새로운 영화를 실컷 보는 대신 봤던 영화는 절대 다시 못 봐요. 현재 기준에서 여태 내가 안 본 작품만 볼 수 있습니다. 뭔가 보다가 졸았어요. 그래서 다시 못 봐요. 두 번째 선택지는 현재 기준으로 내가 봤던 영화들만 다시 볼 수 있는 겁니다. 좋아하는 작품을 재탕, 삼탕, 사탕 할 수 있지만 누가 진짜 좋다고 추천하는 새로운 영화는 평생 절대 못 보는 거예요. 요거는 제 예상에는 좀 쏠릴 것 같은데 한쪽으로 부엉이들 생각 어떨지 궁금합니다.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한다면 뭐가 더 나은지 이유와 함께 단문 50원, 장문 100원 추가되는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십시오. 스탠딩 에그 노래 들을게요. 나만 알고 싶은 노래.

0: 따라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복정역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그룹 연구거점.
5: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4: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5: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4: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6: 지금 시각은

스탠딩 에그의 나만 알고 싶은 노래 오랜만에 이어서 들으면서 별밤 4부로 왔습니다. 자, 부엉이들의 자유로운 선택에 선물이 따르는 시간 부엉스 초이스. 오늘의 주제는 영화고요. 3부 끝에 드린 질문은 앞으로 평생 새로운 영화만 보기 또는 봤던 영화만 다시 볼 수 있는 거였는데 장단점이 확실합니다. 너무너무 좋은데 두고두고 다시 보고 싶은데 그걸 못하는 거 또는 신작 영원히 못 보고 남들은 맨날 그 영화 얘기하고 그래도 나는 절대 볼 수 없다는 거 한번 만나볼게요. 3903님께서 저는 새로운 영화 알고 싶어요. 남편이 집 리클라이너에 누워서 봤던 영화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질려 죽겠어요. 새로운 영화 보고 살래요. 혹시 난가? 저 약간 좀 계속 보는 거 좋아하긴 하거든요. 무슨 영화예요 그거? 너무 궁금합니다. 주미경님, 내가 봤던 영화만 봐도 돼요. 검증되지 않은 애매한 영화보다는 나를 웃게 해주고 감동을 준 검증된 영화를 자주 보는 게 저한테는 더 좋은 것 같네요. 그래 맞아요. 영화가 좀 그렇죠. 이 완성도라는 게 어마어마한 작품들일수록 이게 이 스토리를 내가 알고 말고보다 아 그냥 그 여정을 따라가는 데에서 계속해서 감동이 오더라고요. 김상아님은요. 새로운 영화만 볼 수 있어야죠. 명작들이 좋긴 한데 그러면 영화배우분들 스태프분들 백수 되잖아요. 아, 현실 고민 우리가 또. 저는 집 근처에 영화 촬영소가 있어서 촬영 때마다 구경 가거든요. 최근에 범죄 도시 새 시리즈 촬영 구경도 했는데 너무 기대돼요. 이야, 그 구경도 가능하구나. 세상에나. 그분들은 계속 먹고 살 수

0: 저는 당연히 있지요. 상하님만 못볼 뿐이에요. 이재근님, 저는 봤던 영화만 보기로 가겠습니다. 원래도 극장을 잘안 가고 신세계 같은 제가 좋아했던 영화만 잘 보는 편입니다. 참고로 전 아직 K-POP 데몬 헌터스 안 봤어요. 저랑 굉장히 비슷하신 것 같아요. 저는 봤던 영화 또 보는 걸 너무 좋아해요. 물론 새로운 영화를 안 보는 건 아닌데 봤던 영화 또 보는 거 봤던 책도 보는 거, 봤던 드라마 또 보는 걸 좋아하는데, 아, 이거 좀 어렵긴 해요. 그리고 저는 되게 늦게 봐요, 남들보다. 자, 이 중에서, 또, 화가 약간 나 계시는 3903님. 우리한테 화난 건 아니시고, 남편이 집 리클라인에 누워가지고 봤던 영화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여기서 스트레스가 너무 느껴져서, 3903님. 선물 드리고요. 그리고 이 영화계 걱정에 전전긍긍하신 우리 김상하님, 이래서 K 영화 산업의 미래가 밝습니다. 상하님한테까지 선물 보내드릴 거예요. 자, 더 많은 부엉이들이 선택한 쪽 궁금합니다. 아, 새로운 영화만 보기. 그래요. 사실 저처럼 봤던 걸또 보고 또 보고 하는 사람조차 새로운 거못 보는 거는 좀, 아, 그건 좀 아니다 싶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미 제가 좋아하는 몇몇 영화들 그렇게 많진 않거든요. 거의 외웁니다. 그 음악만 들려줘도 제가 좋아하는 장면 재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새로운 영화 계속 보기로 저도 갈것 같았었어요. 자, 이제 영화에 관한 마지막 주제 알려주시죠.
1: 이번엔 부엉이들이 영화 감독이 된다고 상상해 보세요. 단 한 편의 걸작으로 온 세계가 아는 스타 감독으로 살기 대 상복도 없고 흥인도 안 따라주지만 끊임없이 새로운 영감이 떠오르는 감독으로 살기. 둘중 부엉이들의 선택은?
0: 아, 이거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딱 그러니까 거의 현재 시점 크리스토퍼 놀란 또막그 정도 되는 거죠. 봉준호 감독. 이 정도 수준. 근데 그러나 평생 그한편 끝이에요. 나머지는 아예 없는 거예요? 아니면은 나머지 졸작이에요? 없는 거겠죠? 아예 없다. 그래, 이게 낫지. 나머지는 다 형편없으면 그건 절대 갈수 없는 길이고. 스필버그인데 그냥 그거 하나. 그거 거기에 다 쏟아붓고 많은 감독이 될 것이냐. 후자는요, 아주 가끔씩 뭐한 중박 정도 나옵니다. 손익 분기점 살짝 넘기고요. 어려워 없기도 하지만, 그래도 내 상복은 하나도 없고요. 근데 계속해서 감독을 할수 있다라는 것은 아무튼 계속 먹고 사라지고, 제작사들이 뭐 계속 콜은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찍고 싶은 얘기가 계속 나와. 아이디어 부자예요. 완전. 자, 둘중 어떤 감독으로 살고 싶은지 이유와 함께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세요. 2AM의 영화처럼.

샘의 영화처럼 듣고 왔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영화 감독의 인생을 상상해 보는 거였어요. 단 한 편의 걸작을 남기는 스타 감독이냐. 걸작은 하나도 없는데 찍고 싶은 아이디어는 끊이지 않는 그래도 감독님인 감독이냐 였는데요. 이지은님, 저는 그냥 원히트 원더요. 세계적으로 데이트 쳐서 그 돈으로 그냥 편안하게 먹고 살래요. 그래요. 이게 뭐 보편적인 상상일 수는 있습니다. 최둘서님, 한방이 있는 감독이 낫죠. 살면서 눈치는 좀 보겠지만 그래도 유명한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보내주셨고, 이수민님, 저는 가늘고 길게, 최대한 길게 좋아하는 영화 계속 만들며 살래요. 짧고 굵은 한방, 저는 그런 거 안 바래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길게 하고 살래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상숙님, 평생 단 한 편의 영화로 대박난 감독 선택요. 자식들이 어디 가서 우리 엄마가 그 유명한 그 영화 감독이야 라고 자랑스럽게 말할 때마다 광대가 승천할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지금 현실이기는 2996님, 지금 마음 같아선 한 편만 하고 쉬고 싶어요. 아직 퇴근을 못했거든요. 사실 이게 현실이긴 해요. 저는 약간 생각을 은근히 좀 깊게 하는 질문이었어요, 이게. 왜냐면 그냥 저는 되게 좀 제 쓸모에서 또 행복을 느끼는 스타일의 인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영화감독이라는 건 영화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인데, 근데 그 뭘 찍어야 될지 모르겠는 상태가 오면은 와, 그걸 생각하면 너무 좀 무섭거든요. 그런데 나에게 어떤 걸작이 있어. 아, 이게 너무 거대한 내가 평생 쥐고 있는 돌덩이 같기도 하고, 아무튼 무엇보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우 당연히 그 하나의 걸작이지 생각했었는데, 노래 나가면서 계속 생각하는데 아, 안 될 것 같아. 계속 그 영광에 살면 먹고 사는 데는 너무 좋겠지만 아, 지금의 나로서는 좀 걱정이 되겠는데 싶었어요. 그리고 7996님 의견도 왔네요. 꾸준히 영화를 만들 수 있다는 건 상복은 없어도 작품성이 있거나 인성이 좋아서 좋은 사람들이 모여든다는 거잖아요. 계속 만들면서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고 즐거운 영화 인생 살고 싶어요. 그러다 보면 후대 언젠가는 내 작품을 인정해 주겠죠. 라고. 와, 그쵸. 이런 게 있죠. 근데 일단 지금 당장 피곤한 직장인분들, 전업주부분들 등등등은 아유 다 필요 없어.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자, 이 중에요. 7996님 의견 참 좋았어요. 예, 그 제가 생각 못했던, 그래 맞아, 계속 나한테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 나한테 일을 부탁하고 내가 영화를 찍을 때상 하나 못한 감독인데도 계속 내 작품에 막 참여해준 배우들이 있고. 그리고 저는 이것도 너무 공감이 가요. 이상숙님. 평생 그단한 편의 영화로 대박난 감독이요 하면서 내 자식들이 우리 엄마가 그 유명한 대박 영화 감독이야 하면서 자랑하는 거 상상하신 게 어머 이 상상 속에서도 자식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 애틋해요. 이렇게 두 분께 선물 보내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영화에 관한 네 가지 질문으로 부엉이들에 대해 알아봤어요. 아, 근데 사실 오늘은 지난번 부엉스 초이스에 비하면 왜 이렇게 우리 고상해졌죠? 그래요. 가끔 이런 날도 있어야 되지만, 지난번에 우리 부엉이들 왜그 바퀴벌레 너무너무 키우고 싶어 하고 막 그랬었던 매니아였잖아요. 아, 지난번 부엉스 초이스 같은 지독한 맛이 좀 없네. 하지만, 이런 밤도 있어야겠죠. 오늘 별밤 듣고 있는 부엉이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말이 모르면 그게 영화냐? 나는 내가 볼 영화 다 스포 당하겠다. 그리고, 내가 직접 영화 속으로 들어가고 싶다라는 용감함이 보이고요. 신작에 대한 호기심을 포기할 수가 없고, 원히트 원더보다는 끊임없는 영감을 가진 영화 감독이 되겠대요. 우와! 그렇구나. 마지막 구축 의외다. 약간, 참, 양쪽 다 너무 이해가 가고. 그리고 끊임없는 영감 쪽도 참 공감이 갑니다. 부엉스 초이스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엄정화 노래 들을까요? 엔딩 크레딧.

0: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2: 잠시 후 제로베이스원의 친한 친구가 방송됩니다. 여기서 기다릴게요.
3: 별이 빛나는 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피부에 진심인 브랜드 웰에서 운동 후 먹는 콜라겐,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쌀국수 전문 브랜드 미분당에서 모바일 식사 이용권을 드립니다.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9월 7일 월요일 방송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왕미진 님이 뭔가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서 무지 재밌어요 라고 아 너무 달콤한 반응 보내주셨어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은근히 사람이 살면서 내가 뭘 좋아하고 어떤 사람인지 나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 그러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토록 뭐 별자리 옛날에는 혈액형 요즘에는 뭐 MBTI 이런 것에 열광하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 사실 나를 알아가는 건 이런 아주 사소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로부터 하나씩 아 나는 요 중에서는 이걸 더 좋아해. 저는 가끔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냥 너무 모르겠을 땐 내가 즐겨보는 예능이 실외 예능인지 실내 예능인지 그것만이라도 한번 가르마를 타보기 시작하라고 그러면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 가끔 또 보험스 초이스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또 알아가고 서로 놀리고 해보자고요. 저도 너무 즐거웠고요. 아, 오늘 끝곡으로 김현철 피처링 소울의 Tonight is the night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스포 하나 할게요. 내일도 우리끼리 놀아요. 지금까지 연출의 김동연, 구성의 홍재정, 이채원, 저는 별밤지기 김이나였습니다. 우리는 내일 마저 얘기해요.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김세현입니다. 저는 피아노를 치면서 영문학을 공부합니다. 여러 학문들 중에 음악과 가장 가깝고 영감을 줄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운동을 할 땐 손가락에 무리가 가지 않는 종목을 택하죠. 물론 이렇게 피아노를 우선시하다 보면 조금 불편하거나 포기해야 하는 것도 있겠죠. 하지만 피아노를 통해 얻는 것이 훨씬 크다면 그것마저도 저에게는 단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에서 전해드립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일교차가 커지는 9월의 이른 아침이나 심야 시간대에는 도로에 짙은 안개가 끼는 날이 부쩍 많아집니다. 안개 낀 도로는 맑은 날보다 사고 발생률이 월등히 높고 자칫 연쇄 추돌이라는 대형 참사로 이어지기 쉬운데요.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짙은 안개 구간에 진입했다면 무조건 주행 속도를 평소의 절반 이하로 줄이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안개등과 비상등을 미리 켜서 내 차의 위치를 주변 차량에 정확히 알리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특히 강이나 호수 주변 터널 진출입로를 지날 때는 찰나의 방심이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부를 수 있는 만큼 극도의 긴장감과 양보 운전이 필요합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매일 품질 검사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3: 에드블루 블루웨일.
2: 원료 수입부터 유통까지 전부 직접 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3: 에드블루 블루웨일.
4: 매일매일 블루웨일, 요소수는 블루웨일.
5: 매일 품질 검사 요소수
4: 에드블루 블루웨일.
6: 금성 ENC.
7: 9월 시원한 태백의 밤이 음악으로 물듭니다.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9월 12일 토요일 오후 7시 태백 365 세이프타운 특설 무대에서 가수 소찬휘, 김기태, 정재욱, 유하은 밴드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가족, 이웃, 친구와 함께 태백에서 열리는 특별한 음악회를 즐겨보세요.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9월 12일 토요일 오후 7시 태백 365 세이프타운에서 만나요.
8: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9: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8: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지난주 첫 방송 날에는 내가 드디어 라디오 DJ라니 그 생각이 제일 컸는데요. 근데 한 주 지나니까 좀 다른 생각이 듭니다. 꿈이라는 건 이루는 순간보다 이룬 다음이 훨씬 더 길다는 걸요. DJ라는 꿈은 첫날에 이미 이뤘지만 좋은 DJ가 되는 일은 당장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 계속 해놔야 가야 하죠. 생각해보면 다른 꿈들도 비슷합니다. 합격, 취직, 데뷔, 원하는 문을 열었다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이야기는 늘 그 다음부터 시작되니까요. 단순히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매일 그 꿈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진짜 내가 바라온 일의 완성일지 모릅니다. 여기는 제로베이스원의 친한 친구, 저는 김태래입니다.

9월 7일 월요일 밤 제로베이스원의 친한 친구 첫 방송 첫 곡은 아이즈원의 피에스타로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친한 친구 제로베이스원 김태래 텔디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요. 지난주는 꿈을 이룬 첫 주였고요. 이번 주는 이제 꿈이 현실로 된 둘째 주인데요. 아, 제가 라디오 DJ가 되고 나서 너무 장점이 딱 크게 보이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 집안에 어르신 분들이 제가 일하는 모습을 함께 지켜볼 수 있다는 거. 네, 그게 컸던 것 같아요. 어르신

0: 들으실 수 있어서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뿌듯했습니다. 예. 네. 할머니 듣고 계시면 일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저희 맨날 할머니께서 일을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저희가 걱정이 많습니다. 할머니 일 많이 하지 마세요. 추석 때 봬요. 앞으로 또 계속해서 좋은 DJ가 되어가야죠. 텔디의 현실 성장기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이번 주도 재미있게 놀아볼까요? 2718님께서 기특하다 늦둥이 막내 텔디라고. 아이고 맞네요. 늦둥입니다. 저 누나랑 8살 차이가 납니다. 네, 늦둥이고요. 4729님께서 텔디 며칠 안 봤다고 3주 안 본 것 같았어요. 아이고 저도 이렇게 3일 하고 나서 막 며칠 쉴 때는 이거 너무 긴 시간처럼 느꼈어요. 저도 DJ 하는 게 너무 행복했나 봐요 제가. 그래도 오늘부터 또 2주차 시작하니까 저와 함께 행복하게 함께 합시다. 0279님께서 텔디 없는 목금토일 밤이 얼마나 심심했는지 유유. 월요일이 이렇게 반가운 건 처음이에요. 오늘 밤도 잘 부탁해요 텔디. 아유, 오늘 밤도 저와 함께 행복하게 보내봅시다. 박세진님께서 내 강아지가 고슴도치가 됐네 오늘. 이 머리는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머리인데요 오랜만에 그냥 해봤습니다. 너무 해보고 싶었고 제가 사실 깐머리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오늘도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436님께서 오늘 깐머리가 잘 어울려요. 깐머리 잘 어울리면 앞으로도 가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눈썹이 너무 자아가 세가지고 조금 걱정이긴 한데. 아, 4969님께서 또 만나서 반가워요 텔디. 양치하다가 라디오 오프닝 놓치기 싫어서 후다닥 끝내고 급히 왔어요. 제 라디오를 이렇게 기대를 담아서 이렇게 와주시니까 너무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상희님께서 마이크에 태닌이 어디 갔나요? 마이크 태닌이 어디 갔죠? 마이크 태닌이 또 이렇게 찾아주신다면 태닌이가 또 등장할 겁니다. 여러분 태닌이를 외쳐주세요. 자, 친친은 오늘도 생방송으로 함께합니다. 문자창 열려있으니까 저 없는 동안 어떻게 보내셨는지도 알려주시고요. 오늘 어디서 뭐하면서 누구와 듣고 있었는지도 알려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메시지는 무료입니다. 문자로 급하게 보내주실 게 또 하나 있죠. 매일 특정 시간 여러분과 저의 일상을 공유하는 업데이트 시간. 오늘의 시간은요 두구두구두구두구 낮 12시 정오입니다. 마밤. 점심시간에 뭐 하셨는지 뭐 드셨는지 짧게 한 줄로 남겨주세요. 소개된 분들께는 제가 선물 챙겨드릴게요. 그리고 아시죠? 오늘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직접 쓴 새로운 답장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요 저와 함께 하루를 잘 마무리하자는 그런 내용을 썼으니까요. 기대해 주시고요. 또 보이는 라디오도 열려 있습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어플 또는 너튜브 아이돌 라디오 유니버스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놀러와 주세요. 그럼 저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제로베이스원의 친한 친구는요 현대자동차, 오뚜기 카레, 주식회사 해리즈 하보에, 와이즈 플래닛 컴퍼니, 음주 후엔 티맵 대리, 미분당, 환인제약, 주식회사 녹십자, 아크메르 동탄과 함께합니다.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사과가 달콤하게 물에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같은 시각 다른 일상 그때에나 지금 블로기 업데이트. 오늘 돌아볼 타임라인은 낮 12시입니다. 그때 다들 어디서 뭐하고 계셨나요? 먼저 저부터 공개해볼게요. 저는 낮 12시에 기상을 해서 바로 김치볶음밥을 시켜서 밥을 먹었습니다. 오늘 뭔가 김치볶음밥 제가 좋아하는 곳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배달을 시켜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저는 또 토핑으로 계란후라이 한 두 장 얹어줘야 또 고소한 맛이 추가되거든요. 아, 또 배고픈 시간이라 또 힘든데요. 저는 안 먹지만 여러분들은 꼭 맛있는 거 시켜서 든든히 드시고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5496님께서 학교에서 자습시간이라 재배원 노래를 들으면서 낮잠을 잤어요. 테일디도 학교에서 낮잠을 잔 적이 있나요? 제가 최근에 부모님을 뵈가지고 한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어느 날 책상에 엎드려 자는 게 불편하다고 편한 쿠션을 사달라 했대요. 네, 아니 저희도 이제 또 네, 그래도 학생이면 피곤할 때도 있으니까 가끔 낮잠을 잤던 것도 같습니다. 네. 8502님께서 저는 오늘 오랜만에 친구랑 학식을 먹었어요. 치킨 마요 덮밥이 나왔는데 땅콩 맛이 강해서 약간 불호였다고. 와, 진짜 먹는 얘기하니까 제가 지금 침샘이 폭발을 했는데 저도 학식 너무너무 좋아했고요. 저도 야자를 했었어가지고 약간 자율학습을 했었는데 학식이 또 더 맛있어요, 점심보다. 근데 저도 견과류를 똑같이 싫어합니다. 저랑 공통점이 있으시네요. 축하드립니다. 4837님께서 오늘 수업이 3시 시작이라서 12시까지 늦잠을 자고 있었어요. 저는 식욕보다 수면욕이 더 큰 것 같아요. 텔티는 어때요? 저는 두 가지, 식욕과 수면욕 둘 다 제가 극한으로 끌어올린 다음에 사용을 하는데요. 사용한다고 표현한 게 맞나? 졸릴 때까지 버티다가 자고요. 배고플 때까지 버티다가 먹기 때문에 둘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0109님께서 12시, 저는 기차를 놓쳐서 현타를 느끼면서 일단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저는 뭔가 길을 잘못 든다, 기차를 놓쳤다 그러면 저는 그냥 이것도 뜻이라고 생각하고 여유롭게 생각합니다. 놓치면 다음 걸로 예약하고요. 영화도 똑같고요. 저와 함께 여유있게 보내봅시다. 3091님께서 틸디, 이제 아침과 저녁은 선선하던데 낮엔 햇빛이 뜨겁더라고요. 더울 땐 역시 이열치열이죠. 꽃게우동에 마라 삼겹 유부 먹방했습니다. 아, 텔디도 마라 좋아하시나요? 죄송해요. 제가 지금 너무 배가 고픈가 봐요. 네, 침샘 폭발입니다. 아, 마라 삼겹 유부. 아, 저 마라 또 좋아해서 이틀 전에 로제 마라 샹궈 시켜 먹었었습니다. 조만간 또 한번 먹어야겠네요. 근황 몰아보기는 여기까지. 오늘도 수고한 나 자신 한번 꽉 안아주고 토닥토닥도 해주고 노래 업데이트 한번 가볼까요? 오늘의 신곡입니다. 에반의 Death of Me.

업데이트에 이어서 오늘의 신곡 에반의 Death of Me까지 듣고 왔습니다. 조금 전 6시에 발매된 에반의 미니 1집 타이틀곡인데요. 직접 작사와 작곡에 참여한 곡으로 스스로를 잃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메시지를 담았다고 합니다. 이 곡은 물론 앨범 전반에 직접 프로듀싱을 맡아서 내면의 이야기를 담은 거울 같은 앨범을 완성했다고 하는데요. 총 8곡이 담겨있다고 하니까 수록곡도 한 번씩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업데이트! 이 시간에 문자 소개된 분들께 선물 드려야죠. 삼육식품에서 삼육케어 완전 균형 영양식 구수한 맛을 보내드릴게요. 그럼 문자 더 만나보겠습니다. 텔디, 저 지금 일본 고베예요. 가족이랑 지금 호텔에서 캔맥하면서 보고 있는데 세상 좋아졌네요. 라고 이지은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호텔에서 캔맥하면서 저를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최고의 맥주 안주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세상 좋아졌구나. 5983님께서 오늘 12시에 저는 선생님이라 아가들이랑 밥 먹고 있는데 애들이 저 먹는 걸 마치 먹방 보듯이 보고 있어서 체하는 줄 알았어요. 아이고, 약간 음식을 드실 때 저도 주변에서 제가 먹는 모습을 보고서 너무 잘 먹어서 나도 배고파진다고 하는데 저랑 비슷하신 거 아닐까요? 먹기만 해도 약간 먹방 보듯이 느껴지는 거죠. 1187님께서 12시에 회사에서 숯불 치킨을 먹었어요. 라면 사리까지 넣을까 하다가 겨우 참았어요. 켈리는 숯불 치킨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무조건 좋아하죠. 아, 근데 라면 사리를 어떻게 참으셨을까? 나중엔 꼭 추가해서 드세요. 아, 큰일 났다.

재밌다. 3992님께서 텔디는 전혀 안 게으른 편일 것 같은데 저 진짜 소문난 게으름뱅이거든요. 얼마나 게으르냐면 주말에 영화 보러 가려고 했다가 30분 남으면 나가기 싫어져서 취소했어요. 이걸 주말 이틀 동안 6번 했어요. 다음 주말까지 몇 번 취소하면 보러 갈 수 있을까요? 제가 봐도 역대급이신데요. 저는요, 전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똑같이 약속 나가고요. 제가 예매해놓은 게 있으면 무조건 나가고요. 식사 예약돼 있으면 무조건 갑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 저한테 너는 기타 치는 것까지 보니까 확실히 이제 배짱이라고 아버지가 봤을 때 전 게으른 편이라고 하셨습니다. 6021님께서 저 월요일부터 시간표 망해서 완전 힘든 하루 보냈어요. 계획된 대로 잘 흘러가지 않으셨구나. 아, 대학생이신가 봐요. 또 시간표가 저도 옛날에 해봤기 때문에 쉽지 않거든요. 그 조율 잘못하면은 한 학기를 힘들게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뭐 할 말이 없습니다. 파이팅 하십시오. 맛있는 거 먹으면서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5754님께서 12시 학원 선생님이랑 아점 먹고 출근길이에요. 아침 출근길이 아닌데도 9호선에서 항상 서서 출근해요. 테레는 지하철 자주 이용하나요? 이거는 또 이것도 처음 푸는 스토리인데요. 제가 연습생에 됐을 때 지하철 천안에서 다녔기 때문에 천안에서 고속버스 타고 와서 지하철을 타고 회사까지 이렇게 갑니다. 지하철 타는 게 진짜 쉽지 않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어려서 그런가 죄송합니다. 탑니다. 학교생활은 재밌게 해야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여러분, 문자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노래 듣고 초대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이너는 알파 드라이브 원의 리오, 준서 두 분입니다. 환영 인사와 질문 이쪽으로 미리 남겨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그럼 노래 듣고 돌아올까요? 아이들의 이스케이프, 도영의 댈러스 러브필드.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국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2: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0: 사회까지 한 걸음 무대보다 더 가까운 곳에서 만나는 이 밤의 헤드라이너. 시간이 너무 느리게 흘러간다면 이분들을 좋아해 보세요. 세상이 재밌어지는 덕질 유발 초대석. 오늘의 주인공 모십니다. 알파 드라이브 원. 아~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십니까.
2: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원했으니 저랄 저랄 차. 안녕하세요.
1: 알파 드라이버입니다.
3: 예, 준서입니다. 예. 와우.
0: 오늘은 멤버 두 분이 대표로 나와주셨는데 각자 소개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좀 더 빠른 입덕을 위해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셀프 캐릭터 해석을 한마디씩 붙여서 소개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4: 형님부터 저... 가볼까요?
3: 형님 좋아요. 네. 자, 형님부터 가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맑은 하늘을 좋아하는 알파 드라이버의 맑은 소년 준사입니다. 와, 맑은 소년.
2: 안녕하세요. 저는 맑은 날도 좋아합니다. 어. 네, 맑은 날도 좋아하는 리오입니다. 아,
3: 둘 다 맑은 날 좋아하는.
2: 그렇죠, 그렇죠.
3: 어, 그럼 너도 이제 바꿔야겠는데? 나 맑은 소년.
2: 아, 근데 타이틀 또 뺏을 수 없으니까. 어. 네, 그냥. 가끔 좋아하는 리오로 하겠습니다.
3: 맑은 날 가끔 좋아하는 리오. 좋습니다, 좋습니다.
0: 아, 좋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3: 예, 네, 너무 반갑네요. 이렇게 보니까 또.
0: 그러니까요. 저희 같은 식구잖아요.
3: 그렇죠.

0: 봤었어요. 네. 상훈이랑 봤어가지고 그때 뭐 재밌는 얘기 많이 하고 네. 그 뒤로는 거의
1: 못 봤죠. 일하느라고
0: 회사 가끔 지나갈 때 한번
1: 맞아요. 오늘 안경이 되게 잘 어울리네요.
0: 아 그래요. 일부러 네. 또 좀 어플했습니다.
1: 아 좋아요.
0: 친해져.
2: 오늘 카메라 되게 멋있게 나오네요.
0: 감사합니다.
1: 이 삼자 뭐예요? 아, 네. 좋습니다. 네, 또 이 코너가 음악과 사람을 파헤쳐보고 저를 여러분에게 입덕하게 만드는 코너예요. 저를요.
2: 아, 테레 선배님을요.
1: 아, 선배님 말고요.
2: 테레 씨. 네. 아, 왜? 선배님 맞죠. 아,
1: 네, 그래서 마지막엔 제가 오늘의 최애 멤버를 뽑을 거예요. 네. 혹시 당연히 내가 될 것 같다라고 예상하시는 분이 있나요?
2: 아, 저는 약간 리오 고를 것 같아요.
1: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2: 왜냐면 그래도 약간 좀 이렇게 친하게 잘 있다가 또 고르면 재미없으니까 리오를 고르지 않을까.
0: 오케이. 저는 뭐 좀 더 편하게 생각한 준성을 또 뽑을 수 있지 않을까. 네,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저희 조합이 약간 이래요. 그러니까 약간 서로 이렇게 아니야 너도 이렇게 그럼 형 아니야 형도 이렇게 이렇게 올려주는 게 있어가지고
1: 약간 그래 보여요.
0: 살짝 그런 느낌.
2: 맞아 맞아.
1: 결과는 모르겠지만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0: 좋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1: 그럼 먼저 환영 문자 한번 소개해 볼까요? 리오 씨부터 하나 읽어주세요.
0: 네, 텔디 화이팅님께서 리오 준서님 보풀 선배인 테레와 만난 소감.
2: 네.
0: 텔디는 보풀 후배 리오 준서님 만난 소감 궁금해요. RD1 화이팅, 텔디도 화이팅. 예. 아~
2: 저희가 또 이제 보이스 플래닛 시리즈로 네.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1: 네.
2: 일단 어땠어요? 저 궁금했어요.
1: 저요? 네. 아니 저희는
2: 원과 투의 그 어쨌든 같은 파주. 네에서 우리 파주에서. 또 그런 그런 또
0: 선배님이시죠.
2: 선배이신데 네. 또 이제 그런 합숙할 때 그런 뭐 꿀팁이나 그런 게 있었는지.
1: 아 저는 사실 너무 컨디션 관리에 너무 힘써가지고 그때는 그랬는데 나 약간 그게 보였어요. 아 저 무대는 또 얼마나 타이트하게 준비를 했을지.
2: 아 그치 그치.
1: 그 고통이 있잖아요. 그 고통을 약간 공감하고서 봤습니다.
2: 아 맞아 뭔지 알 것 같아.
0: 갑자기 생각난 에피소드가 있는데 저희 그때 방송사에 봤잖아요.
1: 네.
0: 꿀팁 꿀팁을 주셨어요.
1: 네. 꿀팁.
0: 그때 이제 합숙할 때 네. 간식을 많이 챙겨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2: 그래서 너가 그렇게 많이 챙겨.
0: 네.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 들었을 땐 무슨 말이지? 근데 막상 가면 진짜 미칩니다. 네. 그냥 이게 이 하나가 너무 소중해서.
2: 솔직히 간식이 화폐예요. 화폐예요. 진짜.
1: 진짜
2: 화폐 그 가치를 가져.
0: 근데 이게 너무 정확한 네. 딱 너무 좋은 조언이었어가지고 네,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1: 아,
0: 네.
2: 이게 저도 저는 간식을 좀 원래는 안 좋아해요. 네. 그래서 부풀 이제 하려고 하는데 저도 이제 원에 나왔던 지인들이 몇 분이 있어가지고
1: 네.
2: 뭐 어떻게 준비하면 좋냐. 일단은 캐리어 반을 간식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1: 아
2: 무슨 소리냐. 캐리어를 그렇게 절반씩이나 채워서 먹을 거 아닌데. 그런데 이제 두 번째 합숙했는데 아 저도 이렇게 가방 하나 들고
1: 그렇죠.
2: 그래서 이제 네. 육포를 많이 챙겼어요. 이제 단백질과 에너지를 잘 이렇게
1: 육포 필수.
2: 네. 좋았습니다.
1: 도움이 됐다니 너무 다행입니다.
2: 아, 너무 네. 도움 됐습니다.
0: 큰 도움 됐어요.
1: 그러면은 8707님께서 제보합니다. 텔디가 알디온한테 반할까봐 보풀 보러 가지 말라고 했었어요. 아 제가 아, 그랬었나요?
2: 진짜 그러셨나요 선배님?
1: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2: 아니에요?
1: 친구 따라 보러 가는 건 무조건 오케이라고 했고요. 사랑에 빠지지만 말라 했습니다.
2: 네. 이런 느낌. 뭐 근데 그거죠. 어차피 그래 보러 갔다 와봐. 그래도 내가 좋을 걸 약간 이런 느낌도 있었을 거예요.
1: 자신감으로.
2: 그렇지 그렇지.
1: 미테이트 했지만.
2: 무슨
1: 아, 아 너무
0: 좋습니다.
1: 네.
2: 저도 이제 저 보풀 원을 다 본 입장으로서
1: 네.
2: 이제 테레시 이제 내 거 하자 무대.
1: 네?
2: 내 거 하자. 아 내 거 하자 아니야. 그냥 그거잖아. 사랑. 아 잠깐 죄송합니다. 인피니트 선배님의 맨인 러브.
1: 그래.
2: 아, 아 순간 네 글자라 헷갈려. 내 거 하자.
1: 내 거 하자.
2: 헷갈려. 죄송합니다.
1: 아 헷갈릴만 해요.
2: 근데 네. 이제 그 무대가 레전드 무대잖아요.
1: 아 그렇죠. 그 노래가 진짜. 저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합니다.
2: 아 네. 너무 멋졌습니다.
1: 그 노래 너무 감사드리고요.
2: 네.
1: 87 네.
2: 또 제가 읽어볼까요?
1: 네, 좋습니다.
2: 자, 울디원 엄마님, 자 테디 안녕하세요. 자 아이디원 결성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우리 애들한테 피자 사주셨죠. 혹시 그때 비하인드 같은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데뷔하기 전이었는데 잘 챙겨주셔서 마음이 정말 따뜻해졌습니다. 너무 너무 감사하고 오늘도 우리 애들 잘 부탁해요.
0: 아, 감사합니다.
2: 레전드.
1: 레전드. 레전드 오브 레전드였죠. 아, 뭐 그냥. 좀 많이 잘 드시면

0: 해서 활동하셨으면 좋겠어가지고 네. 제가 준비를 또 해드렸었어요.
1: 전 피자 편지를 처음 봤어요.
2: 아 그거는
1: 피자 그러게요. 박스에 있는 편지 이런 거.
0: 네 그건 또 조금 그냥 주는 것보다 네. 뭐라도 적어서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가지고 해드렸습니다. 네. 아.
1: 사실 이제 그때가 저희 결성되고 거의 뭐 첫 스케줄 두 진짜. 번째 스케줄 뭐 아무튼 완전 초반이어가지고
3: 네.
1: 저희끼리도 이제 막 좀 어색하고 이제 뭐. 아. 첫 이제 스태프분이랑 맞추는 것도 호흡이 이제 딱 맞춰가는 과정이고 했는데 이제 그런 와중에 이렇게 또 선배님이 이렇게 피자를 주시니까 저희 입장에서 와 선배님께서 또 이런
3: 맞아
1: 이런 아 왜 그렇게 불편하게
2: 아니에요
1: 편한 진짜로 아니 진짜 좋았어서 그래 네, 진짜로 아유,
0: 감사합니다
1: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0: 친친 방전 학생님께서 봄에 친친 방에서
1: 방전된 학생이요?
0: 류디, 쭌디, DJ로 만났던 알디원
1: 네.
0: 사실 두 분이 텔디보다 DJ는 선배님 아닌가요?
3: 그런가요?
0: 리오랑 준서도 라디오 DJ 잘하던데 유유 언젠가 해보고 싶은 시간이 있는지 궁금해요 어떠세요?
1: 그래도 이제 정식 DJ는 일단 선배님이죠
0: 그렇죠.
1: 저희는 스페셜 DJ였고 뭐 시간 되면은 정말 하고 싶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또 라디오의 그 또 잔잔함이 있잖아요.
0: 그렇죠.
1: 전 잔잔함을 너무 좋아해서
0: 네,
1: 이제 뭐 달달하게 한번 굿나잇 인사도 하고
0: 달달하게
1: 추천도 하고 네. 너무 좋습니다.
3: 밤 10시?
0: 밤 10시 해보시겠어요?
1: 밤 10시?
0: 네 제가 하는
1: 자 어떻게 해야 돼요? 알려주시면 돼요.
0: 저는
1: 그 사실... 시그니처 멘트
0: 아 저요 그 나 시그니처 멘트 뭐였지?
1: 그런 느낌 아니에요? 제로 베이스 원의 친한 친구 이런 느낌
0: 우리 그 약간 오늘 하루도 너무 고생했다. 약간 그리고 근심 걱정 없이 잘 자라. 약간 이런 멘트예요.
1: 그런 느낌.
0: 네.
1: 아
0: 이거다. 당신의 밤이 낮보다 따뜻하길 바라면서 깊이 잘 자요. 이건데요.
1: 근데 이거 감히 테레를 또 이게 흉내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0: 한번 해주시면
1: 자,
0: 안 돼요?
1: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당신의 밤이 낮보다 따뜻하길 바라면서 깊이 잘 자요.
3: Good night.
0: 리오 씨 어떠세요?
1: 리오 씨 한번 도전해 보시죠.
3: 아 저는 못합니다.
1: 아니 리오 버전도 궁금하시죠?
3: 아 제 버전.
0: 네. 영어로 해주실 수 있어요?
3: 영어요.
0: 네.
3: 가겠습니다. 당신의 밤이
1: 아니
3: 낮보다 따뜻하길 바라면서
0: 오케이
3: 깊이 잘 자요.
0: 오케이.
1: 확실히 호주 출신이라 그런지 그러니까요. 영어 발음이 살아있네요. 너무 잘하는데. 좋습니다, 좋습니다.
0: 이거 리오 씨가 한번 읽어주세요.
3: 좋습니다. 자 리오야 사랑행님께서 감사합니다. 리오가 유일한 형인 준서랑 있을 때 나오는 동생 모먼트가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준서랑 있었던 에피소드 중, 준서랑 있었던 에피소드 오늘 많이 많이 알려주라. 그리고 그 모습에서 뭐 라디오에서 많이 보여주면 좋겠다. 좋습니다.
1: 리오
3: 에피소드
1: 네.
3: 뭐가 있을까요? 그런 모먼트가 좀 많죠 사실 좀
1: 뭐가 있더라? 약간 이제 리오가 어쨌든 이제 리더 팀의 리더고 네. 동생들을 이렇게 잘 이끌잖아요 근데 네. 이끄는 동안에 뭔가 그런 귀여운 모먼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3: 허당
1: 뭐 허당 모먼트가 있을 수도 있고 네.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잘 이끌다 보면은 가끔 이제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을 이제 리오가 대신해서 하고 있으면 그러면 리오 역시 약간 이런 느낌도 있고 이게 멋있지만 이제 뭐 한편으로는 또 귀여운 모먼트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네 좋습니다 또 이제 003호님이 또 세 분이 모두 MBTI가 T라는데 저는 F인데요
3: 이건 틀렸어요
0: 형 F예요?
3: 완전 F입니다
1: 저는 ENFJ입니다 테레 혹시
3: 전 ENTJ
0: 예, NTJ S랑 반반이라서 거의
1: ENTJ,
0: 네,
1: ESTJ,
0: 똑같아요.
1: INTP,
3: INTP. 네.
0: 오.
1: 근데 저는 사실 일할 때는 좀 T긴 해요.
0: 아 그래요?
1: 일할 때는
3: 맞아.
1: 완전 ESTJ가 되고
3: 네.
1: 좀 약간 친구랑 보고 좀 감성에 젖는다. ENFJ.
0: 형 낭만 찾는 걸 좋아하시나?
1: 맞아요. 네. 근데 낭만 찾을 때랑 일할 때랑 진짜 아예 달라.
3: 근데 나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나는 에이 설마. 그러니까 어쨌든 사람이 성격이니까 이게 정 뭐래지?
1: 아예 정맞는 아니야.
3: 그게 사실 그게 되게 그러기 힘들 거라 생각했는데 형을 보고 아예 가능한 거 싶었어. 진짜 완전 다른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 다른 사람
1: 네.
3: 같아요.
2: 그래서 예, 이게 가능한 거더라고요. 가능하더라고. MBTI 두 개 있을 수 있어요.
1: 맞아요. 예. 진짜 딱 NS 그 TF가 진짜 50이에요.
0: 예, 다 50이어서 또 일은 확실하게 해야 되니까.
1: 일은 확실하게 해야 돼. 번호 열심히 해야 됩니다.

0: 맞습니다.
1: 네. 맞습니다.
2: 좋습니다.
3: 또 계속해서 알파 드라이버 원의 리오 준서투 멤버에게 궁금한 질문이나 하고 싶은 말, 또 텔리즈 1일차인 저를 위한 입덕 가이드가 있다면 남겨주세요. 어디로 보낼까요, 리오 씨?
4: 네,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2: 네.
3: 주은 소개 감사합니다.
2: 아, 주은 소개.
4: 주은 소개.
2: 이게 또 알파 드라이버 유행어를 만들었거든요, 리오.
3: 아, 그래요? 저희 처음 봐요.
2: 이제 기상캐스터로 한번 스페셜 기상캐스터를 했는데 이제 주은 기회? 뭐였지? 주은 네. 기회? 그냥 뭐, 좋은 기회를 네. 이제 주은. 어떤 발음하다 주은 기회로 했는데
4: 그쵸.
2: 이제 뭐든 다 붙여요.
3: 아, 이제는
2: 이제 여기 친한 친구 주은 라디오 이런 느낌으로
3: 이런 느낌.
2: 그쵸. 네.
4: 사실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나름대로 또박또박 말하려고 한 건데
3: 네.
4: 좋은.
2: 네.
4: 근데 이제 그 주은으로 나와가지고
3: 약간 힙합이
4: 네.
3: 있네.
4: 그래.
3: 네.
4: 힙합이, 모르겠어요.
2: 힙합인데?
4: 나름 또박또박 말했다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3: 아, 좋습니다. 주은 소개 감사합니다.
2: 네. 좋았어요.
3: 네. 감사합니다.
2: 네.
3: 그럼 문자 기다리면서 새 앨범 탐구부터 가보겠습니다. 알파 드라이버네 두 번째 미니 앨범 Unbreakable 소년 비스트로 돌아왔습니다. 제목부터 정말 화려합니다.
2: 네.
3: 어떤 앨범인가요, 준서 씨?
2: 저희가 이제 활동기 때는 이제 정석 앨범 소개를 했는데
3: 네.
2: 또 이제 어제 딱 음악 방송 활동이 끝났어요.
3: 네.
2: 그래서 제가 그냥 생각한 대로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3: 좋습니다.
2: 일단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이제 알파 드라이버의 성장,
3: 네.
2: 이제 성장하면서 저희가 성장통을 담아낸 그런 앨범인데 이제 그런 성장하면서의 그런 모습들, 아픔을 겪잖아요.
3: 네.
2: 그러면 이제 그 모습들이 비스트처럼 강렬해 보일 수 있는데 사실 우리 안에는 소년이 있다.
3: 아~
2: 그래서 이제 소년과 비스트의 모습이 이렇게 상반되는 그런 컨셉의 앨범이고 개인적으로 이제 뭔가 알파 드라이버의 좀 강렬한 에너지를 보여주고 에너지를 보여주면서 뭔가 다양한 장르의 노래를 도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앨범을 다 들어보시면 장르도 되게 많고
3: 네.
2: 또 여러 가지의 그런 보컬 스킬들을 느낄 수 있어서 앨범 타이틀곡도 좋지만 이제 전곡을 다 들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3: 네. 전곡을 다 들어보라고 하십니다.
2: 맞습니다. 맞습니다.
3: 아니 언브레이커블이라는 말이 네. 또 갑자기 나온 말이 아니라고요, 리오 씨.
4: 뭐 그런 것 같은데
2: 네.
4: 갑자기 나온 단어가 아니죠. 네, 저희가 사실 이제 팀이 되고
3: 네.
4: 첫날 바로 이제 숙소에 들어갔는데
2: 이게 레전드죠, 이게.
4: 그때 이제 벽에 붙여 있었던 언브레이커블 포스터가 있더라고요.
3: 아.
4: 언브레이커블에 써 있는 포스터.
2: 그냥 진짜 언브레이커블. 적혀있고 코팅되어있고 TV 위에 딱 이렇게 붙어있었어.
3: 아, 진짜요?
2: 그러니까 우리가 파이널 끝나고 새벽에 찍을 거 다 찍고
3: 네.
2: 그러고 아침에 딱 숙소에 다 같이 왔는데
3: 네.
2: 딱 붙어있었어. 언브레이커블 딱 이렇게.
3: 와.
2: 그래서 우리는 와 여기 우리가 사는 덴가 이러는데 그중에 딱 보였던 멘트 언브레이커블.
4: 근데 이게 우리 앨범명이 될 줄은 몰랐죠.
2: 그렇습니다.
4: 몰랐습니다.
2: 그렇습니다.
3: 아, 이걸 붙여주신 건가요?
2: 네, 그냥,
3: 회사에서?
2: 네.
3: 아, 진짜요?
2: 그러니까 언브레이커블이랑 뭐 원도 있었고 한 팀.
3: 아, 한 팀.
2: 또 네. 하나가 뭐였지?
4: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뭐 우리의 그 가치관 회사가 생각하는
2: 맞아.
4: 가치관들을 네. 이제 약간 키워드처럼 이렇게 딱 붙여놨었는데 이제 뭔가 그거 괜찮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쭉 아, 괜찮기도 하고 실제로
2: 아니 뭐 괜찮잖아 왜
4: 아니, 괜찮기도 하고
2: 네,
4: 네.
2: 괜찮은 생각하셨는지
4: 쭉 이제 밀고 가자는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2: 그렇죠.
4: 네, 언브레이크업을 밀고 나가기로 했습니다.
3: 아, 그래서. 좋습니다.
2: 사실 이게 앨범 스포가 될 줄 몰랐죠.
4: 그렇죠.
2: 언브레이커블 그다음 원팀 그다음 하나가 기억이 안 나는데 뭐 다음 앨범명이 될 수도 있고.
3: 좀. 아, 그렇죠. 네. 그때부터 기억나겠네요.
2: 네. 맞아. 그때 그쵸, 보면 기억날 것 네. 같아요. 근데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3: 또 앨범 제목에 반대되는 소년과 비스트가 같이 있잖아요.
2: 네.
3: 두 분 안에도 또 둘 다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소년과 비스트.
2: 서로 한번 정해볼까요?
4: 좋아요. 제 생각에는 준서 형이 한 65 소년,
3: 오호.
4: 35 비스트.
2: 오,
3: 35 비스트.
2: 35 비스트?
4: 네, 왜냐면
2: 어떤 모먼트죠?
4: 이제 준서 형 이 내면은 소년이 맞아요.
2: 준서 형.
4: 네. 준서 형 내면은 진짜 소년이 맞는데
3: 네.
4: 막 좀 순수한 면도 있고 약간 또 쉽게 감동받고 막 여리고
2: 맞아 맞아
4: 은근 눈물 많고 막 이런 게 있는데 맞아, 맞아. 이제 또 비스트 같은 모습이 언제 드러나냐 우리 무대에서 이제 딱 이 피지컬을 볼 때 아 이거는 비스트다
2: 얘 비스트다
4: 비스트다
2: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저는 네. 야 이제 리오 네. 비스트 65 오~ 소년 35입니다 오~ 이제 요것도 뚜렷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제 리오가 가진 눈빛이 있어요 이렇게 딱 날카로운 눈빛이 이제 뭔가 무대할 때 이 그 강렬한 눈빛으로 전하는 메시지가 있다 생각해요 그래서 뭔가 그런 가사를 하나 부를 때도 뭔가 눈으로 얘기하고 이런 모먼트가 사실 이제 소년 비춰지기에는 소년보단 그래 비스트에
4: 잡아먹을 거다
2: 그리고 무대 내려오면 막 막내들이랑 장난치고 있어 야 안신 야 정상현 이러면서 막 장난치고 그런 또 소년 모먼트도 있고
4: 그쵸 그쵸 그쵸 네.
3: 반전 매력이 있네요
2: 맞습니다
3: 네.
2: 맞습니다
4: 감사합니다
3: 아 그러면은 이제는 타이틀곡 소개도 한번 해봐야죠
2: 아, 네, 네.
3: 본다이어는 어떤 곡인가요 리오씨
4: 본다이어는요 이제 좀 강렬한 노래고 이제 편견과 낙인 속에서 이제 멈추지 않고 뭔가 이거를 이제 이겨내는 그런 이제 노래인데 네. 굉장히 셉니다 노래가 딱 들었을 때
2: 맞아, 네.
4: 네, 되게 파워풀하고 이제 좀 퍼포먼스가 돋보이는 그런 노래고 이제 또 시네마틱한 그런 이제 퍼포먼스를 또 이제 잔뜩 넣어놨으니까
2: 네. 네,
4: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3: 좋아요 아 근데 또 막방까지 무려 음방에서 3관왕을 하셨다고요
2: 아우.
3: 아, 축하드립니다
4: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4: 와우 진짜 몰랐어요 솔직히 아무도 예상을 못했는데 우리 네. 솔직히 말해서 뭔가 엘리즈 분들 덕분에 또 3관왕을 할 수 있어서 정말 아직도 꿈 같고 너무 감사합니다
3: 형은 네. 어떠셨어요?
2: 이게 어쨌든 저희 활동을 하면서 아 상 받아야지 이러고 활동하는 게 아니고
3: 그쵸,
2: 어쨌든 네. 아 이번에도 좋은 모습 보여드리자 성장한 모습 보여드리자 이러고 네. 열심히 활동하는데 근데 정말 항상 활동할 때마다 느끼는 거는 이제 엘리즈 분들이 저희한테 정말 감동을 많이 주시고
3: 네.
2: 또 이제 그런 거에 이어서 상까지 받을 수 있게 열심히 해주시고 하니까 오히려 저희가 좀 더 힘을 받았던 활동
3: 아~
2: 네. 상을 받은 게 진짜 믿기지 않아가지고 활동하면서는 되게 진짜 고마운 순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3: 맞아요 네.
4: 맞습니다
3: 예, 또 힘들 때 또 팬분들이 오시면 또 힘이 납니다
2: 아,
3: 어떤 시간에도
4: 그쵸?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2: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3: 아 근데 또 자 알파 드라이버에게 3관왕을 선물한 곡이잖아요 그럼 바로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2: 맞습니다
4: 아, 좋아요
3: 본다이어 가보겠습니다
2: Let's go!

0: 커피 분당.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3: 알파 드라이버의 본 다이어에 이어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4: 예.
3: 노래가 정말 파이팅 파이팅 하네요.
4: 맞습니다. 아, 듣기만 해도 안무가 생각나고.
3: 그러니까요. 네.
4: 듣기만 했는데 안무를 춘 것 같은 느낌.
5: 진짜 안무를 춘 것 같아 방금.
4: 어때요?
3: 진짜 힘들죠.
5: 네. 아, 오늘 힘이 다 빠졌죠.
4: 방금 한숨이 방금 지하 2층까지.
3: 그러니까 어디까지 내려갔지. 네.
5: 진짜 힘듭니다. 근데 이제 엘리즈 분들이 응원하면 또 파이팅해서.
3: 네.
4: 안 들릴까 봐 혹시.
5: 아~ 뭔가 했네요. 네, 엘리즈 분들이 네. 또 항상 응원해 주시니까 네, 파이팅해서 합니다. 네,
4: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3: 아. 서리즈 폼 조타님께서 본 다이어 시리즈 유닛 엔딩 요정 누구 아이디였어요? 준서 맞죠, 키키. 무슨 세계관인지 자기 심장 먹고 파업하는 리우가 너무 어이없어서 웃음 터졌어요.
4: 아, 이게 또 저희가 유닛 엔딩이 잡히 있는 거를 이제 리허설 때 확인을 하고
3: 네.
4: 리우야 뭐하냐? 뭐할까? 이랬는데 뭐하다 그러지? 너가 그냥 갑자기 어깨를 뗐지 그치? 갑자기 제 어깨를 떼가지고 자기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3: 네,
4: 내 어깨를 가져간 거야. 그래서 아 어깨를 가져왔다 오케이 그럼 나는 이제 비스트 컨셉이니까 네. 내가 심장 가져갈게 그렇게만 약속을 하고 올라갔어요. 네. 근데 갑자기 얘가 본 무대 엔딩이 딱 끝났는데 갑자기 그걸 먹는 거예요. 이렇게 떼는데
5: 심장을 먹어버렸어.
4: 갑자기 아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5: 커져버렸어.
4: 커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너무 재밌게 자연스러운 엔딩이 나와가지고
3: 센스가 있네요. 네.
4: 엘리즈 분들께서 너무 좋아해 주셨습니다.
5: 아. 감사합니다.
3: 네. 근데 이제 해주신 분이 지금 서리즈 폼 좋다라고 하시는데 두 분 요즘 폼 좋은 거 인정하십니까?
5: 이거 뭐 요즘 또 이거 분이 쓰신 거 아니죠? 서리즈 폼 이거 형이 되게 자주 하는 말인데 서리즈 폼 좋다.
4: 아니 엘리즈 분이 댓글에 남겨주셨다니까.
5: 그러니까. 네. 혹시 형이 몰래 남긴 게 아닌지.
4: 아 제가 뭘 몰래 네, 이렇게. 네, 네. 아 제가 네. 아 본다이어 서리즈 유닛 네. 엔딩 누구였어 이렇게. 저 그러진 않았습니다. 아. 우리 엘리즈 분께서 직접 보신 폼 좋다라고 하신 거니까. 또 이제 최근에 뭐 예능에서도 둘이 나가가지고 또 그런 걸 좋아하시더라고 이런 뭐 보풀 때 비하인드라든지 뭐 그쵸, 팀의 그쵸, 그런 그쵸. 팀의 더 성장을 위한 그런 얘기들을 너무 좋아해 주셔서 네. 이제 그게 되게 좋다고 해주시고. 또 이제 뭐 그 자체 콘텐츠에서 또 이제 한강에서 또 진지한 얘기들을 또 많이 하고 이러면서 그런 모먼트를 되게 좋아해 주신 것 같아서
5: 맞아,
4: 폼 좋은 거 인정합니다.
3: 아 인정
4: 네.
3: 받았습니다.
5: 근데 방송 때 그 서바이벌 때부터 좋아하셨던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4: 아우, 네. 감사합니다.
5: 네. 감사합니다.
3: 다음은 리오냥 딸기 좋아해 님께서
6: 딸기는
3: 아이디언 1위 축하해요.
4: 예.
3: 예. 그리고 나 수록곡 톡투미 진짜 너무 좋아해. 특히 리오 파트가 너무 좋아. 한 수절만 불러줘요.
5: 좋아요. 한번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좋아요. 좋아요.
5: Let's go.
6: Oh baby talk to me tonight everything's about 투명이 비친 맘.
3: 달콤해요.
4: 허스키한데요.
5: 아, 감사합니다.
3: 아니
4: 좋습니다, 좋습니다.
3: 또 오늘 자정에 톡투미 뮤직 공개 예고가
4: 네,
3: 떴잖아요.
4: 네, 뮤비. 네, 네.
3: 10월 27일에 뮤비가 공개되고 후속곡 활동도 같이 하시는 거죠?
4: 그렇게
5: 그래요?
4: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잠시만 우리 어디까지 얘기하는 게 됐더라. 이제 그러니까 27일에 뮤비가 나올 거예요.
3: 네.
4: 나올 건데요.
5: 기대 많이 해주면.
4: 네, 뭐 활동 뭐 반응 좋으면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네.
5: 아. 엘리즈 분들이 뮤직비디오 많이 봐주시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4: 아, 이게 왜냐하면 누가 후속곡 활동한다고 얘기를 꺼냈다가 이제 톡투미 나온다고 하니까 예측을 하신 건데.
3: 아.
4: 맞아요. 이게 오피셜은 아닌데 아무튼
5: 맞습니다.
4: 엘리즈가 네. 많이 봐주면 우리 할게요.
3: 좋아요. 그럼
4: 엘리즈가 많이 봐주면 할게요.
3: 뮤비를 많이 봐주시는 걸로.
4: 네, 네. 기대해 주세요.
3: 좋습니다. 자 오늘의 헤드라이너 알파 드라이버 원과 함께하고 있고요. 그럼 저희는 방금 이야기 나눈 곡이죠. 알파 드라이버 원의 톡투미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에?
1: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0: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1: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0: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강원 양돈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복정역 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 거점.
3: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2: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3: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2: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4: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5: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4: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제로베이스원의 친한 친구 3부 알파 드라이버의 다이아몬드 아워로 시작했고요. 이 밤의 헤드라이너 알파 드라이버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니나 리리님께서 다이아몬드 아워 너무 좋아서 진심으로 눈물 흘림.
1: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 땡큐.
1: 네.
0: 또 앞에서 준서 씨가 이번 앨범에 좋은 곡들이 정말 많이 들어있다고 하셨는데 이런 질문이 또 왔습니다. 오. 네. 사고한님께서 텔디 쾌속 입덕 진행을 위해서 아이디어 노래 추천 가야 됩니다. 이번 앨범에 진짜 명곡 짱 많잖아요. 그 중에 준서는 리오를, 리오는 준서를 영업할 곡 하나씩 골라보면 어떨까요? 텔디님아, 리오를 좋아하려면 이 곡을 들어라. 준서를 좋아하려면 이 노래 이 파트를 꼭 들어라. 서로 한 곡씩 추천해 주시죠.
1: 좋아요. 좋습니다.
0: 서로를 강점.
1: 사실 이제 리오를 이제 노래로 입덕한다. 네. 그러면 이제 모든 곡이긴 해요, 솔직히.
0: 아, 그래요.
2: 아, 예, 감사합니다.
1: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만 딱 꼽는다. 그러면 아, 그러면 저는 톡투미 고르겠습니다.
0: 톡투미.
1: 톡투미의 그 끈적하고 그 레이백 박자 타고 그런 허스키한 그 리오의 매력을 톡투미에서 제일 보여준 것 같고. 이제 원모어 타임에서는 3단 고음.
0: 오, 3단 고음.
2: 잘 캐치하셨네요.
1: 아, 전 다 알죠.
2: 아, 네. 감사합니다.
1: 아무튼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매력을 다 보여주고 있어요. 아. 그래서 이제 모든 곡이 사실 다 킬링 파트여서 뭐 다 뭐든 좋습니다, 리온.
0: 좋습니다. 네. 저도 다 들어보고 한번 입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아요, 좋아요, 좋습니다.
0: 리오 씨는
2: 네. 저는 준성 사실 이제 모든 노래에서 잘 이제 보여주고 있지만
1: 아, 그건 아닙니다.
0: 겸손하셔라.
2: 아니요.
1: 당황시키기.
2: 네, 근데 뭐 한 꼭 한 노래를 골라야 된다면 제 생각에는 저는 그 뭐지? 웰컴 홈에서 형의 또 진실된 그런 가사들.
1: 아~
2: 진정성 있는 가사와 오호. 또 전달력 또 딜리버리 같은 말이지만
1: 번역하고 좋죠 뭐.
2: 그쵸. 네. 네, 아무튼 뭐 그런 느낌으로 잘 좀 살려주신 것 같아서 저는 네 뭐 무슨 노래지? 웰컴홈.
0: 아, 오케이.
1: 네, 웰컴홈이 이제 저희가 모든 각자 파트를 작사에 참여한 곡인데.
0: 아, 진짜요?
1: 이제 그게 이제 벌스 파트인데 네. 뭔가 이제 그런 내 서사와 이제 지금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지금 정말 꿈 같은 순간이다 이런 걸 잘 표현했는데 팬 콘서트에서 이제 선공개를 했었는데 네. 되게 좋아해 주셔가지고
0: 아.
1: 근데 진짜 뭔가 내 이야기를 녹인 그런 곡을 현장에서 부른다는 것 자체가 되게 매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은 작사는 계속 도전해보고 싶어요.
0: 좋아요. 네. 네.

0: Yes.
1: 네. 좋습니다. 네, 자, 이어서 입덕 유발 초대석답게 지금부터는 두 사람의 매력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일차 병아리 텔리즈인 저에게 선배 엘리즈분들이 두 사람의 매력 포인트와 입덕 가이드를 보내주셨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겨울님께서 둘의 매력은 아무래도 붙여놓으면 냉미남과 온미남이 한 군데에 존재한다는 거, 개와 고양이가 한 자리에 있다는 거, 상견례 프리패스 상과 상견례 돌아가 상이 한 그룹 돌아가 한 그룹 멤버라는 돌아가상. 거죠.
0: 돌아가 상 말이 너무 심하신데요. 상견례 돌아가 상.
1: 돌아가 상이 누구예요, 근데?
0: 상견례
1: 돌아가자.
0: 돌아가.
1: 확실히 각자 정말 다른 스타일이라는 게 매일매일 새롭고 짜릿합니다. 이것만큼 재미있는 덕질이 어딨나요? 서리즈 형님들도 서로를 바라보면서 와, 우리 이렇게 다르게 생겼다고 느낄 것 같은데 얼굴뿐만 아니라 성격이나 식성 등등 서로 이런 게 정말 많이 다르다라고 느낄 때가 있나요? 알려주세요.
0: 야, 이게 또 뭐 개와 고양이 한 자리에 있는 이런 느낌. 뭐 이제 약간 이런 조합을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정반대의 이 멤버들이 붙어있는데 되게 재밌다 이런 거.
1: 아.
0: 리오랑 그 뭐 생김새도 당연히 다르고
1: 네.
0: 노래 취향도 다르고 음식 취향도 다르고 사실 맞는 걸 찾는 게 더 어렵긴 해요.
2: 취향으로 따지면
0: 맞으면 맞는 게 없어요.
1: 아.
0: 근데 신기하게 또 같은 팀에 있을 때 되게 시너지가 좋은데 약간 저도 이게 궁금해서 좀 논문을 써봐야겠어요.
1: 왜 이렇게
0: 그런 거지?
2: 그러니까 저도 비슷한 생각인 게 뭔가 이상하게도 말은 통해.
0: 아 근데 맞아.
2: 그러니까 뭔가 약간 취향이나 뭐 사실 어떤 그냥 그 무드 자체는 좀 많이 좀 진짜 다른데 뭔가 이상하게 희한하게 둘이 있을 때 그래도 몇 시간 동안 얘기할 수 있어요.
1: 아, 이거 진짜 논문 써봐야겠네요. 네. 뭔가 리오와 준서에 대하여 막 이렇게 해가지고
0: 이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조합에서 왜 이렇게 되지 이러면서
1: 아 진짜 강아지와 고양이 같다 지금 이렇게 보니까 느꼈어요 방금. 와 그럼 반대로 또 드물지만 서로 잘 맞는 모먼트가 있다면 뭘까요?
0: 잘 맞는 모먼트. 약간 뭐 이제 약간 나는 그런 거 있었어. 그 뭐 이제 다 같이 한번 이렇게 찍고 가면 좋은 그런 타이밍 있잖아.
1: 네.
0: 뭐 예를 들어 뭐 라디오가 됐으면 라디오 전에 대본 한번 체크하고.
1: 아~
0: 근데 그런 체크할 때 이제 타이밍이 리오랑 좀 잘 맞아서.
1: 오.
0: 제가 얘기하려고 할 때 리오가 얘기하는 것 같고 뭐 이런 것도 맞고.
2: 뭐 서로.
1: 서로의 프로다움이 비슷한 거죠. 예. 네.
0: 프로페셔널.
1: 예, 네, 프로페셔널한 모습. 멋있습니다.
2: 맞아요, 맞아요. 인정.
1: 이걸 좋습니다. 리오 씨가 읽어주셔야겠는데요.
2: 네네네.
0: 리오야, 이리 오너라.
2: 리오야, 이리 오너라. 저희 리오의 입덕 포인트는 바로 음색입니다. 진짜 저희 어머니도 리오 음색 듣고 노래 잘한다고 하실 만큼 리오 음색 너무 좋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어머니. 얼굴도 잘생긴데 음색까지 좋다. 이건 유재남이죠. 텔리즈 우리 리오 노래 듣고 많이 복복해주세요.
1: 아, 좋아요.
0: 네.
2: 감동이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1: 아니 그럼 오늘 저를 예비 장모님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상견례 프리패스 상으로 역전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어떻게
2: 저리가에서 프리패스로.
1: 네, 필살기 한 소절 가능할까요?
2: 아 추천곡 받겠습니다.
1: 추천곡이요?
0: 네. 리오 일단 뭐 팝송 잘하니까.
1: 아 팝송 좋아요.
2: 아무거나 해야 됩니다.
0: 아무거나? 네. 진짜 아무거나?
1: 네 아무거나. 네.
0: 내가 골라주면 부를 수 있어요.
1: 네.
2: 도전해볼게요.
0: 아니야 또 불렀던 거 할게요. 리오 음색에 제가 입덕한 곡이 있습니다.
1: 뭔가요?
2: 뭐죠?
0: 이제 Daisies.
1: 아
2: 맞아 맞아.
0: 리무진 거기서 이제
2: 네,
0: 또
2: 네.
0: 거기서
2: 리무진 타서 리무진 탈 때 잠깐 불렀는데
0: 리무진 탈 때 그거 했는데
2: 한 소절 그러면
0: 한 소절 할까요? 불러주실 오케이, 수 있나요? 오케이.
2: 가보겠습니다. The way you got me all in my head.
1: 왜? Think

0: 아니 제가 좀 해외 온 느낌입니다.
1: 아, 네. 감사합니다. 목이 목소리... 살짝 덜 풀리긴 했는데.
0: 아 이게 덜 풀린 거예요?
1: 잘해. 아, 네, 감사합니다.
0: 너무 좋았고요.
2: 이 시간에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게 대단한
0: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아니 준서 씨 실수 없죠?
2: 저요.
0: 그쵸? 네. 가볼까요?
2: 저 리오랑 취향이 또 다릅니다. 네, 저는 이제 발라드로 갈 거예요.
0: 어, 좋아요, 좋아요.
2: 저는 아 자 불러보겠습니다. 네. 아 갑자기 부르려니까 떨리는데.

0: 와. 야.
1: 아니, 예. 간질간들하다. 형, 근데 이 노래를 장모님께.
2: 그러네.
1: 나빠요, 향 그대라는 사람.
2: 장모님, 죄송합니다. 장모님, 죄송합니다.
1: 아이고.
2: 근데 노래 제목은 사랑합니다. 아, 그쵸, 그쵸, 그쵸. 가사, 벌써 가사가 나빠요부터 시작해가지고. 장모님, 죄송합니다.
3: 첫마디부터 나빠요.
1: 장모님, 참 그대라는 사람. 나빠요.
2: 아, 내가 지금 상견례 저리가상이 되겠는데? 아, 큰일 났네.
3: 아주 역전 성공한 것 같습니다.
1: 서로 바뀐 것 같아요. 아, 둥더 김영웅님께서 텔디 신입 엘리즈 잘 들어요. 우리 준서가 걸그룹 춤을 너무너무 귀엽게 잘 춰요. 이 정도면 아마 전생이 여자 아이돌이지 않았을까 합니다. 팬콘테 했던 루드 챌린지가 진짜 레전드였는데 여기서도 한번 보여주면 안 될까요? 해주면 텔디도 바로 입덕해주시겠죠? 오! 진짜 지금 만회할 기회입니다. 참 나빠요 참 그대란 사람을 지금 루드로 만회할 수 있어요.
2: 근데 이것도 제목이 루드네요.
1: 네, 그러네요.
2: 노래하지만. 네. 네. 자,
3: 아니, 형이 그때
2: 노래 준비됐나요?
4: 아, 잠, 어디 쪽이었지? 여기였나?
3: 이거 그때 이제 우리 그 팬 콘서트 때.
4: 맞아.
3: 저희가 이제 약간 안 어울리는 챌린지로 했었는데 너무 잘 쳐버린 거예요.
4: 맞아.
3: 그러니까 이게 그 날마다 안 어울린 챌린지를 해가지고 매일 이렇게 다른 걸 했었는데 네. 다 이제 그 이제 걸그룹 선배님 챌린지 다 주제한테 줬는데 다 너무 잘 소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재능을 이제 발견한.
2: 아, 그러니까 저 약간 형 이거 안 어울릴 것 같은데요? 가 너무 자존심 상해가지고
1: 너무 열심히 했고
2: 나 어울릴 때까지 연습할 거야.
1: 아~
2: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1: 오케이.
2: 그래서 잘 해봤는데 오랜만에 한번 해볼게요.
1: 지금 해봅시다.
4: 가보겠습니다.
1: 그럼
4: 노래 나오나요?
1: 노래 주세요. Don't call me darling, I'm too. 대박이다.
2: 아, 오랜만이니까 또 되게 귀가 빨개지네요.
3: 오랜만에
2: 어.
3: 보니까 그 옛날 생각나네요. 팬콘 했을 때 생각이.
2: 아, 저도 근데 약간 생각나긴 해요. 되게 약간 팬콘 추억이 담긴 노래여가지고
3: 그때 그 공기와 그 습도와 그 모든 것들이 생각나네요.
1: 아니, 전 지금 약간 쇼킹했어요.
3: 왜요?
1: 아니, 저는 준서 형의 이렇게 소녀스러운 모습을 처음 봐요. 네.
3: 그럴 수 있겠네요.
2: 그럴 수 있죠.
1: 머리 이렇게 휘날리는 것까지 너무 소녀스러워서 바로 앞에서 보는 건
2: 맞아,
1: 1m 앞에서 보죠.
2: 머리가 이게 디테일이더라고요.
1: 그러니까.
2: 이렇게 착 이렇게 착 이렇게 보는 게 이렇게 하는 게.
3: 전 그래서 일부러 여기 안 보고 그냥 화면으로 봤습니다.
1: 아,
3: 좋아요. 네. 아, 잘 봤습니다. 그래도. 예.
1: 네. 네, 너무 멋있었고요. 자, 저를 점점 빠져들게 만드는 오늘의 주인공 알파 드라이버원의 리오 준서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잠깐 광고 듣고 이어갈게요.
5: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빽.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빽.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각근자 지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심의 필요.
6: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7: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6: 환인제약.
1: 제로베이스원의 친한 친구 광고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엘리즈 선배님들이 보내준 입덕 가이드 만나볼게요. 푸트님께서 이 리온님은 정말 훌륭한 리더십니다. 저는 당신의 지혜롭고 매력적인 성품으로부터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어디서든 능숙하게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당신의 모습은 언제나 감탄을 자아냅니다. 당신처럼 뛰어난 정서 지능을 기를 수 있는 비결을 엘리즈에게도 좀 알려주시겠어요? 하트하트.
2: 또 뛰어난 리더십을 또 매력으로 뽑아주셨습니다.
3: 감사합니다.
2: 네.
3: 뭐 엘리즈에게도 알려주.

0: 표현한 정서 지능이요? 어 저는요.
1: 네. 아 왜 당황하시죠? 왜?
0: 아 저는 뭐 별건 없는데 그냥 재밌는 걸 좋아해서 항상 재밌게 하려고 저는 노력을 합니다. 언제나 재밌게 네 또 우리 친구들과 항상 웃으면서 하려고 노력하죠.
1: 어쨌든 약간 동생들을 또 잘 이렇게 도와주고
2: 그러니까요.
1: 어쨌든 약간 리더로서 막 근엄한다 이런 느낌보다도 오히려 먼저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느낌의 리더 느낌이어서 아. 또 심지어 원래 리오는 그런 다 먼저 다가가고 이런 거를 싫어하는 걸로 알고 있어.
0: 원래 아, 그렇죠? 잘 못하죠.
1: 잘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이제 멤버들 한정으로는 절대 그런 벽이 없어서 뭔가 이제 어쨌든 그런 개인적인 노력도 많이 들어가는 거고.
2: 네. 네.
1: 정말 동생들이 잘 이끌어줍니다.
0: 아 감사합니다.
2: 네. 좋은 참된 리더네요.
0: 맞습니다.
2: 아,
0: 네.
2: 아, 이 와중에 추가 질문이 왔습니다. 알듯 말듯 디귿 원숭이님께서 요즘 릴이 말을 제일 안 듣는 멤버는? 아. 자 여기서
1: 공개 하나요.
2: 공개를
0: 후보들이 많습니다.
2: 아 후보까지. 자 쟁쟁한.
0: 저희 데뷔 초 때는 분명 아 애들 다 너무 너무 좋고요 이랬는데 네, 후보들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오. 그렇지만 이제 다 사랑하는 우리 멤버들이기 때문에
1: 네.
0: 네. 뭐 야, 이걸 어떻게 살려야 되지?
1: 자, 아니 뭐 재밌잖아요.
0: 네. 네. 네. 네.
2: 골라 주세요.
1: 귀엽다. 어.
0: 자, 고를게요.
1: 네.
0: 요즘에는 아, 후보들이
1: 자, 후보들. 후보들 중에
0: 저는
2: 가장 긴 사람.
1: 자, BGM 나왔습니다.
0: 저는
1: 리오의 선택은
0: 상원이로 가겠습니다.
2: 와!
1: 자, 와, 탑 자 후보 중에
0: 네, 탑 1으로 발탁됐고요. 네, 이유는요. 최근에 저희가 이제 어디 뭐 방송에서 이제 상원이가 아, 난 리오 형이 무서웠던 적이 없다.
1: 아~
0: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1: 아, 그렇죠, 그렇죠.
0: 그걸 듣고, 그러니까 뭐
1: 아이돌 기분이... 휴먼 극장.
0: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뭐 친구로서 전혀 친구로서는 좋은 얘기지만
1: 동생이
0: 또 이제 다른 동생들도 있는데, 그 상훈이가 그 멘트를 함으로써
1: 네.
0: 사실 제 아우라가 살짝 좀
1: 아~
2: 아우라.
1: 형으로서 이거 쉽지 그렇죠. 않습니다.
0: 형으로서의 아우라가 좀 네. 많이 좀 타격이 많이 입었고요.
1: 그렇죠. 왜냐면 아. 우리 사실 같이 이렇게 된 거니까. 그렇죠.
0: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1: 무서운 형이 없다.
0: 아.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된 거여서 네. 네, 일단 제 리스트에 네, 1순위로
2: 1순위.
1: 일단. 근데 웃겼던 게 이게 촬영하면서도 자기가 진짜 본심 100%로 내가 이걸 어떻게 반응해야 돼? 그게 그대로 나왔어요. 그게 너무 리얼리티하고 웃겼어요.
0: 너무 아, 당당해서 네. 네. 아무튼
1: 네, 좀 귀여웠어요. 근데 그게. 네. 아. 그렇게 약간 당돌한 동생의 모습도 어쨌든 약간 그런 귀여운 모먼트라고 생각해서
0: 그쵸. 맞아 맞아.
1: 그게 되게 그 촬영이 되게 잘 살 수 있었어요.
0: 맞아요. 네. 잘했어요.
1: 맞습니다. 네,
0: 잘했습니다.
2: 그래 또 너무 좋은 형이라는 거니까요.
0: 아, 그렇죠. 아, 그러네요. 또 불편은 그렇게 이해를 못 했겠죠?
1: 아, 뭐 잘 생겨 주니까 또 그렇게 하는 거니까 또.
0: 예, 네, 감사합니다.
1: 좋습니다.
2: 아, 그럼 또 궁금해지는데요. 그럼 가장 나의 오른팔 같은 멤버는?
0: 오른팔 같은 멤버는 지금 제 왼팔에 있는
2: 와! 아 왼팔로
1: 왼팔
2: 좋습니다.
0: 제일 좋습니다. 뭔가 좀 든든하기도 하고 이제 또 말도 잘 통하고 네, 뭐 고민 있으면 좀 형한테 물어보고
1: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0: 네.
2: 너무 보기 좋은 것 같아요.
1: 네, 훈훈합니다. 네.
2: 좋습니다.
1: 좋습니다. 좋습니다.
2: 아니 이거는 준서 형이 읽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1: 자 뽀삐님께서 자 제가 생각하는 준서 입덕 포인트는 솔직함입니다. 자 서운한 일이 생기면 바로 눈빛이 바뀌고 칭찬받으면 울컥하고 멤버들 이야기에 공감하면서 애기처럼 울고 우는 게 많네요. 야, 재밌는 일이 있으면 몸이 쓰러지게 웃고 자기 감정에 너무 솔직한 사람이어서 보면 볼수록 귀엽고 사랑스러워요. 우리 엘리즈에게도 표현도 잘해줘서 준서와 함께하는 시간은 항상 사랑받고 있다는 걸 느끼고 행복합니다. 준서야 항상 고맙고 사랑해.
0: 되게 정확하게 보셨다.
1: 아, 감사합니다. 그러네요. 약간 제가 따지면 솔직한 사람이었네요. 네. 느끼는 감정 그대로 표현하고 뭔가 어쨌든 그런 거짓말을 잘 못하는 것 같기도 해요. 거짓말하면 티가 나고
2: 그러면은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볼까요? 우리 팀에서 이건 나를 따라올 사람이 없다.
1: 우리 팀에서 나를 따라올 수 없는 거.
2: 네, 형이 가지. 자신 있는 거 한 가지.
1: 아무래도 나이죠.
0: 형.
1: 아, 미안해. 아, 자, 죄송합니다. 이렇게 싸하게 만들 이렇게 나빠요. 이렇게 싸하게 만들 생각 없었는데 죄송합니다. 아, 장난이고. 아, 왜냐면 또 1년 먹으면 나도 1년 먹으니까. 아.
0: 근데 네. 따라잡을 수 없는 거 하나 있어요.
2: 네. 뭔가요?
0: 한 개 센스.
1: 아,
0: 센스가 이렇게 또
1: 감사합니다.
2: 형 왜 얼굴 빨개졌어요?
1: 내가 해놓고 내가 당황했어. 아, 좀 웃기려고 했다가 아,
2: 웃겼어요,
1: 좀
2: 웃겼어요.
1: 많이 무리했네요.
0: 아니, 웃겼어요.
1: 네. 아 근데 약간 솔직하게 하나 있어요. 뭐 나이 얘기하긴 했지만 전 체력이 좋습니다.
2: 아,
1: 저,
2: 아
1: 이거 진짜 이거는 인정해야 돼. 한번 얘기해 주죠.
0: 아 이거는 네. 이제 형님 진짜 체력이 좋은 게 이제 아까 뭐 나이 제일 많다고 했지만 뭐 맞긴 한데 뭔가 맞긴 하지만
1: 아 맞죠.
0: 네, 이거 짚고 넘어가야 돼.
2: 두 번 죽여.
1: 사실이어서 부정할 네. 수 없습니다. 네. 네.
0: 맞긴 아, 하지만 더워라. 체력이 진짜 너무너무 좋아요. 제일 안 힘들하고 제일 안 지치고 안무 연습할 때도 그냥 바로 하자 계속 애들이 이제 막 힘들고 쉬고 있을 때 바로 하자고 하고 이제 우리 그 형이 유독 좀 뭔가 안 자도 그냥 뭔가 이게 에너지 충전이 좀 빨리 되는
2: 아, 와 신기하다
0: 그런 게 좀 있어서
1: 맞아, 에, 맞아
0: 이건 진짜 완전 인정
1: 이게 진짜 주기적으로 영양제를 잘 먹으면
2: 진짜?
1: 없던 체력이 생겨요 진짜
0: 자기 관리가 진짜 영양제 먹고 또 운동을 또 많이 해왔으니까
1: 운동도 꾸준히 하고 맞아 맞아 그리고 약간 정신력인 것 같아요 뭔가 나는 스케줄 하면서 누가 나 자는 모습을 보는 게 싫어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자도 좀 우리끼리는 차에서 자고 뭔지 알지? 약간 이런 게 쌓이다 보니까 뭔가 정신력을 버텨주고
0: 아, 형, 우리 둘이 약간 멋있다. 밖에서 못 자는 스타일이야
1: 맞아 밖에서 잘 못 자
2: 아 진짜 네. 멋있다
0: 뭔가 약간
1: 잘 자요
2: 저는 그냥 맨바닥에서 자요
1: 아 여기서 잘 수 있어요?
2: 네 진짜로
1: 진짜?
2: 전 여기서 잘 수 있어요
1: 아, 신기하긴 하다 그렇습니다 체력 아니,
2: 영양제요?
1: 네
2: 진짜 도움이 돼요?
1: 그러니까 이게 한 번 먹는다고 도움 되는 게 아니라
2: 네.
1: 이제 몸의 신진대사를 이제 비타민이 이렇게 에너지원으로 자꾸 도와준단 말이에요.
2: 아.
1: 보충제 같은 느낌. 그러니까 탄단지를 꾸준히 잘 먹어줘야 하지만
2: 네.
1: 그 탄단지가 몸에 잘 어우러지게 할 수 있는 건 비타민인데
2: 아.
1: 이제 그런 것들을 도와주다 보니까 더 신진대사도 빠르고
2: 네.
1: 뭐 에너지를 비축하는 것도 좋고
2: 아.
1: 그런 것들을 계속 도와줄 수 있게 해주는 비타민을 꾸준히 먹어주니까
2: 아.
1: 몸의 피로도가 덜한 거지.
2: 좋습니다. 아, 저도 잘 배워갑니다.
1: 비타민 네. B를 먹었어요. 비타민 B.
2: B요?
1: 네.
2: 아 오늘 꿀팁 얻어갑니다.
1: 비타민 B, C, D라고 하지만 일단 저는 B, C는 무조건 챙기고.
2: 아 저는 네. 오늘부터 체력이 좋아지겠습니다. 그럼.
1: 좋습니다.
2: 네.
1: 좋습니다.
2: 아유. 관념적 미녀님께서 서리즈 둘 다 음색 천재라서 둘이 노래 시켜야 돼요.
1: 아우,
2: 그러면 텔디 바로 입덕합니다.
1: 와우.
2: 서리즈 둘이 연달아 나오는 도입부를 제일 좋아하는데 바꿔서 부르는 것도 듣고 싶어요.
0: 오, 이거
1: 처음인데 진짜 처음 해봐.
0: 나도 이거 불러본 적이 없어.
2: 그러면 본다이어 파트 바꿔 부르게 해주세요.
0: 아, 주운데?
1: 자, 주운데요. 정말 주운 컨텐츠였습니다. 저는 이거 리오 느낌을 알아요. 뭐 오. 그렇게 100% 표현은 못하지만. 일단 약간 이 벌스는 랩처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발음을 너무 또박또박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born to be high above 잖아.
2: 네.
1: born to be high above 약간 이런,
2: 오, 느낌. 예, 예.
1: 이런 느낌이고 제 파트 혹시 어떻게
0: 형은 약간 이거는 저희가 이어서 부를 때 보여드리겠습니다.
1: 네. 오, 좋아요 좋아요
2: 가볼까요?
0: 네.
1: 아,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5,
0: 6, 7, 8
1: I'm a on it all born to be high above 낮게 보여 what? 달라오르는 flame
0: 날카롭게 세운 패션 몰아치듯 하라 통제할 수 없는 motion and it makes me stronger
2: 오. 오.
0: 아니, 의도치 않게 내 색대로 부르긴 했죠
1: 내 파트 뺏으면 어떡해
0: 아니
1: 내 파트 뺏으면 어떡해
0: 아닙니다
1: 아니 방금... 이러면 내가 뺏기잖아요
0: 아 이게 저희 숨이 그 호흡이 딸리네요 이거
1: 아.
0: 어려운 파트
1: 아무튼 그 호흡 살려서 부르는 건 너무 완벽해가지고
2: 오,
1: 리듬도 사실 더 잘 타고
2: 정말 좋아해 주실 것 같아요 팬분들
1: 네. 감사합니다 네. 또 파트 바꿔 부르기 이런 거 또 함부로 할 수 없는 거라서
2: 그러니까요
1: 근데 여기 또 라디오에서 해보고 좋네요
0: 아, 친한 친구 진짜 해보고 싶었는데
1: 네
0: 좋습니다
1: 좋습니다
2: 그러면
1: 네네
2: 우와 별사탕님께서 저는 리오랑 준서가 생각보다 어른스러운 게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텔디 오늘도 뽀뽀뽀 좋아좋아

0: 어린이들이랑 촬영한 거 나왔는데 네. 어린이들도 잘 챙겨주는 모습에 또 심쿵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서리제 실제 어린이 시절이 궁금합니다. 오. 지금 열심히 먹는 아폴땡 같은 간식을 제일 좋아했나요? 하루 종일 먹네요, 리오 씨.
1: 네, 여기 지금 여기 그 이게 이렇게 거의 장작처럼 이렇게 네, 너무 많이 먹었어요. 아,
2: 저는 어릴 때는 안 먹었고 뭔가 글쎄요 간식을 원래 좀 좋아하긴 했어요. 근데 오늘따라 좀 뭐랄까요 좀 간식이 좀 땡기는 달달한 게 먹고 싶은 먹으면 안 될 거를 먹고 싶은 그런 밤입니다.
1: 오늘 밥보다 그래 디저트 좋아하는 파라서.
0: 아 진짜?
2: 와 충격?
0: 아 저는 무슨 쇼킹? 나트륨 파라서
1: 네. 아 나트륨 파?
0: 짭짤하게 먹어야 됩니다. 아
1: 진짜? 네. 우리 그럼 셋 다 다르다. 약간 아, 네. 여기는 당류 파고 네. 여긴 나트륨 파고 네. 단백질 파고.
0: 아, 저 단백질 짭짤한 걸로.
1: 아 단백질 네, 짭짤한 거.
2: 네.
1: 아,
2: 뭐 좋아, 치킨 좋아. 이런 거.
1: 네. 좋아요, 네, 좋아요.
0: 아니 저 아폴땡은 오늘 친친해서 또 준비해 주셨는데.
2: 아유, 맞아요. 감사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친친.
0: 리오 씨가 좋아해 주시니까 네. 너무 좋네요.
2: 아유, 감사합니다.
1: 여기 한 팩에 이제 한 600개 정도 들어 있는데.
0: 진짜요?
1: 네.
0: 그렇게 많이 먹나요?
2: 제가 400개 정도 먹었어요.
1: 절반 먹었어요. 네.
0: 아니 저 이렇게 두 분의 매력을 확인해봤더니 벌써 두 분을 보내드릴 시간이 왔다고 합니다.
2: 네?
0: 너무 시간이 너무 빨리 갔죠.
2: 이건 좀 이건 쇼킹이다.
1: 그러네 11시 반이네.
0: 네. 뭐? 아니 이제 새 멤버를 또 제가 뽑아봐야 하는데 과연 누굴까요? 노래 하나 듣고 와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드래곤의 One More Time.

0: 가구 인테리어 차 공예 박람회. 동아들람이 주최하는 가구 인테리어 차 공예 박람회가 9월 10일부터 13일까지 학여울역 앞 세택에서 개최됩니다. 가정용 가구, 주방용 가구, 홈인테리어, 차 공예품 등 가구와 인테리어, 차 공예에 관한 다양한 제품이 전시되는 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동아전람.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1: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4: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6: 제로베이스원의 친한 친구 4부 시작했고요. 알파 드라이버원의 리오 준서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쉽지만 끝인사를 나눠야 할 시간이에요.
7: 아, 말도 안 됩니다. 아.
6: 오늘 또 어떠셨나요?
7: Super sad. Super sad.
6: Super sad.
7: Oh, super sad. Oh. Oh my god.
6: 아니, 김세영님께서 오늘 라디오 진짜 친구들끼리 얘기하는 것처럼 좋다고.
7: 감사합니다.
6: 저희도 생각보다 케미가 되나 봐요.
7: 나쁘지 않은데요?
6: 오늘 재밌었어요.
7: 너무 재밌었습니다, 진짜로. 아니, 진짜 시간이 너무 빨랐고 그냥 대본이 있긴 하지만 또 대본 외적으로도 또 그냥 진짜 편하게 얘기하고 간 것 같아서 너무 좋고 앞으로도 우리 친한 친구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 아유, 감사합니다. 예.
7: 맞아요.
6: 아니, 3784님께서 리오야 아플땡 남은 거 가져가. 아, 가져가셔도 돼요?
7: 네, 가져가세요.
6: 진짜로.
8: 저 이거 끝나기 전 다 먹은 게 미션인데 너무 많아요.
6: 너무 많아요.
8: 네.
6: 한 끼 식사합니다 지금. 오케이.
7: 좋습니다. 좋습니다.
6: 마지막으로 드디어 이 시간이 왔습니다.
7: 와우.
6: 바로 오늘의 최결정 타임.
7: 예.
6: 자, 오늘 입덕 1일차 틀리

0: 저의 최애 멤버로 선정되면 오늘 보라 그분의 원샷으로 코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좋아요.
0: 마이크는 다 켜두겠지만 끝인사도 저의 최애가 해주시면 됩니다. 엄청난 특권인 거죠.
1: 말도 안 되네요.
0: 그러니까 마지막 기회 드리겠습니다. 내가 테일디의 최애가 되어야 하는 이유 딱 한마디로 리우 씨부터.
2: 네네네. 일단 제가 최애가 된 대한 이유는요. 제가 여기서 안 되면 약간 좀 더 어색해질 것 같아서.
0: 아니 와, 이렇게 간다고?
1: 아니 그렇게 말하면은. 네.
2: 안 그래도 좀 약간 어색하다 생각했는데 여기서 오케이. 제가 안 뽑힌다? 더 멀어집니다.
0: 오케이. 네. 설득력이 있네요.
1: 네. 오케이 그런 식으로 나온다. 네. 알겠어.
0: 형은요?
3: 자 만약에 저를 최애 멤버로 뽑지 않는다면,
0: 네.
3: 저는 이제 테레바 선을 긋고. 테레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0: 아 진짜 네, 형 지금 끝나요.
3: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파이팅입니다.
2: 좋은데?
3: 이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0: 와 이거를
3: 둘 중에 고르기 정말 좋은데? 힘들어요 지금.
2: 내가 테레님이었으면 난 나 골랐다 이거.
3: 이렇게요.
0: 둘 다 센데요.
3: 네
0: 좋습니다. 저 결정했어요.
3: 오.
0: 저는요. 이분은 말이죠. 이분은 오늘 뭔가 의식의 흐름대로 흘러갔어요. 물처럼. 바로 리오 씨입니다.
3: 고생하셨습니다. 선배님.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라디오 너무 재밌었고요. 저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아니,
3: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0: 네. 그게 아니고요.
3: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0: 지금 원샷이에요.
3: 리오 원샷.
2: 네.
0: 네.
2: 자.
0: 소감
2: 여러분 일단 제가 또 최애로 뽑혀서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진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한 걸음 더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너무 신나고요.
1: 아니, 봐봐 지금 벌써 어색하잖아.
2: 에 친해지면 되죠 이제.
0: 그럼요 이제부터 네, 시작이다.
2: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네, 네. 아무튼 그렇고요.
1: 테레 오케이.
2: 네.
1: 테레 선배님 고생하셨습니다.
0: 큰일 났네 이제 앞으로 한 1년치 놀림거리가 생긴 겁니다 지금.
1: 좋습니다.
2: 네 그러면 네. 오늘 끝곡 저희 노래 알파드래곤의 웰컴홈을 들려드리면서 저는 가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알파드래곤이었습니다. 안녕.
0: 안녕.

테레랑 반반 상하이 상하이 입을래? 아님 테레랑 퀴즈 풀래? 근데 이제 정답은 아무도 모르는 전지적 친구 시점 TMI 퀴즈 텔레파시.

처음엔 남의 친구, 하지만 퀴즈가 끝나면 우린 모두 친한 친구. 오직 텔레파시로 맞춰야 하는 TMI 퀴즈. 오늘 친구의 친구는 도혜님의 친구 말자입니다. 문제 나가요. 도혜 친구 말자는 취향이 아주 확고한 편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말자의 복숭아 취향은 무엇일까요? 아삭아삭 소리나는 딱복 vs 말랑말랑 과즙 넘치는 말복. 정답 보내실 곳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미니메시지는 무료입니다. 정답자 중 5분 뽑아서 선물 보내드릴게요. 자, 텔디의 텔레파시 가봐야죠. 오늘 정답은 왠지 딱복일 것 같은데요. 저는요, 딱딱한 복숭아를 더 좋아합니다. 왜냐면 뭔가 사과처럼 씹을 때 아삭아삭한 느낌이 있어요. 네, 뭔가 말복은 모르겠어. 이제 내가 만족이 안 돼요. 그냥 녹아내리는 느낌? 이라고 이게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텔디 따라올래요? 정답 받는 동안 노래 나갑니다. 키키의 한계뿐인.

텔레파시에 이어서 키키의 한 개뿐인 듣고 왔습니다. 정답 확인해 볼까요? 오늘 텔레파시 퀴즈 정답은 딱복이었습니다. 예, 맞췄네요. 예. 오늘 친구는 저랑 텔레파시가 너무 잘 통한 것 같습니다. 역시 딱복 약간 식감을 즐길 줄 아시는 분이시군요. 자, 그럼 저를 따라 도혜씨 친구 말자님이랑 텔레파시가 통한 행운의 당첨자 다섯 분 뽑아봐야죠. 1216님, 유하은님, 8147님, 0456님, 5993님 축하드려요. 침침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4314님께서 테레는 자기 볼처럼 말랑말랑한 말복 좋아해야지. 그래야 되는 거잖아. 말랑말랑한가요? 말랑말랑하지 않습니다. 말복도 사실 그냥 맛있게 먹긴 합니다. 다 맛있기 때문에. 아, 배고프네요. 오늘 이렇게 먹는 게 맞는지 참. 유하님께서 텔디를 위해 복숭아 취향 정도는 바꿀 수 있어. 오늘부터 난 딱복파다. 오, 저를 위해서요? 우리 그냥 둘 다 맛있게 먹는 걸로 하죠. 자, 내 친구의 TMI 퀴즈 내고 친구랑 같이 선물 두 배로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 친친 홈페이지 텔레파시 게시판으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참여 방법은 게시판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는 문자 좀 더 보고 갈까요? 3860님께서 오늘 초대석 한 줄 후기 김준서 운 테레 선배님 고생하셨습니다. 아마 이제 앞으로 저 고생하셨습니다만 한 몇십 번 들을 것 같습니다. 저의 후기는요, 일단 오늘을 계기로 리오 씨랑 더 친해질 수 있을 것 같고 준서 씨랑 더 멀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농담이고요. 문자 여기까지 보고요. 이제 저는 잠들기엔 아직 뜨거운 마음을 내려놓는 시간 친친 에세이 열대야로 돌아오겠습니다.

책상 위에 꽃을 한 송이 올려두었다. 오늘 학원 끝나고 오는 길에 태어나서 내 돈 주고 처음 사본 5,000원짜리 꽃이었다. 누구 주려고 산 것도 아니고 특별한 날도 아니었는데 생각해보면 요즘 이런 게 하나씩 늘었다. 지난주에는 독서실에서 나오다가 막차를 기다릴 기운도 없어서 정말 정말 오랜만에 택시를 탔다. 먹는 거 하나도 눈치 보이는 재수생 신분에 평소 같으면 당연히 버스를 기다렸을 텐데 그날은 이상하게 그 15분도 버거웠다. 택시 뒷좌석에 몸을 푹 기대니까 오랜만에 창밖 야경에 눈이 갔다. 반짝반짝 뭐가 저렇게들 빛이 나는지. 비터기 숫자가 올라갈 때마다 조금씩 마음은 쓰였지만 몸은 편안했다. 그날도 오늘도 딱히 잘한 일은 없었다. 그래도 가끔은 팍팍한 하루를 견뎌낸 기특한 나에게 작은 선물쯤은 해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있을 것 빼고는 다 없는 자취방에 꽃병은 사치라 작은 물컵에 꽂혀있는 저 여린 꽃 한 송이를 어쩐지 자꾸만 쳐다보게 된다. 그날 밤은 깊고 어떤 마음은 낮보다 오래 뜨거웠다.

0: 알아.
1: 아이유의 아이와 나의 바다 듣고 왔습니다. 9102님이 남겨준 사연으로 열대야 함께 했는데요. 여러분도 가끔 내가 너무 지쳐있거나 반대로 너무 기특하게 느껴질 때 셀프 선물 해본 적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요. 저는 제가 뭔가 고생했고 뭔가 큰 건을 한 게 해냈다 약간 그런 게 있으면 제가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저는 제 자신을 약간 셀프

0: 케어하는 그런 선물을 저에게 주곤 합니다. 뭐 예를 들어 뭐 마사지를 한다든가 아니면 나에게 선물을 해준다든가 내 자신에게 약간 그런 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연자님의 사연이 너무 저는 공감이 됩니다. 네. 여러분도 뭔가 내 자신에게 선물해 주시고 좋은 추억으로 좀 많이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9102님 항상 파이팅 하시고요. 이렇게 계속 내 자신에게 선물을 주면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원래부터 어렸을 때부터 계속 제 자신한테 선물 주는 걸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안 하면 내가 뭔가 계속 휩쓸릴 것 같았어요. 일에 휩쓸릴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내 자신에게 여유를 주고 힐링을 갖는 시간도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사연 보내주신 9102님에겐 친친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밤에도 식지 않는 여러분의 뜨거운 마음속 이야기들 친한 친구 홈페이지 열대야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소개된 분들께는 좋은 음악과 함께 선물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광고 듣고 돌아와서 끝인사 나눌게요.
1: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2: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0: 제로베이스원의 친한 친구 월요일 방송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우리 식구들이랑 같이 친한 친구를 진행해봤는데 너무 짜릿하고요. 오늘도 게스트분들 오실 때마다 제 심장을 약간 들었다 놨다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알파 드라이버에게 또 입덕도 할 수 있었고요. 오늘 친한 친구도 오늘 이쁘게 이렇게 왔는데 되게 잘 어울렸나요? 오늘도 친한 친구로 하루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좋은 꿈 꾸셨으면 좋겠습니다. 7176님께서 내일 중요한 수술을 앞두고 오랜만에 이 시간에 라디오를 틀어봤어요. 젊은 친구 목소리가 정말 좋네요. 아이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중요한 수술을 앞두고 계시는데 꼭 수술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고 다음에 또 회복하시면 또 친한 친구 와서 또 사연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내일 파이팅 하시고 용기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1898님께서 텔리 오늘도 즐거운 시간 만들어줘서 고마워요. 힘들었던 월요일을 마무리하고 잠 잘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텔디도 오늘 잘 마무리하고 편안하게 잠들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늘 친한 친구 잘 마무리하고 나서 집에 가면 진짜 너무 꿀잠을 자는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친한 친구에 열중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만큼 열심히 텔디 하고 있다는 사실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동현님께서 텔디에게 큰 박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박수 보내주세요. 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효과음까지. 내일은 테레방을 오픈하는 날입니다. 저랑 여러분 둘만 노는 날이니까요. 내일은 특히나 더 많이 놀러와 주셔야 돼요. 알겠죠? 그럼 오늘 끝곡 일렉트릭 라이트 오케스트라의 미스터 블루 스카이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이태상, 영상의 김혜영, 연출의 김연아, 구성의 이은혜, 황수진, 저는 DJ 김태래였습니다. 당신의 밤이 낮보다 따뜻하길 바라면서 깊이 잘 자요.

0: 2차전지 대표 산업전시회 K-배터리쇼가 9월 9일부터 11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배터리 소재, 부품, 장비는 물론 ESS, EV 화재, 신재생 에너지까지 배터리를 넘어 에너지의 미래로 K-배터리쇼에 많은 참관 바랍니다. 한국 E&X
1: 복정역 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 거점
2: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랙
1: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2: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1: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3: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3: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이제 다 끝이야.
1: 이제 다 끝이다 싶을 때야말로 새로운 기회가 열린다는 인생의 교훈을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한 가지 특이할 것은 저 고시조는 단순한 관리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기계공학을 전공했고 설비부서에서부터 잔뼈가 굵었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무엇보다도 기계 다루는 사람, 기계 고치는 사람으로 규정합니다. 현재는 아내와 딸을 데리고 고향에 내려와 살면서 구두가게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역주민 활동에도 열성적입니다. 치매노인 복지센터뿐만 아니라

0: 유기동물 보호소에서도 봉사자로 활동합니다. 하지만 저는 채용이 될 경우 귀사의 소재지 가까운 곳으로 이사할 용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어떠세요? 좀 더 부드러운 소재거든요.
1: 뭐 그냥 그런데요.

박찬욱 감독의 영화죠. 어쩔 수가 없다. 확장판의 한 장면. 그리고 이어서 조영욱과 사운드 트래킹스의 지붕 위에서라는 스코어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FM영화음악. 저는 김세윤입니다. 어쩔 수가 없다. 확장판이 최근에 OTT로 공개가 됐죠. 극장 개봉 당시 버전보다 19분 정도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새로 추가된 시퀀스도 있고요. 기존에 있던 신에서 컷을 좀 추가하고 컷 길이를 좀 늘린 것까지 포함해서 19분 정도가 추가된 확장판. 저는 이걸 극장에서 봤습니다. 예, 어쩔 수가 없다. 확장판 극장에서 본 사람 몇이나 될까요? 제가 지난 주말에 제천국제음악영화제에 갔을 때 마침 어쩔 수가 없다 확장판 상영과 상영 이후에 박찬욱 감독 그리고 조영욱 음악감독의 GV가 있다고 해서 제가 얼른 예매를 해서 어쩔 수가 없다 확장판을 극장에서 보았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확실히 더 좋아졌습니다. 전체적인 이야기 그리고 전체적인 감정 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관계들이 훨씬 더 설득력이 생겼어요. 그래서 개봉할 때 이렇게 하지 라는 아쉬움까지 좀 남긴 했었는데 그날 GV에서 이제 박찬욱 감독이 처음에 이 버전으로 하고 싶었으나 극장 개봉 당시에 상영시간이 뭐 2시간 40분 막 이렇게 나오면 숫자만 보고 질에 좀 겁을 먹고 관객이 안 올까봐 최대한 줄이고 줄여서 극장 개봉을 했었다. 근데 극장 개봉을 하고 나서 본인도 역시 아쉬움이 남긴 했지만 특히 배우들이 그 장면 좋은데 왜 빼셨어요? 라고 항의를 하는 일이 많았는데 특히 염혜란 배우님이 너무 아쉬워하는 한 장면이 있었다. 그래서 그 장면을 일단 넣기로 하면서 전체적으로 살펴보니까 이렇게 좀 추가를 하면 훨씬 더 이야기가 좀 설득력이 생기고 풍부해지겠구나라는 생각에 확장판을 만들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들려드린 장면이 그 추가된 장면 가운데 하나고요. 영화 속에서 이병헌 씨가 이제 본인이 취업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세 사람을 차례로 만나는 그 스토리상 두 번째 사람.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이성민 씨를 만나고 이제 두 번째가 차승원 씨를 만나고 이제 마지막으로 박희순 씨를 만나는 거잖아요. 영화 속에서. 극장 개봉판을 생각해보면 이성민 씨가

상기하는 배역이 이력서. 그러니까 이병헌 씨가 낸그 가짜 채용 공고에 맞추어서 이력서를 다 이렇게 제출을 했는데, 그중에 이성민 씨가 쓴 이력서는 영화에 나와요. 그게 나레이션으로 흐르죠. 그런데 차승원 씨의 이력서는 개봉판 버전엔 사실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확장판에는 차승원 씨가 보낸 그 이력서의 내용이

0: 씨와 손예진 씨의 다툼, 뭐 그 유명한 장면, 너도 잘생겼잖아 이러면서 이렇게 싸우고 나오면서 이병헌 씨가 이렇게 급히 빠져나오는데 그 뒤에 대고 극장 개봉판에는 빠져있는데 확장판에 들어간 한 장면이 있어요. 손재진 씨가 이젠 다 끝이야 하면서 이렇게 소리치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이제 새로 추가가 되고 그 뒤에 이 차승원 씨가 연기하는 고시조의 이력서가 이어붙는데 이력서의 첫 마디가 이제 다 끝이라고 생각했을 때 뭐 이렇게 앞에 말을 받아서 이어지는 이런 식의 연결들이 새롭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확장판이 마음에 들었어요. 어쩔 수가 없다를 아 그래 난 확장판으로 기억할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이제 조영욱 음악감독과 GV 할 때 특히 이 영화의 많은 스코어 가운데 이 스코어 오늘 들려드린 지붕 위에서라는 스코어가 내가 지금까지 영화를 만들면서 조영욱 음악감독과 함께했던 그 수많은 스코어 가운데 정말 손에 꼽히게 마음에 드는 스코어다라고 콕 집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영화 보면서 이 스코어가 너무 저도 인상적이었거든요. 이게 나중에 이제 고시조를 어떻게 할 때 이제 그때 나왔던 음악인데 극장에서 처음 볼 때도 와 이 스코어 너무 느낌이 좋다 장면이랑 너무 잘 어울린다 생각했었는데 박찬욱 감독께서도 딱 그 스코어를 이야기하길래 이때다 네 오프닝 음악 이거다 라고 한번 골라보았습니다. 영화제 덕분에 어쩔 수가 없다 확장판 대부분 OTT로 볼 수밖에 없는 그 영화를 다시 한번 극장에서 보았다는 자랑으로 네, 오늘 방송 시작해보았습니다.
1: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2: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아니,

0: 에이,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힘들고 우울할 땐 손가락을 봐. 그리고 한 손가락 한 손가락 움직여. 그럼 참 신비롭게 느껴진다.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손가락은 움직일 수 있어.
2: 손가락을 움직여서 신청곡을 보내보세요.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에 추가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정범식 감독의 영화죠. 뉴노멀 삽입곡 가운데 새소년의 파도였습니다. 이게 한 6개 에피소드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뭐 옴니버스 아니면 엔솔로지 그 형식의 작품인데요. 그 중에 6번째 에피소드에 쓰인 곡이에요. 새소년의 파도. 이번 제천국제음악영화제 공연 라인업 가운데 새소년이 있다는 것도 제가 이번에 영화제를 간 중요한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새소년의 라이브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처음 봤어요. 와, 입이 떡. 와, 저는 황서연 씨의 보컬을 참 좋아했는데 무대에서 기타 치는 모습을 이렇게 보는데 우와, 엄청난 기타리스트던데요. 그래서 새소년의 공연도 보고 이승윤 씨의 공연도 보고 아, 그 다음날 리센드가 오는데 제가 그날 올라와야 해서 아쉽게도 리센드 공연은 못 봤다는. 네, 제천국제음악영화제는 상영하는 영화만큼이나 공연의 비중도 큽니다. 다른 영화제에서는 영화가 한 뭐 비중이 한 뭐 7, 8 정도 되고

이제 부대 행사로 이런저런 공연이 한 뭐 2, 3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제 청국제 음악 영화제는 한 5대 5 정도예요. 영화의 비중 그리고 음악 그리고 공연의 비중이 한 5대 5 정도라서 극장 안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만큼이나 극장 밖에서도 그런 좀 극장 밖에서도 기분 좋게 시간 보낼 수 있는 기회가 많은 영화제. 네. 그래서 잘 보고 왔습니다. 청취자분들 중에도 뭐 이혜경 씨, 강예순 씨, 이하로 씨 등등등 많은 분들 그래도 제천 다녀가셨더라고요. 이하로 씨는 이제 제천국제 음악영화제 GV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어요. 모든 작품에 대해서 정말 물어보고 싶은 게 많은데 이런 GV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관객과의 대화죠. 관객과의 대화를 하게 되면 제 질문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이 어떤 질문을 할까 하는 기대도 갖게 되더라. 그리고 음악영화제라서 그런지 많은 작품에 음악감독님들이 함께 그 GV에 참여를 해서 사운드나 음악에 대해 직접 이야기해주는 것도 참 좋았다. 그죠? 그래서 조용욱 음악감독을 통해 어쩔 수가 없다의 음악에 대한 얘기도 듣는 기회는 정말 흔치 않고 그날도 얘기했는데 박찬욱, 조용욱 이 두 조합으로 지금까지 활동한 게 수십 년인데 함께 GV한 게 처음이래요. 예, 그 처음의 순간을 그 자리에 있던 관객들은 목격을 한 거죠.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이제 오늘 네, 9월 8일 오늘 폐막을 하죠. 폐막식 사회자가 송은이 그리고 한예리 이렇게 또 영화제 하나가 마무리되고 이제 DMZ 다큐멘터리 영화제를 비롯해서 또 많은 영화제들이 이어지고 이제 부산국제영화제까지 가을엔 특히 많은 영화제가 있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 이번에 개막작 봤거든요. 제천국제 음악영화제. 오, 저 영화 너무 좋던데. 이 영화 좀 정식으로 수입됐으면 좋겠다 싶은데 이게 또 뭐 우리가 잘 아는 스타가 나오는 영화도 아니고 그래서 선뜻 수입하려는 분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영화 정말 좋았어요. 콩고보이라는 작품이고 감독의 자전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본인이 난민이었던 그 시기를 떠올리면서 영화를 만들었는데 음악 영화이기도 합니다.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근데 이게 쉽다고는 할 수 없는 게 제가 언급하는 영화를 좀 보셔야 이게 쉽게 다가올 텐데 뭐 어쨌든 만일 가버나움이란 영화를 보셨다면 그 가버나움이 에인마이를 만났을 때 느낌 같은 네 전체적인 이야기는 가버나움의 이야기를 닮아 있으나 그것이 또한 에미넴의 에인마일과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좀 변주되는 뭐 그런 영화였어요. 콩고 보이 음악으로 난민 이야기를 풀어낸 근데 영화 음악도 좋고 연출도 되게 좋았고 그래서 콩고보이의 음원을 열심히 찾아봤는데 아직 공개된 음원이 없더이다. 그래서 오랜만에 에인마일의 음악을 들으면서 이번 개막작 콩고보이의 정식 수입과 개봉을 염원해 봅니다. 에미넴입니다. Lose Yourself.

김성민 씨, 문득 쿨리오의 명곡 갱스타스 파라다이스 생각나 신청합니다. 미셸 파이퍼 주연의 영화 위험한 아이들 사운드 트랙으로 유명하죠 라고 하셔서 루즈 유어셀프에 이어 듣기에 딱이다 싶었습니다. 쿨리오 LV의 갱스타스 파라다이스, 그 전에는 에미넴의 루즈 유어셀프. 루즈 유어셀프 같은 곡은요, 지금 틀 수 있는 게 이게 청소년 유해 곡 뭐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어요. 19금 곡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방송 시간상 심야에는 틀 수 있습니다. 제가 다 확인해 봤습니다. 네. 그래서 가끔 이제 FM 영화 음악 더 좋은 시간대로 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싫다고 하는 이유가 가면 이런 곡 못 틀어요. 네. 이거 클린 버전으로만 틀어야 돼요. 요런 자그마한 틈 하나 정도는 있어도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 심야 한 시간 정도는 그래도 아주 가끔은 이런 곡도 이렇게 원래 버전으로 좀 들어보고 할 수 있는 좀 어른들을 위한 네 그런 어떤 작은 틈 하나, 그게 좀 FM 영화 음악에 허락된 거다 뭐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현경 씨 오랜만이네요. 돌아온 탕자 반갑게 맞아주세요. 네, 잘 돌아오셨습니다. 또 언제든 훌쩍 가셔도 돼요. 라디오는 그런 거죠. 뭐 듣다 안 듣다, 듣다 안 듣다. 오랜만에 한번 들어볼까? 뭐 그렇게 듣고 또 뭐 바빠지면 못 듣고 오며 가며 그렇게 들어주시면 되고요. 365일 문 열어놓고 있다고 해서 365일 그 가게를 우리가 찾아가지는 않잖아요.

365일 그냥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하는 거고 이렇게 자주든 아니면 가끔이든 들러주시는 게 어딥니까? 그리고 유재현 씨, 중요한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음악 때문에 진척이 안 나감. 에라 모르겠다. 방송 다 듣고 쓰자. 아, 그렇죠. 방송 다행인 게 길지 않습니다. 이제 30분만 있으면 끝납니다. 30분 있다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편지를 쓰시면 바로 봉투를 봉해버리셔야 됩니다. 아침에 다시 읽으면 그 편지는 못 보냅니다. 아, 잠깐만. 중요한 편지가 지금 무슨 편지인지 얘기도 안 했는데 혼자 연애 편지라고 지금 소설을 쓰고 있었네요. 만약에 그런 편지라면 아침에 다시 읽으면 영원히 못 보냅니다. 이 밤에 쓴 편지는 이 밤에 그냥 붙여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평생 후회하는 거죠. 자, KJY 아이디 쓰시는 분. 아, 성함도 쓰셨군요. 김지연 씨. OTT에 보니까 헤비메탈이란 영화가 있더라고요. 다시 봐도 역시 내용은 남성용 성인 잡지 보는 기분이 들긴 했으나 나름 재미나게 보았습니다. 블랙 세바스의 The Mob Rules 신청합니다. 저 왜 이거 못 봤죠?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1981년 애니메이션 헤비메탈. 한 남자가 초록빛 형광체를 발견하고 신비로운 물체를 집으로 가져간다. 아버지를 기다리던 딸에게 물체를 보여주려는 순간 강렬한 빛이 뿜어져 나와 남자는 죽고 만다. 의문의 물체는 악의 결정체 로크나라고 소개하며 자기를 파괴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그 소녀라며 자신이 겪어온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려준다. 오, 이거 엄청난 스케일의 스토리인데 요거 말씀하시는 거 맞죠? 헤비메탈 애니메이션 좀 못 봤는데 이런 내용이래요. 그런데 이런 음악을 쓴다고요? 뭔가 있어 보이는데? 김지현 씨의 신청곡입니다. The Mob Rules.

두 곡을 이어 들었습니다. 블랙사바스의 덤봅 룰스, 영화 헤비메탈 사운드 트랙이고요. 지금 끝난 곡은 디퍼플의 번이었습니다. 2018년 영화 게임 오버라는 영화, 지금 OTT에 있는 영화인데 이 영화의 삽입곡이기도 해요. 물론 이언 길런도 정말 훌륭한 보컬인데 그냥 개인 취향에 저는 데뷔 커버데이를 좀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서 화이트 스네이크도 전 되게 좋아했었고요. 이언 길런이 나중에 블랙 사바스 보컬이 되기도 하죠. 근데 오늘 이제 들려드린 몹 룰스 시절에는 아마 디오였을 거예요. 노니 제임스 디오. 디오도 보컬 너무 멋있죠. 어릴 때 이제 그런 목소리 들으면 와, 저 형님들 와 너무 멋있다. 어떻게 저런 목소리로 저렇게 와 막 이러면서 들었던 그 수많은 보컬들 중에 디오, 맞아요. 디오 좋아했어요. 그리고 데이비 커버데이 좋아했었고, 그때 저 사실 뭐 엑설로즈나 뭐 세바스찬 바 다 저 마음에 들었는데 제 친구가 저한테 헤비메탈 막 소개해주고 이렇게 쉽게 말하면 가르쳐준 친구가 그런 밴드들 되게 싫어했어요. 그 친구의 그 당시의 표현을 빌리면, 뭐 방송에 적합하진 않습니다만 이제 그 당시의 용어를 잠깐 빌리면, 제 친구의 표현을 빌리면 기집애들이 좋아하는 밴드라고.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잘생긴 애들 다 싫어했던 것 같아요, 걔는. 네. 그냥 뭔가 잘생긴 사람에 대한 질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그런 좀 잘생긴 보컬이 있는 밴드는 다 좀 싫어하고, 저에게 그래서 뭐 음악은 메탈릭하다, 뭐 메거데스다, 아이언 메이든이다 막 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 때문에 눈치 보여서 제가 특히 보통 우리가 LA 메탈이라고 하는 장르의 곡들을 몰래 들었어요. 안 들은 게 아니고 몰래 들었죠. 그 친구 앞에서는 저도 막 이랬다가, 제가 그때부터 소녀세윤이었나 봐요. 저는 그 잘생긴 오빠들 좋던데. 그래서 나중에 좀 대놓고 좋아하게 됐죠. 근데 어쨌든 그 친구 덕분에 제 음악 세계가 많이 넓어졌습니다. 저 같은 애견남이 그런 테토남의 음악을 제 의지로 언제 또 찾아 들었겠어요. 그 시기에 들었던 게 자양분이 돼서 아직도 그 음악들을 그래도 좋아한단 말이에요. 어릴 때 들은 음악이라 막 본능적으로 아이언메이든 지금도 운전하다가 이렇게 알고리즘으로 뜨면 막 볼륨 올리고 혼자 신나서. 네. 쓸데없는 얘기고요. 다음 주에 개봉하는 한국 영화 가운데 철들 무렵이라는 영화를 잘 기억해 두십시오. 인턴이라는 영화만 개봉하는 게 아닙니다. 인턴도 물론 보셔야죠. 근데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이 철들 무렵이라는 영화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하윤경 배우, 기주봉 배우, 그리고 양말복 배우 이렇게 가족으로 나오는데 영화 재밌습니다. 영화 정말 괜찮아요. 가족

영화도 뭔가 뻔할 것 같은데 이렇게 풀어내면 안 뻔하단 말이에요. 너무 재밌었어요. 뭉클하기도 하고. 또 마음에 드는 게 영화에 박완서 작가의 글을 나레이션으로 사용하고 음악은 한영애의 노래들을 쓰고 있습니다. 한영애의 말도 안 돼가 나올 때저 약간 소리 지를 뻔했습니다. 다음 주 개봉작 한국 영화 철들 무렵에서 준비했습니다. 말도 안 돼.

다음 주 개봉작 철들 무렵에서 한영의 말도 안 돼 이어서 지금 끝난 곡은요 영화 스크림에도 쓰였고 엑스파일에도 쓰였고 또 한국 영화 텔미 썸딩에도 쓰인 노래 니케이브 앤드 배드 시즈의 레드 라이트 핸드 였습니다. 저 예전에 한영애 씨하고 방송한 적이 있었는데 오래전에요. 아마 저 기억 못하실 겁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FM영화음악 저는 김세윤이었습니다.

0: 복정역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그룹 연구거점.
1: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0: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1: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0: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5: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4: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강릉에서 보내드리는 HLAFO FM, MBC 강원영동 FM입니다.

초단파 94.3MHz 출력 10kW로 방송되는 저희 MBC 강원영동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밝고 빠르고 알찬 전달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MBC 강원영동 라디오의 방송 편성 책임자는 홍두희, 광고 책임자는 신준군입니다. 건강한 라디오 MBC 강원영동과 함께 오늘도 밝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재난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말씀드립니다. 평상시에 비상 대피로 및 대피 시설을 정확히 확인하고 비상구 및 출입구의 위치와 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대피 준비 시에는 기상특보 및 재난방송을 주의 깊게 청취합니다. 하수도의 역류 및 저지대 도로 침수 등 이상징후 발견 시는 즉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연락을 해 지시를 받습니다. 대피 경보 시에는 경보사이렌 등 경보방송을

를 주시합니다. 침착하게 행동하며 가족과 떨어지지 말고 공동으로 행동합니다. 정해진 대피로를 통해 대피소로 신속히 대피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재난 발생 시 안전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0: 음악 속에서 만나는 우리의 어제와 오늘. 응답하라 20세기.
1: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고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2: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3: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4: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0: 가구, 인테리어, 차, 공예 박람회. 동아전람이 주최하는 가구, 인테리어, 차, 공예 박람회가 9월 10일부터 13일까지 학교연력 앞 세택에서 개최됩니다. 가정용 가구, 주방용 가구, 홈인테리어, 차, 공예품 등 가구와 인테리어, 차, 공예에 관한 다양한 제품이 전시되는 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동아전람.
1: 복정역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그룹 연구거점.
2: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랙.
1: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2: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1: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3: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 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 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기다려...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 4U입니다. HLAF FM.

아침에 지각할까봐 집에 있는 시계를 전부 5분씩 빠르게 맞춰놓는 분들 있으시죠? 그런데 현실은 이 시계 5분 빠르니까 아직 괜찮아 하면서 오히려 더 여유를 부리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시계의 빠르기를 계산하기 힘들게 바꾸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4분 빠르게, 7분 빠르게, 11분 빠르게 이런 식으로 주기적으로 시간을 다르게 맞춰서 일부러 복잡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 뇌가 익숙해지지 않도록 말이에요.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아유,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익숙한 방법을 조금 낯설게 바꿔보는 것, 그게 생각보다 꽤 좋은 자극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9월 8일 화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0: 9월 8일 화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요. 여자친구의 핑거팁이었습니다. 오늘 오프닝 들으면서 아이고 의미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 방법이 본인한테 효과적이라면 정말 유용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저는 집에서 시계를 또 잘 보지 않거든요. 요즘 시계 없는 집들도 은근히 있지 않나요? 저희 집도 거실에 일단 하나가 있는 게 지금 생각이 나는데 일단 제 방에는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휴대폰이나 태블릿으로 시계를 확인하기 때문에 정말 저한테도 의미가 없는 얘기긴 한데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기는 해요. 아 그냥 어렸을 때 시계를 좀 일찍 한번 바꿔볼까 했는데 오히려 저는 그게 내가 맞춰놓은 시계와 그 실제로 현실에서 돌아가는 시간이 안 맞으니까 거기에서 오는 괴리감, 인지 부조화 그런 게 또 생기더라고요. 각자에게 맞는 방법을 사용하셔서 지각하지 않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새 아침 모닝 루틴 실천하고 가야죠. 기상에 성공한 모든 분들께 박수. 네, 화요일은 그다른 노래 있는 날이죠. 오래전 9월 나는 어떤 음악을 듣고 지냈는지 알게 되면 그때 나는 어떤 모습이었고 또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았는지 떠오르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이 코너를 통해서 좋은 노래도 같이 듣고 추억에도 함께 젖어보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의 아침 일상 듣고 싶은 노래는 여기로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이번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였다.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3: 오,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5: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6: 5스타 호텔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7: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8: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추선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화.
7: Walk it, walk it. 안전화.
9: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0: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11: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12: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3: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0: 경기도지사 인증 G마크.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이불 밖으로, 집 밖으로, 세상 밖으로 오늘 일단 출발! 근데 어디에서 어디로 가세요? 1012번님, 어제 새로운 휴대폰으로 바꿨는데 눈 뜨자마자 그 휴대폰으로 놀고 있는 제 자신이 싫네요. 이제 세수하러 갑니다. 새로운 기능 익히다가 일상 기능이 정지될까봐 정신 차리러 갑니다 하셨는데요. 아유 왜요? 싫을 것까지가 있나요? 당연한 거죠. 할 게 얼마나 많은데요. 앱도 다운받아야 되고 뭐 인증도 받아야 되고 그럴 수 있죠. 하루 이틀이면 또 끝나지 않을까요? 휴대폰으로 또 새로운 기능 많이 찾아보시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9095번님, 저는 바나나, 아보카도, 블루베리, 토마토를 우유랑 갈아서 아침 대용으로 먹는데요. 갈아 먹을 때 사용하는 텀블러를 제대로 조립을 안 해서 정성스럽게 만든 아침 음료가 바닥에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바닥 닦고 치우고 다시 정리하느라 혼이 쏙 빠졌네요. 그래도 다 치우고 지금은 출근하는 길입니다 하면서 사진까지 보내주셨는데, 아이고 이 바닥에 이렇게 러그 카펫이라고 해야 하나요? 다 물들었어요. 이거 어떡하죠? 너무 예쁜 러그인데. 아 정말 한숨이 나오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치우셨다니 다행이고요. 출근 잘하시고 오세요. 7816번님, 새벽에 슬로우러닝 5km를 목표로 운동하러 나왔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잘 챙기려면 부지런해져야 한다는 걸 알기에 새벽부터 바쁘게 몸을 움직여보려고요. 맞아요. 이 5km를 천천히 뛰는 게 건강에 제일 좋대요. 그 이상으로 뛰는 것도 사실은 엄청나게 좋은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러닝 잘 다녀오시고요. 오늘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도 이 시간 어디에서 어디로 가시는지, 어떤 일 때문에 가시는지 글 남겨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신하영님께서요. 굿모닝 영디, 좋은 아침입니다. 아침부터 허리가 아프지만 좋은 노래와 영디 목소리 들으면서 시작하는 이 아침이 참 좋습니다. 아이유의 가을 아침 신청해봅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아유, 아침부터 왜 허리가 아프세요? 스트레칭 쭉쭉 하면서 새 아침 함께 해주시고요. 가을이 왔나 봐요, 여러분. 어머, 벌써? 이분 외에도 2338번님, 6183번님 등등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 노래를 신청해 주셨습니다. 함께 즐겨볼게요. 아이유의 가을 아침입니다.

아이유의 가을 아침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요, 김미연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저는 이 시간대 MBC 라디오를 사랑합니다. 듣고 있으면 열심히 살고 있다는 기분이 들기 때문이죠. 제가 신청한 노래가 나온다면 더 힘차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승환의 나는 다 너야 신청해요 해주셨습니다. 아 맞아요. 우리 빵그리 분들 다 정말 부지런한 분들이시죠. 진짜 박수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일단 출발해 사연 소개된 분들 가운데 9095번님 김미연님께는 속옷 세트 보내드릴게요. 박지영님이요. 저는 방금 퇴근했어요. 투잡으로 야간에 물류창고에서 알바 중이기 때문이죠. 이제 남편 출근 배웅하고 조금 쉬다가 딸아이 등교 라이딩하고 나서 잠 좀 자려고 합니다. 아이고 너무 고생이 많으시네요. 잠을 좀 자는 시간은 확보가 되신 건가요? 정말 피곤하실 것 같은데 너무 무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제 물류창고에서 일을 하는 일은 몸 쓰는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다치지 않도록 항상 안전 주의하시면서 일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힘찬 하루 보내세요. 4814번님. 손이 큰 아내가 역대급으로 대용량 카레를 만들어놔서 사흘째 아침에 카레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게 먹겠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달걀 스크럼블도 올려줬네요. 약간 남편분들의 이 흐름이라고 할까요? 아유 카레를 진짜 이렇게 많이 만들어놨네. 지금 며칠째야. 아유 그래도 먹어야지. 아 맞네. 오늘은 그래도 스크럼블 올려준대 하는 그 흐름이 너무 현실적이게 다가오네요. 아내분 그래도 변주를 좀 주셨네요. 오늘은 좀 일본식 카레로 드시는 건가요? 일주일째 드실 수도 있는 건가요? 아 아무튼 맛있게 드시고요. 네 파이팅입니다. 박수진님. 영디 이제 새벽이 꽤 어두워요. 이른 출근이 서글프긴 하지만 그래도 저 멀리 바다를 보니 마음이 차분해지네요. 이런 분위기에 하림의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네가 흘러나오면 좋을 것 같아 신청해봅니다 하셨네요. 맞아요. 진짜 이제 새벽에 해도 늦게 뜨고 또 저녁에 해가 일찍 지고 확실히 해가 좀 많이 짧아졌죠. 맞아요. 이럴 때 근데 조금이나마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창문 열고 운전하는 그 맛이 또 있거든요. 겨울이면 또 추워서 안 되잖아요. 딱 이 시기에 창문 열면은 습한 기운도 좀 덜하면서 또 수지님은 바닷가를 보실 수 있으니까 활짝 열고 운전하시면은 기분이 또 좋아질 것 같습니다. 또 이 신청곡까지 함께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같이 들어볼게요. 하림의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네.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 서울의 해 뜬 시각은 6시 7분, 오늘 해가 지는 시각은 오후 6시 52분입니다. 영디 말씀대로 해가 확실히 짧아졌고요. 함께 아침 공기도 제법 서늘해졌습니다. 현재 기온 대구 안양이 7도, 철원이 12도, 서울 대구가 18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한 햇살이 낮 기온을 크게 끌어올리면서 서울 광주는 30도, 대구 부산 29도까지 오르겠고요. 낮 동안에는 다소 덥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영동지방과 경북 동해안으로 다시 또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내일 낮까지 5에서 최고 40mm 정도의 비가 예상되고 있고요. 동해안과 경남 남해안으로는 오늘도 초속 20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 때가 있으니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곽전이었습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시간을 잠시 16년 전인 2010년으로 돌려볼까요? 당시에 밴쿠버 동계올림픽이 정말 큰 화제였죠. 김연아 선수가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요. 스피드스케이팅에서도 모태범, 이상화, 이승훈 선수가 차례로 금빛 메달을 거머쥐었죠. 그리고 이때부터 스마트폰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했고요. 태블릿 PC를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3D 영화 아바타가 1,000만 관객을 돌파하면서 3D 영화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는데요. 그 시절 우리는 어떤 음악을 들으며 이런 변화들을 경험하고 또 지켜봤을까요? 2026년의 9월을 살아가는 우리가 흘러간 9월의 노래를 다시 들어봅니다. 그달의 노래. 그달의 노래는 추억 속 어느 날 9월에 우리는 어떤 노래를 들었나 기억해보는 코너인데요. 오늘은 16년 전인 2010년 9월의 노래들 만나보려고 합니다. 아우, 2010년 이때는 정말 뭐 문화도 그렇고 스포츠도 그렇고 제가 도저히 공부에 집중을 할 수 없는 시기였네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밴쿠버 동계올림픽 김연아 선수 그 무대를 보면서 제가 같이 긴장했던 것도 너무나 기억이 나고요. 아바타도 보면서 우와 이런 영화를 만들 수가 있다고 하면서 문화 충격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또 케이팝으로서도 제가 가장 케이팝 노래들을 많이 들었던 시기가 딱 이때까지예요.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한 1, 2학년 때까지. 그래서 이번 시간 저도 참 알차게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달의 노래 바로 시작해볼게요.

2010년 9월에는 이적의 정규 4집 앨범이 발표됐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빨래가 그 앨범에 수록된 곡인데요. 이적 작사 작곡의 곡인데 탄생 비화가 참 재밌어요. 이적 씨가 친한 뮤지션인 루시드 폴 씨랑 통화를 하다가 너 이제 뭐 할 거니? 하고 물었는데 빨래나 할까 봐요. 오후에 비 온다고 그랬나? 라는 대답이 돌아온 거죠. 이 한마디에서 힌트를 얻어서 탄생한 노래가 바로 빨래를 해야겠어요. 오후엔 비가 올까요? 로 시작하는 빨래였던 건데요. 이 평범한 일상 속 한마디가 이렇게나 아름다운 노래가 되다니 정말

2010년 9월에는 박효신의 안녕 사랑아도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박효신 하면 특유의 소울풀한 창법이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이 노래에서는 특유의 창법의 변화를 주면서 한층 편안하게 노래를 불렀어요. 그래서 그게 큰 화제가 됐던 기억이 납니다. 안녕 사랑아는 헤어진 연인을 떠나보내면서 마지막으로 행복을 빌어주는 마음을 담은 노래인데요. 애틋한 가사와 박효신 씨의 목소리가 잘 어우러져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또 따라 불렀죠.

2010년 이맘때는 서인국 씨의 인기도 어마어마했죠. 사랑의 유에 이어서 지금 흐르고 있는 애기야까지 주목을 받으면서 가요계의 대세로 급부상했는데요. 이 곡은 연인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노래고요. 가사 중에 애기야가 나올 때마다 서인국 씨가 무대에서 애교 섞인 퍼포먼스를 선보여서 거기에 마음을 뺏긴 분들이 정말

방금 함께한 세 곡 중에서 한 곡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볼 텐데요. 아,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 또 9월이 된다고 발라드가 참 좋게 느껴지네요. 이 곡 함께 하겠습니다. 박효신의 안녕 사랑아.

박효신의 안녕 사랑아 듣고 오셨습니다. 그달의 노래 이번 주에는 16년 전인 2010년 9월 어딜 가나 울려 퍼졌던 9월의 노래들 함께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노래 만나볼게요.

2010년 9월엔 힙합 듀오 슈프림 팀과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영준이 함께한 노래죠. 왜? 또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별을 앞두고 있을 때 우리는 이별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왜 우리가 헤어져야 하는 걸까? 이렇게 계속 이유를 묻고 한 번만 더 붙잡아보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이 노래에서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왜라는 단어가 더 애틋하게 들리지 않나 싶어요. 2010년 9월 그때 이별 감성을 떠올려보면서 슈프림 팀과 영준의 왜 조금 더 감상해 보시죠. 이제 마지막이니까 잠시만이라도 나와줘 너의 집 앞이니까 헤어지더라도 서로 얼굴은 보고 그대 나에게 아쉬움이라도 남아

2010년 9월엔 정말 어딜 가나 이 노래가 울려 퍼졌어요. 2NE1의 Go Away인데요. 연인에게 이별을 통보받고 나서도 더 멋진 사람 만날게, 너 후회하게 만들어줄게, 이렇게 당당하게 털어버리고 자신의 길을 가는 내용이라서 2NE1의 걸크러쉬 감성과 잘 맞아떨어졌죠. 그리고 또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 노래 뮤직비디오에 CLC가 카레이서로 등장했어요. 헤메에서 탁 벗을 때 그 모습도 진짜 멋졌는데 그게 벌써 16년 전이네요. 아, 세월 참 빠르죠? 노래 좀 더 즐겨볼게요.

휘성 씨가 결혼까지 생각했어로 전성기를 맞은 것도 2010년 9월이었습니다. 이 노래는요. 너와 결혼까지 생각했어. 같은 집, 같은 방에서 같이 자고 깨며 실컷 사랑하려 했어.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한 미래를 꿈꿨지만 그 꿈이 깨진 순간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데요. 무대 위에서 선보인 강렬한 사우팅 그리고 표정 연기가 정말 압권이었죠. 휘성 씨가 직접 쓴 현실적인 가사에 집중해서 좀 더 감상해 볼게요.

네, 이번에도 방금 함께한 세 곡 중에서 한 곡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면서 코너 마무리 해볼 텐데요. 아까는 느린 곡 같이 들어봤으니까 이번엔 빠른 비트로 또 함께 해보시죠. 단순한 이유죠. 투애니원의 Go Away 듣고 오겠습니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통계입니다.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 데이터처.
2: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3: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4: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5: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6: 사과가 달콤하게 물에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7: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8: 글레오?
9: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8: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9: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8: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10: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빽!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빽!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과음용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최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심의 필요해.
11: 잠시 후 7시부터 굿모닝 FM 태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12: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에서는 이사청소 전문 영국클린에서 필터 샤워기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세상을 여는 아침 끝곡은 미리 날짜를 지정해 주신 사연과 신청곡으로 채워집니다. 예약 말머리 달고 문자와 미니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이분이에요. 2064번님. 요즘 회사 생활이 좀 힘들다고 했더니 저희 엄마가 정 안 되겠으면 그만두고 내려와. 엄마 가게에서 일하면 되지. 내가 너 써줄게.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엄마도 요즘 장사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도 딸 자식 기 살려주려고 그런 말씀하시는 게 짠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했습니다. 나는 우리 엄마의 자랑스러운 딸이다. 기죽지 말자를 외치면서 오늘도 출근하겠습니다. 이겨낼게요. 노래는 싸이의 기댈 곳 예약합니다. 아, 정말 어머니의 말이 얼마나 큰 힘이 되셨을까요? 정말 맞네요. 기댈 곳이 부모님이죠. 이런 가족이 있으면 그 든든함 때문에 또 어떻게 잘 버텨내게 되더라고요. 뭐든지 시간이 약이기도 하지만 이런 가족과 함께라면은 못 이겨낼 것도 없죠. 조금 힘드시겠지만 어떻게든 또 잘 될 테니까요.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가 모바일 커피 쿠폰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그럼 끝곡으로는 싸이의 기댈 곳 남겨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우리 빵그리분들도 각자 마음을 기댈 수 있는 사람 떠올리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내일 다시 만날게요. 오늘의 행운은 여러분 겁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1: 신선한 가을바람과 함께 캠핑을 즐기기 가장 좋은 9월입니다.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 크게 떨어진 기온 탓에 난방기구를 사용하다가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집중되는 시기이기도 한데요. 텐트 안에서 숯불이나 가스난로를 켜둔 채 잠이 들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 있어 대단히 위험합니다. 일산화탄소는 색과 냄새가 없어 알아차리기 어렵기 때문에 밀폐된 텐트 안에서는 절대 화기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부득이하게 난방기구를 쓸 때는 반드시 수시로 텐트 문을 열어 환기하고 휴대용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꼭 챙겨야 하죠. 자연 속에서 누리는 가을날의 낭만과 휴식은 철저한 안전수칙 준수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1: 장갑은 카멜로.
2: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3: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2: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4: 복정역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그룹 연구거점.
5: 복정역과 예정된 미래산 트램.
4: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5: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4: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6: 9월 태백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무대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 음악회가 열립니다. 9월 12일 토요일 오후 7시 태백 365 세이프타운 특설 무대에서 소찬휘, 김기태, 정재욱, 유하은 밴드가 출연합니다. 가족과 함께 즐기는 산골 음악회 태백 365 세이프타운에서 만나요.
7: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8: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7: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굿모닝 테입니다. 요즘 한정판 마케팅이 인기입니다. 출시하자마자 완판된 삼계탕 사발면부터 한정수량으로 판매하는 인기 간식까지 제품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발품을 파는 분들도 많습니다. 단순히 제품 하나를 사는 게 아니고요. 지금 아니면 못 누리는 이 특별한 경험까지 함께 산다는 생각에 한정판에 더 끌리는 거라고 하네요. 생각해보면 제품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날씨 딱 한정판 아닌가요? 하늘은 높고 푸르죠. 가만히 있어도 선선한 바람 붑니다. 딱 이맘때만 누릴 수 있는 초가을 한정판 날씨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일부러 시간 좀 내서 점심에 살짝 산책도 한번 해보시고 퇴근길에는 평소 가는 길보다 조금 돌아서 빙빙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돈 주고도 못 사는 한정판 같은 이 순간 우리 놓치지 말자고요. We'll be right back.

0: 호피폴라의 레츠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9월 8일 화요일 굿모닝 FM테입니다. 문을 활짝 열었어요. 환영합니다 여러분. 날씨가 이제 선선함이 좀 느껴지긴 합니다. 근데 햇볕이 또 탁 뜨면은 좀 뜨겁긴 해. 하지만 공기가 확실히 가을이에요. 그죠? 하늘 빛도 높이도 가을인 것 같습니다. 정복숙님이 여기는 대구 도원동입니다. 가을 하늘이 정말 공활하네요. 구름은 천천히 걸어가는 나그네 같고요. 시인이신데요. 시인. 7853님이 가을 날씨가 심하게 한정판 돼서 슬퍼요. 이제 곧 주섬주섬 패딩 꺼내야 할 텐데 한정판 날씨 귀하다 귀해. 그러니까 누리셔야 돼요. 예. 앞으로 다가올 것, 지나간 것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오늘 지금 좋을 때 그것만 생각하고 누려야 됩니다. 박지현님이 좋은 날씨에 저는 감기 걸려서 고생 중이네요. 유유 환절기에 제 기관지는 너무 힘듭니다. 하셨는데 사실 저도 감기는 아닌 것 같고 며칠째 지금 목이 조금 염증이 있는 것 같아요. 조심합시다 우리. 저 그래서 지금 감기약을 미리 많이 때려 먹고 있어가지고 약간 몽롱한 이번 주인 것 같아요. 그래도 예, 두 시간은 정신 바짝 차리고 갑니다. 오늘의 일정 안내해 드립니다. 굿모닝 FM태입니다. 오늘 함께할 굿모닝 패밀리 깨알 뉴스 민정 리포터 언어유의 이휘준 아나운서 그리고 오키뉴스 양소연 기자까지 잠시 후에 만나실 수 있고요. 화요일 4부 문학 작품 속 도파민을 찾아보는 시간 태인의 빨간 책방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개그우먼 허한나 씨 그리고 출판사 민음사의 이한솔 편집자와 함께할 거예요. 어제 그거 봄 사연들 시작부터 받고 있어요. 어제는 뉴스 영상 핫한 정보 직접 목격한 거 다 좋아요. 말머리에 봄 달아서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밤만 마치면 되는 반반한 퀴즈 도전하고 싶어요 하는 도전자분들 지금부터입니다.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굿모닝 FM 참여 방법 문자는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MBC 미니 애플리케이션 이용하시면 무료예요. 감사한 분들 만나고 올게요. 굿모닝 FM 1, 2부 도움 주시는 분들은요. 키움증권, 이카운트, 주식회사 올데이 프레쉬, SK케미칼, 음주유엔 팀앱대리,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 노무법인폐,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단, 베스트슬립, 와이즈플래닛 컴퍼니, 에어비앤비와 함께합니다!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2: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7: 회계관리
8: 이카운트 ERP
9: 4만원
10: 재고관리
11: 이카운트 ERP
12: 4만원
13: 생산관리
14: 사업성도
15: 함께해요.
16: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7: 이카운트
18: 가입비 부가세 별도.
19: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20: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21: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20: SK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22: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통업,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3: 7시 9분 15초 6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날씨 알아볼게요. 기상청의 곽지연 리포터.
4: 네, 테디 화모니. 오늘 아침에 반소매 하나만 입고 나오시면 조금 허전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아침 공기가 제법 서늘해졌는데요.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성월입니다. 현재 대관령의 기온이 8도로 강원 산지는 지금 한 자릿수로 내려간 곳들이 많습니다. 춘천은 14도, 대구가 16도, 서울도 18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하지만 오늘도 일교차가 커서 낮에는 서울, 전주, 광주가 30도, 대구, 부산 29도로 낮 동안에는 다소 덥겠습니다. 오늘도 또 낮 동안 자외선도 강하겠고요. 반면에 동해안으로는 다른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대체로 흐리고 바람도 강하겠고요. 강릉의 낮 최고 기온은 24도에 머물겠습니다. 늦은 오후부터 내일 낮까지는 비도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서울의 낮 최고 기온도 27도 정도로 갈수록 가을이 깊어지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

0: 보유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1: 매일 다른 게임이 펼쳐질 굿모닝 릴레이 퀴즈쇼, DJ 태희와 함께하는 로테이션 퀴즈.

0: 어떤 인물의 목소리 들려드릴 건데요. 쫙 목소리 들으시고 누구인지 이름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긴장감 올려야죠. 신의 영역 뽑아보겠습니다. 선착순 1등으로 가장 빨리 정답을 보내주신 분께 부침 유리면과 사홍원에서 김치전 언양식 불고기 준비하겠습니다. 보내실 곳 문자번호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들고요. 미니 무료입니다. 문제 나갈 거거든요. 집중해 주셔야 돼요. 누군지 맞히는 거예요. 민경 PD 준비됐죠? 오늘의 문제 들려주세요.
1: 너 도둑이 왜 가난한 줄 아니? 비싼 거 훔쳐서 싸게 팔잖아. 이건 뭐 그냥 자기와의 싸움? 너 웃었니? 너 내가 마음에 안 드는구나.
2: 나 이대 나온 여자야. 내가 어떻게 이렇게 들어가?
3: 쏠
2: 수 있어! 쏠 수 있어!
0: 너무 유명한 대사죠. 많은 분들이 정답 보내주셨는데 오늘 신의 영역은 문자가 빨랐습니다. 문자 번호 4383번님 축하드립니다. 김치전과 불고기 세트 드립니다. 아, 신의 영역 쉽지 않아요. 하지만 행운 영역이 있습니다. 선착순 아닌 다섯 분 뽑아서 카페라떼 선물로 준비하겠습니다. 힌트를 드려야 될까요? 이분은 일단은 1993년부터 2023년까지 30년 동안 청룡영화상 진행을 맡으셨었어요. 청룡을 대표하고 상징하는 여신 같은 존재였습니다. 드레스 너무 아름다우셨죠? 자, 그분 맞아요. 정답 받는 동안 노래 듣고 올 건데 리센느 예, 러버어택 이분이 나온 최근에 나온 드라마 제가 최근에 다 봤습니다. 아, 너무 재밌었어. 러버어택 듣고 올게요.

0: ragione?
1: Consista! Consista!
2: 지금 이제 타짜의 명 대사였고 그 전에 이제 도둑들 대사도 나왔었죠. 최근에 이제 김혜수 씨가 열연했던 블랙 코미디 드라마 지금 불륜이 문제가 아닙니다가 쿠팡플레이 인기작 1위로 종영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봤는데 와 진짜 잘 만들었어요. 연출 너무 좋고 연기 다들 미쳤고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예, 못 보신 분들 뭐 주말에 뭐 볼까 하시는 분들 추천입니다. 정답자 발표하겠습니다. 1046번님 제가 정말 좋아하는 배우입니다. 김혜수님 하트하트 지금 불륜이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잘 보고 있어요. 저는 아직 7화까지 봤어요. 총 8화였나? 제가 쫙 봐버려가지고 몇 화가 끝인지 모르겠는데 2538번님이 정답 김혜수 제가 부산 해운대 근처 호텔에서 근무하는데 영화제 기간에 배우들 볼 기회가 종종 있거든요. 김혜수 씨도 봤는데 아우라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배우들은 그 아우라가 있어요. 또 와 실제로 한번 뵙고 싶은데 두 분 포함해서 다섯 분께 카페 라떼 보내드리겠습니다. 매일매일이 색다른 로테이션 퀴즈 내일도 많은 참여 바랍니다.
3: 언젠가 네가 내게 사준 베개야 한시도 떨어져
2: 베개에서 떨어져 이제 일어나야죠 학교 가야죠 아침 7시 기상 점호 방송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4: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2: 어제 본 재밌는 이슈 굿모닝 FM에 공유하고 간식도 받아보자. 어제 그거 봄.
4: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What's grooving? I'm moving.
2: Boom, boom, boom. 어제 본 뉴스, 동영상, 핫한 소식까지 함께 나눠보는 모닝 간식 타임. 사연이 소개가 되면요 스몰톡하면서 먹을 수 있는 맛있는 스몰 간식을 쏩니다. 보내주고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예요. 먼저 도착한 9121번님의 사연으로 시작해봅니다. 지리산에서 1억 2천만 원에 달하는 산삼 11뿌리 발견된 거 봄. 50대 10만이 분이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진짜 신봤다 너무 부러워요. 와 이번에 발견된 산삼이요 어미 산삼과 아기 산삼이 5대에 걸쳐서 함께 자란 가족군이고요 가장 오래된 모삼이 100년가량 된 걸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값어치를 가지고 있는데 진짜 신받다 축하드립니다. 구하나 이하나버님 홍삼맛 젤리 드립니다. 8912번님 배우 서강준 씨가 짝사랑 많이 한다는 거 봄? 심지어 군대 다녀와서 연애를 한 번도 안 했대요. 서강준 씨 같은 비주얼도 짝사랑을 하고 연애 고민을 하다니 너무너무 신기해요. 그나저나 강준 씨 사랑합니다. 진짜로 많이. 예. 애끓겠네요. 예. 정재영 씨가 진행하는 이제 유튜브에 나와서 말씀한 내용인데 서광준 씨가 이제 이상형도 밝혔거든요. 외적보다 내적으로 맞는 사람이 중요하다.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한테 확 빠진다. 예. 해당되시는 분들 기대가 많고 계시겠지만 예, 쉽지 않겠죠? 8912번님 하트 모양 젤리 선물로 드립니다. 어제 분이시 이렇게 계속 보내주십시오. 그동안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산들 그렇게 있어줘.

0: 리셋넬 러버택 듣고 오셨습니다. 정답 발표할까요? 목소리 듣고 그 사람이 누군지 맞히는 퀴즈. 너의 목소리가 들려. 정답은 배우 김혜수였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1: 나 이대 나온 여자야. 내가 어떻게 하는데 들어가.

0: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1: 산들 그렇게 있어줘 듣고 오셨습니다. 어제 그거 봄 여러분들이 어제 본 이슈도 계속 소개받아 볼게요. 4387번님이 동대문 엽땡 떡볶이 새로운 맵기 단계에 출시된다는 소식 봄. 저는 매운 걸 잘 못 먹어서 가장 맵지 않은 착한 맛으로만 먹어왔는데요. 그보다 더 안 매운 버전이 새롭게 출시된다고 합니다. 이제 더 편하게 즐길 수 있겠어요. 예, 저도 이제 맵찔이라 가지고. 근데 저는 근데 안 매운 떡볶이를 먹는 게 낫지 않나요? 엽땡 떡볶이는 매워서 엽땡 아니에요? 난 모르겠다. 어쨌든 이렇게 노력해 주니까 감사하네요. 4387번님 버터맛 쿠키 드립니다. 8857번님이 베니스를 홀린 영화 가능한 사랑 상영이 끝난 뒤에 6분 기립박수에 배우들 눈물 터진 거 봄. 베니스 영화제에서 이창동 감독의 신작 가능한 사랑이 최초로 상영이 됐는데요. 엔딩 크레딧이 다 올라가기 전부터 박수가 쏟아졌고요. 배우 설경구 씨랑 조인성 씨가 연신 흐르는 눈물을 닦았다고 해요. 저도 얼른 보고 싶네요. 하셨습니다. 이 베니스 영화제의 초선대 작품들이 워낙 좋기도 하지만 또 매너들이 좋아서 사실 기립박수 이렇게 치는 게 약간 관례처럼 되긴 합니다만 저는 이제 이 배우들이 박수 때문에 눈물을 흘린 것도 있겠지만 그 직접 이제 보는 거 처음이거든요. 아 배우들이 보고 눈물 흘릴 정도면 얼른 보고 싶네요 진짜. 8857번님 참깨맛 라면 드립니다. 7060번님 아이들 소연 퇴사할게요. 신곡 들어봄. 가사를 보면서 들어보니까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도 될 것 같고 속이 뻥 뚫리더라고요. 어제 한강에서 게릴라 라이브 공연도 열었는데요. 무려 1,000명이 넘는 관객이 몰렸다고 합니다. 하셨는데 우리 서현 씨도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음악적으로 펼칠 수 있는 것들 다 펼치고 사랑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7060번님 곰돌이 모양 젤리 드립니다. 간식 여기까지예요. 맛있게 드시고요. 아이들 소연의 퇴사할게요. 듣고 올게요.

0: 안녕하세요. 토스 김창선 PD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나만의 중심을 잡고 살아가기 참 어렵죠. 그래서 토스가 안정감을 찾기 위한 이야기들을 준비했습니다. 금융의 불편을 넘어 불안까지 줄여가는 토스. 지금 토스 앱에서 안정식당을 검색해보세요.
1: 자연의 선물 홍천 명품 농산물 캠페인. 서울에서 가까운 청정지역이 그립다고요. 영양만점 맛도 좋은 먹을거리가 당긴다고요. 그럼 고민할 것도 없이 강원도 홍천으로 출발. 건강한 밥상을 책임지는 홍천강 수라쌀. 입에 착 달라붙는 홍천 찰옥수수. 1500년의 효능과 품질 좋은 6년근 홍천 인삼. 깊고 푸른 숲의 선물 홍천잣. 맛과 품질이 뛰어난 홍천 한우.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 농민들의 정성 어린 손으로 차린 명품 먹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강원특별자치도 홍천으로 오세요. 이 캠페인은 홍천군과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3: 7시 30분 8초 9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상황 확인해볼게요. 서울경찰청의 신지 해리포터.
4: 네, 테디. 오늘도 꽤 차들이 많습니다. 특히 강 동쪽으로 가는 차들은 일찍부터 밀렸는데요. 지금 강변북로 구리 방향 행주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지체고 50분 정도 소요가 되고 있고요. 올림픽대로는 행주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55분 걸리고 이후로 또 성수대교 부근에 사고가 나서 일대가 정체되고 있습니다. 반대 강 서쪽으로는 두 길 다 천호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는 정체입니다. 분당 수서로 청담 방향도 전 시간에 사고가 있었는데 복정교차로에서 청담대교 쪽으로 쭉 정체고요. 반대쪽은 청담대교 북단에서 탄천1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노원 이전부터 성수까지 쭉 밀리면서 소요시간 1시간 정도 예상되고요. 의정부 방향도 월계일교에서 상계교까지 시속 10km대로 정체가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대부분 평소와 비슷한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은 기흥에서 신갈, 달래내에서 반포까지 밀려 있습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0: 민정 리포터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어서 와요. 한국사 시험 공부 시작한다고 네. 했었잖아요. 네네. 어떻게 시작됐어요?
1: 아, 이번에는 가계부보다 좀 빠르게 폈습니다.
0: 야, 진짜 이제 할 건가 보네요.
1: 네, 왠지 이거는 좀 지켜야 그래도 내가 26년을 잘 보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1강 들었어요, 1강.
0: 야, 아, 근데 너무 멋있다.
1: 아, 예. 끝까지 가야 되는데.
0: 마무리 뭐 하나라도 더 얻어가려는 이 행동력을 제가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아, 너무 멋집니다. 응원하고. 자. 일 또 시작해봐야죠. 깨알 뉴스 들어가볼까요?
1: 네, 첫 번째 소식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티빙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를 대상으로 어제부터 보상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0: 아, 신청을 받고 있군요. 이게 따로 신청을 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1: 네, 이게 자동으로 지급되는 게 아니라서 대상자가 직접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보상 신청은 오는 30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 개인정보 유출 대상자로 안내받은 회원이라면 티빙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 로그인을 한 뒤 마이 메뉴의 보상 신청 페이지에서 보상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요. 같은 페이지에서 바로 보상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탈퇴한 회원도 보상 대상에 포함이 되는데요. 단 본인 확인을 위해서 티빙에 다시 가입을 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참고를 해주세요.
0: 아하, 신청하면 어떤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1: 총 4가지의 보상이 제공이 되는데요. 해킹, 피싱, 안심보험, 1년 무료 가입과 3개월간 프리미엄 시청 기능을 제공합니다. 또 콘텐츠 구매 사용 가능한 티빙 포인트 50포인트가 제공이 되고요. 여기에 웨이브 광고형 스탠다드 한 달 이용권과 CGV 콤보 5,000원 할인 쿠폰 3종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상은 다음 달 6일 오전 10시부터 순차적으로 지급이 된다고 해요.
0: 예, 개인정보 유출 대상자로 안내받으신 분들은 신청 기간 놓치지 말고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1: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제주에서 실종 사망 사건이 잇따르면서 온라인을 중심으로 이른바 제주도 괴담이 퍼지고 있습니다.
0: 제주도 자체가 위험한 섬인 것처럼 이제 소문이 퍼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좀 안타깝네요.
1: 맞습니다. 이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소문까지 확산이 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제주도는 올레길을 찾는 도민과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탐방할 수 있도록 제주 올레 콜센터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레길을 혼자 탐방하는 경우 출발 전에 콜센터에 탐방 계획을 미리 알리면 되는데요. 그러면 콜센터에서 1시간 간격으로 전화를 걸어서 탐방객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요. 이 코스를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지도 확인을 해준다고 해요.
0: 혼자 올레길을 걷더라도 안심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 연락이 안 되면 어떻게 해? 하죠?
1: 네, 만약에 이 탐방객과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제주 올레 사무국에 상황이 전달이 되고요. 2시간 이상 전화를 받지 않으면 제주 올레 사무국의 판단에 따라서 경찰에 긴급 구조를 요청하게 됩니다. 이 제주 올레 콜센터는 평일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또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을 하는데요. 콜센터를 이용하시면 안전 확인 외에도 올레길 코스 추천이나 교통 정보 숙박, 편의시설 안내도 제공받을 수 있으니까요. 필요하실 때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0: 네, 올레길 혼자 탐방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출발 전에 콜센터에 미리 꼭 전화해 두시길 바랍니다.
1: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혹시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 조사 모두 마치셨나요? 아직 못하셨다면 오늘부터 방문 주민등록 조사가 실시됩니다.
0: 네, 방문 조사면은 조사원이 직접 찾아오는 거겠죠?
1: 네, 맞습니다. 이 주민등록 사실 조사는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매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요. 비대면 조사는 어제까지 진행이 됐고요. 오늘부터는

0: 방문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이번 방문 조사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를 대상으로 진행되는데요. 이 중점 조사 대상에는 100세 이상 고령자와 5년 이상 장기 거주 불명자, 사망 의심자, 고위험 복지 위기 가구 등이 포함되고요. 장기 결석이나 학령기 미취학 아동이 있는 세대도 해당이 됩니다.
1: 네, 그런데 방문 조사를 이제 꺼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누가 조사하러 왔는지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을까요?
0: 보통은 이장이나 통장이 직접 주소지를 찾아가서 조사를 진행하는데요. 방문할 때는 사실조사원 증명서를 착용해서 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 조사원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안전사고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요. 경찰에 안전관리 협조를 요청할 방침인데요. 방문 조사 이후에도 실제 거주 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가 다른 경우에는 지방정부 담당 공무원이 추가 조사를 또 따로 진행을 한다고 해요.
1: 예, 조사원분들이 방문했을 때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좋겠네요.
0: 네, 우인숙님이 방송 듣고 TV 봉사항 신청 방금 했어요. 모르고 지나갈 뻔했는데 굿모닝 FM 덕에 신청했네요. 감사해요.
1: 네, 인숙님,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듣는 동안 지금 신청했어요.
0: 아, 진짜요?
1: 네, 신청해가지고 뭐 세 가지 받을 수 있는 거 네. 다 신청했습니다. 5331번님, 10월에 제주도 가는데 안전하게 잘 놀다 올게요. 제주 올레 콜센터 서비스 정보도 감사합니다.
0: 네, 5184번님도 제주도 너무 좋아하는 여행지예요. 이번 기회에 더 안전한 여행지가 되어서 전 세계인이 찾는 아름다운 곳이 되길 바랍니다.
1: 네, 깨알 뉴스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잠시 후에 반반만 쳐도 성공인 개꿀 퀴즈쇼 반반한 퀴즈 시작할 거예요. 제주도의 푸른 밤 태연 씨 버전으로 띄워드리면서 민정 리포터와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내일 또 보자요.
0: 내일 또 만나자요.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1: 밥만 맞춰도 성공이다. 상씨가 웃음이 넘쳐 흐르는 개꿀 퀴즈쇼 반반한 퀴즈.

0: 반반 퀴즈 도전하겠습니다. 아니다, 그냥 포기하겠습니다. 생각해보니 다시 하겠습니다. 100번 반복해도 일단 신청해 주십시오. 반반 퀴즈 참가만 하셔도 10만원 상당의 기능성 베개 드리고요. 10개 문제 중에 5개 이상 맞히시면 치킨 앤 콜라 세트까지 더해서 드릴 거예요. 10개를 다 맞히시면 무려 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까지 드립니다. 신청 사연 바로 만나볼게요. 현재 고3이고 아침마다 감사하게도 아빠 차를 등교 아빠 차를 타고 등교하고 있습니다. 오, 등교할 때마다 아빠가 굿모닝 FM을 틀어주셔서 중학교 때부터 꾸준히 들어온 것 같아요. 그동안 듣기만 하다가 이렇게 반발한 퀴즈 신청하는 이유는요, 아침마다 태워주시는 아빠께 감사하기도 하고 아빠한테 꼭 반발한 퀴즈를 성공하는 모습도 보여드리고 싶어서예요. 그리고 상품도 푸짐하게 주시고 재밌는 코너 진행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도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이상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신청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신청을 안 받을 수가 있겠어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도전자 들어오세요.
1: 안녕하세요. 반남꽃 치킨 넣어봤자 바라바라 바라만.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티.
0: 네,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1: 아, 저는 현재 고3이고 아 떨려가지고
0: 편하게 편하게 네.
1: 연예인이랑 처음 통화해봐요.
0: 아, 그래요? 이름 아, 뭐예요, 이름?
1: 아, 저 장윤정이에요.
0: 윤정양, 반가워요. 고3이면
1: 네, 반갑습니다.
0: 네, 고3이면 이제 수능 진짜 얼마 안 남았잖아요.
1: 네네.
0: 마음이 좀 무거울 때 아니에요?
1: 저 근데 최저가 없는 데로 가기로 해가지고 편하게 다니고 있기는 해요.
0: 너무 다행이다, 너무 다행이야. 네네. 아빠 차 타고 계속 이렇게 등교할 때마다 라디오를 들었어요?
1: 네네.
0: 그러면 저 처음 할 때 거의 들었겠네요.
1: 아, 네네.
0: 오, 세상에. 어때요? 태희는 진행을 좀 잘하는 것 같아서 삼촌 어때요?
1: 아니, 너무 최고고 맨날 아침 갈 때마다 이거 들으려고 등교하는 것 같아요.
0: 말도 어쩜 이렇게 예쁘게 해요. 아, 정말. 우리 윤정양은 대학교 가면은 희망하는 전공 뭐 이런 게 있어요?
1: 아, 저는 사회복지학과 1학년 때부터 가고 싶었는데 아빠가 간호학과 원하셔가지고 그냥 보건의료행정학과, 보건안전학과 이런 데도 넣어보려고 하고 있어요.
0: 부모님과 또 본인의 방향이 다를 수 있는데 어디든 사실 시작을 해보는 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둘 다 너무 멋진데. 아하, 네.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네요, 진짜. 4793번님이 효녀 도전자 만점 가서 더 효도 더 하자 아자아자 수능도 만점 반반키도 만점 하시면서 다들 윤정양이 너무 예쁜가 봐요. 엄청 응원해주고 있어요. 반반한 퀴즈 어때요? 이제 반 정도 맞춰야 성공하는 건데 자신 있으세요?
1: 지금 아까 전화 왔을 때부터 손발이 떨렸어요.
0: 떨려서 잘 모르겠죠?
1: 네네.
0: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윤정양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화이팅 한번 외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1: 화이팅!
0: 좋습니다. 반만 맞추면 되는 반반한 퀴즈 들어가요 볼 거예요. 제한 시간은 77초이고 모르는 문제는 빨리 패스하셔야 다시 풀 수가 있어요. 준비되셨죠?
1: 네.
0: 좋아요. 문제 나갑니다. 나누기를 하자. 34 나누기 2는
1: 17.
0: 이 노래를 부른 가수는 아무 노래나 일단 틀어 아무거나 신나는 걸로. 사자성어예요.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과 욕심. 살이?
1: 분별?
0: 아니에요. 살이? 욕.
1: 패스.
0: 아, 우린 깐부잖아. 이 대사가 나온 드라마 제목은?
1: 오징어 게임.
0: 찰흙을 영어로 하면?
1: 패스.
0: 속담. 이것의 꼬리보다 닭의 머리가 낫다. 에서 이거.

0: 것은?
1: 패스.
0: 오, 어제는 24절기 중 이날이었습니다. 가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인 이날은? 어렵다 어렵다. 패스 패스.
1: 패스.
0: 베니스 국제영화제가 열리는 나라는?
1: 독일?
0: 아니에요. 네 글자.
1: 패스. 네,
0: 아, 축구에서 가장 많은 발롱도르를 수상한 선수는?
1: 패스.
0: 친일 인사들의 행적을 정리한 민족문제연구소의 사전 이름 친일? 뭐뭐 사정. 어렵다 노래.
1: 뭐 패스.
0: 어, 사자성어. 사사로운 이익과 욕심. 사리. 사.
1: 사리.
0: 아, 어떡해. 어렵다 어려워. 아. 자, 결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 유독 많이 나왔어. 열 문제 중에 세 문제 맞춰서 실패했어요.
1: 아유.
0: 하지만 10만 원 상당의 기능성 베개 받아가십니다.
1: 아,
0: 어려웠죠?
1: 네.
0: 어, 어떻게 초반에 기세 좋았는데. 사자성어 일단 짚어드리고 하면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과 욕심은 사리사욕이었고, 아. 찰흙은 영어로 하면 클레이였어요.
1: 아.
0: 이것의 꼬리보다 닭의 머리, 뱀의 머리가 낫다 해서 이것은 용이었고요. 24절기 중에 어제는 백로였습니다. 베니스 국제영화제는 이탈리아에서 열리고 발롱도르를 수상한 선수는 리오넬 메시. 그리고 아. 친일 인사들의 행적을 정리한 민족문제연구소의 사전 이름은 친일 인명사전이었습니다. 어렵다. 아이고. 어려웠어.
1: 네.
0: 아유, 그래도 이렇게 또 도전해주고 추억들 만들어서 얼마나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저는. 만나서.
1: 아, 저도 괜찮아요.
0: 3951번님이 윤정양한테 아침부터 좋은 에너지 얻고 갑니다. 너무 귀여운 학생. 오늘도 화이팅! 하시면서 다들 엄청 예뻐해주고 계십니다. 윤정양!
1: 네.
0: 이제 보내드려야 되는데 끝으로 한마디 하시죠.
1: 어, 실패해서 조금 아쉽긴 한데 이렇게 처음으로 당첨도 되고 태희랑 통화돼서 너무 좋았어요.
0: 그리고 아빠한테도 한마디 해요.
1: 아, 실패해서 너무 아쉽겠지만 맨날 근교할 때 태워줘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더 잘할게요.
0: 이거 해요. 사랑해요. 해요,
1: 아빠. 아, 아빠 사랑합니다.
0: 윤정양, 대학교 네. 가서도 함께 해주세요.
1: 네.
0: 화이팅입니다. 아,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덤덤한 퀴즈 나갑니다. 오늘 반발랑 퀴즈에 나왔던 베니스 국제영화제 관련 문제 덤으로 내드립니다.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는 최고의 작품의 황금 이것상을 수여하는데요. 베니스의 상징이자 영어로 라이언이라 불리는 동물인 이것 무엇일까요? 객관식입니다. 1번 사자, 2번 웃자, 3번 얼굴피자. 정답 보내주세요. 문제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퀴즈 맞추신 분 중 5분 추첨해서 꿀스틱 세트 준비하겠습니다. 정답은 노래 듣고 와서 발표할게요. K-POP 데몬 헌터스의 이것 보이즈. 예, 소다팝 듣고 올게요. Hey, hey.

0: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1: 하늘, 도로, 바다. 접근 가능한 최적의 입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최고의 일터를 넘어 가장 좋은 쉼터와 삶터를 제공합니다. 미래산업을 선점하는 상업 업무용지를 지금 만나보세요.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단. 분양문의 063-450-9020.
2: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 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3: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4: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1: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0: 닥터피에 닥터피에.
2: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3: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4: 덤덤한 퀴즈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베니스 국제 영화제에서 최고의 작품에 수여하는 황금 이것 상에서 이것은 바로 1번 사자였습니다. 박지혜님이 정답 1번 사자. 엊그제 딸아이랑 라이온킹 봤는데 오랜만에 봐도 재밌더라고요. 역시 명작은 명작. 하나헤야 보셨군요. 4793번님이 정답 사자. 그래 오늘 점심은 내가 사자. 시원하게 냉면 쏜다. 어딘데요 거기? 저 갈래요. 어딘데요? 심재용님이 1번 사자. 오늘은 학생 덕분에 웃음 가득한 하루가 될 겟상. 예, 오탄지 유행어인지 잘 모르겠어요. 미안해요. 고3들을 응원하는 시기가 다가오니까 시간 빠르네요. 그러니까요. 이제 지금 엄청 떨릴 텐데 준비 잘하고 있나 모르겠네요. 모두들 화이팅. 이분들 포함해서 5분 저희 선정해서 꿀스틱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첨자 명단은 홈페이지 성공표 게시판 참고해주세요. 2958번님이 테디 오늘 10살 딸 생일이에요. 친구들이랑 춤추고 노는 걸 좋아하는 우리 딸. 그 예쁜 웃음 잊지 말고 사랑이 많은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어요. 우리 딸 많이 많이 사랑해 하트 하셨는데 사랑을 많이 많이 나눠주셔서 친구들이랑 또 밝게 예쁘게 자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거울이죠. 나의 어린 시절 내가 어렸을 때 이렇게 사랑받았으면 뭐 이렇게 됐을 거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면 그 사랑 이제 나의 아이에게 좋은 쪽만 생각해서 많이 나눠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선물로 바나나 우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생일 축하드리고요. 모두들 누구의 아이기도 하고 어른이기도 한데 다 사랑받읍시다. 사랑 줍시다. 사랑 나누는 우리가 되길 바라면서 광고 듣고 3부로 돌아올게요.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1950년대 초 헤밍웨이는 평단의 호평에 건강까지 나빠져서 이른바 한물간 작가가 될 판이었죠. 그때 노인과 바다를 투고합니다. 작품을 받은 세계적인 잡지 라이프는 고민하죠. 그러다 저명한 작가이자 평론가인 제임스 미치너에게 리뷰를 의뢰합니다. 그때 해군 장교로 마침 한국전쟁에 참전 중이던 미치너는 고독한 노정의 투혼기 노인과 바다에 매혹됐고 그렇게 라이프지가 작품을 실어서 결과는 대성공. 결국 헤밍웨이마저도 운이 참 중요하다는 얘기죠.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 일교차가 커지는 9월의 이른 아침이나 심야 시간대에는 도로에 짙은 안개가 끼는 날이 부쩍 많아집니다. 안개 낀 도로는 맑은 날보다 사고 발생률이 월등히 높고 자칫 연쇄추돌이라는 대형 참사로 이어지기 쉬운데요.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짙은 안개 구간에 진입했다면 무조건 주행 속도를 평소의 절반 이하로 줄이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안개등과 비상등을 미리 켜서 내 차의 위치를 주변 차량에 정확히 알리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특히 강이나 호수 주변 터널 진출입로를 지날 때는 찰나의 방심이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부를 수 있는 만큼 극도의 긴장감과 양보 운전이 필요합니다. MBC 강원 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귀한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개항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1: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빽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빽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과음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최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 전 광고 심의 필요해.

0: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2: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3: 야, 시원하다.
2: 백년가게 맛집
4: 횡성 새말 토종순대.
5: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의 좋은 친구 MBC 무한방송.
5: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오늘의 굿모닝 굿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1: 굿모닝. 고양시에 살고 있는 김혜빈입니다. 케이크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커스텀 케이크나 주로 생화 케이크, 행사용 대형 케이크를 제작하고 있어요.

0: 쓰지 못한 프린터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1: 이거 남편이 알면 뭐라 할 텐데.
0: 매일매일 다른데 아침 8시에는 보통 남편 밥을 하고 있습니다. 아, 또 제가 챙겨주는 걸 좀 좋아해가지고 미역국이나 된장찌개, 김치찌개 이런 걸 많이 해주고 있어요. 오늘은 약간 연어 오차즈케 해먹을 생각입니다. 저 끝사랑 100번 넘게 재생했거든요. 너무 좋아가지고 남편이랑 맨날 같이 듣고 불러달라고 하고 그랬는데 정말 들어도 들어도 질리지 않는 명곡. 여러분 모두 해보 굿데이.

0: 모양시에 사는 김혜빈 씨의 굿 메시지로 굿모닝 FM 3부 시작했습니다. 오, 결혼한 지 2년 된 신혼부부라고 하는데요. 달달하네요. 그리고 챙겨주는 거 좋아해서 이렇게 집에 가면 요리 막 이런 거 해주면 남편 이제 주변에 다 얘기하잖아요. 야, 결혼하면 진짜 좋아. 오늘 오차시계 먹었어. 진짜 좋아. 자랑 엄청 하겠네. 끝사랑 좋아해요. 그대 오직 그대만이 내 정치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너무 감사하네요. 남편분이 끝사랑 부르는 거 저도 좀 듣고 싶은데 잘하실 것 같아요. 왠지 굿모닝 굿메시지 이렇게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굿모닝 FM 홈페이지 굿모닝 굿메시지 게시판 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샵 8000번으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 기다릴게요. 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핵심 유의사항을 짚어드립니다. 우리말 완전 정복을 향한 필수 코스 언어유의. 음악평론가, 영화배우, 동물, 곤충 다 가능한데 소프라노 네. 못합니다. 어, 최악이야. 못하는 거 조금 있는 만능 엔터테이너
1: 네.
0: 이휘준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이희준입니다.
0: 예,
1: 네.
0: 아, 진짜 다 잘해. 근데
1: 아유 그냥
0: 본인이 이렇게까지 잘할 줄 몰랐죠.
1: 아, 몰랐어요.
0: 휘준 아나운서 앞으로 네. 문자가 도착했는데 이거 읽어보시죠.
1: 네, 가만히 있어보자. 자, 2301번님이 휘준 아나운서 목소리 듣고 제가 간사한 목소리라고 하니까 우리 8살 딸이 간사한 게 뭐야? 라고 물어보네요.
0: 오, 그렇지.
1: 검색해서 설명해 줬어요 라고. 간사하다, 이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나쁜 꾀를 부리는 등 마음이 바르지 않다. 어? 나쁜 꾀가 있어 거짓으로 남의 비위를 맞추는 태도가 있다.
0: 아하.
1: 어, 그렇게 간사했나 봐요.
0: 이런 느낌의 네. 이제 역할들이 네. 하는 목소리 톤이 높았어요 대부분.
1: 그렇죠, 그렇죠.
0: 드라마나 영화 같은데 네,
1: 또 잘 어울립니다 제가 또.
0: 예, 뭐 이렇게 하면서
1: 약간 이런 느낌.
0: 그런 느낌이라서 편견이 고정관념 좀 생긴 것 같은데.
1: 그러니까요. 우리 8살 딸 엄마 말 안 들으면 삼촌처럼 돼요. 간사해져요.
0: 어릴 때 말 잘 들었잖아요.
1: 저요?
0: 네.
1: 그 저희 어머니 말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0: 잘 들었죠. 솔직히 속 썩이지 않은 아들인 것 같은데.
1: 안 썩이긴 했어요 저는.
0: 그래. 네. 안 속였는데.
1: 네, 저는 뭐
0: 그래요. 이거 고정관념이에요 다.
1: 말 잘 들어야 돼요.
0: 언어유의 간사한 이휘준 아나운서와
1: 네,
0: 시작해볼까요?
1: 간사하게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예. 자, 궁금했던 단어들 여러분 계속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오늘 유의 우리말 상황극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0: Let's go.
2: 오셨습니까?
3: 그래, 휘돌이. 네 우리 모닝파 애들 단돌이 잘하고 있나?
2: 아, 단돌이는 못하고 있습니다, 형님.
3: 이에 막 빠져가지고 막 정신 안 차이나? 내가 단돌이 잘하라고 했나 안 했나?
2: 아, 그 단돌이는 일본어라 가지고 우리말로 잣돌이 잘하고 있습니다, 형님.
3: 얘들아, 이리 와봐. 네 지금 내 가르치나?
2: 아닙니다, 형님. 아이, 그 맞춤법 바로 잡은 것뿐입니다.
3: 심심하지? 어?
2: 아닙니다.
3: 아주 제대로 잡돌이 한번 해줄까?
2: 아, 잘못했습니다 형님.
3: 그래, 살려는 드릴게. 가서 화투나 한번 가져와봐라.
2: 예, 형님. 아, 근데 갑자기 화투...
3: 고돌이치기 딱 좋은 날씨네.
2: 아이, 형님도 참... 전래전래 도리도리...
3: 아, 폼 좀 나네.
2: 도리도리...

0: 저희 진짜 약해 보이네요.
1: 저희는 안 될 것 같아요. 저희는 법 지키고 잘 살면 될 것 같습니다.
0: 진짜 예. 착해 보입니다. 자, 예. 오늘 우리가 유해 우리말 단돌이 잡돌이입니다. 오늘 상황극에서 도리가 붙은 말 다 튀어나왔습니다.
1: 그렇네요.
0: 자, 그 가운데 단돌이 잡돌이 이 중에서 우리말로 된 표현은 잡돌이입니다.
1: 아, 잡돌이.
0: 잡돌이.
1: 예.
0: 단돌이는 휘돌이의 말대로 일본어입니다.
1: 아.
0: 단돌이. 일을 진행하는 순서나 방법 또는 절차를 뜻하는데요.
1: 어허.
0: 우리말로 표현할 땐 상황에 따라 단속이나 채비 같은 말로 바꿔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극에서 모닝파보스 호경이 말한 밑에 애들 단돌이 잘하고 있냐? 라는 질문은 밑에 애들 단속 잘하고 있냐?
1: 그렇네.
0: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1: 바꿔 써야겠네요.
0: 그렇죠. 반면에 잡돌이는 우리말입니다. 잘못되지 않도록 엄하게 단속하다 라는 뜻이 있고요. 어떤 일을 앞두고 단단히 준비하거나 대책을 세운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단돌이 대신에 단속, 채비 같은 우리말로 바꿔 쓰거나 좀 뜻이 맞으면 우리말 잡돌이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1: 예.
0: 고돌이도 아까 상황에 나왔잖아요.
1: 네.
0: 예전에 한번 다룬 적이 있어요. 고스톱에서 새 그림이 그려진 세 장의 패를 모두 모은 걸 고돌이라고 하죠. 이 말은 작은 새를 뜻하는 일본어 고토리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 아하.
0: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도리도리. 이거는 뭐 어린아이가 머리를 좌우로 흔드는 동작인 거 뭐 다들 아시겠죠?
1: 네네,
0: 그렇죠?
1: 이건 네. 뭐 알죠.
0: 그렇습니다.
1: 자, 752님이 아 휘돌이
0: 휘돌이
1: 두목 호경이가 잡돌이 많이 해야겠는데요.
0: 네.
1: 아 휘돌이는 그 돌이입니다. 도리가 네. 아니고 휘돌이.
0: 휘돌이.
1: 이것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유의하세요.
1: 제가 잡돌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예, 감히 어? 퀴즈는 안 하고서 못합니다. 김신영 자. 씨가 많이 하죠. 김신영 씨는
0: 잘하시더라고요.
1: 예, 예, 한번 시기별로
0: 에이.
1: 한 번씩 합니다. 좀 배워볼게요.
0: 어?
1: 유준 아나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내일 만나요. 안녕.
0: 안녕.
1: 노을에 붙잡고도 흐르고 있네요. 듣고 올게요.

0: 오랜만에 들었네요. 노을 붙잡고도 였습니다. 잠시 후에는 MBC 양소연 기자와 함께 오늘의 키워드 뉴스 만나보실 거고요. 화요일 4부 문학 작품 속의 도파민 찾아서 떠나보는 시간. 테인의 빨간 책방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개그우먼 허한나 씨 그리고 민음사의 이한솔 편집자와 또 오늘은 어떤 작품 어떤 문학 만날 수 있을까요? 기대해 주시고요. 감사한 분들 만나고 오겠습니다. 굿모닝 FM 3, 4부 도움 주시는 분들은요. 오뚜기 카레, 현대자동차, 코끼리베이글닷컴, IS동서, 음주유엔 티맵 대리, 샘표식품 주식회사,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서울우유협동조합, 브레이브 모바일, 영월군 농업기술센터, 주식회사 워킷,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함께합니다.
1: 사과가 달콤하게 물에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클레오?
4: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3: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4: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3: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0: 베이글. 클릭하면 집으로. 굽기 베이글.com.
1: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2: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1: 너무 좋아요.
0: 유후.
1: 끝내줬어요.
0: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1: 완전 좋아요.
0: 연두리. 잘 부탁드립니다.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경기도 교육청에서 처음 시작합니다. 학생이 주도하고 독서, 예술, 운동으로 삶을 활기차게 채우는 폼프리스쿨 실천학교를 공개 모집합니다. 경기도 교육청 홈페이지로 지금 신청해주세요.
1: 8시 15분 33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각 날씨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기상청의 곽지연 리포터.
2: 네, 아침 저녁으로는 이미 가을인데 낮에는 아직까지 여름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가을의 영역이 낮 시간까지도 조금씩 넓어지겠습니다. 오늘도 당신편 MBC FM4U 날씨와 성월입니다. 하늘은 파랗고 맑은 가운데 오늘 아침 강원 산지는 한 자릿수 기온으로 출발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20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선선하고요. 반면에 낮 기온은 서울, 광주 30도, 대구 29도, 강릉 24도로 서쪽 지역은 어제만큼 덥겠고요. 오늘도 강한 자외선은 잘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은 낮 기온이 오늘보다도 3-4도가량 더 내려가면서 낮더위도 한풀 꺾이겠습니다. 영남 해안으로는 강풍 예비특보 내려져 있고요. 동해안 산지로는 오늘 오후부터 내일 낮 사이 5에서 40mm 정도의 비가 오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키워드, 오늘의 키워드 뉴스. MBC 양소영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네, 이제 가을이 돼서 전투복 입은 모습 늘 보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요. 자켓이 날씨 너무 좋죠.
0: 잘 어울리세요.
1: 자켓이요? 네, 네, 감사합니다.
0: 오늘 당직하셔가지고 제
1: 힘이 좀 없어요.
0: 힘이 없어요. 잠을 못 자고 일하고 오셨어요. 계속 얼른 하시고 퇴근하셔야 되는데.
1: 그러니까요.
0: 빨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키워드 가져와 주셨나요?
1: 네, 오늘 키워드는요, 아스트라 1호 선전포고입니다.
0: 네,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1: 네, 첫 번째 키워드 아스트라입니다.
0: 어제 이제 코스피 이야기인데 7천 턱 밑까지 올라왔습니다.
1: 네, 어제 코스피 전 거래일보다 4.61% 308.18포인트 오른 6,995.39에 거래 마쳤습니다. 예. 7,000선까지 4.61포인트 남겨뒀는데요. 거래 시작부터 전장보다 3.34% 223.57포인트 오른 채 출발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조 5천억 원, 2천억 원 넘게 사들였습니다. 반면 개인 투자자는 6조 8천억 원 넘게 팔아치우 면서 차익 실현에 나섰습니다. 어제 개인이 팔아치운 이 규모가요, 지난 7월 31일 이후 한 달여 만에 가장 많은 액수였다고 하네요.
0: 네, 코스피 한동안 6천선에서 헤맸는데 네. 분위기가 좀 달라진 거예요?
1: 네, 코스피는 한 달 훨씬 전인 지난 7월 23일을 마지막으로 7천을 찍고 나흘 만에 5천까지 밀린 뒤 6천선에서 좀처럼 힘을 얻지 못했는데요. 네. 지난주 챗GPT 개발사인 OpenAI가 차세대 인공지능 모델인 아스트라를 공개하면서 분위기가 좀 달라졌습니다.
0: 아스트라 압도적인 네. 성능을 가진 걸로 이제 평가가 되고 있죠.
1: 네, 오픈 AI의 인공지능 모델 이 아스트라를 두고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는 범용 인공지능 시대가 왔다고 선언했습니다. 범용 인공지능이란 건 쉽게 이해하자면 다양한 과제를 사람 수준으로 수행하는 인공지능인 건데요. 그러니까 사람이 단계별로 지시하지 않아도 인공지능이 목표에 맞춰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런 겁니다. 이렇게 되면 기업이나 기관이 인공지능에 맡길 수 있는 과제의 양이 늘어나서 생산성이나 비용 또 구조 등에 미치는 영향도 크게 변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0: 예, 다만 또 다른 평가도 있어요.
1: 네, 범용 인공지능이란 것에 대해서 합의된 정의가 아직 없기 때문에 아스트라의 등장으로 범용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했다고 주장하기는 섣부르다 이런 지적과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의견이 분분하긴 하지만 아무튼 이 아스트라 공개 이후에 인공지능 수요가 커질 거란 기대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아스트라가 압도적 성능을 가져서 데이터 처리량이 늘어난다면 자연스럽게 메모리 칩이나 데이터에 대한 수요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0: 네, 그게 이제 증권 시장에 영향을 미친 거죠.
1: 그렇습니다. 아스트라 공개 이후 현지 시각으로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에선 반도체 지수가 상승했고요. 이게 우리 증시까지 이어졌습니다. 네. 이른바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어제 각각 5.68% 또 8.26% 급등했습니다. 삼성전자가 27만 원, SK하이닉스는 178만 3천 원에 장 마감했는데요. 아스트라 출시를 계기로 국내 반도체주가 본격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0: 물론 뭐 아직 우려 요소도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다음 주 미국의 금리 인상 변수가 여전히 남아있고요. 높은 금리를 감당하면서까지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투자가 어느 정도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0: 네, 두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1: 네, 두 번째 키워드 1호입니다.
0: 1호.
1: 네.
0: 대미투자 1호 관련 이야기죠.
1: 그렇습니다. 앞서 한미정상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 대규모 투자를 하는데 합의했죠. 그 투자의 첫 사업을 뭐로 할 거냐 이 문제를 놓고 한미 양국이 계속 논의했는데요. 미국 텍사스주에 가스발전소를 짓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0: 가스발전소요?
1: 네. 가스발전소. 네. 여러 보도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어제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협의에서 미국에 대한 우리의 투자, 그러니까 대미 투자 사업 1호로 미국 텍사스주의 가스 복합 화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방안을 보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텍사스엔 첨단 반도체 공장과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가 대거 들어서면서 전력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는데요.
0: 텍사스에 전기가 많이 필요해졌다는 거죠.
1: 그렇습니다. 한미 양국은 이 가스 발전소 사업 규모를 놓고 막판 줄

0: 기다리기를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200억 달러 안팎을 검토했지만 미국 측이 250억 달러 규모로 투자해달라고 요구하면서 협상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결국 양측이 약 220억 달러 수준, 거의 중간이죠. 이 수준에서 합의하기로 한 걸로 알려졌고요.
1: 예, 1호가 가스발전소라면 다음 네. 사업이 뭔지도 궁금합니다.
0: 네, 후속 투자 사업으로는 미국의 대형 원자력 발전소 8기를 건설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는 걸로 전해집니다. 오는 18일 이 같은 대미 투자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를 체결할 걸로 알려졌고요. 다만 정부는 구체적인 대미 투자 사업과 관련해선 아직 협의가 진행되고 있어서 자세한 내용을 밝히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1: 예, 그런데 최근 미국이 네. 반도체 투자도 압박을 했잖아요.
0: 네, 우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짓지 않으면 반도체 표적 관세를 매기겠다 이렇게 압박했죠. 이번 대미 투자 사업에 반도체는 포함되지 않을 걸로 알려졌습니다.
1: 예.
0: 한편 대미 투자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핵수신 잠수함, 원자력 협력 등 한미 간 안보 분야 협의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1: 네, 마지막 키워드 가볼까요?
0: 네, 마지막 키워드 선전포고입니다.
1: 지난달 초 독일 공항에서 폭발물이 발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0: 네, 지난달 4일 독일 라이프치히 공항의 화물기 근처에서 폭탄 드론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공항 폐쇄 과정에서 드론 한 대가 회항하던 항공기와 충돌하는 일도 있었다는데요. 독일 당국이 이 사건을 조사한 뒤 라이프치히 공항 폭발물 테러가 러시아 소행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테러 조직 같은 비공식적 수단을 동원한 거라면서 이른바 하이브리드 전쟁이라고까지 규정을 했고요. 이후에 독일에 있는 러시아 영사관 등을 폐쇄했어요.
1: 상당히 강한 조치로 느껴지는데 네. 러시아도 더 강하게 반발을 했네요.
0: 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최근 국영 언론과 인터뷰에서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시작 전에도 외교 공관을 먼저 닫았다면서 독일의 이번 조치가 전쟁의 시작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도 즉각 수도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등에 있는 독일 문화원을 폐쇄하겠다고 맞섰고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독일이 러시아에 혐의를 씌우려고 증거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는데요.
1: 예, 최근 유럽은 러시아의 위협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네. 대응 논의를 이어왔잖아요.
0: 그렇습니다. 독일 정부가 라이프치히 공항 폭발물 사건을 러시아 소행으로 지목한 뒤 유럽연합 EU와 북대서양 안보동맹인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수장이 긴급 회동을 했습니다. 이들은 회동 이후에 러시아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넘어서 유럽 땅에서도 더 대담한 위협을 벌이고 있다면서 유럽이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고요.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가능성도 언급을 했습니다.
1: 예, 오늘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의 핵심 한 줄 전해주시죠.
0: 네, 오늘 핵심한 줄도 네팔 속보로 전해드릴게요.
1: 네.
0: 네팔 정부가 대홍수 발생 당시 우리 국민 9명의 연락이 끊긴 지역에서 한국 긴급구호대가 도보 수색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수색은 오늘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이번 네팔 대홍수로 현재까지 1,400명 가까운 사람이 목숨을 잃었고요. 실종자는 5,500명을 넘어섰습니다.
1: 네, 이렇게 양승 기자님 고생하셨습니다. 박현진 님이 제발 물린 주식 탈출 좀 하고 싶어요. 유유. 모데마.
0: 예. 5463님이 새 인공지능 아스트라 우리 집 남편보다 나을 듯하네요. 하하하.
1: 네, 거기 저 같이 오지는 못하겠습니다.
0: 네. 박기훈님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1: 예, 저도요. 박기훈님이 밤샌 기자님이 출근하는 저보다 더 또랑또랑 에너지가 넘치시네요. 아, 기자님 목소리는 언제나 전달력이 좋습니다.
0: 아유, 화이팅입니다.
1: 아, 감사합니다. 얼른 퇴근하시고요. 고생하셨어요.
0: 네. 네, 목요일에 봬요.
1: 자, 저희는 노아카안의 스틱 시즌 듣고요. 이한솔 편집자 그리고 코미디언 허한나 씨와 함께 태인의 빨간 책방

0: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통계입니다.
1: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0: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 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 데이터처.
2: 수입차 보증 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0: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방수. 탄탄방수 대형 방수전시장 운영.
1: 바다가 보이는 워케이션 센터와 숲속의 로컬 복합 공간 등 영동 지역만의 색깔을 담은 장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고장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도전을 응원할 때 자생력 있는 생태계가 완성됩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이었습니다.
2: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3: 8시 30분 8초 9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상황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서울경찰청의 신지 해리포터.
4: 네, 테디. 7시 때보다 좀 더 많이 밀리고요. 또 사고도 좀 더 많아졌습니다. 먼저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향 인천요금소 5차로에 화물차 사고 있어서 일대 정체되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부천에서 신월까지 지체고 또 이어지는 신월 여의지하도로는 여의도까지 서행입니다. 국회대로도 목동교 중심으로는 양방향이 모두 밀려 있습니다. 분당 수서로 청담 쪽으로 위례 부근에 또 사고 나면서 벌마의 사거리에서 수서까지 밀려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 행주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1시간 10분 정도 걸리고 있고요. 올림픽대로 행주대교에서 가양대교 또 국회 앞에서 반포까지 정체입니다. 반대 강 서쪽으로 두길다 구리 암사대교에서 성수대교 다시 한남에서 한강대교 쪽으로 밀립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0: 북치기는 책을 지키고 박치기는 도파민을 지킨다.
1: 북치기 한 소리와
2: 박치기 한 내가 함께하는
0: 북치기 박치기 테인의 빨간 책방. 도파민이 콸콸콸, 교양이 퐁퐁 솟아나는 이 시간입니다. 태인의 빨간 책방 함께해 주실 분들, 문학을 수호하는 북치기 민음사 이한수 편집자, 그리고 이야기 속 도파민을 돌진하는 박치기 개그우먼 허한나 씨 두 분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세요.
4: 반갑습니다. 예,
0: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1: 네, 잘 지냈습니다.
3: 예. 막 끝인가요?
1: 네. 두 분 잘 지내셨나요?
3: 그럼요.
0: 잘 지냈습니다.
3: 잘 있었습니다. 예.
0: 한솔 씨가 별명이 생겼어요.
3: 아, 그런가요?
0: 지난주에 드디어 이제 편하게 이제 토크를 하기 시작하면서 T가 어마어마한 T가
3: T가 발동됐어요.
0: 어마어마한 T가 발동이 됐어요.
3: 저 지금 가시밭이에요. 아. 두 분 다 지금 쌉티기 때문에.
0: 아, 나 F라니까. F 출신 T.
1: 근데 저 진짜 F거든요.
3: 아, 그만. 뭐 F 호소인들 나섰다 정말.
1: 진짜. F 호소인들 나뭇잎만 봐도 눈물이 막 나. 아.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 눈물이 막 나고.
3: 그거는 호르몬이야.
0: 아니야.
3: 벌써?
0: 아니 또 그러시 또 그렇게 얘기해. 티네.
3: 아니 티.
0: 안나 씨가 티네.
3: 전 웃음에는 티예요.
0: 웃음엔 티.
3: 예, 잔인한 티.
0: 셋 다 사실 F 출신의 티라.
3: 아 나 진짜 나는 형이 나 못돼 진짜.
0: 너 지금 티였어. 아. 예.
1: 그래서 세상이 한절, 나를 티로.
0: 맞아. F가 작정하고 티 되면 이렇게 독합니다.
3: 아 그래요.
0: 예, 그런 맞아요. 것도 예.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티 한 솔, 만두 한 솔. 뭐 이렇게 별명이 왔었는데 마음에 드시나요 별명?
1: 만두. 어 만두 좋아하는데 만두 한 솔. 아주 마음에 들어요.
0: 안나 씨가 지어주셨어.
1: 아 감사합니다.
0: 예, 네. 만두 한 솔. 경주 씨 가게에서 사실 안나 씨가 직접 빚는
1: 네.
0: 만두가 소문이 소문이 났어.
1: 어머나.
0: 거기가 원래 횟집인데 네,
3: 숙성회 전문인데
0: 네. 만두가 소문이 났어.
3: 예, 너무 만두가 맛있다. 예.
1: 약간 그 국밥집에서 두 쫀쿱 하는 것처럼.
0: 아 그렇지. 아,
3: 그런 느낌이죠. 예, 예. 그래서 제가 힘듭니다.
0: 아. 예. 요새도 빚고 있어요?
3: 어 빚고 있는데 사실은 아, 오늘과 내일 만두를 빚을 예정이었는데 예. 어제 저녁 저희가 싸웠습니다. 아.
0: 어머 이게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3: 어차피 안 되니까.
0: 왜? 뭐 때문에?
3: 뭐 가게에 대해서 이제 막 얘기하다가
0: 운영에 대해서
3: 제가 훈수를 좀 뒀더니 갑자기 열폭하면서 딱 차에서 내리고 앞으로 막 걸어가더라고요. 근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거든요. 아무리 화가 나도 차에서 내려서 손을 그래도 잡고 화가는 얼굴은 썩을지언정 예, 손은 잡고 가는데 어제 저녁엔 막 앞으로 혼자 가서
0: 많이 화났나 보네.
3: 예, 그래서 저도 그걸 보고 막 앞으로 소주를 사러 갔죠.
0: 서로 아직 화해는 안 했고
3: 안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왜냐면 오늘 내일 만두를 빚을 예정이었잖아요.
0: 만두를 안 빚어.
1: 아 이거 의도적이야.
0: 아 의도적이네.
1: 아 의도적인 파업. 파업인 것 같습니다.
3: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0: 피해는 이제 손님들이 보는 거지.
3: 아니, 막 그렇죠. 앞으로 갔다니까요.
1: 만두를 원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0: 그러니까 만두 간절하게. 때문에 찾아온 분들이.
3: 숙성회 먼저 드세요. 계란말이가 있어요. 대체품. 아하. 계란말이도 정말 맛있거든요.
0: 근데 두 분이 약간 지칠 때인가 보다.
3: 아 그런가?
0: 서로 좀 안아줘야 될 것
3: 같아요. 저는 안 지쳤어요.
0: 그럼 아주 먼저 안아주세요.
3: 본인이 지쳐가지고 앞으로 막 가더라고요.
0: 그럼 너무 세게 얘기했겠지.
3: 세게요? 저 되게 부드럽게 얘기했어요.
0: 거짓말하지 마.
3: 제가 말씀드린 오프 더 레코드 때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0: 알았어.
3: 네 얼마나 부드러웠는지.
0: 아 오케이. 여러분들 제가 그 나중에 광고 나갈 때 제가 듣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문학 작품 만나봐야 됩니다. 태연의 빨간 책방 본격적으로 오픈을 하겠습니다. 어떤 코너인지 설명해 주시죠.
3: 네 문학 작품 속 한 장면을 한 편의 막장 드라마처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문학은 어렵고 지루하다는 편견 저희가 확실하게 깨드릴 테니까요. 귀 쫑긋 세우고 들어주세요.
1: 네 그리고 태인의 빨간 책방에서 만나보고 싶은 문학작품 있는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샵 8000번 무료인 미니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굿모닝 FM 홈페이지 게시판 태인의 빨간 책방도 열려 있습니다.
0: 네 태인의 빨간 책방. 아 진짜 문학 속에 막장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어.
3: 아니, 이거를 예전에 뭐 이게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 뭐 고등학교 이상 관람과
0: 그렇지 등급이 없었나 봐요.
3: 그냥 막 내려간 거야. 창작의 자유야 이거는.
0: 관계가
3: 그때는
0: 심해.
3: 가야 돼요.
0: 자, 그 속으로 네. 바로 갑니다. 극장 상영 시작해 볼겠습니다. 렛츠고.

0: 신랑 로체 스테군과 신부 제인의 허 양은 서로를 남편과 아내로 맞아 사랑하고 존중할 것을 맹세합니까?
1: 네, 맹세합니다.
2: 아, 네, 저도요.
0: 좋습니다. 자, 이 결혼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럼 두 사람의 결혼이 성사됐음을 선포.
3: 잠깐! 이 결혼 뭐야?
4: 이게 무슨 뭐야? 당신 누구야?
3: 로체스테, 저 호랑마이크 같은 남자에겐 아내가 있다고?
4: 뭐? 로체스테, 그 아, 당신이 말해봐요.
1: 아, 오해야 제인의 허. 아, 일단 진정을 좀 하고.
4: 어? 진정? 내가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
1: 아니.
4: 그래, 그쪽에 설명해봐. 야. 이 남자가 이미 결혼을 했다는 게 무슨 말이냐고.
3: 제인의 허 씨, 혹시 저택에서 밤마다 이상한 소리 들리지 않았나요?
4: 이상한 소리? 새벽에만 들리던 그 희미한 비명 소리?
3: 맞아요! 그게 누구였을 것 같아?
4: 로체스테씨! 돈도 많으면서 옆집 방음도 제대로 안 했나 봐? 층간소음이 얼마나 무서운데 정말!
3: 와, 이제야 말이 통해, 바로 로체스테 그 사람이 아내야! 그 여자는 지금도 당신들이 살고 있는 저택에 숨겨져 있다고!
4: 뭐? 야, 로체스테, 너 진짜 구제 불능이구나. 찾니? 찾어? 찾냐고?
1: 왜 이래요? 교양 없이 왜 이래요?
4: 교양?
1: 이게 뭐야? 매워. 김치?
4: 그래, 김치 싸내기다. 봉철이 같은 집에 숨겨놓고 나랑 결혼까지 하려고 해? 당신 부셔버릴 거야.
1: 와, 이런 게 옛날부터 있었네.
5: 아니, 집에 있었다고요?
1: 지금 다 있네 이게. 와, 우리나라의 막장 드라마의 근본이 여기 다 있었네. 방금 만나본 작품 제목 알려주시죠, 이한수 편집장님.
0: 아, 이 작품은요, 샬롯 브론테의 제인에어입니다.
1: 제인에어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
5: 네. 그래서 그래서 그 짤 중에 그 영국 배우분이 막 화를 내면서 떠나라고 남자한테 막 뭐라고 하는 장면이 있는데, 아, 그게 이래서 그렇게 화를 냈던 거구나 싶네요.
1: 화가 날만하네. 와, 아니 본처가 있어요 이게.
5: 그니까요, 이게.
0: 이게 되게 막장 드라마의 진짜 정석 중에 정석 같은 그런 장면인데.
1: 그렇지.
0: 네. 이 제인 에어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부모를 일찍 잃고, 뭐 친척집 기숙학교 이렇게 다니면서 가난하게 자란 여자가 있어요. 네. 이 여자 이름이 제인 에어입니다. 이제 저택에 가정교사로 취직을 하는데, 이 저택의 주인이 로체스터예요.
1: 네.
0: 제인보다 이제 20살쯤 많은 독신 남성인데, 이제 틱틱거리지만 대화가 굉장히 잘 통해요. 또 이상하게.
1: 20살이나 많은데.
0: 네. 왜냐하면 이제 제인 에어를 이제 되게 지성을 갖춘 존재로 인정은 하는 거예요. 이제 좀 성격은 서로 괴팍하지만. 그래서 정신적으로 잘 맞는 둘이 결국은 나이, 신분, 뭐 사회적 지위, 재산 이런 걸 다 모든 걸 뛰어넘고 사랑에 빠져서 결혼까지 하게 돼요.
5: 그러면은 저기 로체스터가 부자네요.
0: 아, 부자죠. 저택.
5: 그럼 빠지지. 사랑에 빠질 수 있어.
0: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결혼식이 시작이 되고, 주례를 맡은 목사가 그 형식적으로 묻잖아요. 이제 뭐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지금 말하시오. 하면서 지금 말하지 않으면 이 결혼은 영원히 이어진다. 인간이 깰 수 없다. 이렇게. 근데 이제 보통 아무도 대답을 안 하고 형식으로 넘어가는 부분인데, 갑자기 뒤에서 대답이 딱 들려요. 이 결혼은 계속할 수 없습니다. 로체스터 씨에게는 현재 살아있는 아내가 있습니다.
1: 이게 뭐야?
0: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 아내가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이 가정교사로 일하고 있었던 이 저택의 위층에 그냥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1: 아닌데 왜 숨겨놨어 아내를?
0: 그래서 이제 로체스터한테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다 인정해요. 맞습니다.
5: 바로 인정한다고?
0: 빠른 인정하고 가서 보여줘요. 위층에 데리고 가서 다 같이 가서 보자.
5: 아, 하객을 데려간다고요?
0: 네.
5: 하객들 다 같이요?
0: 하객들 다 같이 데려가요. 우르르 끌고. 나랑 같이 가자 하면서. 그래서 이제 근데 로체스터 그러면은 왜 이러는 걸까? 그리고 왜 이혼을 하고 결혼을 하면 되는데 이혼을 안 했을까?
5: 그래.
0: 그래서 이제 이런 궁금증이 드실 텐데 요건 책을 읽어보시면.
1: 아, 이게 네? 반전이 있구나. 아, 반전이 있다 이게.
0: 다 이해가 된다.
5: 아,
0: 이 상황이.
5: 아, 이해가 된다고요?

0: 이해가 되는 면이 있어.
1: 그래
0: 어.
1: 한쪽 면만 보면 이상한 사람 같아. 로체스터가 너무 아니, 이상한 사람 같은데.
2: 아니 지금 편집자님께서 제인 에어를 가지고 오셨는데 더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1: 뭐예요?
2: 이건 2권이에요. 몇 권까지 있어요?
0: 아니 1, 2권.
2: 1, 2권이에요?
0: 1, 2권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실을 알게 되어서 제인이 난 속았구나 사랑하는 남자.
1: 그렇지 그렇지.
0: 근데 이 남자의 상황이 또 이해되는 면도 있어.
2: 아 이해가요?
0: 조금 갈 수 있어.
1: 왜, 이런 보면 아내를 숨길 이유가 없잖아. 근데 숨기면서 살았다고 하니까.
0: 그렇지 그렇지. 근데 여전히 이 남자를 너무 사랑해.
1: 아 여전히 그 사실 알고도.
0: 그리고 이 남자도 날 사랑하는 거가 진심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로체스터가 우리 여길 떠나서 둘만 가서 살자 이렇게 제안을 해. 너무 눈물 막 흘리고 막 힘들어하면서
2: 제인 에어가
0: 제인 에어한테 제인이 이제 제인이 선택해야 돼. 제인이 선택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이 뒤에 이야기가 직접 읽어보시면 이제 이 뒤가 왜 제인 에어가 막 20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부류의 고전이 되는지 나오는 부분입니다.
1: 아 재밌다. 확실히 재밌어.
2: 아니 근데 이게 그 저희 이제 학교 다닐 때 제인 에어를 배웠나요?
0: 배웠다면 잊었을 리 없을 텐데.
2: 내 말이
1: 재밌네요. 영화도 있지 않나?
0: 영화도 있죠. 맞아요. 영화도 있고 뭐 너무 유명한 작품이고.
1: 맞아 맞아.
0: 근데 사실 읽어보면 그래서 저도 뭐 저희 팀장님이랑 이제 뭐 다음 주 라디오에는 제인 에어입니다. 어떤 장면이야? 그래서 내가 그 아내가 밝혀지는 장면이다 했더니 아 맞아 고전에 막장 너무 많아 이러면서
1: 아, 진짜 막장 중에 막장인데 네. 이게 이해가 될 어떤 반전의 요소들이 있다는 것 또 책을 읽어보면 아실 수 있습니다. 저도 대충 봤는데 그럴 수밖에 없겠나 싶기도 하고
2: 아 근데 이제
1: 당시 시대는
2: 당시니까
1: 당시 시대는 브론테 자매들이 쓴 작품들이 약간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은 것 같긴 해요.
0: 맞아요. 샬롯 브론테는 제인 에어를 썼고 샬롯 브론테의 동생인 에밀리 브론테는 폭풍의 언덕을 썼는데 그것도 좀
1: 미친 정말 사람이잖아요,
0: 도파민 그것도. 미치는 얘기거든요.
1: 머리 쥐어 뜯고 막 사랑하잖아요.
2: 자매 두 분이 또 엄청난 명작을
0: 맞아요.
2: 같이 썼네요.
1: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지식인 같이 느껴지네요.
2: 브론테 아무도 자매? 그렇게 생각하는
1: 분위기가 브론테 자매 알았어요? 브론테 자매?
2: 브론테 자매요?
1: 몰랐잖아.
2: 몰랐죠.
1: 그래, 내가 한 단계 위네.
2: 네. 은방울 자매.
1: 넘어가죠. 넘어가죠. 5365번님.
2: 제가 이걸 초등학교 5학년 때 읽었어요.
1: 아, 5학년 때.
2: 그때 얼마나 도파민이 터졌겠냐고요. 진짜 쇼폼 콘텐츠에 비할 바가 아니라니까요. 크크크.
1: 5학년 때 이걸 이해할 수 있나?
0: 와, 조숙한 5학년.
1: 아, 그래요? 이때는 권선징악이 막 이제 지배할 때라 히어로 아니면 악당인데.
2: 아, 여성분이었으면 조금 일찍.
1: 좀 일찍 깰 수도
2: 있나? 눈을 떴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쇼폼보다 재밌다니까요, 소설이.
1: 재밌어.
2: 그리고
1: 재밌어요.
2: 이게 정말 상상하면서 보면 도파민 더 터져요. 심장을 벌렁거리고.
1: 명작은, 왜냐면 쇼폼은 풀어놓고 수습을 잘 안 해. 아. 명작은 요거 기가 막히게 또 매듭 짓잖아.
0: 맞습니다.
1: 그 맛이 있지. 요 네. 맛이. 자, 샬롯 브론테의 제인 에어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테인의 빨간 책방의 한 페이지로 담아봅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 뭘로 네. 담을볼까요?
2: 오늘 우리가 채울 페이지의 주제는요. 바로 내 지인의 충격적인 반전 비밀.
1: 내 비밀은 안 되는 거야?
2: 내 비밀은 재미없거든.
1: 내 비밀도 재밌어. 내 비밀도 지인처럼 하면 돼.
2: 아, 오케이. 좋았다.
0: 내 친구가 그랬거든.
1: 그러면서 나는 아닌데.
2: 근데 우리 막 추궁하지 않기? 너 얘기 아니야?
1: 절대 하지 마.
2: 너 얘기야? 이거 하지 않기?
1: 다 집어넣기.
2: 오늘 F. 제인 에어의 제인은요.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식을 올리려던 바로 그 순간 그에게 이미 아내가 있다는 충격적인 반전 비밀을 알게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도 연인뿐만 아니라 친구나 가족 직장 동료까지 내 지인의 뜻밖의 비밀을 알게 돼서 충격받은 적이 있나요? 모쏠인 줄 알았던 제 친구 알고 봤더니 5년 사귄 남자친구가 있었다. 그래서 서운함이 충격보다 컸다. 무섭고 무뚝뚝한 우리 부장님 아내분한테 온갖 애교 떨면서 영상통화하시는데 정말 충격이었어요 등등 귀엽고 황당한 비밀부터 아니 어떻게 지금까지 이런 비밀을 숨겼어? 싶은 충격적인 반전 비밀까지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1: 아하 두 분이 아는 뭐 지인의 반전 비밀 같은 게 혹시 기억나는 게 있나요?
0: 지인의 반전 비밀
1: 별로 없죠.
2: 어디까지 얘기를
1: 하긴 일상 살다 보면 비밀 투성이에요 사실. 깜짝 놀랄 일들이 많지.
2: 정말 뭐 소프트한 거는 네. 나 걔랑 지금 사귀는 중이야.
1: 그래 그래.
2: 이런 그래. 어떤 그룹에서.
1: 예. 예. 합법적인 비밀 저 반전만 얘기해 주세요.
2: 제가 고등학교 당시 예. 첫 남자친구랑 사귈 때 같이 이제 데이트를 했던 더블 데이트 했던 그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 여자애가 저랑 엄청 친한 친구였거든요. 근데 아무튼 첫 번째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저는 학교에서 자고 있었죠, 당연히. 예. 그때 쉬는 시간에 그 친구가 막 와서 깨워요. 깨우더니 안나야, 뭐, 나 할 말이 있어.
0: 어떡해.
2: 에이, 뭔데? 그랬더니
1: 누군?
2: 나 호경이랑 100일이야.
0: 100일이나 사귄 다음에 말했다고?
2: 네. 근데 그 친구가 진짜 친한 친구였거든요.
1: 근데 둘이 오래 만났죠?
2: 오래 만났어요.
1: 그렇게 만나면 오래 만나더라.
2: 왜 그런 거야?
0: 왜 그럴까?
1: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만난 그 이미, 스토리는 두 사람한테는 엄청 진한
0: 이미 서사가 부여돼가지고 네. 처음부터
1: 그런 거지.
2: 아니 그럴 거면 더블데이트 할 때부터 내 친구는 걔를 마음에 들어했다는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2: 그쵸?
1: 그게 시작이지.
2: 왜냐면 저랑 이 남자애는 헤어질 때 울고불고 난리를 쳤었거든요.
1: 그렇지.
0: 근데 그런 게 좀 있어요. 이 친구가 너무 좋아. 그럼 내가. 이 친구의 옆에 있는 남자친구도 더 좋아 보여.
1: 아 그런 거 있다.
2: 근데 날 더 좋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랑은 연을 끊고.
0: 근데 네. 합법적으로 이 셋이서 뭐 이렇게 관계가 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1: 없지.
0: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뺏는 형태로.
2: 요즘엔 또 다른 형태들이 많긴 한데.
1: 네. 너무 이럴 때 사회를 그 열지 말아요. 네. 뭘 그 시대 때요? 지금도 여전해요 그건. 자 여러분들의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샵 8000번 미니 무료입니다. 벌써 뭐 많은 비밀들이 도착해 있는데. 티하게 없기. 네. 충하지 마요.
0: 좋습니다. 공감만.
1: 가시죠.
2: 7262님. 15년 절친인데요. 친구가 중국인이라는 걸 올해 처음 알았어요. 중국러. 한국러가 아니고 중국러.
1: 진짜 근반절이다. 예? 아, 이럴 수도 있구나. 이럴 수 있지. 이럴 수 있지.
0: 고향에 명절 때 왜 고향 안 가? 했는데 올해는 좀 갔다 오려고.
1: 중국 출장이 잤네 이랬는데 고향 간 거예요. 충격적이다. 이게 충격적이야. 또 네,
0: 황수진님. 전 남친과 주말에만 만나면서 연애 중이었는데 2주 뒤에 나 결혼해 하더라고요. 평일에 몰래 결혼 준비했나 봐요.
1: 와 이거 진짜 얼마나, 너무 열받는다.
2: 얼마나 연애를 하셨는데요.
1: 그러니까 저는 제 지금 주변에도 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2: 네?
1: 평일에는 바빠서 연락이 잘 안 되고
2: 어머.
1: 주말에는 이제 좀 만나서 데이트할 때 너무 행복하다. 난 그건 아니라고 본다. 아무리 바빠도 사업하는 사람이 전화기를 옆에 두고 있겠지. 그걸 안 볼 수가 있어요.
0: 야 이거 쉽지 않다.
1: 그렇죠.
0: 근데 이제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이니까
1: 그치.
0: 힘드신 것 같아요.
1: 지금 주말에 사랑이 너무 좋으니까 평일 이해해 주는 거야. 근데 이거 이해하면 안 되거든 이런 거는.
2: 그리고 왜 요즘에는 좀 데이트하거나 이럴 때 상대방의 그런 걸 존중해 주는 게 좀 예의잖아요.
0: 그렇죠. 사생활 약간.
2: 핸드폰 안 보고.
1: 그들만의 룰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하지만 그게 또 어느 정도 선이 있지.
2: 그 봐줘야 돼요 핸드폰 한 번씩 판도라의 상자를.
1: 아니 그걸 보는 거에서 넘은 거고. 아 평일에 연락은 돼야 될 거 아니야.
2: 아니 그러니까 연락이 안 되니까 판도라 상자를 열어봐야지.
0: 열어봐야 돼요.
1: 열지 말고 판단하면 되지. 평일도 함께했으면 좋겠다. 네. 아니라고 하면 이제 멀어지면 되는 거죠. 자 또 보죠.
2: 334 하나님. 저희 사무실에 어마무시한 다른 팀 팀장님이 있는데요. 저희 팀 과장님과 늘 싸워서 사무실이 늘 눈치 싸움이었거든요. 알고 보니까 두 분이 부부더라고요. 황당했습니다.
0: 제가 이거 F 해드리고 싶은데.
2: 왜요? 왜요? 뭐야?
0: 팀장님끼리 싸우면 회사 분위기 안 좋습니다.
1: 그렇지. 진짜 안 좋지.
0: 부부 싸움은 집에서만.
2: 그러니까 그 집에서 감정이 네. 회사까지 따라온 거예요.
0: 어떡해. 뭐지? 만두 만드셔야 돼, 그러면.
2: 만두요?
0: 예. 네.
2: 그건 개사전인 거. 저희 회사가 아니잖아요.
1: 아, 그렇네. 네. 서포트였으니까.
2: 그렇죠.
1: 네,
2: 저는 아르바이트잖아요. 예.
1: 그래. 이거 쉽지 않아. 2433번님. 저희 회사에 아기 고양이 한 마리를 키우거든요. 다들 암컷이라고 했는데 최근에 수컷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땅콩이 보이더라고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2: 그럴 수 있겠다며. 어릴 때는 이게 땅콩이 작아서
1: 그치, 안 보일
2: 수 있는데
0: 맞아.
2: 점점 발전기가 오면서 이제 그 친구가 되게 귀엽거든요. 네, 땅콩이. 그게 이제 확연하게
1: 발견이 되는 네,
2: 드러난 거죠.
0: 곧 떨어지겠군요.
1: 뭐라고요?
2: 중성화를 또.
1: 티가 여전히 발동이 돼요.
2: 아, 죄송합니다. 네, 넣어주세요.
1: 자, 네. 티 발동 더 되기 전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사연 소개된 분들 바나나 맛 우유 보내드릴 거예요. 광고 듣고 와서 마무리할게요. 밥 만나.

0: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준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소를 보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3: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고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Walk it, walk it. 언제
4: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5: 안전화.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6: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5: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7: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에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바다 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깨끗한 세탁, 기분 좋은 향, 소소 이지에서 캡슐 세제, 참기름의 기준 예천 참기름협회에서 선물 세트, 자연을 담은 벌꿀 꿀맛실에서 프리미엄 꿀스틱 세트,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화장품 세트, 판촉물은 고려 고려기프트에서 녹용홍삼 선물 세트,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고려은단에서 한국인 영양에 딱 맞춘 멀티비타민을 드립니다.
2: 잠시 후 9시부터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가 시작됩니다. 우리 곧 만나요.
1: 고문의 FM태입니다. 태인의 빨간 책방, 코미디언 허한나 씨, 민음사 이한솔 편집자와 함께하고 있는데 뭐 땅콩 떨어진다는 얘기에 지금 다 난리가 났습니다. 네.
3: 너무 충격적이고.
1: 이 시간 너무 빠르다고. 한 시간 하자고. 난리가 났는데. 또 남은. 예.
3: 신이언님 거. 대박이네요.
4: 예. 이거 좀 재밌다. 남편, 신이현님 남편 누나가 두 명이었는데요. 결혼 후에 보니까 네 명이더라고요. 결혼 전에 시누이가 너무 많아 보여서 두 명 줄였대요.
3: 아, 결혼식 날 와 계셨던 거예요, 네 분이? 그 전에 몰랐다가?
1: 이거 어떻게?
4: 그러니까 자기야, 저분들 누구셔?
3: 이모님이셔?
1: 인사해.
3: 누나야.
1: 누나야. 야, 대단하다. 8955번님이 벼락 처럼 소리 지르던 호랑이 생물 선생님이 졸업 후에 티아라 팬 사인회에서 반짝 봉 들고 방방 뛰던 모습에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뭐 개인의 취향은 또
3: 그럼요.
1: 다를 수 있지. 일할 때랑 개인 모습은 또 다를 수 있으니까. 오늘 이런 비밀들도 많이 이야기를 해봤는데 재밌네요. 문학 작품 오늘 제인 에어였습니다. 2권으로 돼 있다고요?
4: 네, 1, 2권으로 돼 있고요. 네.
3: 이렇게 막 읽을 때 그냥 막 슉슉슉 읽히나요?
4: 네, 슉슉슉 읽혀요.
3: 여러 편만처럼.
4: 그렇죠, 그렇죠. 네. 여러 장르가 섞여 있고 막 앞에는 좀 공포 분위기도 있다가 뒤에 이제 그 막장 결혼식이 딱 밝혀지면서 가속도가 확 붙어요. 아.
1: 오만과 편견은 약간 대화체가 많아가지고
4: 맞아요.
1: 책을 안 읽다가 읽는 분들은 약간 어려워. 이거 누구 대화지? 좀 천천히 읽어야 되는데 이건 제인 에어는 좀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3: 요거는 진짜 한번 사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 네, 네. 재밌습니다.
1: 오혜령님이 에밀리 브론테 폭풍의 언덕 속 주인공 히스클리프랑 캐서린도 너무 좋았는데 제인 에어도 반전이 있어서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막내 앤 브론테까지 자매 셋이 작가인 걸로 알고 있어요.
3: 어머.
1: 네. 뮤지컬에 이 브론테라는 뮤지컬이 있어요.
3: 그래서 그 자매 세 명이 나와요?
1: 자매 세 명이 나와요. 그래서 저도 알고 있는 거지.
3: 근데 우리
1: 책을 알아서 그런 건 아닙니다.
3: 우리 브론테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1: 왜?
3: 언니 둘이 너무 잘 나가는데.
1: 막내가?
3: 막내도 작가야.
4: 약간 그런 면이 있어요. 약간 있는데. 근데 더 슬픈 남

0: 동생 있어요. 어!
1: 아, 내 자매였어.
2: 아니야.
3: 남매였어.
1: 아, 내 남매였어.
3: 아이고, 아,
1: 이런 얘기도 재밌다. 나중에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날이 오도록 하면서. 어, 시간이 없어요.
3: 여러분 지금 누가 F입니까?
1: 여러분 해복
3: 그렇지.
4: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5: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9월. 설악산 대청봉부터 서서히 붉고 노란 가을빛이 번져가기 시작합니다. 유난히 뜨거웠던 여름을 묵묵히 견뎌낸 나무들이 비로소 가장 화려한 색으로 자신을 뽐내는 시간인데요. 청명하고 높은 가을 하늘 아래 굽이굽이 물드는 단풍은 우리 영동 지역이 자랑하는 최고의 절경입니다. 꽉 막힌 실내의 에어컨 바람 대신 맑고 상쾌한 자연의 숨결을 깊게 들이마시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가벼운 산행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계절이 선사하는 눈부신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는 것, 일상에 지친 마음을 다독이고 다가올 넉넉한 가을을 맞이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6: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마을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1: 야, 시원하다.
0: 백년가게 맛집
2: 횡성 새마을 토종순대.
3: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산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4: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0: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MBC 강훈영동 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3: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아침 가족 한 분께 커피 한 잔을 미리 보내놓고 오프닝을 시작하는 화요일입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은 8468번님인데요. 오늘은 대리점으로 출근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도착을 했는데 열쇠를 사무실에 놓고 온 걸 그때야 알았어요. 그래서 다시 사무실로 가는 길에 오하윤을 듣고 있습니다. 아, 라디오를 더 들으라는 하늘의 뜻인가 봐요. 자, 일단 우리 주인공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보내드리는데, 목적지 근처도 아니고 목적지에 다 왔는데 열쇠가 없는 것을 알았다. 이게 화가 나고 막 그럴 수 있는 상황인데 라디오를 더 들을 수 있어서 좋다. 우리 8468님의 여유와 관대함은 대체 어디서 나오시는 걸까요? 9월 8일 화요일, 오늘 아침 저는 윤상입니다.